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우리가 매일같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들 세 가지 공부해 볼 텐데요. 중요한 것은 써놓고 나중에 외워야지 아니죠. 우리 강의 시간 동안 바로 암기하고 가겠다 하면서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오래 사용한 물건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사용한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고장이 나면 고치기도 해요. 오늘은 물건 사용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은 가장 오래 사용한 물건이 무엇인가요? 혹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이렇게 물건 사용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그림을 통해서 어떤 단어를 공부할지 힌트를 한번 얻어볼게요. 자, 여러분 왼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스마트폰을 사용하죠.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요. 이 상자 안에 소중한 물건을 뭐하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이 스피커로 보이는 물건이 아마 고장이 났나 봐요. 그래서 수리하고 있고 고치고 있네요. 자, 오늘은 이 각각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use는 사용하다입니다. use는 사용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어떻게 쓰죠? use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간단하죠? 발음은 us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use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표현 하나만 짚어볼게요. 자, ful을 붙였는데요. 이 ful은 뭐뭐가 많은 이란 뜻이에요. use가 많은, 사용할 곳이 많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useful 하게 되면 유용한 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his book is very useful 하면 이 책은 정말 유용해, 도움이 많이 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use로 돌아와서 우리 사용하다 라는 표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Can I use your smartphone? Can I use your smartphone? 자, can I use? 정말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내가 사용해도 될까? 라고 허락을 구하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는 Can I use your smartphone? 이니까 내가 너의 스마트폰을 뭐 해도 되니? 사용해도 되니가 되겠죠? 자, Can I use와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use, 사용하다 기억하면서 바로 다음 단어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ix. 자, 우리 물건이 고장났을 때 뭐 하나요? 바로 버리나요? 보통은 고치거나 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fix라는 단어는 어떻게 쓸까요? F-I-X 읽을 때는 fix

자, 비슷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repair. repair도 수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fix를 더 많이 씁니다. fix 꼭 알아두세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제 자전거가 고장이 났어요. 자, 그럼 뭐 해야 될까요? fix 해야겠죠? I need to fix my bike. 하게 되면 나는 자전거를 fix 해야 돼. 뭐 해야 한다? 고쳐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fix라는 것은 고장난 물건을 고치다, 수리하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fix my smartphone 하면 나의 고장난 스마트폰을 고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fix라는 단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keep이라는 단어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스펠링 확인해 보겠습니다. K-E-E-P. 네, 이렇게 써요. keep, keep. 자, 여러분, keep이라는 단어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keep이라는 단어는요, 뭔가 밀봉하고 새어나가지 않게 꽉 보관해 놓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관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무언가가 상태가 바뀌지 않도록 유지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혹은 밀봉을 해놔서 비밀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다, 비밀 등을 지키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단어의 기본적인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보면 쉬울 것 같아요. 밀봉이라는 이미지 좀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예문 같이 한번 볼까요? Let's keep this cake in the refrigerator 이라고 했어요. 자, refrigerator 이라는 것은 냉장고죠, 냉장고. 이 케이크를 냉장고 안에 keep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케이크를 냉장고 안에 뭐 하자? 보관하자가 되겠죠? keep은 어떤 물건을 잘 보관해두다라는 의미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자, 그리고 keep it warm 이라고 했는데요. 자, warm 이라는 건 따뜻한 거죠. 어떤 물건이 따뜻한 상태인데 그 상태가 바뀌지 않도록 보관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뜻하게 계속 뭐 해라? 유지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Please keep this secret. Please keep this secret 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비밀을 keep 해줘 라고 했어요. 그러면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keep. 지켜줘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keep이라는 단어도 의미가 정말 다양한데 이세 가지 의미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단어 그림과 함께 복습해봐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뭐죠? use 그리고 물건을 보관하다라는 단어 keep 그리고 물건을 고치다 혹은 수리하다라는 단어 fix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물건 사용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0: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은요, 혹시 아주 늦은 시간, 분명히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았는데 누군가 먹는 라면 때문에, 그 냄새 때문에 나도 뭔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냄새는 왜 나한테까지 나는 것일까? 오늘은요, 그 확산이라고 하는 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었다면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뇌속 포텐 함께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확산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확산의 조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자, 여러분도요, 확산에 대해서 어떤 특징별로 정리하고 싶고,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데,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질문한 거 아니시죠?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질문했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 한번 그 질문을 함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라면을 먹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먹고 싶지 않았는데도 그 냄새가 탁 나는 순간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나는 이 라면이랑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도 그 냄새가 바로 나한테까지 나는 이 이유. 도대체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확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설명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물질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입자는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기 때문에 사방으로 점차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확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확산을 우리가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상황을 살펴보려고 해요. 페트리 접시에다가 물을 먼저 넣고요. 거기에다가 색소를 딱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 경계가 되는 부분들을 크게 확대해보면 색소도 물도 그렇죠. 입자로 구성되어 있을 거고 처음에는요. 색소 입자 그리고 물 입자가 농도가 크게 모여 있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입자가 스스로 우리가 별다른 에너지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점차 섞이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이 잉크가 점차 퍼지는 걸 우리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완전히 그 잉크가 퍼진 걸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때의 우리가 입자 배열을 살펴본다면 색소 입자 그리고 물 입자가 균등하게 고르게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현상은 확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확산의 특징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모든 물질은 입자로 되어 있고 입자는 끊임없이 운동한다고 했죠. 바로 우리 무작위 운동을 볼 수 있는데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스스로 끊임없이 무작위 운동을 하더라라고 하는 걸 첫 번째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고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입자가 스스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농도 감소 방향으로 결국에 입자들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균일한 혼합이에요. 충분한 시간이 지난다면 결과적으로 입자들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죠. 즉 앞에서 얘기한 농도 차이는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얘네들은요. 우리가 별다른 에너지 주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동이에요. 따라서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라는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자들이 그냥 사방으로 무작위 운동하는 거죠.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운동하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확산으로 인해서 관찰되는 현상,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사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서 얘기한 음식 냄새가 퍼지는 거, 혹은 향수 냄새가 확산되는 거, 아니면, 물에다가 잉크 딱 넣으면 퍼지는 현상 있죠? 공기 중에 먼지가 확산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관찰되는 확산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용되고 있는 사례는요, 향료나 혹은 염료의 제조, 약물 전달 시스템 등에서 우리가 이런 확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질문을 같이 한번 좀 생성을 해볼게요. 나는 중학교 1학년 과학을 배우는 학생이야라고 역할 주시고요.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지거나 음식 냄새가 멀리까지 전해지는 이유가 확산 때문이라고 들었어. 확산이란 무엇인지, 또 이런 현상이 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지 입자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설명해줘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을 생성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이러한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 언제 잘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비커에다가 물을 담아놓고요. 잉크를 한 방울 톡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확산이 일어날 건데, 얘보다 더 확산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물의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즉,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의 첫 번째는 온도가 될수 있겠죠.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거라서 충돌하는 횟수, 이동거리가 늘어나서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를 주고 어디가 더 온도가 높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가 가보다는 온도가 높은 상황일 거다라고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또 어떤 조건에서 확산이 잘 일어나는가 보면 두 번째는 여러분 질량을 손에 꼽을 수 있어요. 질량이 작은 입자는요, 그냥 여러분 쉽게 가볍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더잘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질량이 작은 입자는 같은 온도에서 질량이 큰 입자보다 평균 이동 속도가 빨라요. 따라서 더 빠르게 확산이 가능합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온도 그리고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확산이 잘 일어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확산이 일어나는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세 개의 비커에다가 우리가 그 잉크를 한 방울씩 톡톡톡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가장 확산이 잘 일어날까요? 얘는 장애물이 많고, 얘는 그것보다 적고, 얘는 훨씬 적으니까 기체 상태에서, 즉 기체 속에서 확산이 더잘 일어나겠죠. 따라서 입자들이 이동하는 공간의 밀도가 낮을수록, 입자가 얼마 없을수록 다른 입자와 충돌할 확률이 줄어들어서 확산이 더잘 일어납니다. 따라서 진공 속에서, 그다음 기체 속에서, 액체 속에서 이런 순서가 될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과 다르게 지금은 확산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제는 이 물질 자체가 확산되는 물질이라고 하면 그 물질의 상태, 어떨수록 우리가 확산이 잘 일어날 거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는 기체 상태일 때가 가장 우리 확산이 잘 일어날 거고, 그 다음이 액체, 그 다음이 고체가 될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조건도 볼게요. 이번에는 농도 차인데요. 우리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입자가 스스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농도 차이가 크다면 확산이 잘 일어날 겁니다라고 그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걸 답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질문했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확산이라는 현상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중학교 1학년이야. 어떤 상황에서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느리게 일어나는데 확산이 더잘 일어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알려줘라고 질문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요, 스스로 질문 한번 생성해 보시고 답을 꼭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 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니.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 그대들은 살아가면서 도무지 믿기 힘든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소? 오늘 속담은 이러한 기묘함, 기괴함과 관련된 것이오. 그럼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영희야, 수행평가 과제 제출해야지. 너만 내지 않았어.
2: 무슨 소리야. 내가 제일 처음에 교탁위에 제출했는데.
1: 그러게. 네가 부지런한 것은 잘 아는데 하여튼 네 것만 없어.
2: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대체 내 과제는 어디 간 거야?
0: 오늘의 속담.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어떤 일이 하도 묘하고 신통하여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더니 사람이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아까 강당에 있던 몇 명의 사람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와 같은 경우에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이생 규장전. 김시습. 국학에 다니던 이생은 우연히 담장 너머의 아름다운 여인 최랑을 훔쳐보다가 사랑에 빠져 시를 주고받으며 남몰래 깊은 정을 나눈다. 이들은 이생 부모의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힘겹게 혼례를 올린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아끼며 행복한 생활을 즐긴다.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피란을 가던 도중 이생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지만 아내 최랑은 도적들에게 붙잡힌다. 최랑은 도적의 칼에 맞아 무참히 살해당하고 홀로 살아남은 이생은 폐허가 된 집으로 돌아온다. 이생이 깊은 슬픔에 잠겨있을 때 죽었던 최랑이 생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 분명 아내가 죽어 들판에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생은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의심 없이 아내를 맞이한다. 두 사람은 인간과 귀신의 경계를 넘어 다시 부부 생활을 시작하며 3년간 남들의 눈을 피해 살아간다. 3년이 지나자 최랑은 저승의 법도를 더 이상 어길 수 없다며 이생에게 영원한 이별을 구하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 홀로 남겨진 이생은 아내가 알려준 곳에서 유고를 찾아 정성껏 장사를 지내주었으나 아내를 두 번이나 잃은 슬픔과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다. 결국 이생 또한 곡기를 끊고 몇 달 뒤 아내의 뒤를 따른다. 이 작품은 김시습이 조선 초기에 지은 한문소설로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죽었던 최랑이 생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니 이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재회를 하는 일이지요. 이 상황을 신통력을 지닌 귀신이 보았다면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다며 통곡을 할 만하지요.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상황이지요.
0: 오늘의 속담,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였소. 어떤 일이 하도 묘하고 신통하여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오. 그대들이 이 속담을 만나게 되면 이 속담에 사용된 상황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면 좋겠소. 속담의 뜻을 되새기시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오늘의 탐구 주제는 직권의 층상 구조와 특징 조사하기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직권이 어떤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각 층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조사하여 정리하고 발표해 볼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구 내부를 자료와 모형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오늘 탐구의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활동 준비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직권의 층상구조를 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직구 내부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주목해봅시다. 직권을 이루는 각 층의 특징을 조사합니다. 각 층은 위치뿐만 아니라 두께, 물질의 상태, 온도와 같은 특징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외우기보다 왜 각 층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는지 생각하며 조사해보세요. 이 특징들은 이후 모형을 만들 때 중요한 표현 기준이 됩니다.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권의 층상구조를 모형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토의해봅니다. 각 층의 두께 차이, 위치 관계가 한눈에 보이도록 재료나 색, 크기를 어떻게 활용할지 토의해보세요.
1: 직권의 층상구조를 어떤 재료로 표현하면 좋을까? 나는 종이를 사용해서 나타내도 괜찮을 것 같아.
2: 좋은 생각이야. 그럼 지각, 덴틀, 외핵, 내핵을 각각 다른 색깔로 표현하면 층 구분이 한눈에 보이겠다.
3: 근데 지구는 실제로 둥글잖아. 점토를 이용해서 입체적인 구조로 만들면 층이 더 잘 느껴질 것 같아.
4: 그럼 종이와 점토 모양 모두 각 층의 두께를

0: 제작한 모형을 공유 플랫폼에 올리고 이 모형을 이용하여 직권의 층상 구조와 특징을 발표해봅시다. 발표할 때는 모형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말고 왜 이런 방식으로 직권의 각 층을 표현했는지 이 모형을 통해 어떤 특징을 강조하고 싶은지 설명해보세요.
1: 저희는 종이와 색깔펜을 이용해 직권의 층상구조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지각은 실제처럼 매우 얇게 나타냈고 멘틀은 지구에서 가장 큰 층이기 때문에 가장 두껍게 표현했습니다. 또 외액과 내액은 가장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고 색을 다르게 사용하여 층이 구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형을 통해 직권은 두께와 위치가 서로 다른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이 매우 얇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2: 저희는 점토를 이용해 직권의 층상 구조를 입체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권은 안쪽으로 겹겹이 쌓인 구조이기 때문에 평면보다 입체로 표현하면 각 층의 위치와 두께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바깥쪽의 지각은 얇은 점토로 표현했고 안쪽의 멘틀은 가장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또 외핵과 내핵은 중심부에 위치하여 색을 다르게 사용해 각 층이 잘 구분되도록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권이 중심을 향해 구조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이 눈에 잘 보입니다.
0: 다른 모듬의 모형과 비교해보며 같은 직권 구조라도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해봅시다. 오늘은 직권의 층상 구조와 특징을 조사하고 이를 모형으로 제작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진행해보았습니다. 탐구 결과를 그림으로 함께 정리해볼까요? 직권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진 4개의 층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바깥에서 중심으로 갈수록 차례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형을 제작하는 이 활동을 통해 직권의 층상 구조를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각 층의 두께, 특징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승현입니다. 저희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고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 문학 영역에 대한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화자와 서술자에 대한 개념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화자와 서술자에 대한 개념, 특히 이 시적 화자에 대한 개념을 작품 두 개에 적용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봤었죠. 자, 오늘은 우리 소설로 갑니다. 자, 서술자의 개념을 한번 적용하면서 작품 읽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작품은요, 김유정 작가의 동백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미 개념책을 통해서 공부를 조금 하고 왔기 때문에 이 동백꽃이라고 하는 제목만 봐도 이 작품의 내용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갈 것 같은데요. 이 동백꽃이라고 하는 제목에 나타난 이 소재가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했었죠. 이 주인공, 두 주인공의 갈등이 해소되면서 동백꽃 속으로,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엎어지는 장면이 마지막 결말 부분의 장면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아, 맞다. 이두 주인공이 갈등을 겪었었지? 하면서 우리 감자 사건 생각이 나야 합니다. 자, 감자 사건 뭐예요? 서술자인 나에게, 그쵸, 점순이가 감자를 주는데 서술자가 그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뭐라고 하면서 줘서? 너희 집엔 이거 없지? 하면서 줘가지고 자존심이 상했어. 그쵸? 그래서 감자를 받지 않았는데. 자, 서술자는 모르지만 독자는 아는 사실이 있죠. 자, 여러분, 이 감자, 점순이 왜준 거예요? 그쵸? 서술자 나가 좋아.

모아서 준 거예요. 이걸 독자는 아는데 우리의 어리숙한 서술자만 모르죠. 저는 왜 기집애가 미쳤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 걸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어리숙한 서술자는 모르고 독자들은 아는 이 해학적인 상황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이 서술자인 내가 감자를 받지 않으니까 우리의 점수니 어떻게 합니까? 나의 관심도 좀 끌고 나한테 화도 좀 났고 나 그거 표현하고 싶고 이러니까 막 닭싸움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닭싸움하는 장면들 있었고요. 그래서 이 닭싸움을 붙이다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점순이 닭을 어떻게 해버려요? 그쵸? 담배로 때려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점순이가 야, 너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누집 닭인데? 라고 하면서 이런 장면들 등장을 하고 결국 너 이단부턴 안 그럴 테냐라고 하면서 이 독자는 이 이단부터 안 그럴 테냐라고 하는 것이 그치 너 앞으로는 내 호의 거절하지 않을 테냐라는 말인 것을 알지만 누구만 몰라요. 서술자만 몰라요. 그래서 명색도 모르면서 그래라고 대답을 하고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동백꽃 속으로 엎어지는 바로 그 내용의 소설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 소설에 대한 개관 한번 잡고 우리 글에 나타나는 것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소설이고요. 이 배경이 강원도의 시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향토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요. 해학적이죠. 웃음을 유발을 합니다. 뭐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기도 하고요. 이 서술자가 독자들은 다 아는 걸 모른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죠. 어느 산골마을의 봄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사춘기 소년소녀의 순박한, 순수한 사랑을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소설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는 건이 소설은 1인칭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1인칭 이 서술자인 나는 성격이 어떠냐면 굉장히 어리숙해요. 뭘잘 몰라요. 파악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왜냐? 독자는 아니까. 그쵸? 그래서 어리숙한 성격의 소년인 나와 자, 점순이 성격 어때요? 그쵸. 적극적이에요. 먼저 감자 갖다 주고, 막 먼저 질문하고, 그쵸? 그래서 이 적극적인 성격의 소녀인 점순이의 성격이 대립되면서 그것도 또 재미의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산골을 배경으로 해서 인물들의 순수한 마음이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진행 과정이 이 동백꽃이라고 하는 소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갈등의 시작이 된 것은, 갈등의 발단이 된 것은 뭐냐면, 점순이가 건넨 무엇을? 그렇죠. 감자를 서술자 내가 거절함으로써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심하대요. 점순이가 나의 집에서 기르는 씨암탉이랑 수탉을 어떻게 해요? 괴롭혀요. 그쵸? 괴롭힙니다. 자, 그래서 참다 못한 내가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갈등의 절정으로 가서 내가 점순이네? 그쵸. 수탉을 때려 죽이는 것이 절정이 되는 거고요. 해소는 어떻게 됩니까? 그쵸. 점순이가 너 이단부터는 안 그럴 테냐? 라고 물어봐서 닭 죽은 건 염려마라. 내안 잃을 테니. 라고 하면서 이제 서술자 나와 함께 동백꽃 속으로 파묻히게 되는 거죠. 자, 이 소설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는 이유, 즉, 여기서 우리가 방금 봤듯이 해학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 해학적이라는 것은 웃음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점순이가 남몰래 나에게 굵은 감자를 건네면서 애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감자 건네는 장면에 보면 이것이 점순이의 애정이라는 것이 느껴지도록 작가가 서술을 해놨거든요. 점순이 계속 이렇게 질집게를 할끔거리면서 누가 나 보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서술을 해줘요. 그렇다는 건 점순이가 이 감자를 온 가족 다 알게 들고 온 거예요? 모르게 들고 온 거예요? 그쵸? 몰래, 지금 몰래 가지고 왔고요. 점순이가 이 감자를 꺼내는데 어때요? 김이 나요. 그쵸? 언제 구웠는지 모를 이 따뜻한 김이 나는 감자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다는 건 점순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즉, 이 감자는 점순이의 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 감자를. 그쵸? 난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순이는 화를 내고요. 나는 이제 얘가 뭐 이게 이렇게 하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웃긴 이유는 서술자는 모르는데 독자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술자는

점순이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순수하고 어리숙한 모습이 독자로 하여금, 즉 우리들로 하여금 웃음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웃음 유발 이유를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제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책 12쪽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횃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감자라고 하는 것은 점순이의 뭐, 그렇죠. 사랑. 나에 대한 사랑. 자, 근데 이 감자 세 개에 대한 서술을 보시라니까요. 어떤 감자? 굵은 감자. 아주 큰 감자예요. 자, 근데 굵기도 굵은데 그것이 어떤 굵은 감자냐면 더운 김이 횃 끼친. 그래서 이 점순이의 나에 대한 이 애정,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담긴 소재다. 그것이 바로 감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점순이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서 주냐면, 너희 집엔 이거 없지? 하면서 주거든요. 사실 점순이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감자를 주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약간, 오다 주었다. 이런 느낌으로, 야, 너희 집엔 이거 없지? 하면서 이렇게 준 건데, 나의 입장에선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상하는 것도 이해는 돼. 여러분은 알고 있죠? 자, 나의 집안과 점순이의 집안은 차이가 납니다. 점순이네 집안은 뭐예요? 마름이에요. 그쵸? 지주로부터 이 땅을 관리할 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땅을 관리하는 관리인, 즉, 마름이고요. 우리 집은요. 그 마름으로부터 뭘 받아서? 배제를 받아서, 즉, 소작권을 받아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소작농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와 점순이는 경제적 형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계층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나는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점순이가 너희 집엔 이거 없지? 하면서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 주니까, 오, 나는 거절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점순이,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라고 말하면서 줘요. 점순이 딴에는 진짜 맛있는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봄감자라고 하는 구절에서 우리 계절적 배경 알수 있죠. 자, 우리의 서술자, 나.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라고 하면서 무뚝뚝하게 반응을 합니다.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쓱 밀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누구? 그쵸, 점순이. 점순이 숨소리 왜 거칠어져요? 당황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당황해서. 너좀 화났어. 그쵸?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야 비로소 돌아와 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자, 나의 심리가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나의 심리. 나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의 심리를 서술할 수 있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참으로 놀랐어요. 자, 그럼 여러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보니 나의 심리는 서술할 수 있지만 점순이의 심리 서술할 수 있습니까? 점순이의 심리는 서술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아니니까. 나는 뭐만 볼수 있어요. 그렇죠. 점순이의 표정이나 행동만 볼수 있어요. 그걸 서술해 줄 겁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어 오지만 여지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독자 여러분, 점순이 얼굴이 새빨개졌네요. 왜 새빨개졌을까요? 그쵸, 점순이의 심리? 화가 나고 창피해서. 그쵸? 나 지금 너무 창피해. 내가 좋아해가지고 감자 줬는데 제가 난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하면서 거절했어. 창피해. 그쵸?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요. 그쵸? 자, 그렇다는 점순이의 심리를 서술자 나는 서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이 점순이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은 누구의 목? 독자의 목. 그쵸? 독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이렇게 점순이의 숨소리, 얼굴의 색, 그리고 눈에 어린 눈물, 이런 것들을 묘사를 해주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점순이의 심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점순이가 우리의 닭을 막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중략이 되어 있는데 점순이가 우리 집 수탉을 너무 괴롭히니까 내가 막 우리 집 수탉한테 고추장 먹여가지고 야, 열내 가지고 싸워, 잘 싸워라. 막 이러면서 고추장 먹이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 수탉을 너무 괴롭혀. 자, 그러던 어느 날저 멀리서 또 닭싸움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가 가차이 와보니, 가까이 와보니라는 겁니다. 자, 가까이 와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거의 다 죽어가요.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그대로 앉아서 앞에 닭싸움 시켜놓고 점순이 뭐 하고 있냐면, 호득이만 불고 있어요. 자, 호득이는 풀필입니다. 점순이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풀필이 후 하고 불고 있는 거예요. 왜? 나? 야구를 하고, 그쵸? 자, 더욱 치가 떨려요. 난 너무 화가 났어요. 자, 나는 지금까지 점순이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동리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이 일 잘하고, 시원시원하게 일 잘하고, 얼굴 이쁜 계집인 줄 알았더니, 얼굴 예쁜 계집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뭐 같다. 여우 새끼 같다. 그러니까 지금 서술자 나는 감정 어때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나 점순이 원래 되게 예쁜 애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시방 보니까는 지금 보니까, 저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은 걸?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속어를 써서 점순이를 표현할 정도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자,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담배로 때려 엎었어요. 자, 이제 내가 한 행동이 나오는데요. 나는 점순이가 수탉이 닭싸움을 붙인 걸본 순간부터 점순이의 수탉을 죽여야겠다고 계획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나 갑자기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탉을 담배로 때려 엎었어요. 단한 방을 때렸어요. 그랬는데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나 이거 계획했던 거예요? 나 이거 계획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합니까? 자, 나는 어떻게 해요? 멍하니 섰다가 나도 좀 어땠어? 당황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홉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우리의 어리숙한 서술자 점순이가 이렇게 하고 홉뜨고 다가가니까 하고 이제 벌렁 뒤로 나자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점순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놈아, 너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도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점순이가 뭐라고 하냐면, 뭐이 자식아? 누집 닭인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집 닭인데 무슨 뜻이에요? 그치, 누구네 집 닭인지 알고 죽인 거야, 너? 누구네 집 닭인데요? 그렇죠. 우리 집에 초작권을 주는 마름내 닭이네요? 와, 큰일 났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야. 너 마름내 집 닭인 거 알고 죽인 거야? 라고 점순이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나 너무 당황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는데 좀 무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닭 죽일 정도까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나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그쵸. 망한 것 같은데. 나 마름내 닭 죽였는데 해서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이제 글을 읽었고요.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에요. 자, 여러분, 소설이 여러분의 시험 범위에 있게 되면 선생님들은 늘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소설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내용 이해 문제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내용 이해 문제들은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선생님 저 이건 압니다 하고 푸시지 마시고 그 근거를 작품 속에서 꼭꼭 정확하게 찾아가면서 푸셔야 돼요.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우리 답이 답인 이유, 답답이 찾고 있잖아요. 이 답답이를 작품 속에서 꼭 찾아서 밑줄 그어가면서 꼼꼼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번. 점수는 자기네 달기 죽자 나에게 화를 내었다.
자, 우선 점순이네 닭이 죽은 거 맞아요? 어, 맞아요. 죽었어요. 그랬더니 화를 냈나요? 자, 화를 냈는지 여러분이 구절을 살펴보셔야겠죠.

맞아요. 점순이 화를 냅니다.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홉뜨고 닥치는 바람에 매섭게 이렇게 하고 너 와서 너왜 남의 딸을 때려 죽이니? 이렇게 매섭게 홉뜨고 닥치는 거죠. 자, 나에게 화를 냈어요. 자, 나는 지금 사는 동네에 온지 3년쯤 되었다. 와,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작품에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큰일 나죠. 자, 우리 이거 내용 답답이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언제 왔을까요? 이거 기억이 나는 구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동리에 온지 3년쯤 되었지만 점순이의 가무잡잡한 얼굴이 그쵸? 그 구절 있었죠? 자, 여기에요.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금 3년째 되어 오지만 나는 이 동네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그쵸? 3년쯤 됐어요. 맞아요. 자, 점순이는 닭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에 앉아 있었다. 앉아 있었나요? 오, 닭싸움 버려놓고 앉아 있었어요. 그쵸? 뭐 하고 있었어요? 호득이 불고 있었어요. 풀필이 불고 있었습니다. 눈 하나 깜짝 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득이만 부는 그 꼴에 나는 더 화가 난 거죠. 자, 4번. 나는 점순이의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우리 이 구절 있었어요. 그쵸? 동리에서 노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곡실곡실이 일 잘하고 얼굴 이쁘게 지배인 줄 알았더니 나는 점순이가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있네요. 그쵸? 자, 5번. 나는 자기네 수탈기 다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선생님, 이거 서술이 되어 있었나요? 네, 서술이 되어 있었어요. 자, 어느 문장을 찾았어야 됐냐면 여기 찾아주셨어야 돼요. 가차이 와보니 과연 나의 뭐대로? 짐작대로. 나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닭싸움이 나는데, 저거 우리 딸기랑 점순이네 닭이 싸우는 소리 같은데? 하면서 내가, 우리 닭 죽어가고 있을 것 같은데? 했더니 역시나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의 정답 몇 번? 그쵸.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이 소설에서는 감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소재예요. 그래서 이게 소재의 의미, 감자의 의미 물어볼 수 있겠죠. 자, 1번.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다. 맞나요? 맞아요. 우리 굵은 감자 3개. 언제 구웠는지 모를 굵은 감자 3개. 점순이가 갖다 주잖아요. 점순이의 관심과 애정 맞고요. 점순이와 나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 감자 사건을 계기로 점순이와 내가 갈등을 하게 되는 거 맞죠? 그쵸? 감자를 거절했더니 이제 그 뒤부터 점순이가 닭싸움 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갈등의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3번. 내가 점순이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는 계기가 된다. 자,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군가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감자 때문에 나는 점순이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까? 아니죠.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 3번 골라주셔야 되고요. 더운 김이 나는 것에서 점순이의 정성을 알수 있다. 맞아요. 우리 더운 김이 난다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점순이가 뜨거울 때 빨리 따뜻하게 맛있게 먹으라고 가지고 왔다는 이 정성을 알수 있고요. 계절적 배경이 따스한 봄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봄이라고 짐작할 수 있게 해준 점순이의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쵸. 너봄 감자가 맛있단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이 배경이 봄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해줬었죠. 그래서 우리 2번의 정답은 몇 번? 그렇죠.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들이 학교 내신 시험에서 여러분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소설을 꼼꼼하게 읽었는지 그리고 소설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뜻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배경이 시골이고 예전의 소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들이 소설에 쓰여 있단 말이죠. 그럼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이 소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동리.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그쵸. 동네의 의미와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동리 맞고요. 빈사지경. 우리 이거 이 단어 어디 나왔냐면 우리 수탉이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거의 죽게 된 형편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 맞았어요. 자, 호득이. 이거 누가 불던 거예요? 그쵸. 점순이가 닭싸움 시켜놓고 불던 거예요. 그쵸. 호득이. 자, 근데 옆에 설명 보세요. 입술을 좁게 오므리고 혀끝으로 입김을 불어서 맑게 내는 소리 또는 그런 일. 입술을 좁게 오므리고.
이건 뭐예요, 여러분? 호두 기간이

이라. 휘파람, 그죠? 호드기는 풀피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는 휘파람에 대한 설명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걱실걱실이, 우리 점순이 표현할 때 나왔잖아요. 걱실걱실이 일자라고. 그래서 성질이 너그러워서 말과 행동을 시원스럽게, 시원시원하게 일자라고 맞고요. 눈을 홉뜨고, 우리 점순이가 나 수탁 죽였을 때, 점순이가 눈을 홉뜨고 나에게 다가왔잖아요. 눈알을 위로 굴리고, 눈시울을 위로 치뜨고, 이렇게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번의 정답 3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 중요하죠. 자, 기역부터 미음 중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이 보기와 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격 제시 방법은 꼭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성격 제시 방법. 자, 성격 제시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위에 써놨죠. 직접 제시 방법과 간접 제시 방법이 있는데요. 성격이나 심리를 제시할 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뭐 외로웠다, 그리웠다, 슬펐다, 이렇게 단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건 직접 제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인물의 행동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술함으로써 독자가 이 심리나 내면 심리나 또는 상태를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간접 제시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직접 제시인지 간접 제시인지 여러분이 찾아봐라.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첫 공연을 앞둔 그는 다리를 떨기도 하고 손톱을 물어뜯기도 하였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자, 지금 그의 심리를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도록 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의 행동, 그쵸? 다리 떨고, 손톱 물어뜯고, 그리고 그의 이마에 뭐가 돋아나요? 식은땀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어떤 상태다? 잔뜩 긴장한 상태다. 그래서 상태나 내면 심리를 어떻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건 간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간접 제시 방식이 아닌 것을 밑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기역.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쓱 밀어버렸다. 나는 거절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굉장히 무뚝뚝한 성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간접이에요. 자,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점순이 숨소리 거칠어져요. 이거 뭐 표현하는 거예요? 점순이 화났다. 그쵸? 이것도 점순이의 숨소리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야 비로소 돌아다 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어머, 놀랐다고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직접 제시되어 있습니다. 리을.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금 3년째 되었지만 여지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점순이의 얼굴 새빨갛다고 간접적으로 그래서 점순이 창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이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이거 점순이의 상태를 가지고 점순이가 화가 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직접 제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딱 하나 뭐예요? 디귿. 그렇죠. 그래서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우리 이 글의 서술자에 대한 문제 안 나올 수 없죠. 자, 이 글에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1인칭이고, 자, 이 1인칭인 내가 주인공이었죠.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된 글입니다. 자,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나가 없다는 뜻이죠. 이건 아니고요. 서술자인 내가 어리숙하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부족하다. 정확한 서술. 자,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땡, 그쵸. 나가 있죠. 자, 서술자인 나는 다른 인물이 가진 복잡한 내면 심리까지 추리하여 독자의 공감을 높인다. 지금 내면 심리를 추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술자인 내가 주인공을 비롯한 여러 인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독자에게 전달한다라고 했으면 서술자가 관찰자여야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5번의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기를 고려할 때 점순이 가와 같이 말한 의도로 적절한 것은 가가 뭐냐면 뭐이 자식아? 누집 딱인데 누구네 집 딱인지 알아?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자, 보기는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주인은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붙임으로 일상 굽실거린다. 자, 점순이네 마름 우리 집 소장농.
그쵸? 지금 계층 차이가 나요.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때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준 것도 점순 내의 호의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점순이네 마름이고 우리는 소작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보기입니다. 자, 그럼 점순이가 이 말을 왜 했을까? 그쵸? 너 마름 내집 닭인 거 알고 죽인 거야? 큰일 난것 같은데? 라는 의도가 되겠죠? 자, 닭 싸움의 책임을 나에게 물어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받겠다? 자, 이것은 보기를 고려한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닭이 죽은 것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에게 감정적으로 복수하겠다. 이것도 보기와 관련이었고요. 내가 오래전부터 점순을 괴롭혔던 일을 그만하도록 마지막으로 경고를 남기겠다. 나는 오래전부터 점순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마름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나에게 소작권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주겠다. 오, 맞아요. 마름의 딸이야. 마름 내 닭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계획적으로 닭을 죽인 나에게 자신이 몹시 화가 났음을 깨닫게 하고 잘못을 반성하게 하겠다인데, 계획적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보기와도 관련이 없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A와 보기를 비교할 때 보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입니다. 자, 보기는 그는 대뜸 달려들어서 큰 수탉을 담배로 때려 엎었다이고요. A는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와 같이 나의 심리를 서술할 수 있지만 보기와 같은 경우에는 그쵸. 서술할 수가 없죠. 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보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면 나를 그라고 표현하고 나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는 대신에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행동만. 그래서 관찰자로서 시점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을 살려서 서술형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찾는 출제 포인트인데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의 특징. 그리고 주요 소재의 의미, 그리고 사용된 단어의 뜻 찾아주셔야 되고요. 구성 방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뉴런 동기화 준비했습니다. 동백꽃의 전문을 꼭 찾아 읽어보시고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분수의 덧셈과 뺄셈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계산을 할 때 실수가 없도록 찬찬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항입니다. 보기와 같이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보기의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부터를 파악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5와 2분의 1 빼기 1과 3분의 2라고 했는데 이 중간의 과정을 보세요. 자, 2분의 11과 3분의 5는 둘 다 가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5와 2분의 1은 2분의 11로, 1과 3분의 2를 3분의 5로 나타내고 뺀다라고 생각해 줄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분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모를 같게 해줄 거예요. 분모를 같게 한다? 통분을 하는 거죠. 따라서 2와 3의 곱, 6을 공통분모로 해주세요. 그런데 이때 6이라고 하는 건 2와 3의 최소 공배수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6분의 33에서 6분의 10을 뺐더니 분모가 같으면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빼자 6분의 23.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니까 3과 6분의 5입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3과 5분의 2 빼기 1과 4분의 3이 주어졌습니다. 각각의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봐요. 3과 5분의 2, 이때 3은 5분의 15와 같아요. 거기에 5분의 2가 더 있으니까 5분의 17이고요. 여기서 뺄게요. 1과 4분의 3을. 그럼 이때 1이 4분의 4이기 때문에 4분의 3이 더 있어서 4분의 7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통분해 볼까요? 5와 4의 곱 20, 이것을 공통분모로 해봐요. 그런데 20은 5와 4의 최소 공배수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럼 5분의 17의 분모와

분자에 각각 4를 곱하고 4분의 7의 분모와 분자에 각각 5를 곱해서 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20분의 68에서 35를 빼주면 33 이와 같이 표현되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 주니까 1과 20분의 13과 같다라고 할수 있죠? 보기와 같이 계산하여 답해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15번은 더큰 수를 말한 학생의 이름을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은우하고 지수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은우는 2와 6분의 5보다 3분의 1만큼 더 작은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모보다 네모만큼 더 작은 수.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이것을 세모 빼기 네모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2와 6분의 5보다 3분의 1만큼이 더 작다. 이렇게 3분의 1을 빼는 것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2와 6분의 5에서 3분의 1을 6분의 2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2와 6분의 3이니까 이것은 기하분수로 2와 2분의 1입니다. 라고 표현해 둘수 있습니다. 지수를 볼까요? 3과 9분의 8보다 1과 5분의 2만큼 더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빼서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랬더니 통분을 해볼까요? 9와 5의 곱 45를 공통분모로 하여 3과 45분의 40 빼기 1과 45분의 18. 그러면 이것은 2와 45분의 40에서 18을 빼주니까 22 이렇게 표현되죠. 그런데 이제 다시 이 계산의 결과를 비교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값은 2와 90분의 45라고 할수 있고 또이 값은 2와 90분의 44로 다시 통분해서 나타내 줄수 있습니다. 그럼 비교를 해보세요. 2와 90분의 45는 2와 90분의 44보다 큽니다.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겠죠. 따라서 더큰 수를 말한 학생의 이름은 바로 은우가 되는 거예요. 문제의 답을 구하여 은우로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은우라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번 계산하고 또 여러 번 통분하고 비교하고 하는 복합적인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라고 정리해 둘게요. 16번 보세요. 두 연필의 길이의 차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그럼 더긴 길이에서 짧은 길이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1과 5분의 2cm가 8과 10분의 3cm보다는 더긴 길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분수의 차를 구하면 이것이 두 연필의 길이의 차이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쓰고 나서 보니까 분모가 달라요. 그럼 통분을 해줄게요. 5하고 10의 곱을 공통분모로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5하고 10의 최소 공배수가 10인 것을 금방 찾아낼 수 있으니까 11과 5분의 2를 11과 10분의 4로 나타내서 8과 10분의 3만큼을 빼는 거예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는 분수끼리 빼주었어요. 그랬더니 3과 10분의 1이 되는군요. 따라서 두 연필의 길이의 차를 구하면 3과 10분의 1cm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또 17번을 볼까요? 중요 표시되어 있죠? 계산 결과가 더 작은 것의 기호를 써보세요. 그럼 계산의 결과를 구해서 다시 그 값을 비교해 주어야 한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기억을 살펴보면 4와 8분의 3에서 1과 5분의 4를 빼세요. 통분해서 계산해 볼 거예요. 8과 5의 곱 40을 공통분모로 해봐요. 그럼 4와 40분의 15 빼기 1과 40분의 32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지금 분수끼리 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수 부분에서 1만큼을 가분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4는 3이 될 거고, 1은 여기서 40분의 40이 되기 때문에 40분의 15만큼이 더 있으니까 40분의 55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여기서 1과 40분의 32만큼을 빼주세요. 그럼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끼리 빼니까 2와 40분의 23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둘수 있죠. 그 다음 니은을 확인해 봐요. 니은

7과 10분의 3 빼기 4와 8분의 5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역시 통분해 볼게요. 그런데 분모에 10과 8이 있고요. 이두 수의 최소 공배 수가 40이니까 공통분모를 40으로 해봐요. 그럼 7과 40분의 분모 분자에 각각 4를 곱하고, 그 다음에 빼기 4와 8분의 5는 분모 분자에 각각 5를 곱해서 40분의 25라고 표현하죠. 역시 분수끼리 뺄 수가 없어서 자연수 부분의 1을 40분의 40으로 바꾸어 6과 40분의 52에서 4와 40분의 25를 뺀다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수끼리 빼면 2고 분수끼리 빼니까 40분의 52에서 25를 뺐더니 27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그럼 계산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2와 40분의 23은 2와 40분의 27보다는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계산의 결과가 더 작은 것에 기호를 쓰세요라고 하면 기호, 기역 이렇게 기호를 써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대분수들을 가분수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살펴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항 18번인데 삼각형이 주어져 있어요. 이때 가장 긴 변의 길이와 가장 짧은 변의 길이의 차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가장 긴 변의 길이는 3과 4분의 3cm예요. 그리고 가장 짧은 변의 길이는 여기서는 그 변만 딱 살펴보아도 가장 짧은 변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그 길이가 2와 6분의 1cm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가장 긴 변의 길이를 쉽게 찾았는데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눈으로는 쉽게 구분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럼 각각의 주어진 분수들의 크기를 비교해서 더 작은 것을 골라주어야 한다. 요것도 살펴둘게요. 그럼 가장 긴 변의 길이는 3과 4분의 3cm고 가장 짧은 변의 길이는 2와 6분의 1cm니까 이들의 차를 구합니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통분하여 3과 12분의 9 빼기 2와 12분의 2에요 라고 표현하고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는 분수끼리 빼주세요. 따라서 1과 12분의 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됐어요. 가장 긴 변의 길이와 가장 짧은 변의 길이의 차를 구하여 1과 12분의 7cm입니다 라고 답해 줄게요. 우선 여기서는 눈으로 가장 긴 변, 가장 짧은 변이 쉽게 구분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눈으로 쉽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어진 각 변들의 길이를 표현하고 있는 요 분수들 있죠. 이들의 크기를 비교하여서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를 가려내서 문제를 해결해 줍시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도전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놓으세요. 자, 빈칸이 있고요. 화살표 방향을 쫓아가요. 거기에 2와 27분의 8을 더했더니 그 결과가 4와 6분의 1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빈칸에 알맞은 수를 네모라고 하면 네모 더하기 2와 27분의 8이 4와 6분의 1과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활용해서 네모를 구하면 4와 6분의 1에서 2와 27분의 8을 빼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통분을 해볼 건데요. 그러면 6하고 27 최소 공배 수가 무엇일까요? 3, 2, 6, 6, 9, 54군요. 따라서 4와 54분의 9 빼기 2와 54분의 16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분수 부분끼리 뺄 수가 없으니까 자연수 부분에서 1만큼을 54분의 54라고 생각하면 3과 54분의 63 빼기 2와 54분의 16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는 분수끼리 빼주세요. 63에서 16을 뺐더니 바로 47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 빈칸에 알맞은 수, 즉 우리가 구한 네모에 해당되는 수는 1과 54분의 47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죠.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칸에 알맞은 수를 네모라 하고 주어진

인식을 정리하여 표현한 다음에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활용해서 네모를 구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 두고 네모의 수를 구하면 바로 그것이 빈칸에 알맞은 수이다라고 정리해 두세요. 다음은요. 소와 민서가 멀리 뛰기를 한 기록이래요. 누가 몇 미터 더 멀리 뛰었는지 구해보세요라고 하였군요. 그러면 소가 1과 5분의 2미터, 민서는 1과 7분의 2미터라고 했어요. 1과 5분의 2하고 1과 7분의 2하고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자연수 부분은 1로 같으니까 분수 부분을 비교할 건데, 자, 분자가 2로 같기 때문에 분자가 같으면 분모가 작을수록 크다라고 할수 있죠. 따라서 1과 5분의 2가 더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일단 누가 더 멀리 뛰었어요? 소가 더 멀리 뛰었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답해야죠. 얼마나 더 멀리 뛰었습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1과 5분의 2에서 1과 7분의 2를 뺀다라고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가분수로 바꿔볼게요. 1과 5분의 2는 5분의 7 빼기 1과 7분의 2는 7분의 9. 그러면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을 해야 되겠죠? 35분의 49 빼기 35분의 45 이렇게 통분하고 계산하면 35분의 4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하거나 아니면 1과 5분의 2 빼기 1과 7분의 2니까 1과 35분의 14 빼기 1과 35분의 10 이렇게 나타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 자연수끼리 빼면 0이니까 분수끼리 빼서 35분의 4. 계산의 방법이 달라도 결과는 이렇게 같게 표현되기 때문에 각자의 편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수호가 35분의 4m 더 멀리 뛰었습니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풀이 방법도 서로 달리해 가면서 연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것은 교과서 속 응용 문제입니다. 가장 큰 분수와 가장 작은 분수의 차를 구하자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5분의 4, 4분의 3, 8분의 7이 있을 때 가장 큰 분수와 가장 작은 분수를 먼저 찾아내야지 두 수의 차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뭐예요? 분모가 다른 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두 분수씩 차례대로 통분해 가며 비교한다라는 걸 알고 있죠. 즉, 5분의 4하고 4분의 3을 짝지어 비교하고, 4분의 3과 8분의 7을 비교하고, 5분의 4와 8분의 7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통분해서 20분의 16과 20분의 15가 된다면, 아, 5분의 4가 4분의 3보다는 더 크지. 또이 경우는 4분의 3을 8분의 6으로 나타내면 8분의 7과 비교했을 때 8분의 6이 더 작기 때문에 4분의 3은 8분의 7보다 작아요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가장 작은 것이 4분의 3입니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수 있겠군요. 4분의 3이 가장 작습니다. 그다음 이두 분수도 통분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40분의 32, 40분의 35, 그러니까 5분의 4보다는 8분의 7이 더 크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큰 것부터 8분의 7, 5분의 4, 4분의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해서 이세 개의 분수들은 모두 진분수이고요.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분모가 분자보다는 각각 1만큼씩 더큰 분수들입니다. 이런 분수들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분모가 클수록 크다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참고해서 살펴두면 되겠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분의 7에서 4분의 3만큼을 뺀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 8분의 7에서 8분의 6을 빼는 거랑 같아서 8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우리는 분모가 다른 세 분수의 크기 비교를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했냐면 분모가 다른 이런 세 분수를 한꺼번에 통분을 해 주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5하고 4의 최소 공배 수는 20이고요. 20과 8의 최소 공배 수가 40이니까, 아, 공통분모를 40으로 해서

한꺼번에 통분해 보자. 5분의 4의 분모 분자에 각각 8을 곱하고, 4분의 3의 분모 분자에 각각 10을 곱했고, 8분의 7의 분모 분자에 각각 5를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 비교하기가 쉬워졌죠. 분모가 모두 같으니까 분자가 클수록 크다. 그러니 8분의 7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4분의 3이 가장 작구나. 그래서 두 분수의 차를 구하였더니 바로 8분의 1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그 해결의 방법을 살펴보았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봐요. 7분의 6, 3분의 2, 21분의 19가 있습니다. 가장 큰 분수와 가장 작은 분수의 차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두 분수씩 차례대로 비교를 해주는 방법 있을 거고요. 한꺼번에 통분해서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7분의 6, 3분의 2, 21분의 19가 있습니다. 7과 3의 최소 공배수가 21? 그런데 여기도 분모가 21이니까 공통 분모를 21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7분의 6의 분모 분자에 각각 3을 곱하고 3분의 2의 분모 분자에 각각 7을 곱해 주세요. 그럼 여기는 21분의 19 그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분자가 클수록 큽니다. 따라서 21분의 19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7분의 6, 가장 작은 것이 3분의 2입니다.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분수 21분의 19에서 가장 작은 분수 3분의 2만큼을 빼서 우리는 그 차를 구해주면 되겠군요. 통분해서 21분의 19 빼기 21분의 14. 그러면 이 값은 21분의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답 21분의 5로 구할 수 있겠네요. 또 삼각형이 있고요. 가장 긴 변의 길이와 가장 짧은 변의 길이의 차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긴 변의 길이는 5와 36분의 35cm예요. 가장 짧은 변의 길이는 뭘까요? 3과 9분의 5하고 3과 6분의 1은 어떤 것이 더 큽니까? 3과 9분의 5와 3과 6분의 1은 각각 3과 18분의 10, 3과 18분의 3이니까 바로 3과 9분의 5가 더 커요. 그럼 여기서 가장 작은 수는 3과 6분의 1이니까 가장 짧은 변의 길이가 3과 6분의 1cm가 되겠군요. 따라서 5와 36분의 35에서 3과 6분의 1을 뺀다라고 식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역시 이 경우에도요. 5와 36분의 35, 3과 9분의 5, 3과 6분의 1, 이것을 한꺼번에 통분하여 5와 36분의 35, 3과 36분의 20, 3과 36분의 6으로 나타내고 크기 비교를 완성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큰 것이 바로 5와 36분의 35가 되겠고, 그 다음이 3과 9분의 5이고, 3과 6분의 1이 가장 작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을 만들 수 있겠어요. 5와 36분의 35에서 3과 36분의 6만큼을 뺐더니 2와 36분의 29라는 수가 나오게 되는군요. 따라서 두 변의 길이의 차를 구하여 2와 36분의 29cm입니다라고 그 답을 표현해 둘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되었죠? 자, 이제 이어서 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인데 앞에서부터 두 분수씩 차례로 계산하자. 보세요. 6분의 5 빼기 4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럴 때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분의 5에서 4분의 3을 먼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5의 분모와 분자에 각각 2를 곱하고 4분의 3의 분모와 분자에 각각 3을 곱해서 통분하면 12분의 10, 12분의 9가 되고 그들의 차를 먼저 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2분의 1을 더할 건데 2분의 1도 분모가 12인 분수, 12분의 6으로 나타내주면 괄호 안을 계산한 것은 12분의 1이고 12분의 6을 더해 12분의 7과 같다라고 할수 있겠죠? 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앞에서부터 두 분수씩 차례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해 보세요. 9분의 8 빼기 6분의 5 더하기 36분의 19가 있어요. 자, 9분의 8에서 6분의 5를 뺀 다음에 그 값에 36분의 19를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덧셈과 뺄셈 섞여 있고요. 결국 세분의 덧셈과 뺄셈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9분의 8에서 6분의 5를 빼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통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하고 6, 그러면 최소 공배수가 18이니까 이렇게 18분의 16 빼기 18분의 15 더하기 36분의 19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계산하나요? 맞아요. 뺄셈이 먼저예요. 그래서 18분의 1 이렇게 나타내 볼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36분의 19를 더해 주는 거죠. 18분의 1은 36분의 2와 같기 때문에 여기에 36분의 19를 더하면 36분의 21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약분하여 기하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3으로 나누면 12, 3으로 나누면 7,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계산해 보세요. 그 결과를 표현하여 12분의 7과 같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참고해서 살펴둘게요. 우리는 한꺼번에 통분해서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9분의 8을 36분의 32로 빼자 6분의 5는 36분의 30으로 거기다가 더합니다. 36분의 19를요. 그럼 계산의 결과는 36분의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들끼리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32에서 30을 빼고 19를 더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36분의 21이 되고요. 기하분수로 12분의 7입니다라고도 나타낼 수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세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앞에서부터 두 분수씩 차례대로 계산한다라는 것을 익혀두면 되겠네요. 다음 24번 문제 만나봐요. 기억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에다가 7분의 5를 더했어요. 그러면 어떤 값이 딱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 네모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네모에서 2와 3분의 1을 뺐더니 3과 21분의 10이 되었구나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네모를 구해볼 수 있겠죠? 네모를 구하려면 3과 21분의 10에다가 2와 3분의 1을 더해주면 돼요. 즉, 3과 21분의 10 더하기 2와 21분의 7이 되어서 5와 21분의 17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5와 21분의 17 이렇게 네모를 구했어요. 그러면 네모를 구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기억을 구하려면 네모에서 7분의 5를 빼면 되죠. 즉, 5와 21분의 17에서 7분의 5를 빼는 거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5와 21분의 17에서 21분의 15를 빼기 때문에 5와 21분의 2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역에는 5와 21분의 2가 들어간다 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기역에다가 7분의 5를 더하고 그 값에서 2와 3분의 1을 빼니까 3과 21분의 10이 된 거야.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을 구하기 위해서 3과 21분의 10에다가 2와 3분의 1을 더하고 여기서 7분의 5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세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관련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3과 21분의 10 더하기 2와 21분의 7 빼기 7분의 5를 21분의 15로 나타내세요. 그럼 일단 덧셈부터 해결하는 거죠. 5와 21분의 17 그리고 21분의 15를 빼니까 5와 21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할수 있다.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고 기억에 알맞은 수를 구하여 5와 21분의 2로 답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 더. 이번에 문장이 주어졌습니다. 물통에 물이 9와 15분의 7리터 들어있었다. 이 중에서 3과 6분의 1리터를 사용하고 2와 5분의 4리터를 더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용한 것은 빼고
더 부은 것은 더해주세요. 이때 물통에 들어있는 물이 몇 리터가 되었는지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0: 기하분수로 나타내 줄수 있게 되는군요. 따라서 물통에 들어있는 물은 9와 10분의 1리터가 되었다라고 답할 수 있겠어요? 이번 시간 한번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5분의 4, 4분의 3, 8분의 7, 세 분수 중 가장 큰 분수와 가장 작은 분수의 차를 구할 때는 일단 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통분해서 나타내고 이때 가장 큰 분수, 가장 작은 분수를 찾아내서 그들의 차를 구해주면 되는 것이더라. 이와 같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익혀두도록 하자고요.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어요. 한번더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린 다음 시간에 함께해요. 모두 안녕.
1: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플리 안전 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우리 23강 그리고 3단원에서는 7번째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북2 실전책 준비하고 자리에 앉으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퀴즈 정답 확인하고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퀴즈 공공기관 누리집을 활용하면 좀 더 믿을 수 있는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정답은 5였습니다. 개인 SNS나 블로그 또는 광고 목적의 누리집이 아닌 공공기관 누리집은 면밀하게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자료라고 했었죠. 정답은 5였습니다. 잘했어요. 오늘은요, 우리 핵심 복습 쪽지 시험까지 풀고 마지막으로 학교 시험 만점왕의 다섯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북2 실전책의 16쪽이에요. 우리 3단원에서는 어떤 핵심 내용이 있었는지, 선생님이 빈칸 안에 어떤 내용을 적을지 적기 전에 여러분이 큰 소리로 대답을 하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자, 우리 자료 유형과 특성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발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유형에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었는데요. 특성들, 각각의 특성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글입니다, 글. 글의 가장 큰 장점은 주제에 대한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길고 자세한 설명이 있죠. 자세한 설명. 친절하게 이것의 뜻은 무엇이고, 우리 화산에 대한 지문 기억나나요? 화산의 뜻은 이렇고, 화산 활동 이런 것이고, 화산 활동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죠? 그것이 글 자료입니다. 대상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글이죠? 글 자료의 특성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표나 그래프입니다. 표는 수치나 정보를 이것에서 보여줍니다. 수치나 정보를 어떻게 해서 보여줄까요? 정리해서 보여주죠. 정리. 글보다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표나 그래프의 특성이죠. 어떤 지역에서 무엇이 제일 많은지 또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수치 정보들을 정리해서 한눈에 보기 좋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이유는 그래프는 수치의 이것을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변하는지, 변화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수치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낮았다가 갑자기 그래프가 올라가요. 그럼 무언가가 급하게 증가했다. 증가했던 것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갑자기 감소했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영상 보겠습니다. 이것이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영상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여러분도 지금 영상 자료를

보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뭐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볼수 있죠. 영상을 통해서. 만약에 사진이나 그림이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움직이지 않았겠죠. 움직임이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그것이 가장 큰 영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면서 여러분 선생님 목소리 들리죠? 잘 들리죠? 자, 무엇을 들려줄 수 있고? 소리를 들려줄 수 있고. 소리를 들려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선생님이 빈칸을 뚫어놓지 않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영상의 굉장히 큰, 영상의 큰 특성이에요. 글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 어떻게 해요? 화산, 폭발할 때 어떻게 마그마가 올라와서 어떻게 흘러내리고 이것을 글로 정리하는 것보다 몇초 만에 영상으로 보여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나 그림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쉽게 대상의 특징을 강조해서 보여줄 수 있다. 사진과 그림 중에 어떤 걸까요? 대상의 특징을 강조해서 보여줘요. 그림입니다. 그림. 눈이 굉장히 큰 친구를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요. 그럼 눈이 크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 눈보다 더 크게, 과장되게 강조해서 그리면 특징이 강조돼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 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죠, 사진. 실제 모습을 그대로 찍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정확한 자료라고 할수 있죠. 이 표에 있는 내용, 자료 유형의 특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문제 풀 때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실제 학교에서 발표를 해야 해요. 아, 내가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하지? 아, 이것에 대해서 발표해야겠다. 그러면 보여주는 자료는 어떤 걸로 정해야 하지? 아, 김은혜 선생님이랑 배웠던 자료의 특성을 떠올리면서 내 발표 주제에는 이 자료가 어울리겠구나. 이렇게 선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별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발표 이것에 맞는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료여도 이것에 맞지 않으면 그 자료는 무용지물이에요. 발표 주제에 맞는지. 봄꽃에 대해서 발표하고 싶은데 수영장 사진이 나와요. 그러면 주제에 맞지 않죠. 그렇죠? 자료 이것이 발표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던 자료 유형, 유형. 자료 유형이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료 유형은 글, 영상, 사진이나 그림, 표나 그래프 이런 것들 자료 유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료 유형과 내용이 발표 주제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지 판단해요.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내가 듣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이해가 쏙쏙되게 잘 나타낼 수 있을까 판단해 보아야 되겠죠. 그 자료는요, 발표에 필요한 내용만 이것하고 이것합니다. 어떻게 해요? 정리를 일단 해야죠, 정리. 그리고 너무 길면 안 돼요. 짧게 간추리는 거 요약한다고 하죠. 요약. 좋은 자료는 너무 많은데 마음 같아선 다 보여주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보여주려면 자료 유형을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필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정리하고 요약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면 좀더 믿을 수 있는 내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퀴즈에서도 만나봤었는데요. 믿을 수 있는 내용 조사할 수 있는 곳 공공기관 누리집이죠. 공공기관 누리집. 사실이 아닌 정보는 올라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찾은 내용이 정확한지 알려면 여러 가지 정보를 살펴보고 비교해 봐야 해. 한 가지만 뽑아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내가 조사한 게 이게 맞는 내용인가? 다른 곳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보고요.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유형을 선별한다. 고른다라는 뜻이죠.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이거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잘 선별을 하는 것이 발표 준비를 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을 때는요, 검색 도구에 이것을 입력해서 자료를 찾습니다. 우리 검색할 때 다섯 글자, 핵심 주제요. 그렇죠? 핵심,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 어떤 음식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뭐 닭갈비의 기원 이런 식으로 핵심 주제어를 입력해야 되겠죠. 내가 알고 싶은 것을 길게 길게 문장으로 적는 것보다 핵심적인 내용, 꼭 중요한 단어들을 입력하면 인터넷에 많은 자료가 나오게 되겠죠. 책에서 자료를 찾을 때는 이것을 보고 주제와 관련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 인터넷이었을 때는 핵심 주제어를 입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책일 때는 입력할 수 있는 게 없죠. 어떤 매체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기기, 뭐 디지털 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엇을 봐야 해요? 차례라는 게 있죠. 차례. 책은 글로 이루어진 자료잖아요. 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차례를 보고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이 나의 발표에 필요하겠구나. 그럼 그 부분만 찾아서 보고 필요한 정보를 빼내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한 권을 다 읽으면 자료를 조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렇죠. 출처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말하면 듣는 사람도, 아, 여기서 가져왔구나. 믿을 만한 정보구나 하면서 듣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질문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친구가 발표한 것을 듣고 이해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알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예시를 먼저 볼게요. 이 제도를 조정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요?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가요? 무엇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죠. 그 제도를 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자, 이것이나 이것을 찾기 위한 질문, 예시를 봐야 알수 있겠죠? 학급에서 열수 있는 학급 행사로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더 알고 싶어요. 그렇죠.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한 질문이죠. 그것 말고도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더 알고 싶어요. 했을 때 하는 질문이죠.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한 질문. 명료하게 이것 하기 위한 질문. 친구들과 잘 지내려면 별명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뜻 맞죠? 명료하게 이해. 이해하기 위한 질문.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을 듣다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요, 질문하는 방법도 또 있습니다. 답하는 사람이 질문을 잘 이해하게 하려면 이런 표현으로 질문해야 해요. 너무 작게 웅얼웅얼 말하면 질문을 받는 사람이 뭐라고요? 잘안 들려요. 궁금한 게 무엇이죠? 하겠죠. 어떤 표현이요? 분명한 표현.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앞서 봤던 질문의 목적에 따라서 분명한 표현으로 질문을 하면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겠죠? 질문을 잘하려면 다른 친구의 말을 이것에서 들어야 합니다. 이것에서 듣지 않으면 이미 그 이유를 말해 주었는데 또 질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엇에서 들어요? 집중해서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태도처럼 친구의 말에 집중해서 들어야 질문도 잘할 수 있답니다. 질문할 때에는 질문에 이것을 생각해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지? 질문의 목적. 우리 세 가지로 정리했었죠. 내가 이 질문을 왜 하는 것이지? 생각을 하고 표현합니다. 질문을 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만약, 어떻게, 무엇을, 왜 라는 말을 넣어서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나요? 언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인가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할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하려면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 했었죠. 질문할 때에는 무엇을 알고 싶은지 분명하게 표현한다. 그래서

목적을 생각해야 하기도 하고요. 분명한 표현으로 질문을 해야 하기도 한다. 발표를 할 때는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사람도 긴장하겠지만 질문하는 사람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잘 들은 다음에 어떤 것이 궁금하니까 질문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쪽지 시험 한번 풀어볼까요?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1번입니다. 다음 가와 나의 자료 조사 방법에 알맞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는 겁니다. 가를 보니까 무엇을 읽고 있어요? 책을 읽고 있네요. 책은 그릴 자료가 들어있죠. 글이 종이에 인쇄되어 있어요. 인쇄 매체라고 부릅니다. 인쇄 매체에서 찾아보기. 나는 뭐예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고 있죠? 다른 말로는 인터넷 매체. 인터넷 매체에서 찾아보기. 인쇄 매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근데 책, 인쇄 매체를 통해서 자료를 조사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차례를 본다고 했었고요. 인터넷 매체에서 찾아볼 때는 무엇을 입력해요? 핵심 주제어를 입력한다까지 우리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2번입니다. 발표를 준비할 때 고려할 점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는 거예요. 후루룩 읽지 말고 정말 우리 곱씹어서 읽어봅시다. 중요한 단어들. 발표를 준비할 때요. 준비할 때. 우리가 아까 핵심 복습하면서 쭉 과정을 돌이켜 봤었는데요. 발표, 자료 선별할 때 또는 발표할 때가 아니라 자료를 준비할 때예요. 준비할 때. 가장 첫 단계인 거죠. 어떤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주제를 고려할 수도 있고, 그쵸? 발표를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냐. 주제. 아, 뭘로, 청중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할까? 주제.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가? 그리고 목적. 왜 내가 발표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듣는 사람. 친구들인가? 아니면 웃 어른들인가? 동생들인가? 듣는 사람을 고려할 수도 있고요. 또 매체. 우리가 1번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인쇄 매체를 사용할 것인가? 또는 인터넷 매체를 사용할 것인가? 또뭐 자료 유형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겠죠. 자료 유형 어떤 거 있었죠, 여러분? 글, 사진이나 그림, 영상, 표나 그래프 이런 것들을 자료 유형이라고 했었어요. 선생님 다 적지는 않겠습니다만 자료 유형 하면 우리 그 표, 가장 처음에 봤던 표를 떠올리셔야 해요. 그리고 이 자료들이 뭐 최신 것인지, 너무 오래된 자료가 아닌지, 그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을 텐데 최신 자료인가?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한번 문제 볼게요. 발표 준비할 때 고려할 점들. 가, 발표에 활용할 자료 유형을 선택한다. 우리 자료 유형 썼잖아요. 내가 이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글이 좋을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글을 넣을까? 아니야. 움직임이나 소리가 꼭 들어가야 하는 주제야. 영상을 선택하자. 이런 자료 유형을 선택하는 거 준비할 때 고려할 점 맞죠? 나,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기. 물론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문제의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발표를 준비할 때잖아요. 이것은 발표를 할 때,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할때 고려할 점이겠죠. 여기서는 맞지 않습니다. 발표를 자신 있게 하는 방법 생각하는 것도 역시 발표하는 태도의 문제잖아요. 준비할 때, 이런, 어떤 주제로 하지, 무슨 자료로 하지, 그럴 때 고려할 점은 아닙니다. 이 문제의 답은 아닙니다만, 듣는 사람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는 거, 발표를 자신 있게 하는 거 모두 중요한 내용이기는 해요. 그쵸? 이번에 답은? 가였습니다. 가. 단계를 쭉 떠올리면서 우리가 큰 틀을 보면 발표를 준비하는 거, 그리고 자료를 선별하는 거, 발표하는 거 이렇게 과정이 다 달랐습니다. 3번과 4번은 이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거네요. 아, 보자마자 이 자료 유형 뭐라고 우리가 알수 있어요? 표군요. 표. 어떤 수치나 정보를 정리한 건데요. 선생님, 우리 자료 유형 그네 가지 배울 때 표나 그래프라고 해서 표나 그래프라고 적었는데 그것도 정답이 되나요?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표 또는 표나 그래프라고 적어도 괜찮아요. 4번 볼게요. 이 자료의 특성. 아, 우리가 자료의 특성도 우리 핵심 복습에서
표로 정리했었는데 특성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아, 자세한 설명하면 표나 그래프가 아니라 이것이 떠오르는데. 그렇죠. 글이었죠. 자세한 설명은 글입니다. 글. 수치나 정보를 정리해서 보여준다. 그쵸. 여기 보니까 시기에 따라서 횟수, 백두산, 화산, 분화 현황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정리해서 딱 보여주잖아요. 2번이 표나 그래프의 특성에 알맞은 것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료 유형의 특성,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세요. 또는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하는 거니까 각 자료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한답니다. 5번이에요. 발표 자료를 선별하는 방법.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는 거예요. 발표 자료 선별한다는 거는 고른다, 골라서 정한다 이런 의미였잖아요. 발표 주제에 맞는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오,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요?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이게 주제에 맞는 건가? 좋은 자료긴 한데 막 찾다 보니까 내가 말하려고 했던 주제랑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선별할 수가 없겠죠. 전문적으로 보이도록 어려운 내용을 주로 활용한다. 아니죠. 좋은 발표는 어려운 내용도 쉽게 말하는 것이 좋은 발표잖아요. 선생님도 어려운, 국어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잘 설명해 주시네. 이 강의 좋은 강의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전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어려운 내용, 막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설명하는 것. 그것이 좋은 발표죠.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 유형인지 살펴본다. 우리 핵심 복습에서 확인했었죠. 주제라는 것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는가, 듣는 사람에게 쏙쏙 이해가 잘 되게 전달해주는 자료 유형인가. 자료 유형에는 우리 그표 떠올리세요. 글, 사진이나 그림, 표나 그래프, 영상, 이런 것들을 자료 유형이라고 불렀다. 꼭 기억해주세요. 6번과 7번은 이 자료를 보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이 자료 유형은 무엇인지 쓰시오 했는데요. 무엇인가요? 일단 확실히 글은 아니네요. 영상인가 봤더니 재생하거나 일시정지하는 버튼이 없군요. 무슨 자료일까요? 표나 그래프라고 하기에는 숫자, 수치, 정보가 없는데요. 그렇죠? 사진이네요. 이 문제도 역시 뭐 사진이나 그림으로 적었어요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그린 건 아닌 것 같고 사진 자료라고 하면 가장 정확하겠네요. 7번. 이 자료의 특성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이 자료 어떤 자료였죠? 사진이나 그림 자료였어요. 대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또 나왔네요. 자세한 설명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거 뭐예요? 글이요. 글만큼 자세한 건 없습니다. 2. 실제 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있는 그대로를 카메라로 찰칵 찍은 거잖아요.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죠. 2번이 정답이겠네요. 8번입니다. 다음 기억의 목적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네. 저는 김재율 학생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하니까 이 신다윤 친구는 발표자는 아니죠. 듣는 입장이었는데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하려고 해요. 저는 지금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역할을 바꾸는 것이 만족스러운데요. 이 제도를 조정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어떤 목적이에요? 뭔가를 더 알고 싶나요? 아니면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왜 그런 의견을 내셨죠? 무엇을 해결하고 싶길래? 이런 질문이에요. 선생님 가장 마지막에 말한 거죠. 이 제도를 조정해서, 왜냐면 김재율 학생이 1인 1역할 제도를 조정하자라고 했으니까, 이 제도를 조정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건데요? 왜 그런 의견을 내셨나요? 하는 거니까, 무엇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의도. 또 다른 숨겨진 뜻이 있나? 물어보는 거죠. 이유를. 9번입니다. 질문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거예요. 질문하는데도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죠. 질문을 할 때는 질문에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8번 문제에서도 봤던 단어인데, 질문의 목적이죠. 목적. 왜 그것을 질문하는 것인가? 무엇을 알고 싶길래 목적을 생각하면서, 자, 2번까지 봐야 돼요. 답하는 사람이 질문을 잘 이해하게 하려면 이것한 표현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목적을 알고 분명한 표현으로 질문한다. 확실하게.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듣고 알맞은 답변을 줄수 있도록 분명한 표현으로 질문합니다.

10번. 질문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야 해요. 알맞은 거예요. 다른 친구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질문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물음표만 붙었다고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 친구가 한 말 중에서 알고 싶은 거, 이미 얘기했던 거 말고 더 알고 싶은 것을 집중해서 잘 듣고 질문을 해야죠. 2. 다른 친구의 말이 끝나기 전에 빠르게 질문한다? 아니에요. 이건 질문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대화를 할 때도 말을 끊지 않는 거. 우리 1단원에서 배웠죠. 대화할 때도 말이 끝나기 전에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3. 누가 언제 어디에서 만약 어떻게 무엇을 왜? 라는 말을 넣어서 질문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도 정답입니다. 1번, 3번을 골랐죠? 네, 잘했습니다. 그럼 우리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를 통해서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한번 대비해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가나다라 자료 유형들이 나오고 있고요. 발표 내용이 기호로 처리된 것을 보니까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 한번 바로 볼게요. 1번 가부터 라에 대해서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입니다. 자, 순 이 자료들은 화산과 관련 있는 자료들이야. 보니까 한반도 화산 현황, 그리고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물질, 이런 사진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백두산 화산 분화 현황, 그리고 라도 화산의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화산과 관련 있는 자료들? 맞아요. 중, 나는, 나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실제 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주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어 사진이나 그림, 특히 사진은 정확하게 보여준다 라고 했었죠. 종인, 백두산 화산 분화 횟수를 수치로 정리해준 자료는 라야. 수치 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는 거 뭐예요? 표나 그래프잖아요. 라가 표나 그래프인가요? 아니죠. 다이죠, 다. 라가 아니라 다로 바뀌어야겠죠. 따라서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예요? 종인.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자료 유형입니다. 기호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중요해요. 뭐 글이라고 해서 글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글에 해당하는 기호를 적어야 하니까요. 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선생님이 본의 아니게 답을 먼저 말해버렸네요. 자세한 설명 있는 거 뭐예요? 글이네요. 글 적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기호 쓰라고 했잖아요. 가나다라 중에서 글 어딨죠? 여기 있네요. 그러면 가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 알맞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기역 여기 있네요. 한반도 화산 현황에 대한 글인데 화산 폭발 과정을 나타내나요? 한반도 화산의 종류를 나타내나요? 한반도 화산 현황 하면서 화산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역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리고 라는 영상인데요. 폭발하고 있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죠, 지금. 우리가 아마 재생 버튼을 딱 누르면 뭔가 움직임도 있고 소리도 있을 거예요. 화산 폭발 과정을 나타내는 자료 유형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고요. 4번은 서술형 문제예요. 발표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방법을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의 이름과 그 까닭을 쓰는 겁니다. 보람.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활용할 때는 출처를 꼭 기록해야겠어. 그렇죠? 내가 찍은 사진이나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면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꼭 기록을 해야 합니다. 주영, 표나 그래프 자료는 블로그나 개인 SNS 같은 곳에서 찾는 것이 좋겠어. 아, 블로그나 개인 SNS는 정확한 정보가 있지 않을 수 있다고 했었죠. 공공기관 누리집 같은 곳이 좋잖아요. 동주,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을 때는 검색 도구에 핵심 주제어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거 인터넷에서 찾을 때 맞나요? 그렇죠. 핵심 주제어,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입력해서 찾았죠. 알맞지 않게 말한 친구는 누구예요? 주영이네요. 그럼 주영이의 말을 어떻게 바꿔줄까요? 블로그나 개인 SNS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 누리집으로 바꿔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4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발표하려고 자료를 선별할 때 고려할 점입니다. 선별할 때. 한 가지 정보만 살펴본다. 선생님이 이런 단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었죠. 한 가지 정보만? 아니죠. 여러 가지 정보를 살펴보면서 비교하는 것이 좋다. 2.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인지 확인해야죠. 너무 어렵지 않은가?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 보다 흥미로운지 살펴본다? 아니죠. 믿을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2번의 동그라미 하면 되겠네요.

0: 우리 이제 만점왕 문제까지,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까지 잘 풀어봤는데요. 퀴즈 확인해 볼게요. 책에서 자료를 찾을 때는 검색 도구에 핵심 주제어를 입력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게시판에 여러분 답변을 남겨주세요. 오늘 아쉽지만 선생님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도 실전책 준비해서 가지고 와주세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기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곤란, 피부 가려움,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 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다양한 물질의 특성을 배우고요. 그 물질의 특성을 활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은요, 조금 더 범위를 더 넓혀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지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리해 볼 거고요. 또 지구 내부는 과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미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조금 친숙한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태양계의 모습인데요. 우리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의 중령에 묶인 여러 천체들의 집합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태양계에서 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생님, 아무래도 어떤 집합이나 모임은 아닐까요? 라고 추측하신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감을 잘 잡으셨습니다. 과연 오늘 시간 개는 무엇이고 또 지구계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개의 정의입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과학 시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거든요. 우리 이미 앞에서 보았던 1학년 때 배웠던 태양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생태계도 있습니다. 우리 생태계도 1학년 때 한 번쯤 들어봤던 개념일 것 같은데 생물과 비생물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하는 그러한 집합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소화계와 순환계는 무엇이냐? 2학년 때 우리 이 개념을 배우게 되거든요. 소화계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소화와 관련된 기관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어떤 기관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식도, 그리고 위, 소장, 대장을 거쳐 소화가 됩니다. 이러한 기관들을 합쳐서 우리는 소화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순환계는요. 우리 혈액순환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 이동할 거고요. 이 혈관 안에는 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모임을

순환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소화를 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임, 그리고 순환을 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임이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고자 하는 지구 역시 지구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임이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지구계는요,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 안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자신을 중심으로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나라고 하는 생명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나는 지금 어디 위에 있어요? 땅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공기도 있네요. 또 물도 마셔야 돼요. 물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혹시 지구 밖의 공간도 지구의 영역일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지구계는요, 총 5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어떤 권역이냐면요,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 이 5개의 권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는 우리 하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이래요. 그러면 뭘것 같아요? 우리 대기권 혹은 우리가 대기권을 줄여서 기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이 기권을 이루고 있는 기체들이거든요. 우리 어떤 기체들이 있냐면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체가 바로 이 질소입니다. 선생님, 이 비율도 외워야 하나요? 아니요, 우리 이 숫자를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요, 상대적으로 크기 비교 정도는 할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기 중에는요, 가장 많은 기체가 바로 이 질소고요. 질소 어디서 많이 볼수 있냐면요, 혹시 과자 좋아하시나요? 과자 봉지 보시면 굉장히 빵빵해요. 과자 봉지가 그렇게 빵빵한 이유는 안정한 질소 기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질소가 공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요, 그두 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산소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호흡을 할때 필요한 기체죠. 그러면 여러분들 질소와 산소를 한번 합해 볼까요? 몇 퍼센트인가요? 21에다 78을 더하면요, 99%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대기는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 많은 기체는요, 아르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기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굉장히 적구나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권역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바다가 보이고요. 지구상에 물이 존재하는 영역. 즉, 물 숫자 써서요, 우리가 수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수권은요, 지구를 멀리서 보면 파란 바다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수권의 대부분은 무엇이? 해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물 대부분은 바다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육지의 물은 2.8%로 굉장히 비율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 육지의 물 중에 가장 많은 물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강과 호수다 보니 강이나 호수를 많이 떠올리지만요. 사실 육지의 물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고체 상태의 물이죠. 빙하입니다. 빙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육지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많은 육지의 물은 땅속에 흐르는 지하수예요. 그리고 실제로 호수와 강물은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물은 해수이고 그 육지의 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그리고 강물과 호수이구나라고 이 순서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우리 수증기는 기권일까요? 수권일까요? 수증기? 물인가? 근데 기체 상태의 물 아닌가? 이렇게 혼동할 수 있는데요. 우리 수증기는요, 기체 상태의 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권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권역 볼게요. 지구의 겉부분과 지구 내부라고 되어 있네요. 보다시피 우리 땅과 관련된 권역이죠. 바로 직권입니다. 이 직권은요,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진 지표와 지구 내부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지구 내부도 깊이 살펴볼 거고요. 이두 번째 대단원의 이름이 직권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권을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배우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번역 보도록 할게요. 인간을 비롯한 지구에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생물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생물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생물권에는 동물, 식물, 균등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생명체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땅 위에도 땅 안에도 살고 있을 것 같고요. 물속에도 굉장히 많은 생명체가 있고요.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생물권은요, 기권, 수권, 직권 등 다양한 권역에 많이 분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권역입니다. 우리가 태양, 달 등의 천체를 포함한 지구 바깥의 우주 공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한문으로 바깥 외자를 써서 바깥쪽이다, 지구 바깥쪽이다라는 말에 외권을 씁니다. 이 외권은요, 태양과 달은 지구 환경과 생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우주 공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구계의 구성 요소면 서로 분명히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1학년 때 혹시 배웠던 태양풍 기억나시나요? 태양에서 우리 오는 태양풍에 의해서 지구에는 오로라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전파가 두절되기도 하고요. 이처럼 태양은 지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물 같은 경우는 양분을 스스로 합성해야 하는 광합성이라고 하는 걸 해야 하는데 그때 광자가 빛광자입니다. 즉,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해요. 이처럼 우리가 우주에 있는 천체들도 지구와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음 개념 아이템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지구 내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땅 하면, 직권 하면 이렇게 겉에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실제로는 이 지구 내부도 굉장히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지구 내부는 어떻게 조사하는지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직접적인 조사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내가 지구 내부를 직접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보면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직접적인 조사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이렇게 땅을 파는 겁니다. 읽어보시면요. 땅속 깊숙이 구멍을 뚫어 지구 내부를 직접 조사하는 방법을 우리는 시추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구의 한 반지름이 6,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6,400km 중에 우리는 몇 km나 시추해 볼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12km 정도밖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건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가 듭니다. 우리가 땅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도 올라가고요, 압력도 커져요. 그래서 땅을 실제로 파고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커요. 그래서 6,400km나 우리는 알아내야 되는데 그중에 12km밖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한계가 정말 많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를 화산 분출물 조사라고 합니다. 화산이라고 하는 건이 지구 내부에서 생긴 녹은 마그마가 바깥으로 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분을 조사하면 지구 내부 성분을 알수 있겠죠. 그런데 이 화산 역시도요, 지구 어디에서나 분포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그마라고 하는 게 한없이 깊이 깊이 들어가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산 분출물 조사도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조사 방법으로는요, 지구 내부 구조 전체를 알아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우리 지질학자나 지구 물리학자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그래서 간접적인 조사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 땅이 흔들리는 현상,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진이 꽝 하고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발생한 그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진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읽어보시면요. 지진이 발생할 때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지진파를 분석하는 방법. 어떤 방법? 지진파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지진파를 이용하면요, 지구 내부의 구조를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진파 중에서 어떠한 지진파는
액체 상태의 물질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진파가 막 지구 내부를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뚝 끊겼어요. 그런데 그 지진파는 액체 상태를 통과하지 못한대요. 지금 지구 내부에 액체 물질을 만난 거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고체 물질을 막 지나가다가도 이 고체의 밀도 차이에 따라서 이 지진파의 속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진파의 속력 변화를 가지고 지구의 내부 구조를 알아냈는데요. 이 지구 내부는 크게 네 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층이었냐면요. 지구 내부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 조금 더 상세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림을 보면요. 직권의 층상 구조라고 되어 있고요. 층상이라는 말은 지구 내부가 층을 이루고 있고 그 층은 우리가 네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 바로 지각인데 지각은 지표로부터 약 5에서 35km 깊이까지의 그 층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지각의 뜻을 좀 살펴보면요. 땅지자의 껍질 각자예요. 아, 우리 지구의 가장 껍질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바깥쪽이면서도 제일 얇습니다. 그래서 이 지각은 다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중에 뭐가 더 깊이가, 즉 두께가 더 두꺼운 것 같나요? 그렇죠. 대륙 지각이 훨씬 더 두꺼워 보이죠? 대륙 지각은 대략 평균 약 35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해양 지각의 경우는 대략 평균 5k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이 대륙 지각의 암석 성분을 봤더니 주로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선생님, 화강암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암석의 종류인데요.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이 암석의 종류 굉장히 자세히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아,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그냥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반면에 이 해양 지각은요, 제주도의 많은 돌이죠.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각은 크게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으로 나뉘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각 밑에 멘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멘틀은 보다시피 지구의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멘틀은 지각과 성분 물질이 조금 다릅니다. 지각보다 조금 더 밀도가 큰 감남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멘틀 밑에 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핵을 외핵과 내핵으로 나누었어요. 사실 지구의 핵은 모두 철과 니켈이라고 하는 무거운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핵을 외핵과 내핵으로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외핵 때문이었습니다. 이 외핵이 액체 상태를 통과하지 못하는 지진파가 이 외핵 구간에서, 즉, 5,100km에서 이 2,900km의 이 구간 사이, 이 외핵 구간에서 뚝 지진파가 끊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 외핵은 고체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외핵은 액체 상태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시 5,100km에서 6,400km 이 구간. 여기는 고체 상태인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그림으로만 설명했으니까요. 뒤에 글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권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층, 우리 지구의 껍질이다라고 해서 지각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 지각은 다시 무슨 지각과 무슨 지각으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륙 지각은요,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평균 약 35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밝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양 지각은요, 두께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두껍지 않습니다. 평균 약 5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색깔이 주로 어두운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지각 밑에 멘틀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지각과 멘틀 사이에 면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그 면을 뭐라고 하냐면, 모호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호면은 축약 표현이에요. 원래는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호로

쓰는 사람 이름이고요. 불연속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물질이 일정하게 연속되지 않고 끊겨 있다,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불연속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연속면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호면은 아,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는요, 멘틀이 위치하고 있고요. 멘틀은 지각 아래서부터 약 어디까지? 2,900km 깊이까지의 층입니다. 그리고 멘틀은 외핵을 제외하고 모든 다른 층은요, 고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한다. 그리고 하나만 추가적으로 알아두면요, 멘틀은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말로만 설명했는데, 감나망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핵인데요. 우리 핵도 두 구간으로 나뉘죠. 멘틀 아래서부터 깊이 약 5,100km까지 이 층을 우리는 외핵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핵만 특이하게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액체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우리가 액체 상태로 추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렇게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무거운 물질, 철과 니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외핵을 지나다 보면은요, 이 내핵 구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다시 고체 상태로 바뀌죠. 즉, 외핵 아래서부터 지구 중심부인 약 6,400km 깊이까지의 층을 우리는 내핵이라고 하고요. 내핵은 다시 고체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질, 철과 니켈 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직권의 층상 구조를 네 개의 층으로 잘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앞에서 모아본 개념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해당하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구계는 총몇 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우리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지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수권, 그리고 기권, 생물권, 그리고 마지막 외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그림은요, 딱 봐도 물과 관련됐죠? 아, 수권이구나라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읽어볼게요. 바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 수권의 대부분은 90% 이상이 훨씬 넘는 그 퍼센테이지가 바다, 해수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육지의 물은 굉장히 비율이 작았어요. 3%도 안 됐거든요. 그럼 육지의 물 중에 가장 많은 건 무엇이었죠? 그렇죠. 빙하였어요. 그 다음은요. 빙하 다음에는 지하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강물과 호수다라고 해서 우리가 각각의 크기 비교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은 볼게요. 질소, 산소 등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졌대요. 기체로 이루어진 권역은 수권이 아니라 무슨 권? 기권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디귿은요, 육지의 물 중에서는 빙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귿도 맞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개념책 46쪽 문제네요. 그림은 직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위 A와 D 중에서 다음 가나에 해당하는 층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각각의 이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A는 가장 바깥쪽 껍질로 제일 얇습니다. 우리가 지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B의 경우는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멘틀. 멘틀 밑으로는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외핵이고요. 그리고 다시 외핵 아래쪽으로는 고체 상태의 내핵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요, 가. 지구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한대요.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멘틀이었고요. 멘틀의 기호는 뭔가요? 그렇죠. B가 멘틀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액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 지진파가 뚝 끊겼던 층입니다. 어디예요? 그렇죠. 외핵이죠. 외핵의 기호는 C입니다. 따라서 B와 C를 찾으면 답은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위 A와 D 중 철과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진 층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러분들, 우리 A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륙 지각

끈 무순암질로 화강암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해양지각은 무순암질로 색깔이 어두운 네,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무암질. 자, 그렇다면요. 그 밑에 있는 멘틀은요. 이 지각보다 밀도가 좀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B의 경우는 무순암질, 감남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남암질 암석. 그리고 C와 D는요. 가장 밀도가 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거운 물질, 무엇과 무엇? 철과 니켈처럼 무거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답은 C와 D가 될것 같아요. 3번으로 답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지각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와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기억. A는 대륙 지각으로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A가 굉장히 두꺼운 것으로 보아 대륙 지각이 맞긴 한데요. 대륙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이 아니라 무순암질, 화강암질 암석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B는요, 바다 밑에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얇죠. 그런 것으로 보아 해양 지각인 건 맞는데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진 않죠. 무순암질,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지금 이 암석이 바뀌었죠. 그래서 모두 틀렸고요. 디귿 C는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며 모호면이라고 한다. C를 봤더니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씨는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을 줄인 모호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디귿도 맞고요. 리을. D는 고체 상태이며 지각과 다른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D는요, 지각 밑에 뭐예요? 멘틀이고요. 멘틀은 고체 상태인 거 맞죠? 그리고 지각과 다른 암석. 선생님이 어떤 암석이라고 얘기했죠? 감남암질 암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구나. 그러면 정답은 디귿과 리을. 몇 번? 3번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고난도 탐구 문제이네요. 그림은 지구계의 구성 요소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위 A와 E 중 다음 가와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구계는 이렇게 5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자, 이 시간은 여러분이 왕이 될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가? 내가 왕이 될 관상인가? 여러분은요, 관상 안 보셔도 돼요. 네, 이 20 문제 다 맞히시면 됩니다. 뭐, 한두 개 틀리는 건좀 봐줄게요. 자, 시작할까요? 여기 학교 시험 만점 왕 왔는데요.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제 어떤 시험이든 첫 번째 문제는 약간 그 아주 심하게 어려운 그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워밍업이라는 게 필요하잖아, 그렇죠? 부릉부릉 이제 1번부터 서서히 풀어가면서 약간 약간씩 좀 어려운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요. 너무 첫 번째 문제부터 막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보겠습니다. 마을 뒷산을 통과하는 터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측은요, 찬성 측이래요. 그러니까 주제가 뭘까, 얘들아? 주제란 요거겠지. 마을 뒷산을 통과하는 터널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주제겠죠. 그러니까 이게 찬성 측에서 할수 있는 말이 되겠죠? 길이 굽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산을 돌아가게 되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마을 뒷산을 통과하는 터널 공사에 우리는 찬성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산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을이 있어. 그런데 저산 뒤편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지. 꾸불꾸불꾸불꾸불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안전의 위험이 가해질 수 있고, 또 편의도 안 좋아. 그렇죠? 그냥 슝 하고 이 터널이 있다면 그냥 슝 하고 가면 되는데, 산을 뚫고 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 편의성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터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찬성합니다. 이 말이 되겠죠. 이쪽은 반대였었죠? 자, 산에 이렇게 구멍을 뻥 하고 뚫어 놓는다면, 이제 터널을 뚫어 놓는다면, 여기 차들이 오고 가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여기, 그 마을 뒷산에 사는 동물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 특히나 여기에 천연 기념물인 수리부엉이가 살고 있는데, 이 수리부엉이의 터전이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터널 공사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기억하죠? 어떤 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까? 어떤 걸? 요거. 5번을 선택하면 되겠죠. 주제를 논의한다. 그래서 토론에서는 그 논의하는 주제를 뭐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논제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내가 또 이렇게 했다고 재논? 이러지 마시고. 논제. 토론할 때 주제를 논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마을 뒷산 터널 공사를 찬성하는 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무엇일까요? 아이고, 이 터널이 없으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 이와 같이 어떤 문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밝히는 말하기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게 하고 물어봐요. 정답은 토론이 되겠죠. 자,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많이 썼어요. 타당하다. 네. 정당하다, 타당하다, 옳다, 합당하다. 다.

비슷비슷한 말이라고 했어요. 알아두세요. 국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타당하다, 합당하다, 정당하다 이런 말 또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뭐야? 그러지 마시고 예, 타당하다, 정당하다, 합당하다, 옳다 다 비슷비슷한 말. 자, 토론 됐고요. 투쟁 웃기죠? 자, 토의는 뭐라고 했지? 예, 뭔가 그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게 바로 토의가 되겠죠? 우리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 뭐 다른 거, 다른 거, 뭐 탕수육은 어때? 뭐 이런 것들. 막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 예, 이게 바로 토의가 될수 있어요. 예, 가족에서 가족끼리 회의를 하잖아요. 가족 회의할 때이 토의가 또 많이 사용이 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대치기 먼저 얘기하네요.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찬성 측은 반대로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랬겠지.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라는 공간은 가상이 아닌 현실 세계입니다. 오, 그럴듯한데? 예. 이 주장을 얘기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무엇이 나올 차례예요. 주장 다음에 무엇이 따라 나와야 돼요. 이유가 쭉 따라 나와야겠지요. 네. 이런 식의 그 틀이 있어요. 짜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리소통망을 이용하여 주로 소통하다 보면 실제 대화 기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SNS는, 이게 SNS잖아요. 이 SNS는 가상세계인데,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굴 데리고 와요? 한 교육 전문가의 말을 가지고 옵니다. 네. 교육 전문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데리고 옵니다. 최근 친구와 전화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진짜? 이 전화보단 이게 편해요. 그런가요? 네. 전화는 즉각 대답해야 하고 그림말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누리소통망에 의존하여 소통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과 실제로 대화하는 방법에 오히려 미숙해져서 반에서 친구들과 우정 쌓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 예, 현실 세계에서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토론의 절차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나요? 자, 이것은 예, 주장 펼치기에 해당하죠? 네.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이유도 얘기하고 또 근거 자료도 가져와야 되는 주장 펼치기. 예, 되겠습니다. 다음 기준을 활용하여 반대측이 제시한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의 기준이에요? 근거 자료의 기준이 되겠죠. 자, 근거 자료는 주장이나 이유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을 만한 자료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반대측이 제시한 근거의 타당성, 합당성, 정당성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유를 잘 얘기했어요. 주장과 관련되었는가 항상 보시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근거 자료를 갖고 오는데, 교육 전문가의 말을 근거 자료로 가지고 왔죠. 자, 관련성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 저번에도 봤듯이, 이 교육 전문가가 도대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공격을 당하죠. 반론 부분에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련성은 있는데 신뢰성은 부족합니다. 이 말이 들어가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예시로 이렇게 썼어요. 근거로 든 전문가의 의견이 주장과 관련이 있지만 그 전문가가 도대체 네, 승패를 좌우할 수가 있어요. 자, 디귿을 통해 알수 있는 토론 규칙 두 가지. 네, 반론 잘 들었습니다. 높임말 사용한다는 거 알고 있죠? 예, 네, 왜냐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말을 해야 되니까 가와 나라고 써주면 요두 가지 골라서 쓸수 있어요. 자, 글 가에서 반대측의 반론에 대한 찬성 측의 답변으로 알맞은 내용의 동그라미. 자, 반대측의 반론이 있었어요. 찬성 측에서 답변했죠? 뭐라고 했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에서 갈등과 다툼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뭐, 현실 세계에서든 가상 세계에서든 여러 사람이 있다면 갈등과 다툼은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말. 예.

말이잖아요. 잘 방어했어요. 글 나에 나타난 토론의 절차 무엇이었어요? 주장 다지기였죠? 네. 이 토론의 절차와 규칙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굴까요? 자, 글 나는 반론하기로, 이미 여기서 틀렸네. 반론하기가 아니라 주장 다지기, 예, 이 단계였죠? 우리 측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상대 측 반론을 잘 반영해서 자신들의 주장이 이만큼 타당성이 있습니다라는 걸 높여줄 수 있는 단계. 그래서 채원이 정답을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인공지능, 즉 AI를 개발할 때 윤리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거 기억나죠? 네, 무엇이었나요?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이 윤리성에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이게 바로 주장의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그 이후는 무엇이 따라와야 된다? 이유와 근거가 따라와야 된다. 주장 다음에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근거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근거는 객관적인 자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얘기 안 해도 되죠? 우산. 응? 우산. 우산 가져가야 돼. 왜?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증거가 있어? 있지. 저거 봐. 저기 먹구름. 선생님이 얘기했죠? 네. 우산 이론이야. 자, 주장과 이유와 근거 자료. 오늘날 인공지능은 정보 검색, 콘텐츠 제작, 자율주행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며 우리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윤리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윤리성을 간과하면 인류는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 자, 인공지능 때문에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도 실제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저작권 침해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죠. 사이버 범죄 및 악용 문제, 이런 것들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냥 이걸 계속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근거 자료를 가져왔어요. 경찰청의 통계 자료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봐도 우리가 아하,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 발생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거 자료가 되겠죠? 오늘날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로 알맞은 것 두 가지. 이 글에서는 여기 자율주행과 콘텐츠 제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주장을 정리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써볼게요. 이 글에 나타난이에요. 자, 이것을 개발할 때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에는 윤리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자, 글쓴이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장을 펼치기만 하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면 안 돼. 반드시 이것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근거도 따라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개발할 경우 저작권 침해 얘기했죠? 사이버 범죄 및 악용 문제와 같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게 중요하지. 이것이 없다면 윤리성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왜에 대한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답변이에요. 실제 일어나는 일이 이거다라고 가져온 거죠. 그리고 그래도 못 믿겠어? 내가 근거 자료를 줄게 하고 이제 경찰청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 근거 자료를 갖고 온 거죠. 글쓴이가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 방금 얘기했죠? 뭐였어요?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그 자료 이름이 뭐예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 발생 건수. 아이고, 말도 굉장히 길고 어려워. 그쵸? 만약에 선생님이 이걸 채점한다면요. 요 앞에 것만 가져온 친구도 맞게 해줄 것 같아요. 또 요 뒤에 것만 가져온 친구도 맞게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시는 요 두 가지를 다 가져왔네요. 그럼 만점이지. 당연히 만점이지. 네, 여러분도 혹시 문제 푸시다가 저 이것만 썼어요. 그래도 맞게 하세요. 알았죠? 네. 선생님 같으면 이거 맞게 해줄 것 같아. 네, 왕관 써야지. 자, 이 글에서 제시한 근거의 타당성을 바르게 평가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근거의 타당성. 어떻게 하면 근거가 합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 네, 어떻게 하면 이 근거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체의와 지훈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인공지능과 관련한 어떤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지 세부 정보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서 타당한 근거라고 볼수 없다라고 체이가 생각하고 있어요. 자,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서 이 말은 충분성이죠. 충분성이 없다. 예, 이 말이 되는 것이고. 제시한 근거는 글쓴이의 주장과 관련되면서, 자, 관련되면서 믿을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자, 이것은 관련성이죠. 관련성 있네. 하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거 신뢰성도 있어. 인정해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신관충 이렇게 외웠어요. 신관충. 성은 신이요. 이름은 관충이라. 신관충. 자, 이 근거의 타당성을 바르게 평가한 친구 지훈이 되겠죠? 예.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쵸?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번에 앞에 것은 윤리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주장이었고, 이것은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핵심은 효율성이다. 네. 이 글을 이제 또 읽어볼게요. 오늘날 인공지능 그 기술은 자율주행, 의료진단, 재난대응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대요. 그래서 인류의 번영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필연적인, 운명적인, 이 필연적이라는 말, 재밌는 말이야.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필연적인, 그러니까 뭐, 운명적인 선택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속도를 늦추면 안 된다. 얘기했죠? 이거 윤리성과 한번 대조해 봅시다. 이럴 시간 없다! 빨리빨리 해야죠. 빨리빨리 개발해야죠.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자, 그래서 무엇을 들고 왔어요? 근거 자료로 설문조사 결과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 측도 만만치 않아요. 예, 근거 자료를 탄탄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상공회의소, 그 산업연구원의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이 국내 기업 인공지능 기술 활용 실태 조사를 가져와서, 결국은 뭐예요? 이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빨리 지금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걸 활용하려고 한다. 이게 지금 그 요점이 되겠죠. 그래서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단계에 있고요. 기술 오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기술 오류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윤리성과 관련이 있어요. 예, 삐끗 잘못하면 윤리성에 흠이 갈수 있으니까. 하지만 인류는 과거에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전해 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말이 되겠죠? 글 가에서 다 가운데 다음 내용이 잘 나타난 부분을 찾아서 기호를 써봅시다. 자, 근거가 잘 드러난 부분은 어딜까요? 근거는 여기죠. 여기 나가 되겠죠? 그리고 주장과 이유는 그 앞에 있었던 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거는 글 나. 주장과 이유는 글 가에 잘 있었어요. 자, 글쓴이가 인공지능 개발에서 강조하는 것두 가지를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일단 효율성이었어요. 그쵸? 효율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효율성 있네. 너는 어쩌면 그렇게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니?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죠. 노력 대비 결과가 좋을 때. 이거죠, 이거. 굉장히 나는 공부를 그냥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시험 점수는 좋아. 그럼, 내가 좀 효율성 있게 공부했나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 글쓴이가 인공지능 개발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효율성이었습니다. 윤리성은 그 전에 읽었던 글의 그 저자, 글쓴이가 강조한 것이 되겠죠. 예, 이게 여러분은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인공지능 개발을 할때 윤리성을 핵심으로 두어야 할지, 아니면 효율성을 핵심으로 두어야 할지, 이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예, 여러분이 더 마음에 드는 그런 글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다음 뭐예요? 효율성이 있어야 되니까 빠른 개발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과 4번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아, 빨리빨리 개발해야지. 아니, 잠깐만. 스탑.
이게 지금 윤리성 측면에서 옳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0: 보자고. 아,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기업들이 빨리빨리 인공지능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그걸 원하고 있잖아. 설문조사 내가 보여줬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효율성과 빠른 개발. 자, 글쓴이가 제시한 근거 자료의 제목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눈이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해. 예. 자, 눈 한번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뜨시면서 제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바로 이거거든. 자,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뭘 제목으로 쓰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한가?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인공지능 기술 사용 기업 중 추가 도입 계획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제목이 뭘까요? 이걸까요? 이걸까요? 바로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 출처가 어디래요? 누가 만들어낸 거래요?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연구원에서 2024년도. 그러니까, 아, 그렇게 옛날이 아니구나. 이것도 중요한 거야. 그쵸? 10년 전, 20년 전거 자료 갖고 오면 안 되니까 일부러 이렇게 연도까지 알려주는 거야. 바로 이거예요. 국내 기업 인공지능 기술 활용 실태 조사. 예, 굉장히 길죠? 네. 요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이 이 표를 보는,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아, 여기가 제목이고, 이것은 이 자료를 만들어낸 곳이구나. 예. 이것도 여러분이 뭐죠? 그래프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 아플까봐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눈이 아플까봐. 네. 됐죠? 네. 글쓴이가 제시한 근거 자료의 제목을 찾아 써볼까요? 국내 기업 인공지능 기술 활용 실태 조사. 미안하지만, 이건 그대로 베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뭘한 가지, 한 글자를 빼놓고 나면 틀립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죠. 글쓴이가 제시한 근거에서 알수 있는 사실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예, 이 근거에서, 이 그래프 근거죠?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 이거 틀렸네. 많은 기업들이 성과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에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사용할 만한지 판단해서 쓰시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했죠? 이 글의 타당성, 정당성. 이거 괜찮은 자료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문가의 의견. 인공지능 개발을 늦췄을 때의 문제점을 말한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이 있대요. 자, 개발을 늦췄을 때의 문제점. 이건 뭐예요? 효율성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늦추지 말자. 빨리 속도를 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거 근거로 사용할 거예요? 사용해야죠. 왜? 일단, 주장과 관련이 있는 관련성이 있고, 전문가라면서요. 그러니까, 신뢰성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라면 문제예요. 다음 토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써보세요. 크, 교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핫한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복도나 교실에 CCTV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의 그 반짝반짝한 주장, 예, 그리고 근거, 이유 기대하겠습니다.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혜입니다. 자, 우리 중단원 서술형 대비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사각형의 성질을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뒤쪽에 있는 문제들의 난이도가 조금 높지만 같은 변, 같은 각들을 찾으면서 우리 도형들을 옮기는 과정들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사각형의 성질 마무리 짓는 날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구원픽을 세 문제 준비해 봤습니다. 16번, 20번, 21번 세 문제인데요. 이 16번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20번, 21번 문제에 접근하는 아이디어가 조금 독특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지고 와 봤습니다. 아셨죠? 아, 물론 난이도가 높은 걸로 따지면 22번이 제일 난이도가 높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4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모양의 종이를 ABC, 종이 ABCD에서 점 D가 선분 AB 위에 점 E에 오도록 지금 접었답니다. 자, D가 E에 오도록 접었대요. 자, 그랬을 때 사각형 ABCF가 등변사다리 꼴이 되었다. 각 BEC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네요. 접었다라는 말을 그냥 준게 아니겠죠. 등변사다리 꼴이라는 말 그냥 준게 아닐 겁니다. 평행사변형 그냥 준 말이 아닐 거예요. 이 모든 말들을 사용해서 크기가 같은 각, 길이가 같은 변 찾아볼 겁니다. 먼저 선분 AB의 길이와 길이가 똑같은 거 어디 있어? CD에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길이가 똑같아지느냐? 그렇지 않다. 각의 크기가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자, 이쪽에 있는 이각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너 동그라미야 라고 그대로 옮겨왔을 거다 이야기할 수 있겠네. 괜찮아? 거기에 더불어 너를 세모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세모가 그대로 접기 전과 접은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왔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 여기 있는 이걸 그대로 접어 올렸기 때문에 FE와 FD의 길이도 똑같다 이런 얘기할 수 있고요. CE와 CD의 길이도 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줄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자, 변의 길이 똑같은 거, 각의 크기 똑같은 거, 자, 이렇게 찾아서 표시해 봤죠. 됐죠? 그리고 나면요, 크기가 똑같은 각을 또 찾을 수 있어요. 자, 110도가 마주 보고 있는 이렇게 있는 이 각. 이게 110도구나라는 것도 또 우리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괜찮아? 그리고요, 여기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선 이제 이쪽에 있는 각들만 생각하면 되는데, 각 B의 크기가 70도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이니까 이웃하고 있는 두 각의 크기, 그렇지. 더해서 180도 돼야 돼서 네가 70도예요. 됐니? 그럼 여기 있는 동그라미도 몇 도여야 된다? 70도여야 된다. 그럼 여기 있는 동그라미도 몇 도여야 된다? 70도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해 볼수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됐죠? 거기에 우리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 하나 있어요. 등변 사다리 꼴이 되었다라는 조건 때문에 이 사각형 ABCF에서 FC의 길이마저도 지금 같아진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이렇게도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거지. 당연하죠. 접었으니까 합동인 삼각형일 테니까. 그럼 각의 크기 찾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네. 자, 이거 70도, 너도 70도, 너도 70도. 그럼 세모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세모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180도에서 70도 2개, 140도 빼내면 되니까 아, 세모가 40도다라는 거알수 있겠네요. 그럼 너 40도, 너 40도니까 여기 있는 이각을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한다면 동그라미는 몇 도가 될 거니? 110도에서 40도 두개 빼내는 거라서 30도다라고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세모도 알고요. 동그라미도 알아요. 그리고 각 B도 알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삼각형 EBC로 옮겨가면 되겠죠. 내가 찾고 싶어 하는 각은 180도에서 30도와 70도, 즉 100도를 빼내면 되는 거니까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각 BEC는 180도에서 100도 빼낸 80도만 남겠다라고 찾아볼 수 있겠네요.
자, 합동인 삼각형들 찾을 수 있는 각들 지금 다 찾아놓은 거니까 여러분 변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걸 가지고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가는 과정들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평행사변형 그냥 준 거 아니고요. 접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그냥 준 거 아니다. 더불어 등변사다리꼴도 그냥 가르쳐 준 건 아니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이라서 이 얘기들을 가지고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들을 다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에서 각 CDE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디선가 많이 보던 익숙한 그림이고요. 우리 이렇게 선분 AE를 연결해주면 정확히 반으로 좌우가 나누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도 이등변 삼각형 눈에 보입니다. 자, 이거는 정사각형의 한 변, 너도 정사각형의 한 변, 그런데 정삼각형의 한 변도 되기 때문에 자, 이 길이 두 개가 서로 길이가 같아지는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자, 이거 봤다면 문제를 다 해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90도에서 60도 빼낸 거니까 이쪽에 있는 이 각의 크기가 30도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건 꼭지각이 30도인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 하나의 크기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각 CDE의 크기는 180도에서 30도를 빼낸 것을 2로 나누어주면 되죠. 150도 2로 나누면 되니까 몇 도? 75도 하고 쓰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합동인 삼각형들을 찾아보는 연습도 많이 했었고요.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룬다라는 결론까지도 내려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익숙한 그림이어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자. 16번 문제. 자, 이런 문제 지난 시간에 너무 많이 강조했었고요. 오늘의 구원픽 중에 하나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이쪽으로 옮겨주면서 색깔칠한 이 이상한 모양의 넓이가 전체적으로 사각형 ABCD의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의 4분의 1만큼이구나라는 결론을 내려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나 어때? 할 수 있겠니? 그럼 정답이 얼마인지는 그냥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연습이니까 이 두 삼각형이 왜 합동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OD의 길이와 OC의 길이는 길이가 똑같아요. 이건 이해되죠? 네, 정사각형의 대각선 두 개가 길이가 똑같고 O로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더불어 이각의 크기 동그라미라고 했다면 이각은 45도라는 거 알고 있어요. 정사각형의 한 내각을 대각선이 나눈 거니까 그렇다면 너도 지금 45도야라는 사실 알 수 있죠. 자, 거기에 더불어 이각을 세모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너는 네모라고 얘기했을 때 네모가 직각에서 세모 뺀 거. 그렇다면 당연히 너도 네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이게 직각이어야 되니까. 대각선끼리 서로 수직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의 크기가 같아진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합동이고요. 옮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할 수 있다. 사각형 OPCQ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넓이는 결국은 정사각형 ABCD의 넓이의 몇 분의 몇이더라? 4분의 1이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4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8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6제곱 센티미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쉽죠? 그래, 이 문제가 쉬운 이유가 뭡니까? 널 뜯어서 이쪽으로 옮길 거야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 생각을 하지 못하면 문제 정말 어려워집니다. 됐지? 예. 그럼 이 정사각형 아래에 있는 건 왜 준 겁니까? 그렇지. 너 직각이다라는 조건 준 거죠. 너 직각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각을 하나 공유하고 있어서 양쪽 각이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밑에 있는 정사각형이라는 조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알고 보면 쉬운데 저 원리를 모르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문제겠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너무 강조를 많이 해놨으니까 조금 눈에 편하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됐니? 좋아,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17번 문제 가봅시다.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에서 CD 위에 점 E, BE 위에 점 H에 대해서 DE와 HE의 길이를 똑같다라고 만들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개의 길이가 같애라고 조건 준 거죠.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매우 독특한 조건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괜찮죠? 네.
그랬을 때 90도와 50도, 20도라는 각들이 주어져 있고 각 ADH의 크기를 구해봐라. 자, 여기 표시된 각의 크기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각의 크기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B가 70도니까 각 D도 70도일 거고 그럼 동그라미만 알면요. 70도에서 동그라미 빼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2등

정변 삼각형이니까 동그라미가 어디에 있어요? 이쪽에도 있어요. 자, 괜찮아? 그럼 문제 해결했네. 아, 너 동그라미야? 여기 있는 외곽이 동그라미 두 개의 합으로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두 개의 합과 20도와 각 C를 더해주면 180도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식 세울 수 있어요. 자, 각 C가 110도라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70도라면 옆에 있는 것까지 더해서 180도 나와야 되니까 너 110도. 거기에다가 20도 더하고요.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두번 더해준 것까지 계산하면 아, 180도야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럼 130도 넘어가면 50도 남고 동그라미 두 개가 50도니까 동그라미 하나의 각의 크기를 생각해보면 너 25도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각 ADH를 구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ADH는 70도에서 동그라미 25도를 빼버린 거잖아. 그러니 45도야라는 결론 내려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괜찮니?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그림이 자주 나오는 그림은 아닙니다. 생소한 그림이죠. 그게 오히려 힌트가 될수 있어요. 왜? 문제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주었단 얘기는요. 이 밑에 있는 밑에 있는 밑각 두 개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활용을 해봐라라고 이게 대놓고 말해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두 개의 각 표시해 놓고요. 이두 각에 관련된 외곽 찾고 삼각형 생각해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흐름이죠. 됐니? 그래. 그림이 생소하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생소한 그림이라면 그 그림에서 가장 독특하게 주고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출발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됐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18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의 대각선 AC에서 AE와 EF와 FC의 길이가 같도록 지금 대각선을 3등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이 사각형 EBFD의 넓이가 26으로 주어져 있을 때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평행사변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과 이렇게 위쪽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되면서 넓이가 똑같애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됐니? 그럼 우리 관심은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만 구해서 두배 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근데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밑변의 길이가 동일한 세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세 개의 삼각형은 넓이가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밑변의 길이 똑같고 높이 똑같으니까. 그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AC에 평행하면서 점 B를 지나가는 선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서로 수직으로 내려 그은 게세 개의 삼각형 공통의 높이가 된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밑변도 똑같고 높이도 똑같으니까 세 삼각형은 넓이가 같아집니다. 자, 넓이가 같은 세 개의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사각형의 넓이가 26이다라는 조건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넓이가 26이래요. 그럼 대각선으로 나누어지면 이 넓이는 얼마야? 13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됐니? 왜 그래? 너도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그래. 선생님, 평행사변형인 거 눈에 잘안 보이는데요? 자,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애초에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니까요. 이렇게 대각선 BD를 그려서 만나는 점을 O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렇지. 이거 당연히 OB의 길이와 OD의 길이가 같아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OA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같은데 EA와 FC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자, 남아있는 이 길이, OE와 OF의 길이도 같아져야 되죠.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하니까 너도 평행사변형이다라는 게 예,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게 눈에 바로 보였다면 이 설명 없이 너는 평행사변형, 대각선에 의해서 넓이가 나누어졌으니까 똑같은 넓이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넓이가 13씩이야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 넓이가 이렇게 세 개가 똑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이 넓이들이 모두 다 13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 39다. 두배 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 나오겠다 생각할 수 있죠? 39에 두배 해서 78 제곱 센티미터라고 이렇게 정답 써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문제를 그냥 푼다면, 아, 너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26으로 주어져 있어?

이거 13이고 너도 13이고 너도 13이고 너도 13이고 너도 13이고 너도 13이야. 그러면 13 곱하기 6 해서 78 하고 바로 답을 써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할수 있겠니? 그래. 그래서 실제로는 오래 걸리지 않아야 되는 문제라는 거지. 가운데 있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연습에 의해서 눈에 바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 풀때 증명하면 안 돼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9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문제가. 자, 그런데 그림에는 지금 그게 표시가 안돼 있으니까, 아,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구나라는 거 표시해야 될것 같고, 그렇다면 당연히 두 개의 밑각의 크기가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근데요, 꼭지각을 별표라고 이야기한다면, 별표랑 동그라미 두개 더하면, 아, 180도 나와야 돼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별표가 어디로 옮겨옵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옵니다. 왜? 평행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별표랑 동그라미 두개 더하면 180도야 라는 얘기를요. 이 아래에 있는 삼각형에서 할수 있어요. 이 각이 뭐여야 된다는 거야? 동그라미여야 된다는 거지. 자, 됐지? 또 여기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별표랑 동그라미랑 뭘 넣어야 180도 되니? 라고 이야기하면 역시 동그라미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삼각형들에서 같은 각들을 표시해 볼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거 눈에 보이십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도 존재한다라는 거. 그렇지. 그래서 이제 변의 길이들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이등변 삼각형에 의해서 이쪽에 있는 이 길이하고 똑같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이 길이가요. 그래요. 오른쪽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너랑 길이가 똑같아진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하얀색 길이에다가 빨간색, 주황색 더해 놓은 건데 그 빨간색, 주황색을 요렇게 더하지 않고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더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이렇게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AB의 길이와 AC의 길이는 동일하다라는 조건이 문제의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거니까, 같은 길이 두 개를 더해서 18cm가 되는구나. 선분 AC의 길이는 선분 AB의 길이와 똑같으면서 9cm구나라는 결론 내려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괜찮니? 지금 시작이 어땠어? 이 각이랑 이 각이 똑같아. 그리고 너를 별표라고 하면 네가 별표가 되면서 별표에 동그라미 두개 더한 게 180도니까 너도 동그라미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등변 삼각형 두 개를 지금 밑에 아래에 있는 곳에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을 옆으로 옮기고요. 이쪽 변을 이쪽 오른쪽으로 옮겨주면서 사각형의 둘레를 삼각형의 두 변으로 바꿔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19번이었어요. 자, 그다음 20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20번 문제는 오늘의 구원픽으로 선생님이 골라본 문제입니다. 실제로 길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길이에 관련된 이야기를요, 넓이로 접근하는 요런 문제. 이게 실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우리 눈에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골라보았고요. 고등학교에 가더라도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인데 넓이로 접근해야 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문제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연습해 볼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길이는 뭐니? 선분 EC의 길이를 원합니다. 자, 이 길이 원해요, 이 길이. 자, 그래서 이 길이를 선생님이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편하게 쓰려고. 자, 근데 이 길이 X가 어디에도 있냐면 요 FE라는 길이도 X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입니다. 직각 삼각형 두 개인데 빗변을 공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의 각의 크기가 같아져요. 무슨 합동? RHA 합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RHA 합동이니까 대응변끼리 길이가 같아져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두 변의 길이를 모두 다 X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삼각형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BDE라는 삼각형. 그 삼각형의 높이가 뭡니까? X예요. 높이 X.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에 만들어지는 삼각형 BCE라는 삼각형.

네가 직각이니까 요 삼각형의 높이도 뭐예요? x예요. 그런데 이두 개의 삼각형을 더하면요. 그렇지. 커다란 BCD라는 삼각형이 되면서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하고 만들어지고요. 이 넓이는 5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바로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x에 관련된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x값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삼각형 BCD의 넓이부터 계산할게요.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5 생각해서 너는 30제곱센티미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넓이를 삼각형 두 개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밑변의 길이가 13, 높이가 x인 삼각형으로 생각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13x라고 넓이 생각할 수 있고 또 밑변의 길이가 12cm가 되고 높이가 x cm인 그걸로 생각해 보면 너 2분의 1 곱하기 12x로 넓이를 표현할 수 있죠. 그거 두개 더하면 바로 30제곱센티미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지. 야, 다 계산하면요. 25x가 6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x 값을 생각하면 x가 25분의 60이라고 값이 구해집니다. 자, 5로 약분해 봅시다. 그렇다면 5분의 12cm를 우리 x의 값으로 찾아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선분 EC, 선분 FE의 길이가 동일하고 5분의 12cm가 된다. 이런 생각 해줄 수 있어요. 자, 아이디어가 뭐였어? 그래. 접근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길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넓이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였다. 이 접근 아이디어 자체가 되게 난이도 있는 문제들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요 그림, 요 문제 나중을 위해서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중학교뿐만 아니라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해서 등장할 아이디어입니다. 길이를 물어봤지만 넓이를 구할 수 있을 때 넓이로 접근한 아이디어. 자, 중요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자. 21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1번은 등변 사다리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등변 사다리꼴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했던 일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일, 이거 정말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합동이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었죠.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이 삼각형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합동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치. 그러면서 더불어 이 날개 쪽에 있는 넓이가 똑같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각이랑 똑같아진다. 너랑 너 똑같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당연히 네가 네모면 너도 네모고요. 너 별표면 너도 별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줄 수 있었고. 지금 여기 있는 교점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좌우 길이가 같아지고 너도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얘기까지도 해볼 수 있었어요. 자, 이런 얘기들을 연습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등변 사다리꼴에서. 근데 지금은 독특하게도요. 등변 사다리꼴에서 위에 있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놓은 상황을 생각합니다. 자, 이 상황이, 그래, 지금까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가면 요런 상황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사다리꼴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어내는 일들을 앞으로는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공부할 텐데 그것과 2차 방정식을 같이 공부하는 같이 알게 되는 3학년에 가면 정말 많이 등장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구나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괜찮죠?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반대쪽에도 하나가 더 존재해서 자,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요. 이점 H라고 이야기한다면 삼각형 DCE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ABH라는 삼각형이 완벽하게 합동인 삼각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왜 합동이니? 생각해 보면요.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빗변 똑같고요. 둘다 직각 삼각형인 거 맞아요. 그런데 밑각이 등변 사다리꼴이라서 같아집니다. RHA 합동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다른 방법으로는 평행선 두 개의 높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아, RHS 합동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이 길이들이 서로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위에 있는 4cm가 선분 HE로 그대로 옮겨왔을 때이 1cm가 왼쪽으로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밑변 BC의 길이가
6cm다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즉, 밑변의 길이를 구해내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나중에 많이 등장할 겁니다. 나중에 가면 이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얘기가 진짜 많아져요. 좌우가 합동이다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적용하면서 문제를 접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등변사다리꼴을 보면 중학교 2학년의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게 맞냐면 대각선의 길이를 가지고 삼각형의 합동을 바라보는 게 많은데 학년이 올라가면 선을 내려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봐야 될 일이 더 많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본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할 수 있겠니? 예. 그래, 내려 그으면 반대쪽에 내려 그은 것과 완벽하게 합동이더라 라는 얘기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되었다면 중단원 서술형 대비 21번에서 챙겨가야 될 것들은 우리 챙겨갔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네요. 자, 22번 문제로 가볼 겁니다.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22번 문제 별표 하나 붙여놓고 갈게요. 자, 이제 읽어보자. 오른쪽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4cm인 정사각형 ABCD에서 각 FBE의 크기가 45도로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삼각형 DFE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이에요. 선생님 이거 45도고 양쪽에 있는 각의 크기 똑같으니까 뭐 그냥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문제 어디를 찾아봐도요. 여기 있는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를 세모라고 표시해야지 저거 둘 다 동그라미야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거 두 개를 막 합동이라는 쪽으로 몰아붙여가면 아, 이 문제 제대로 푼 게 아닙니다. 됐지? 그래서 너 동그라미 너 세모라고 다르게 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그럼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맞아. 아무것도 없지만 이거 하나는 알아낼 수 있어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45도가 된다라는 사실 하나는 알아낼 수 있죠. 직각에서 45도를 빼낸 거니까 동그라미와 세모 더하면 45도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각을 새롭게 여기다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선 내려 그어준다면 요게 이 동그라미를 그대로 옮겨와서요. 삼각형 ABF를 이쪽에 그대로 갖다 붙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A라는 점을 이쪽 C라는 점의 위치에 이렇게 옮겼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F라는 점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왔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A', F'이라고 한번 표시해보죠. C와 A'이 같은 점이고요. F' 여기 있는 점이고요. 이거 직각이고요. 요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완벽하게 합동인 거 갖다 붙였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됐죠?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각의 크기가 몇 도다? 45도와 세모와 동그라미가 붙었으니까 이게 직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요, 여기 있는 두 변의 길이가 현재 같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가운데 변을 하나 공유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가 45도, 너도 45도,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 45도.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 DEF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때 이 길이를요, 이리 옮겨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의 길이가 바로 삼각형의 둘레의 길인데

0: 소리가 바뀌었어요.
1: 어? 응? 이 소리는 개벽의 피리 소리?
2: 어서 출동하자. 응?

0: 이, 내 연주를 방해하다니.
1: 천진 어딨지?
0: 하, 어디 있을까?
1: 설마 피리 소리로 우리를 유인한 틈에
2: 한글 파괴를?
0: 너희는 내가 상대한다.
3: 하!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빨리 한글을 파괴해야겠군. 비읍, 아, 파, 쌍기역, 위, 귀, 기긋, 아, 다, 바뀌다.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저희가 또 속았습니다.
5: 한글의 방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문을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요.
1: 훈민정음만 되찾으면 되는데.
2: 일단 오늘 파괴된 글자를 빨리 찾자.
5: 그래요,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파괴된 글자는 시옷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서 찾아야 합니다.
6: 모마 나왔어.
7: 어?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어? 내 목소리가 왜 자미 목소리로 들리지?
8: 예! 목소리가 바뀌었어!
1: 얘들아, 괜찮니?
7: 아이야, 제 목소리가 모미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1: 뭐?
7: 저는 자미 목소리로요.
2: 어떻게 이런 일이...
1: 잠깐, 천지가 파괴한 글자 시옷과 리을이 들어간다고 했어.
2: 시옷과 리을이면
1: 소리?
7: 그래서 우리 소리가 바뀐 거예요?
1: 어서 확인해보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동물들의 소리도 바뀌었어. 어?
9: 소리가 왜 이러지?
10: 어? 왜 다른 소리가 나지?

0: 이 소리도 바뀌었어. 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바뀌었나 봐.
1: 천지가 소리 글자에 바뀌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2: 우리 목소리 어떡해?
3: 어서 글자를 찾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2: 네. 자음 모음.

0: 어서 소리 글자를 찾자.
1: 시올리을이 가고 있어요.
2: 혹시 소리?
1: 아, 저건 수레였어.
0: 어? 이건 무슨 소리지?
1: 스피커 위에 시올리을이 있어요.
3: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를 맞추면 소리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소리가 동시에 나서 잘 모르겠어. 천지?
4: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작아지다. 소리가 작아지다.
2: 어? 어떡하지? 소리가 작아서 하나도 안 들려.
0: 천지, 그만둬.
5: 용치지? 지진?
2: 천지, 거기서!
1: 우리가 마법진을 펼쳐서 소리가 커지게 해보자.
6: 그래,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야.
7: 어? 뭐야, 너희? 목소리가 바뀐 거야?
8: 아이고, 배꼽이야!
6: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키읔, 어, 커! 지읒, 이, 지! 티긋, 아, 타! 커지다! 소리가 커지라!
1: 왜 안 되지?
7: 하나도 안 들린다, 하나도. 천지대장님, 내 지지, 아, 귀가 너무 아파요.
4: 자음과 모음 대단하군.
0: 이야, 한글 마법으로 소리를 커지게 하다니.
2: 정말 잘했어.
6: 어떤 소리가 나는지 맞춰봐요.
0: 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
3: 맞아요. 자연에서는 물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1: 이건 환기 소리?
3: 맞아요. 우리 몸에서도 소리가 나죠.
6: 아하! 피아노 소리야!
3: 악기에서도 다양한 소리가 나죠.
0: 이건 강아지가 짖는 소리야.
3: 동물 소리까지 잘 맞췄습니다. 네 가지 소리가 어우러진 연주를 들어볼까요?
1: 와, 이게 아까랑 같은 소리라니.
6: 세상의 소리는 참 아름다워.
0: 맞아. 정답을 맞췄으니까 이제 글자를 찾아보자.

0: 좋아.
1: 돌아와 한글.
2: 오늘 내가 쓸게. 뿅망치로 오. 이는 내가 쓸게. 태극도로 이. 헛. 쥐어.
0: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네.
4: 시옷이 오를 만나 소. 이을이 이를 만나 리.
5: 소리.
6: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 돌아온 건가? 어?
7: 자음아!
8: 모음아! 목소리가 돌아왔어!
9: 다행이야!
3: 자음이 네 목소리일 때도 좋았어.
4: 나도 모음이 네 목소리도 좋았어.
8: 할아버지!
10: 할아버지 목소리 어때?
3: 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해.
4: 아직 마법이 안 풀렸나?
10: 마법? 아니야. 할아버지가 장난친 건데.
8: 네? 아깐 짱 놀랐잖아요, 할아버지.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서 멸종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미리 크리스마스. 며칠만 있으면 즐거운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선물을 줄지 한번 볼까요? 우리 펭귄 친구한테 줄 선물이 자 바로 이 조끼입니다. 왜 펭귄 친구에게 조끼를 주냐고요? 왜냐하면 배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바다로 퍼지면서 기름을 뒤집어 쓴 펭귄들이 아파하고 있거든요. 펭귄들이 이 조끼를 입고 기름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할지 한번 볼까요?
1: 산타 할아버지, 저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선물로 받고 싶어요.
0: 우리 윤희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받고 싶구나. 그러면은 이 산타 할아버지가 구상나무 숲에 전화를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구상나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나무예요. 여보세요. 저 산타 할아버지인데요. 제가 구상나무를 좀 사려고 하는데요.
2: 죄송하지만 구상나무는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0: 네? 구상나무가 죽었다고요? 아니, 여보세요! 구상나무가 다 죽었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크리스마스 트리는 뭘로 만드나? 안 되겠어. 여보세요?
3: 예, 말씀하세요.
0: 네, 저 산타 할아버지인데요. 루돌프 좀 빨리 바꿔주세요. 제가 루돌프를 타고 구상나무 숲으로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루돌프 없는데요.
0: 네? 거기 술록이 사는 북극 아닌가요?
3: 예, 맞아요.
0: 아니, 그럼 북극에 술록이 없다고요?
3: 아니, 술록은 있는데 썰매 끌 술록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0: 아니, 썰매 끌 술록이 없다. 여보세요? 아니, 북극에 썰매 끌 술록이 없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안 되겠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도와줘요, 그린조끼 구조대!
4: 루돌프를 구해줘.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구상나무는 다 죽었고
5: 썰매를 끌 수록도 없다는 거죠?
0: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도 못 주게 생겼어.
5: 안 돼요.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 꼭 받고 싶은데.
4: 일단 술록을 만나러 가봐요.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자고요.
0: 그래, 얼른 가보자고.
4: 그린조끼 구조대와
0: 산타클로스
5: 수록들을 만나러
6: 출동!

0: 여기가 바로 순록이 사는 곳이야.
1: 산타 할아버지?
0: 이 목소리는? 너 방금 나랑 통화한 순록 맞지?
1: 예, 맞아요, 예.
2: 아니, 근데 그게 무슨 소리더도 썰매끌 순록이 없다니.
3: 그럼 그냥 네가 썰매 끌면 안 돼?
0: 그래, 너 썰매 잘 끌게 생겼다.
1: 아니에요, 저 썰매 못 끌어요. 아이, 참.
0: 순록아!
4: 어디 가?
2: 왜 저러지?
3: 여기 순록 또 있네.
5: 나 썰매 못 끌어요.
0: 일단 한번 끌어보아. 그럼 엄청 재밌을 거야.
3: 썰매 끌면 니코도 막 반짝반짝거릴걸?
0: 그래. 이런 노래도 있잖아.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5: 싫어. 오지 마.
0: 술록아.
2: 이상하네. 술록들이 썰매 끄는 걸 원래 이렇게 싫어했나요?
0: 그럴 리가 있나. 예전엔 말이야.
1: 자.
0: 이번 크리스마스에 썰매를 끌 루돌프는
1: 누굴까?
0: 벌써 뽑혔습니다.
1: 참.
0: 내년 크리스마스에 도전해주세요.
3: 너무해요. 저 올해는 꼭 루돌프 되고 싶었다고요.
1: 참. 술록으로 태어났으면 루돌프는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러다가 썰매도 한번 못 끌고 저 세상에 가겠구만.
0: 미안합니다. 내년 크리스마스엔 꼭 루돌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니에요.
1: 저한테는 내년이 없어요. 저는 올해가 마지막인
0: 약속. 그렇게 술록들이 서로 썰매를 끌겠다고 난리였는데.
3: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0: 내 말이. 요즘 술록들은 변했어.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말이야. 이게 우리 좋자고 하는 일인가? 지구의 어린이들 좋자고 하는 일인데 말이야.
1: 알아요. 우리들도 지구의 어린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거든요.
5: 맞아요. 우리도 루돌프 해보고 싶다고요.
2: 근데 썰매를 왜 안 끌겠다는 건데?
1: 아니, 안 끄는 게 아니고 못 끄는 거지.
0: 못 끌어?
1: 우리 기운이 너무 없거든요.
5: 이 상태로 썰매를 끌다가 우리가 병이 나거나 썰매를 끌다 사고를 낼 것 같아서.
3: 근데 왜 그렇게 기운이 없는데?
1: 우리 제대로 뭘 먹지를 못했거든요. 우리가 사는 북극의 툰드라 지역은 눈이 많이 내리는데 우린 들판에 눈을 헤치고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아. 그런데 언젠가부터 날씨가 점점 더워지더니 눈 대신 비 내리는 날이 많아졌어. 겨울에 눈과 비가 번갈아 내리면 땅이 완전히 얼어버리는데 우리 술록은 얼음을 깨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0: 아니 대체 왜 북극에 눈 대신 비가 오는 거지? 예전엔 안 그랬는데.
2: 그게 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에요. 지구가 점점 더워지니 눈 대신 비가 오는 거죠.
5: 맞아. 그래서 몇 년 전에는
6: 200마리가 넘는 술록들이 한꺼번에 굶어 죽기도 했어.
3: 속상해.
1: 더 큰 문제는 겨우 살아남은 술록들이 허약해진 몸으로 새끼를 낳으면. 새끼 술록도 몸집이 작거나 약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고 계속 그러다 보면 우린 언젠가
2: 멸종할 수도 있겠거든.
5: 멸종하기 싫어.
0: 아이고 술록들아, 이 산타를 용서해다오.
1: 산타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5: 일어나세요.
0: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0: 소심했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그저 썰매만 끌라고 시켰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1: 아니에요. 산타 할아버지. 저희가 산타 할아버지를 걱정시켜서 더 죄송하다고요. 일어나세요.
2: 저희가 어떻게든 썰매를 끌어볼게요. 지구의 어린이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으니까.
0: 그런데 이렇게 기운이 없어서 어떡해.
3: 여군! 여러분, 내가 누구?
4: 도도 요정.
3: 빙고! 요정의 마법이란 건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고도도. 자, 도도 요정의 마법으로 배고픈 술록들에게 맛있는 불을 선물하! 고도도! 자, 여기에 술록에게 힘을 주는 마법의 영양제 헐서풀. 자, 이 포를 먹으면 기운이 펄펄 나서 썰매를 끌 수 있을 거야.
1: 고마워, 도도.
5: 그럼 술록들아,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자꾸나.
6: 네, 산타 할아버지.
7: 그럼 이제 우리 구상나무 숲으로 가봐요.
5: 아, 맞다, 구상나무. 그래, 얼른 가보자꾸나.
3: 그린조끼 구조대와
5: 산타 클로스
7: 구상나무 숲으로
6: 출동!
7: 안녕!
0: 여기가 구상나무 숲인데 역시 다 죽었구먼.
7: 구상나무들이 왜 전부 다 죽은 걸까요?
3: 이것도 다 지구의 기후변화 때문이더더.
8: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의 날씨와 비 내리는 양이 예전과 달라지면서 구상나무 같은 식물들이 변해버린 기후를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지.
0: 온실가스가 정말 문제로구만. 그럼 윤희한테 줄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쩌나?
7: 아, 이렇게 하면 어때요?
9: 우리가 색종이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윤희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이 담긴 크리스마스 트리.
3: 우와. 꽤 예쁜데요? 비록 구상나무로 만든 트리보다 좀 작긴 하지만.
5: 온실가스 때문이라고 하면 윤희도 이해해 주겠지.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모두 모두
6: 미리 크리스마스!
3: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6: 나와라, 오바! 나와라, 오바!
3: 좋다! 루돌프와 구상나무를 구하기 위한 그린조끼 구조대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겨울에 따뜻한 실내복 입기!
8: 겨울철에 집에서 따뜻한 실내복을 입고 보일러 온도를 낮추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루돌프와 구상나무를 도울 수 있도더.
10: 아, 추워. 보일러 온도 좀 높여야겠다.
7: 아, 엄마. 그러지 말고 옷을 더 따뜻하게 입는 건 어때요?
10: 응? 왜?
7: 왜냐면은 보일러 온도를 더 높이면은 온실가스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10: 응.
7: 그러면은 루돌프랑 구상나무가 아파해요.
10: 루돌프랑 구상나무가 왜 어떻게 아픈데?
7: 어떻게 아프냐면요.

친구들, 안녕, 뿅.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땀난다. 왜 이렇게 갑자기 뛰냐고요? 선생님이요, 항상 우리 꿀단지 친구들을 만날 때, 오늘은 어떤 머리띠를 하고 만나지 열심히 고민하고 골라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토끼 머리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에 어울리는 표정과 몸짓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요? 진짜 토끼 같나요? 자, 우리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사회 공부 열심히 해볼 건데요. 자, 어떤 주제인지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봐야겠지요.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자, 사회 그 중에서도요,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소 알아볼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주위의 여러 장소들을 알아봤다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여러 장소들을 한번 알아볼 거니까요. 우리 주변에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소들은 어떤 곳일지 잘 생각하면서 오늘 공부 열심히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자, 교과서 개념부터 한번 익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는요, 여러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던 것. 자, 그런데 이어서 그 장소들 조금 더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 장소들이 있는데요. 이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장소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장소들이 직접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또 찾아가서 이용하는 곳이 있기도 한데요. 자,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소들 어떤 곳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사진을 보면서 우리 이야기해 보자고요. 자, 공원입니다. 공원은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장소이지요. 공원에 가서, 우리 뭐 이렇게 산책도 하고요. 또 이렇게 운동도 하고요.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요. 그쵸. 우리 공원에 가서 또 바람도 쐬고요. 이런 곳이잖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또 도움을 줍니다. 여기 사진을 보니까요. 또 예쁜, 나무에 예쁜 꽃이 많이 피어 있네요. 이런 나무와 꽃을 보면서 산책을 할 수도 있는 곳, 공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경찰서입니다. 경찰서는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들, 감사한 분들, 경찰관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바로 경찰서이고요. 다음 세 번째는요, 또 소방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불을 끄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소방관들이 계시는 곳, 바로 소방서이고요. 자, 네 번째는요, 여기 큰 글씨로 약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여기 약국에 가서 약을 또 지어서 사잖아요. 이런 곳이 바로 약국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장소, 약국이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우리 공부도 하고요. 선생님과 친구들을 또 만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장소는 바로 놀이공원입니다. 놀이공원 좋아하는 친구들 많지요? 여기 보니까, 아이고. 보기만 해도 막 아찔한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선생님은요, 겁이 많아서 놀이기구 잘 못타요. 자, 놀이공원에 가면은요, 우리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기구 잔뜩 탈수 있고요. 또 친구들과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지요. 놀이공원입니다. 자, 다음은 경기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고요. 여기서 뭐 축구 경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야구 경기장도 있고 하지요. 경기장입니다. 여러 가지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캠핑장이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바베큐를 먹기도 하고요. 또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캠핑장입니다. 이런 뭐 공원부터 경찰서, 소방서 등등 이런 여러 장소들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 지역이, 우리 동네가 살기 좋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다양한 장소들 주제별로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자,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이지요. 자, 왼쪽에는요, 이런 장소예요라고 주제별로 한번 묶어봤고요. 오른쪽에는 각각의 주제에 해당하는 장소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리 하나씩 어떤 장소가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교육과 관련된 장소입니다. 우리 교육과 관련된 장소라고 하면은요, 뭐 학교도 있고요, 학원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문화생활과 관련한 장소인데요. 자, 문화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생활과 관련된 장소라고 하면요, 뭐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에서 이러한 문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문화생활.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소를 말합니다. 안전과 편리함과 관련이 있는 장소인데요. 경찰서, 소방서, 또 아동안전지킴이 집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요. 대피소, 사람들이 뭔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대피하는 곳, 피하는 곳 대피소입니다. 또 무더위 쉼터, 더위를 피하는 곳, 또 행정복지센터 같은 곳들이 바로 안전과 편리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소라고 할수 있죠. 자, 그리고요,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소도 한번 있습니다. 자, 병원이 있고 약국도 있고요, 보건소 같은 장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놀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도 있어요. 놀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는 뭐 공원이라던가 경기장이라던가 캠핑장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이동과 관련된 장소입니다. 자, 이동이라고 하면은 뭐 버스 정류장, 버스를 타고 전철역, 뭐 지하철을 타고, 뭐 기차역, 기차를 타고, 공항, 뭐 비행기를 타고, 항구, 배를 타고 이러한 이동과 관련된 장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마트 같은 곳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겠죠. 자, 이렇게 각각의 주제별로 다양한 장소들을 한번 쭉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장소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의 장소라도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 경험은 다르기 때문에 그 장소를 떠올렸을 때 사람들마다 다른 경험, 다른 생각과 느낌을 떠올릴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기억하고 있나요? 그래서 같은 주제라도 사람들마다 나는 이 장소가 이 주제가 아니고 이 주제인 것 같아. 또는 이 장소는 이 주제가 아니라 이 주제에 어울리는 것 같아라고 사람들마다 다르게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마다 장소에 대한 생각과 느낌,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드는 살기 좋은 곳 주제별로 장소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한 장소 중에서 나는 이 장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겠어라고 할 때는 답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답사라는 뜻은요,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방법은 답사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안내 책자를 봐도 좋고요. 아니면 그 장소에 대해서 잘 아는 어른께 여쭤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뭐 시군구청의 누리집을 참고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이 디지털 영상 지도를 함은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를 이용해서 찍은 사진을 이용해서 만든 지도를 뜻하지요. 또는 이렇게 답사를 하는 방법도 있지요. 자, 답사를 할 때는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죠. 자, 직접 찾아가서 조사해보는 답사.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답사 장소, 날짜, 조사할 내용, 준비물, 역할, 주의할 점 등을 정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답사를 할 때는요, 나만 가야지가 아니라 꼭 보호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아, 그리고 그 시설에 미리 전화를 해서 장소에 미리 연락을 해서 내가 가도 되나요? 제가 가도 되나요? 또는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뭐 이런 허락을 받아야 하지요. 그리고 이 뭐니뭐니 해도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여러 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다면 두 번째는 답사를 해보는데요. 이때는 답사 장소에서 사진을 찍고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며 궁금한 점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답사 결과를 잘 정리해주면 되는데요. 답사하면서 알게 된 답사 장소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을 정리해서 답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서 답사 결과를 발표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자 조사한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답사의 과정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답사의 과정까지 차근차근 알아봤고요. 자,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가지고요.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사는 곳에는 우리 생활에 편리함과 도움을 주는 여러 무엇이 있다? 바로 여러 장소가 있다. 장소라고 적어주면 되겠지요. 자, 2번은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뭐할때 버스 터미널 전철역, 기차역 등을 이용할까요?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이러한 장소들을 이용하지요. 이동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번은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장소에는요, 범죄를 예방하는 뭐, 경찰서라고 적어주고요, 범죄 예방. 다음, 화재를 예방하는 화재 예방하면 바로 소방서가 떠오르지요, 소방서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볼까요?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소를 찾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에 가위표 하세요라고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보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아이고. 자,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장소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그 장소에 대해서 잘 아는 어른들께 여쭤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가위표 하겠습니다. 자, 2번. 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사람들과 대화하며 알아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아까 정리해 보았던 답사이잖아요. 직접 찾아가서 조사하는 거. 동그라미 해주고요. 세 번째로 시청, 군청, 구청, 누리집에 들어가서 장소를 검색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3번도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요.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로 찍은 사진을 이용해 만든 지도. 바로 그러한 지도를 디지털 영상 지도라고 하지요. 디지털 영상 지도. 디지털 영상 지도라고 합니다. 라고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번 문제도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사는 곳의 주변 장소를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것을 답사라고 하잖아요. 직접 찾아가 답사하면 그곳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지요. 자, 아래 7번도 보겠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 장소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 가위표. 1번. 불편한 점보다는 좋은 점만 찾습니다. 아니죠. 둘다 찾아야 돼요.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고칠까 고민하고 노력해 보아야 되겠죠. 자, 2번.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일을 떠올려 봅니다. 맞습니다. 내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것 좋은 방법이죠. 자, 계속해서 8번과 9번도 보죠.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은 우리 주변 여러 장소에 불편한 점보다는 편리한 점이 많아야 잘 갖추어져야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9번.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동그라미 가위표 해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맞고요. 2번. 우리가 사는 곳에 어떤 장소와 시설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고요. 3번. 우리가 사는 곳 대신 다른 지역에 더 많은 관심보다는 우리가 사는 곳부터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가위표 해주면 되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실전 문제 풀어볼게요. 실전 문제 1번부터 알아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묻고 있습니다. 가는 학교고요. 나는 도서관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볼까요?
학교는 아픈 곳이 있을 때 찾아가는 곳, 이건 병원인데, 학교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 이용하는 곳, 시장, 마트, 백화점, 편의점인데, 3번, 도서관은 편지나 택배를 보낼 때 이용하는 곳, 이것은 우체국인데, 4번, 도서관은 안전과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소, 이거는 병원이나 보건소 같은 곳인데, 5번, 학교나 도서관은 교육에 도움을 주는 장소다. 이게 맞지요. 따라서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2번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돕는 장소가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입니다. 안전과 편리에 집중하면서 보자고요. 1번 우체국이에요. 아까 우리 선택지에서 본 것처럼 몇 편지나 택배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편리한 장소이지요. 자, 맞습니다. 미술관은요, 우리 미술 작품을 볼수 있는 우리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3번 경찰서 안전과 관련한 곳이고요. 자, 소방서도 안전과 관련한 곳입니다. 자, 5번 행정복지센터는 역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돕는 장소,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편리한 생활을 도와주는 장소자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술관은 아니다.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3번 보죠.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공통으로 똑같이 들어갈 말이에요. 첫 번째부터 보죠. 우리가 사는 곳에는 어떤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소가 있대요. 자, 두 번째, 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무엇을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영화관, 공연장 등은요,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장소이죠.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사는 곳에는 아까 미술관처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소가 있지요. 따라서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요, 바로 문화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한 사회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 문화.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도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네요.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은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소를 찾는 방법 중 어떤 것을 나타낸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이 꿀단지 친구들이요. 이 어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자주 방문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라고 여쭈어보면서 메모장에 이렇게 답변을 적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어떤 방법인가요? 1번, 어른께 여쭤보기. 이것이죠. 2번, 경험 떠올려보기. 3번, 안내책자 살펴보기. 4번, 디지털 영상 지도로 살펴보기. 5번, 시, 군, 구청, 누리집 검색하기. 뭐, 다 좋은 방법이라 할수 있지만, 이 상황에 어울리는 방법은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5번 문제 볼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는 곳에 있는 여러 장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장소 검색, 확대, 축소까지 가능하대요. 지도 종류 선택 등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로 찍은 사진에 도로 지명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해 만든 지도는 바로 지도 중에서도 디지털 영상 지도라고 할수 있겠지요. 따라서 5번에다가 디지털 영상 지도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 자, 계속해서 6번 문제 볼까요? 자, 우리 생활에 편리함과 도움을 주는 장소를 찾기 위해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영상 지도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선택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찾고 싶은 장소를 검색한다. 그래요. 검색하면서 어떤 장소를 내가 잘 들여다볼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맞고요. 2번. 찾은 장소의 위치를 확인한다. 그래요. 장소를 찾았다면 또는 찾으려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지요. 찾은 장소의 위치 확인 맞습니다. 3번. 찾은 장소를 제외하고 주변만 살펴본다? 아니에요. 이왕 찾은 거그 장소와 함께 같이 살펴봐야 되겠지요. 틀렸습니다. 자, 4번.
찾은 장소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것 좋아요. 5번. 우리가 사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화면을 축소

하거나 확대한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영상 지도의 특징적인 기능이기도 하지요. 맞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해보죠. 우리가 사는 곳의 여러 장소를 조사하며 알게 된 점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기억 보죠.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소는 좋은 점만 있다. 맞나요? 틀렸나요? 그래요.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죠. 들렸습니다. 니은, 장소를 이용하다 보면 편리함과 불편함을 모두 느낄 수가 있지요. 맞습니다. 디귿,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 니은과 디귿이므로 선택지 중에서 니은과 디귿이 같이 있는 것은요. 사이좋게 나란히 있는 5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번에 5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문제 풀어볼까요? 이 주변의 여러 장소를 답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있습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답사 장소와 날짜를 정한다. 그래요. 직접 가서 조사해보는 답사 계획을 세울 때는요. 어디에 갈지, 언제 갈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요, 어떤 장소는 미리 전화해서 여쭤보거나 예약하고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할 일은 어디에 갈지, 언제 갈지를 정하는 게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답사 장소에 도착해서 허락을 구하고 사진 찍기. 3번, 친구들 앞에서 답사 결과 발표하기. 답사가 다 끝난 뒤에 하는 것이죠. 4번, 답사할 때 필요한 준비물, 역할 등을 정하기. 1번이 다 되고 나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5번, 답사 장소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을 정리한다. 이것도 답사를 하고 나서 정리해 봐야 되겠지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풀어볼까요?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죠. 불편한 점은 조금 참고 넘어간다? 아니에요. 불편한 점이 있다면은요, 그것을 어떻게 더 개선시킬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또 무엇인지 찾아서 노력해 보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그래야 우리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틀렸습니다. 니은, 다른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가 사는 지역부터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지요. 틀렸습니다. 디귿, 개인의 노력보다는 기관이나 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니죠. 기관과 단체의 노력만큼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답니다. 자, 리을, 우리가 사는 곳에 어떤 장소와 시설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고요. 미음,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누리집에 의견을 올리고 함께 나누는 그런 활동도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리을과 미음 두 개를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리을, 미음 두개 적고 우리 10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0번은요, 우리가 사는 곳을 더잘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하는 방법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요, 우리 꿀단지 친구들이 4명이 모여가지고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한번 구경 좀 해볼까요? 어떤 팻말인지. 자, 여기는요, 스마트폰 보며 걷지 않아요! 이런 말 적혀 있고요. 교통신호를 지킵시다! 뭐 이런 말이 적혀 있고요. 또, 교통 안전! 이런 말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주세요. 뭐 이런 팻말도 있네요. 자, 이렇게 팻말을 들고 막 이렇게 구호도 외치면서 서 있고 이런 것들, 바로 어떤 방법인가요? 자, 선택지 한번 볼까요? 자, 1번, 캠페인 하기. 2번, 봉사활동 하기. 3번, 포스터 전시하기. 4번, 공공기관에 편지 쓰기. 5번,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의견 올리기. 바로 여기에 어울리는 방법은 바로 캠페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팻말을 들고 구호도 외치고, 따라서 10번 정답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1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살기 좋은 곳에 필요한 장소를 잘못 표현한 친구

0: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우, 소영, 담인, 은찬이 꿀단지 친구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시우는요. 난 아이들을 위한 상품만 판매하는 편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장소를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소영이는요. 난 어린이의 안전을 지켜주는 어린이 전용 쉼터를 생각해 보았어. 이것도 좋은 장소겠네요. 다음 다민이는요. 난 사람과 자전거가 구분 없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사람과 자전거가 구분 없이 막 같이 다녀요. 그럼 어때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은요, 우리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잘못 표현했어요. 자, 은찬이는요, 난 환경 보호를 위해 재활용 제품을 전시하는 공간도 필요한 것 같아 좋은 생각이에요. 자, 따라서 다민이는요, 이렇게 구분 없이 다닐 수 있는 도로보다는 사람 다니는 곳, 자전거 다니는 곳, 구분 있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한 도로가 있으면 안전하고 좋겠지요. 따라서 잘못 표현한 친구는요, 다민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민.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 살펴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친구들도 잘 보고 알맞은지, 알맞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번. 의료시설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그래요. 아무래도 의료시설이 가까이 있으면 필요할 때, 슝! 쉽게 갈수 있겠죠. 자, 2번.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시설이 많아야 한다. 막 경찰서, 소방서 같은 곳들이 있다면 조금 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겠죠. 맞습니다. 3번. 우리가 즐겁게 놀수 있는 시설이 많아야 한다. 그래요. 놀이터 같은 즐겁게 놀수 있는 시설이 많으면 그만큼 아이들이 즐겁게 살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4번.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시설이 많아야 한다. 그래요. 뭐, 편의점, 행정복지센터, 뭐, 등등.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시설이 많다면 그만큼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5번인데요. 특별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 선택지예요. 이렇게 뭐뭐만이라는 말이 있으면요, 우리 친구들이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거 좀 이상한데? 한번 좀더 자세히 볼까? 뭐 이렇게 말이죠. 자, 특별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다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알맞지 않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12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답사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둘,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재 속에 답을 찾아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선생님은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회 공부도 정말 정말 재미있었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이렇게 공부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중단원 문제 풀어가고 있는 중이죠. 지난 시간에 좀 깊은 고민들 많이 해봤습니다. 문제 변형하면서. 자, 다행인 것은 오늘은 그래도 문제가 조금은 평이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한 문제 10번과 18번 두 문제입니다. 이두 문제 잘 집중하면서 가볍게 문제 예전 기억들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9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죠. 5명의 학생 A, B, C, D, E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청소구역을 적은 종이를 잘 섞어서 뽑는데요. 그렇게 청소를 하는데 다음 물음에 답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뽑은 종이는 다시 넣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 방금 전에 우리 마지막에 이전에 풀었던 그 8번 문제 어때요? 이 문제는 뽑은 공을 다시 집어넣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시 넣을 때와 넣지 않을 때의 차이가 생기는 거 분명히 선생님이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있는 이거 뽑은 종이를 다시 넣지 않는다라는 거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질문하는 것은 첫 번째로 뽑은 학생이 교실 답기를 뽑을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첫 번째 질문은 어렵지 않아요. 교실 답기는 두 장의 종이가 있고요. 전체 다섯 장 중에서 저두장 중에 하나 골라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률 계산해봐라고 이야기한다면 5분의 2라고 확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문제 푸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뽑은 종이를 다시 넣건 넣지 않건 첫 번째 사람이 뽑을 때 이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자,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 이 다음에 물어보는 질문은 이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뽑은 학생이 같은 구역을 뽑을 확률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뭐가 있어? 두 번째로 뽑는 학생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뽑은 종이를 다시 넣을 거냐, 넣지 않을 거냐가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 하셔야겠죠. 이 위에 있는 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이 문제에서는 두 사람이 모두 교실 닫기를 뽑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뽑은 구역이 같은 구역이 되는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케이스 분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경우, 두 사람이 모두 교실 쓸기를 뽑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교실 쓸기는 두 장이니까 두 사람이 각각 뽑아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두 번째 경우는 두 사람이 모두 교실을 닫기를 뽑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왜? 교실 닫기도 두 장이니까. 자, 하지만 세 번째 경우, 복도 쓸기는 생각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 복도 쓸기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애초에 두 사람이 모두 다 복도 쓸기를 뽑아낼 경우는 없는 거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거고, 이두 가지 경우는 당연히 케이스 분류니까 또는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에 각각의 확률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 이렇게 문제를 읽고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여기에서 질문하고 있는 게 선생님이 계속 앞에서 강조해왔었던 이야기죠? 케이스 나누고 그 각각의 케이스 안에서는 확률의 곱셈을 해서 확률을 계산하고 그 나타난 결과들은 케이스 분류했으니까 또 눈으로 연결돼 있어서 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두 사람 다 교실 쓸기를 뽑을 확률 계산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사람이 교실 쓸기를 뽑을 확률은 5분의 2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어때? 첫 번째 사람이 교실 쓸기를 이미 하나 뽑아버렸으니까 남아있는 종이는 4개고요. 그중에 교실 쓸기를 뽑아야 되는데 교실 쓸기는 한 장밖에 없죠. 그래서 확률이 4분의 1이 곱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계산하시면 20분의 2, 확률은 10분의 1이다. 찾을 수 있겠지. 그 다음 상황 생각해 볼까요? 자, 교실 닫기 같은 경우도요. 종이가 두 장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교실 닫기를 뽑아낼 확률은 그렇지. 여전히 5분의 2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앞에 풀었던 그런 문제죠. 9번 문제.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뽑은 종이를 다시 넣지 않는 상태에서 두 번째 사람이 교실 닫기를 뽑을 확률은 다시 4분의 1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확률 계산해 주시면 여전히 10분의 1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 자, 1번 케이스 또는 2번 케이스니까 10분의 1과 10분의 1을 더해 주신다면 우리 진짜 문제에서 요구하는 확률,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뽑은 학생이 같은 구역을 뽑을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거는 5분의 1이

이다라고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두개 그냥 더해준 거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 있는 이 문제 이렇게 풀었을 때 이제 정답은 등장하는데 문제를 또 변형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뽑은 종이는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넣는다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교실 쓸개를 뽑을 확률, 그게 5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이 아니라 여전히 5분의 2 곱하기 5분의 1이 됐을 거고, 두 번째, 교실 닫기를 뽑을 확률도 역시나 5분의 2 곱하기 5분의 2가 됐을 거니까 그 똑같은 확률을 다시 한번 더해주면 이게 뽑은 종이를 다시 넣은 경우에 같은 구역을 뽑을 확률이 되겠죠. 25분의 4에다가 25분의 4 더해주는 거니까 그럴 때는 25분의 8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25분의 8은 뭐다? 뽑은 종이를 다시 넣는 경우다라고 이렇게 바꿔서도 문제 고민해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9번 문제와 10번 문제 연결된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궁극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건 10번인데 그 10번 문제를 풀기 위한 도움으로 9번 문제를 제시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자. 11번입니다. 성현이, 지호, 성규 이렇게 세 사람이 학급 이어달리기를 진행을 하는데 세 사람이 대표래요. 그때 세 사람이 달리는 순서를 임의로 정하는데 그랬을 때 성현이가 지호 바로 다음 순서에 달릴 확률을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다. 달리는 순서를 임의로 정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죠. 자, 그걸 전체 경우의 수 n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이 전체 경우의 수 n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세 사람을 그냥 한 줄로 세우면 되죠. 그래서 줄선 순서대로 달리게 하면 되니까. 아, 세 사람이 한 줄로 서는 경우의 수3 곱하기 2 곱하기 1이구나. 그래서 6까지 하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물론 이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자가 누구가 뽑힐지 하나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곱해주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게 바로 똑같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을 아, 세 사람 한줄 세우는 경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다른 생각으로는요. 사람이 세명 있었는데 이어달리기 대표가 세 명이니까 세 명을 뽑아서 줄 세워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세 사람 중에 세 사람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 수.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문제의 질문이 학생이 세 사람이 아니라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세 사람의 대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걸로 문제를 바꿀 수도 있겠네요? 라는 생각해야겠죠. 맞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어때? 1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니까 서로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0 곱하기 9 곱하기 8 그렇게 문제를 바꿔서 풀어볼 수도 있겠죠. 자, 얼마든지 문제가 바뀌어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문제의 상황에선 세 사람이 일렬로 줄 서는 게 전체 경우니까 여섯 가지가 전체의 경우다.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생각해 볼까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성현이가 지호 바로 다음 순서로 달리는 걸 원해요. 그럼 어때? 성현이 앞에 지호가 달려야 되고요. 지호 다음에 성현이가 달려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지.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겠습니까? 두 가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여기 뒤에 나머지 한 사람 성규가 오는 경우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성규가 1번으로 달리고 2번으로 지호가 달려서 지호 다음에 성현이가 달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를 A라고 이야기했을 때 A가 2니까 우리 확률 계산 어떻게 진행할 수 있다? 6분의 2 하고 계산할 수 있고요. 3분의 1이라고 확률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어때? 가능합니까? 좋아.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죠. 자, 이 문제 변형을 또 하려면 어떻게 변형할 수 있겠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학생을 3명이 아니라 4명으로 잡고 그중에 3명 뽑아서 대표를 만드는데 그때 성현이가 지호 바로 다음 순서에 올 확률 이렇게 문제를 사람 한명 추가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12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에서 점 A에서 출발해서 점 B까지 최단 거리로 갈때 선분 PQ를 지날 확률을 구해봐라 이야기했네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 N은 뭘로 잡아야 합니까?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우리 전체 경우의 수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됐죠? 구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에

1 써놓고 덧셈 해 나가는 방법 있습니다. 자, 1하고 1 더하면 2, 2하고 1 더하면 3, 2하고 1 더하면 요 자리에 3, 3하고 3 더하면 6하고 만들어지니까, 아, A부터 B까지 갈수 있는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 수는 6가지구나라고 이렇게 그림 그려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괜찮죠? 자, 다른 방법도 어떤 거 있었습니까? 자, 이런 생각할 수 있었죠. A에서부터 B까지 최단 거리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오른쪽으로 두 번, 위쪽으로 두번 올라가는 거니까 오른쪽 화살표 두 개와 위쪽 화살표 두 개를 일렬로 섞어서 줄 세우는 방법 수하고 같다라는 생각했었지. 그래서 오른쪽, 위쪽, 오른쪽, 위쪽 이렇게 섞여 나온 결과였다면 자, 오른쪽, 위쪽, 오른쪽, 위쪽으로 가는 지금의 경로를 의미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화살표를 뒤섞어 주는 방법 수가 바로 A부터 B까지 가는 경로의 수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됐니? 그렇다면 네 개의 화살표를 뒤섞는 방법의 수를 생각할 거예요. 자, 오른쪽 두 개와 위쪽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있는 오른쪽을 오른쪽 1번, 오른쪽 2번, 위쪽을 위쪽 1번, 위쪽 2번으로 구별해서 그냥 한 줄로 세워보자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저게 다 다르게 구별되어 있다면 한줄 세우는 방법 수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실제로는 여기 있는 오른쪽 1번과 오른쪽 2번이 구별된 화살표가 아니라 동일한 화살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경우에서 저두 개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똑같은 경우 취급해야 되니까, 아,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서 결국 2로 나누어 주시면 되지. 그게 이제 2 곱하기 1이라고 표현됐었죠? 이두 개의 화살표가 자리 바꾸는 방법 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것만 똑같은가요? 아니죠. 위로 가는 화살표 두 개도 실은 똑같은 화살표인 거죠. 그러니까 역시나 그 위로 가는 화살표의 구별도 나누어서 없애주어야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6가지 하고 경우의 수 n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야죠. 실은 우리 중학생들은 숫자를 써서 덧셈하는 계산들을 더 선호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표가 커지고 개수를 실제로 덧셈해야 되는 게 불편해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화살표를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꼭할수 있어야 돼요. 됐지? 이해되죠? 다음 그러면 문제 계속 봅시다. 자, 이렇게 전체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6가지인데 선분 PQ를 반드시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확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선분 PQ를 지나가는 경우 생각해 볼까요? 선분 PQ를 지나가려면 어때야 돼? P라는 점에 도착해서 위로 올라가서 Q라는 점으로 나와야 되고요.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B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P부터 B까지는 경로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A부터 P까지 가는 방법의 수에다가 P부터 Q, Q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의 수 각각 1, 1 곱해주면 해결할 수 있겠다. 자,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 수는 몇 가지입니까? 위로 가는 거 하나, 아래로 가는 거 하나 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어서 특이하게 A부터 P를 거쳐서 Q를 거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A에서 P까지 가는 두 가지, P에서 Q까지 가는 한 가지, Q에서 B까지 가는 한 가지 곱해서 만들 수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고 경우의 수가 2다라는 거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A부터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데 그때 선분 PQ를 지나갈 확률은 6분의 2라고 계산할 수 있어서 3분의 1을 정답으로 쓸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 문제 어때요? 경로의 수를 생각할 때 덧셈하는 방법 말고 화살표 섞어서 배치하는 방법 꼭 이해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진이를 포함한 5명의 학생 중에서 학급 대의원 2명을 뽑는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대의원 2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격이 같은 대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5명 중에 대의원 2명을 뽑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하면 5명 중에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 문제 2명 뽑으니까 5 곱하기 4 숫자 2개 곱해주고 2에서부터 1 곱해서 나눠줘야겠다라는 생각 할수 있어요. 전체 경우의 수가 10가지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때 특별히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진이가 반드시

뜻이 뽑힐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우진이가 뽑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까요? 자, 특별한 경우의 수를 A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진이는 반드시 뽑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네 가지입니다. 왜? 전체 학생은 5명인데 우진이를 제외하면 학생이 4명 남아 있을 거고 그중에 한 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니까 아, 경우의 수네 가지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10가지인데 5명 중에 2명을 뽑는 모든 방법 수가 10가지인데 그중에 우진이를 포함해서 뽑는 방법의 수는 4가지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요. 확률 계산하면 10분의 4, 약분해서 5분의 2라는 정답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겠죠. 자, 이 문제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 학급 대의원 2명을 뽑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거구나라는 생각 할수 있어야 돼요. 요게 구별이 돼야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괜찮죠? 근데 이 문제에 꼭 이렇게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다라고 문제를 출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의원 2명이 아니라 학급의 반장 1명, 그리고 부반장 1명, 이렇게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경우도 생각해 볼수 있어야죠. 그런데 우진이가 무조건 뽑힐 확률 계산해 봐. 이렇게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진이가 반장이어도 좋아요. 우진이가 부반장이어도 좋아요. 어쨌든 뽑힐 확률을 구해 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면 자격이 같은 대표가 아니라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죠. 그렇다면 전체 경우의 수 n이 그냥 5 곱하기 4하고 쓰여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의 수, 즉 우진이가 뽑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하면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겁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우진이가 반장으로 뽑히는 경우, 두 번째는 우진이가 부반장으로 뽑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죠. 자, 우진이가 반장으로 뽑히는 경우는요, 부반장을 4명 중에 1명 고르면 되니까 네 가지. 우진이가 부반장으로 뽑히는 경우도요, 반장을 4명 중에 1명 고르면 되니까 4가지 하고 만들어져서 자 이렇게 8이라는 경우의 수 생각해 볼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20분의 8 약분하면 5분의 2라는 확률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괜찮죠? 자 답은 똑같이 나왔지만 생각하는 방법은 달라요. 문제가 다르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냐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냐를 구별을 꼭 하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대화에서 주환이의 말이 틀린 이유를 설명해봐라 이야기했네. 다혜가 먼저 드디어 금요일이다. 얼른 내일이 와서 주말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주환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도 내일이 주말이라는 게200% 확실하다는 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라고 얘기했네요. 저200% 물론 맞아 정말 확실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한 그런 말이겠죠.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래요? 확률은 분명히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고요. 0이라는 것은 0%라고 생각할 수 있고, 1이라는 것은 100%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질 확률이 100%보다 크다라는 건 실제로 수학적으로는 옳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우리가. 야, 너 시험 공부 열심히 했니? 아, 그래. 나는 내가 가진 것의 120%만큼 공부했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120% 이것도 아니라는 거지. 왜 그래? 전체적으로 확률의 최대값은 1이고, 1을 퍼센트로 나타내면 100%니까 확률이 100%보다 크다라는 건 수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강조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긴 하지만, 그게 수학적으로는 잘못된 이유 생각할 수 있겠죠. 확률이 0 이상 1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요. 됐지? 자, 그 다음 1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자. 영어 단어, mathematics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알파벳이 각각 적힌 11장의 카드가 있고요. 그 중에 한 장을 뽑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사건의 확률을 구해봐라 하고, 라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문제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첫 번째 볼까요? 알파벳 T를 뽑을 확률 구해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T가 몇 개나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T는 여기 하나 있고요. 또 여기 하나 있어요. T 몇개 있습니까? T 두개 있다 생각할 수 있고. 전체 알파벳이 적힌 카드는 11장이 있다. 이런 얘기할 수 있으니까. 11장 중에 T가 적힌 카드 두 장을 뽑을 확률은 11분의 2다.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아, 괜찮지? 다음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알파벳 B를 뽑을 확률을 구하래요.
여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비가 있어요? 없죠? 비가 없으니까 절대로 비를 뽑을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확률은 0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알파벳 A 또는 E를 뽑을 확률. 자, 알파벳 A를 뽑을 경우와 알파벳 E를 뽑는 경우가 또는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거 절대로 중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하나를 뽑았으면 그게 A라면 E가 될 수는 없고 E라면 A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네요. 자, A는 몇개 있니? 하고 봤더니 A 두 개의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면 A를 뽑을 확률은 11분의 2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 E를 뽑을 확률 생각해 볼 건데 E는 여기에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E를 뽑을 확률은 11분의 1이고 또는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냥 더해주면 되겠고 11분의 3을 정답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 이렇게 풀어줄 수 있었죠.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문제는 알파벳 전체가 몇 개인지도 문제에서 써주고 있으니까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수 있었네요. 자, 다음으로 갑시다. 16번 문제입니다.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하나는 3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고 이야기했네요. 지금 여기 있는 요거 중요하죠. 적어도 하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3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이 좀 경우가 많겠구나라는 생각해야겠지. 그럼 어때? 반대로 생각해야죠. 반대로. 둘다 3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이 아닌 걸 생각해야지. 그럼 둘다3 미만의 눈이 나올 확률을 생각해서 1에서 빼버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때? 괜찮아요? 그래요. 적어도 하나가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그러니까 1에서 두개 모두 3 이상의 정반대, 즉3 미만의 눈이 나올 확률, 이걸 구해서 빼주면 되겠다라고 여사건의 관점으로 접근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3 미만의 눈이 나올 확률 생각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주사위에서 3 미만의 눈이 나오는 거는 1과 2두 가지 경우니까 확률은 6분의 2, 즉 3분의 1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연속해서 두 번째 주사위에서도 3 미만의 눈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3 미만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2다라고 생각해서 1 빼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즉 9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9분의 8이라고 정답 써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나요? 좋아. 이 문제를 이렇게 풀지 않고 적어도 하나가 3 이상의 눈이 나온다라는 걸 그냥 정말 곧이곧대로 풀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첫 번째 3 이상의 눈이 나오고 두 번째는 3 미만의 눈이 나오는 경우 더하기 첫 번째는 3 미만의 눈이 나오고 두 번째는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 더하기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다3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 해서, 자, 요렇게 문제의 계산을 해줄 수도 있겠죠. 9분의 2에다 9분의 2에다 9분의 4 더해서 9분의 8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이 계산이 복잡합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케이스 나누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한 줄에 그냥 바로 써도 이해가 되지만, 처음부터 케이스 분류해서 생각하려면 생각의 흐름이 좀 길어지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풀이보다는 위에 있는 풀이, 여사건의 형태로 접근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6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17번 문제 보자. 남학생 두 명과 여학생 두 명을 한 줄로 세우는데 양 끝에 선 학생 중에서 여학생이 적어도 한명 있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이거 적어도라는 말또 등장했죠? 그럼 생각해 봐야 돼. 케이스가 여러 가지일 거야. 양쪽 끝에 선 학생 중에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인 경우는요. 첫 번째는 제일 앞에 여학생이 있고 제일 뒤에 남학생이 있는 경우가 있고, 제일 앞에 남학생이 있고 제일 뒤에 여학생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제일 앞에도 여학생이고 제일 뒤에도 여학생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직접 접근하지 않고 여사건을 활용해서 접근하겠다는 거지. 1에서 빼줄 겁니다. 어떨 확률 빼줘요? 양 끝이 모두 남학생일 확률. 자, 요걸 구해서 빼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양 끝이 모두 남학생일 확률을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자리에도 남자, 마지막 자리에도 남자여야 되는데,
남자가

0: 명이야? 두 명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남자 두 명을 A와 B라고 이야기한다면 제일 앞에 A가 오고 그 다음에 B가 오는 경우, 그리고 제일 앞에 B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A가 오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됐죠? 경우가 총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안쪽에서 여학생이 두 명, 한 줄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학생이 여기 두 자리에 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경우가 역시나 두 가지죠. 여학생을 CD라고 이야기하면 CD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DC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A가 처음에 B가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고, B가 제일 앞에 A가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전체적으로 네 가지의 경우가 남학생이 양 끝에 오는 경우다.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확률 계산 다음과 같이 해볼 수 있을 거예요. 1에서 뺄 거야. 뭘뺄 겁니까? 4명이 그냥 아무렇게나 줄 서는 경우 분의 남학생이 양 끝에 오는 경우 빼낼 거예요. 자, 4명이 아무렇게나 줄 서는 경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런데 남학생이 양쪽 끝에 오는 경우는 4가지였으니까 이렇게 빼줄 겁니다. 그렇다면 4하고 4 약분되면서 1 빼기 6분의 1 계산하면 6분의 5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괜찮죠? 자, 여기 있는 이두 가지와 두 가지 요거 결정하는 방법도 실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리가 총네 가지인데 그 중에 남학생 자리가 정해져 있고 여학생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줄 세우고요. 여자는 여자끼리 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남자 줄 세우고 여자 줄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리가 딱 고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네 가지라고 찾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 17번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8번 문제 역시나 적어도라는 말이 있는 네, 그런 문제인데요. 이거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해 본 문제예요. 선생님, 이 문제는 왜 지정하셨습니까? 계속 앞에서 패턴이 똑같은데, 그러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차라리 지정하시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문제 읽어보시면, 앞부분이 중요해요. A, B, C 세 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순서대로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리를 섞었을 때, 적어도 한 명은 처음 자신이 앉았던 자리에 앉을 확률을 구하래요. A, B씨가 자기 자리가 있는데 섞었을 때 적어도 한 명이 자기 자리에 앉을 확률을 구하래. 그 말은 반대로 바꾸면 1에서 한 명도 자기 자리에 앉는 사람이 없을 확률을 구한에서 빼내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요, 여러분, 세 사람이 자리에 앉는데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 강조해 드렸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완전순열 혹은 교란순열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경우의 수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었죠. 세 사람이 세 개의 자리에 앉는데 자기 자리에 모두 다 앉지 않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네 사람이었으면 아홉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 경우가 두 가지구나. 그럼 이렇게 확률 계산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 세 사람이 아무렇게나 자리를 앉는 경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1에서 3분의 1 빼서 우리 3분의 2구나라고 다음과 같이 확률 계산 해줄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제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로 골라본 문제입니다. 왜? 앞에 배웠던 교란순열을 활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다음에 있는 19번부터 이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안녕하세요. 열정 가득한 역사 쌤 강현태입니다. EBS 중앙 유런 역사 1 개념책 강의이고요. 4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5단원 대단원 마무리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5단원에서 배웠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개념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앞선 강의들 본 강에서 들을 때 어려웠던 부분들이나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으면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다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주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5단원 대단원 마무리 그 첫 번째에서는요. 먼저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국가 체제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시민혁명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지요. 여러분들이 특히 어려웠던 게 프랑스 혁명 관련된 부분들이었어요. 해당 부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유럽의 산업화와 제국주의 파트였습니다. 유럽의 산업화와 관련된 부분은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요. 제국주의 관련된 내용은 제국주의 열강의 아프리카, 아시아 침략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지요. 해당 파트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아시아의 국민국가 건설 운동인데요. 서아시아 지역도 있었고요. 인도도 있었고 동아시아 지역도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국가 체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이 바로 시민혁명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혁명 관련된 내용이었었습니다. 미국혁명 내용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아메리카 대륙은 영국의 식민지였었습니다. 13개의 주의 그 식민지들이 있었는데요. 이 식민지들이 이제는 영국의 지배에 대해서 저항하게 된 일이 생겼던 것이죠. 영국은 7년 전쟁 등으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으니 인지세나 차세, 설탕세 이런 것 등을 통해 가지고 식민지에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했었거든요. 그러자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 없는 곳에는 과세 없다 라면서 이에 반발을 했었고 그 반발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었었습니다. 그 보스턴 항에 인디언으로 변장을 해서 올라가서 그 동인도 회사 소유의 선박에서 차를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영국이 보스턴 항을 폐쇄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을 했었고요. 대륙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식민지의 민병대와 영국군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고 그 결과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민지에서는요.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또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었지요. 그렇게 식민지와 본국인 영국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 전쟁을 별도로 우리가 미국 독립전쟁이라고 이야기했었지요. 초기에 아무래도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영국에 좀 반대하는 적대적 세력이라고 할 수 있었던 프랑스나 혹은 에스파냐 같은 국가들이 이 식민지를 지원하게 되면서 좀 전세가 바뀌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요. 이제 파리 조약을 통해서 이제 식민지의 독립을 승인할 수밖에 없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나라가 수립되니 그게 바로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바로 미국이 대한된 것이 되겠지요. 미국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헌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연방주의나 공화주의 같은 부분들을 특징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식민지가 미국이란 나라로 이렇게 독립하는 과정 우리가 그것을 크게 미국혁명이라고 해서 강조했었습니다. 이 미국혁명은요 그 이후에 유럽에도 영향을 주어서요 프랑스에서 혁명이 이런 영향을 주었었지요.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프랑스 혁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프랑스 혁명은요. 시험의 단골 주제입니다. 별표 3개 해주시고요. 특히 고난도 문제로 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어려운 파트고요. 그 신분제의 모순이라는 말이 처음 제시되어 있는데 프랑스의 신분제 떠올려 보시면요. 1신분, 2신분, 3신분이 있었습니다. 성직자와 귀족들이 있었고요. 일반 시민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1, 2신분들은 아주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 사람들이 높은 관직들을 다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고 토지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세금은 안 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절대 다수의 이 제3신분들이 이들을 떠받치고 부양하는 이런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재정적 어려움에 있었던 프랑스의 국왕이 3부회를 소집합니다. 근데 이 3부회에서 어떻게 투표 표결할 거냐라는 방식을 두고서 신분별로 투표를 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머릿수로 표결할 거냐를 두고서 대립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제3신분은 신분별로 투표하면 1, 2신분 대 3신분으로 불리하니까 머릿수 표결을 주장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들이 따로 국민의회를 결성했었고요. 그들이 테니스 코트에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들을 요구했던 것이죠. 근데 이 국민의회를 탄압하니까 이제 나이는 시민들이요, 바스티유를 습격, 함락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과정에서 뭐가 중요했었냐면요, 바로 국민의회가 만들어졌던 부분. 국민의회가 만들어진 부분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프랑스 혁명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국민의회, 입법의회, 이런 명칭과 관련된 부분만 헷갈렸었거든요. 자, 그 국민의회가 좀더더갈 겁니다. 그 국민의회가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다른 말로 인권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했었습니다. 인권 선언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자료로도 강조했었는데, 특히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거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만들었었죠. 그 헌법에 따라서 나중에는요, 이제 입법의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입법의회 시기에 있었던 일로는 혁명전쟁 이때 발발했던 거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뒤에는요, 국민공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국민 필리프는 왕이지만 기존과 좀 차이점이요, 헌법에 따라서 통치하게끔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했었냐면, 입헌, 군주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프랑스 7월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7월 혁명은 샤를 10세의 전제 정치에 맞섰던 것이고요. 루이 필리프가 국왕에 오르고 입헌 군주제를 수립한 게 특징이었었습니다. 하지만 7월 왕정, 즉 루이 필리프가 이끄는 그 왕정이요, 선거권을 확대하는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중산층 등만 이렇게 좀 선거권을 갖게 되니까 이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거를 2월 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2월 혁명의 결과 루이 필리프가 이끌던 7월 왕정은 붕괴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공화정이 수립되게 되는 것이죠. 이걸 2월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자, 7월 혁명과 2월 혁명, 배경이 무엇이냐? 샤를 10세의 전제 정치 때문이냐? 선거권 확대와 관련된 것이냐? 결과는 루이 필리프가 즉위해서 입헌군주제가 수립되었느냐, 아니면 공화정이 수립되었느냐, 두 개를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꼭 구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국에서도 선거권 확대와 관련된 움직임들,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거법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노동자 등까지 선거권이 확대되진 못했었거든요. 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선거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운동을 하니, 이 운동을 뭐라 불렀냐면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민원장을 발표하면서 선거권 확대를 요구했었고요.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선거권이 확대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었었습니다. 현재 이런 프랑스와 영국에서의 움직임들은요, 아까 있었던 빈체제에 대한 저항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차티스트 운동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만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의 투표권을 부여해라. 그리고 하원의원의 재산 자격을 두지 않을 것, 이런 내용 나와 있고요. 인민헌장이라는 단서를 통해서, 아, 인민헌장을 발표했다. 그럼 무슨 운동이요? 그렇죠, 차티스트 운동이요. 어느 나라에서 있었어요? 영국이라는 것. 그 특히 사건 명과 다음에 어느 국가에서 있었는지 지역까지 연결시켜서 꼭 매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아까 민족주의 확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민족주의 확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통일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탈리아와 독일은 수많은 소국들로 좀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먼저 이탈리아는요, 사르디냐 왕국의 재상인 카브르를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의 중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통일합니다. 그럼 중북부를 통일한 건 카브르예요. 그럼 북부와 중부가 있으면 남은 곳이 남부잖아요. 가리발디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 남부를 차지하게 됐었습니다. 그럼 둘이 대립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가리발디가 이 남부 지역을 사르데냐 왕국에게, 국왕에게 헌납하면서 결국 둘이 합쳐져서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탈리아 통일 과정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카브르란 인물, 가리발디.

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통일 과정입니다. 독일은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의 움직임이 이어지는데, 초기에는 원래는 경제적인 통일부터 추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동맹을 체결했던 게 특징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주변국들의 반발들도 있었고요. 통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프로이센에서는 비스마르크라는 인물이요,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만 하는 건안 되는 거고, 결국 통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무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 무력을 다른 말로 표현을 했었지요. 결국 철과 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그 인물이 철혈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철혈 정책은 말 그대로 철과 피로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강화된 군사력으로서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등을 이제는 제압하고 독일 제국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독일 제국의 수립과 관련된 인물로는 비스마르크입니다. 비스마르크란 인물과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요, 아까 빈회의를 주도했던 인물 누구였었죠? 메테르니히가 있는데 둘을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꼭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 과정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자,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 지도 부분인데요. 먼저 위쪽에 보시면 이게 독일의 통일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프로이센 왕국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독일 제국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이탈리아의 통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 보겠습니다. 독일은 통일을 할때 어떻게 했었느냐? 프로이센 중심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프로이센에서 이 철혈 정책을 내세우면서 통일을 주도했던 인물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였었지요? 바로 비스마르크라는 인물이다. 자, 비스마르크 나온다. 그러면은요, 아, 독일의 통일, 철혈 정책, 오로지 철과 피로써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문장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이탈리아는요, 사르데냐 왕국 중심이었는데, 특히 중북부를 통일했었던 길었던 카부르, 그 남부를 이제는 줬었던 가리발디 두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확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프랑스에 있어서 이제는 7월 혁명, 2월 혁명, 영국에 있어서는 차티스트 운동을 봤고요. 민족주의 확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독일의 통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바로 빈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국가 체제, 이그 다음을 넘어서요. 이제 아까 우리 미국 혁명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수립된 거 했었어요. 아메리카 합중국에 수립된 그 이후이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산업혁명을 겪고 발전하는 과정 중에서 미국에서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간의 경제 문제 등을 둘러싼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도 있었지요. 그 결과 남부와 북부가 나뉘어서 싸움을 벌이게 됐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남북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이때 남부와 북부 지역을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때는요, 해당 지역에 대한 의견과 특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히 상공업이 발달했던 지역과 목화 등의 대농장이 발달했던 지역을 좀 나눠봐야 돼요. 그때 그런 대농장 중심의 경영은 남부고요. 공업이 발달했던 건 북부 지역인 겁니다. 이걸 또 노예제로 가볼게요. 노예제를 유지하기를 원했던 건 농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위해서 남부에서 희망을 했던 거고요. 반면에 공장에 유입된 노동력들을 위해서는요, 노예제를 이제 없앨 걸 요구했던 건 북부인 겁니다. 둘을 구별해서 보는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 남북전쟁 과정 중에 대통령 있죠, 누구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 선언을 발표했었고요. 이 부분이 또 남북전쟁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라틴 아메리카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이 주로 유럽 열강들이거든요. 그런데 나폴레옹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본국 여기를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또 현재 프랑스 혁명의 영향도 있었고, 미국에서 멀로 선언이라는 걸 발표했었는데, 이 멀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메리카 일은 아메리카에서 알아서 할 테니 유럽은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 걸 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이 좀 많아지고 활발해지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최초의 독립 국가가 어디였냐면 바로 아이티라는 나라였었지요. 투생 루베르티르라는 좀 어려운 명칭 이름이 있었지만, 투생 루베르티르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티가 독립을 했었고요.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의 특징은요, 크리오요가 활약했던 것이었었습니다.
크리오요는요, 에스파냐 사람들인데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났던 이 지배층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크리오요의 활약으로서 맞는

독립이 이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리올의 볼리바르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지역의 독립을 이끌기도 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유럽의 산업화와 제국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어떻게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게 됐었느냐라는 정치안정, 지하자원 풍부했던 부분들,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해서요. 이제 테두리를, 울타리를 치면서 자기 땅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소비시장, 식민지가 많은 것도 특징이 있었습니다. 전개 과정 보겠습니다. 면직물 수요가 좀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기계가 발명된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특히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개량했던 것. 이게 바로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이용하면서 많은 변화를 갖고 와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이루어지게 됐던 게 특징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산업혁명은요, 많은 물건을 생산해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장점도 있지만요, 많은 사회 문제를 가져오기도 했었거든요. 주택 부족, 위생 문제, 환경 오염, 노동 문제도 있었고요. 이거를 위한 개선 노력으로서 노동조합과 공장법 등이 제정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 같은 것들이 발달했었고, 노동운동에 영향을 준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국주의 정책과 관련돼서 식민지를 계속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 식민지를 확보하는 건 잉여자본을 투자하는 곳이자 원료의 공급지를 찾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는 지지해 주는 게 있었던 거죠. 하나는 인종주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회 진화론이었었지요. 그래서 약소국을 강대국이 지배하는 걸 당연시했던 거, 정당화했던 게 바로 사회 진화론이었습니다. 그 각국의 침략과 관련된 부분은 영국은요, 이집트 카이로부터 시작해서 케이프타운까지 이렇게 종단 정책이 특징이었었고, 프랑스는 횡단 정책이 특징이었었죠. 이 둘이 충돌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파쇼다 사건이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영국이 인도 지역을, 그리고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 반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있는 지역지였었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등을 차지했던 것이 특징이어서 각국이 어디를 지배했었나, 이걸 구별하는 게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각국의 현재 지도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국주의 열강은, 자, 여러 식민지를 넓히고자 하는 제국주의 열강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논리를 내세워서 인간 사회에 적용한 사회 진화론과 그다음에 인종주의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침략을 정당화하면서 침략했던 내용들입니다. 국가별로 차지하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아시아의 국민국가 건설 운동입니다. 먼저 서아시아 지역 볼 건데요. 오스만 제국의 근대적 개혁을 뭐라 불렀냐면 탄지마트라고 했었지요. 근데 이 탄지마트에서 특히 헌법을 제정했던 게 특징이었는데, 술탄이 헌법을 정지시켜버렸어요. 그러자 청년 트리크당이 봉기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다시 헌법을 부활시켰던 내용이 있었지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요, 이슬람 근본주의를 좀 강조했던 와하브운동이 있었고요. 이란에서는 영국의 이권 침탈에 맞서서 담배 불매 운동, 그리고 헌법을 제정 요구하는 입헌혁명 등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요, 수에즈 운하 건설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의 많은 예산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영국의 보호국이 되었던 특징이 바로 서아시아 지역에 나타났었지요. 각각의 특히 사건의 명칭들, 와하브 운동이다, 담배 불매 운동이다, 탄지마트다라는 거를 국가와 연결시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수에즈 운하의 개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수에즈 운하가 왜 중요했었느냐와 관련돼 있었죠. 특히 아시아 지역을 유럽에서 가려고 할때 아프리카 대륙을 쭉 돌아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짧게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데, 수에즈 운하가 완성되면서 유럽과 아시아 사이 항로가 크게 단축되었는데요. 어느 나라가 이집트를 보국화했냐면은 그 막대한 예산 등을 이용해가지고요, 영국이 이 지역을 차지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빈칸에는 영국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국민국가 건설운동인 인도인데요. 인도에서는요, 인도를 차지하기 위한 영국과 특히 프랑스 벵골 연합군의 다툼이 있었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플라시 전투라고 했었지요. 예, 플라시 전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했었고, 그래서 벵골 지역에 대한 그 조세 징수권 등을 영국이 차지했었고요. 인도에 대한 지배권 이제 영국이 차지하는 거죠. 여기서 패배했던 프랑스는 이제는 인도차이나 반도로 가는 것이었고요. 다음에 세포이의 항쟁은요, 세포이는 동인도 회사에서 고용한 인도인 용병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탄압하는, 기억하시죠? 소기름, 돼지기름 등으로 탄피가 있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종교적 모독 등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세포의 항쟁이라 썼는데 이 이후에는 더 이상 무굴 제국을 유지한 상태로 할 수가 없으니까 영국이 직접 인도를 지배하면서 영국령 인도 제국이 수립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도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인도 국민회의라는 게 만들어졌었는데 이들은요 초기에는 인도 영국의 지배에 따랐었지만 훈훈했었지만 벵골 분할령이 발표된 이후에는요 반영 운동에 나섰던 콜카타 대회 이런 내용들이 특징으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벵골 분할령이죠. 힌두교도가 많은 서벵골 지형과 그다음에 이슬람교도가 많은 동벵골을 나누어서 좀 더 지배를 원활하게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결국은 인도 국민회의가 반영 운동에 나섰던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동아시아 중국과 일본인데요. 중국은 아편전쟁, 태평천국운동, 양무운동, 변법자강운동, 의화단운동, 신해혁명 등의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편전쟁과 관련된 부분은요. 영국이 아편을 밀수출하는 것과 관련돼서 충돌했던 건데 제1차 아편전쟁 결과 체결했던 난징조약으로 상하이 등의 5개 항구가 개항됐던 것이고요. 태평천국운동은 크리스트교도 교회의 영향을 받았던 홍수전이 중심됐던 게 특징이었던 사건이지요. 양모운동은 서양의 무기기술 등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는데 결국 청일전쟁의 패배로 한계를 드러냈다는 게 특징이었었고요. 변법자강운동은 청일전쟁 이후에 양모운동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처럼 법과 제도마저도 바꿔야 된다라면서 입헌군주제 도입 등을 추진했던 것. 그게 바로 변법자강운동이었습니다. 인물과 연결시켜보자면 양무운동은 한인신사층의 인물로 이홍장이라는 인물이 대표적이었었고요. 변법자강운동은 캉요에라는 인물이 있었지요. 다음은 의화단운동은요. 이제는 특히 부청멸양을 내세우며 청나라를 도와서 서량서력을 몰아낸다라는 걸 내세우면서 산둥지역에서 봉기했던 의화단과 관련돼 있었는데 8개국 연합군에게 진압됐던 게 있습니다. 이 의화단운동의 결과 체결했던 조약이 신축조약이었었죠. 그리고 이 신축조약의 결과 베이징에 외국 군대의 주둔이 허용됐던 거 기억하시죠? 제2차 아편전쟁 결과 텐진 베이징 조약이 체결됐는데 거기서는 베이징에 외교관의 주재가 허용되었던 것이고 신축조약은 베이징에 외국 군대의 주둔이 허용됐던 것입니다. 신해혁명과 관련된 부분은요. 우창에서의 신군 봉기로 시작됐던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화민국이 수립되고 바로 순원이 임시대총통에 올랐었지요. 그 뒤에 청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까지 이야기했었고요. 특히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되려고 하다가 죽고 나서 군벌시대로 이어지는 그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은요. 서양식 근대국가를 목표로 해서요. 메이지 유신이라는 일련의 개혁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그 위에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조선을 침략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국주의적 팽창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국민국가 국가 건설 운동에서 제가 아까 말씀했던 대표적인 그 두 인물이 되겠지요. 왼쪽에는 이홍장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캉유에이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홍장은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캉유에이는요, 서양의 기술뿐 아니라 제도까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밑에 보시면요, 이홍장 등의 한인 관료들은 서양 무기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어떤 운동이요? 그렇죠. 빈칸에 양무운동을 추진했었습니다. 양무운동을 이끌었었고요. 그러나 청일전쟁의 패배로 그 한계가 드러나니까요. 그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바꿔야겠어요. 그래서 캉유에이, 량치차오 등은요. 일본의 무엇을 본받아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변법자강운동을 추진하였다. 양무운동과 변법자강운동의 특징을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물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이런 자료가 그대로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이 자료와 관련돼서 특정 운동을 연결시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요. 오늘 5단원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짧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있던 내용들을 압축적 하다 보니까요. 간략하게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큰 흐름은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는요. 그렇죠. 여러분이 수강 후기를 통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수강 후기를 통해서 복습할 주된 내용은요. 그렇죠. 바로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꼭 나올 거예요. 지금 정리 안 하면 여러분들 후회할 겁니다. 그러니 끝나자마자

바로 수강 후기에다가 프랑스 혁명이 3부회를 소집한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었는지를 꼭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정리하면서 여러분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 푸는 거 잊지 않으셨죠?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우리 또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단원은요, 여러분 좀 주변을 보실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많은 물질들, 물체들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 번쯤이라도 해봤다면 오늘의 공부 안에서 그 답안들을 조금 찾아내실 수가 있거든요. 바로 원소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하고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공부 안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는요, 질문 하나를 확인하면서 공부를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앞에서도 방금 제가 얘기했었는데 우리 주변에 많은 물질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많은 종류를 과학자들은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노력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의 저의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주기율표 무엇을 알수 있는 표일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표거든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공부했던 순물질과 혼합물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볼 건데요. 요거는 선생님이 정리한 걸로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일단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순물질,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근데 이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혼원소 물질, 한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거 그냥 원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국에는 결합해서 한 종류의 물질이 되면 우리는 그걸 화합물, 이런 화합물 역시 순물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먼저 내가 이 물질의 분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있는가, 요거 한번 천천히 다져주시면서 바로 오늘 공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는 원소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 그래서 아주 오래전으로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모든 물질은 물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분, 들어보면 어때요? 모든 물질이 어떻게 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아주 예전이거든요. 그때는, 아, 모든 물질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더 시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는, 아,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좀, 아, 그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즉 하고 싶은 얘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성분이다라고 우리는 믿어왔다는 거죠. 거기에 바로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과학자가요, 정말 물이 기본 성분이야?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과학에서는요, 그럼 실험으로 이 내용 증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원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원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원소가 뭔지 봤더니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아야 된대요. 아, 원소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그냥 여러분 생각할 때는 종류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원소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 인류는 물이라고 하는 게 원소로 생각되어져 왔구나. 그래서 라부아지에가 물을 실제로 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예측을 먼저 합시다. 물이 만약에 분해가 안 돼요. 분해가 안 되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라고 하면, 아, 물은 원소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실험했는데 물이 분해가 돼요. 그러면, 얘는 분해가 되네. 물은 원소가 아니야. 이렇게 결정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실험 내용 한번 볼게요. 물을요, 뜨겁게 달군 주철관에 통과를 시킵니다. 근데 그리고 봤더니

부철관의 철이요, 산소와 결합해서 녹슬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여러분, 좀 이상해야 돼요. 내가 넣어준 거는 물인데? 여기 지금 산소와 결합해서 녹슬었어? 산소 어디서 왔지? 라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나서 쭉 해서 마지막에 뭘 얻었는지 봤더니 수소기체라고 하는 것을 얻었대요. 우리 물 넣어줬는데? 아,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물이라고 하는 게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됐네? 그러면 우리 실험 보기 전에 무슨 얘기했죠? 아, 얘가 분해되지 않아야 원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만약에 분해가 된다면 물은 원소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실험 보니까 물이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성분 원소로 분해가 됐다고요. 아, 그러면 물은 원소가 아님을 실험으로 증명했던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원소의 개념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되는 거죠. 아, 원소는 원소라고 한다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구나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원소 기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원소 기호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원소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어가 달라요. 그래도 이 원소라고 하는 거잘 소통하기 위해서 약속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원소 기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베르셀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한 방법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규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수소라고 하는 겁니다. 수소라고 하는 거 보면 하이드로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맨 앞에 있는 글자 있죠. 그거를 대문자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아 이렇게 대문자 H라고 적혀져 있으면 이거 수소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원자번호 이제 2번에 보면 여기에 보면 헬륨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그럼 같은 규칙으로 가져와 보면 이 헬륨에서 가장 앞글자를 이렇게 라지H로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라지H 이렇게 썼을 때 이게 수소가 수소를 얘기하는 건지 헬륨을 얘기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게 될 때는 그 어원의 중간 글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소문자로 가지고 옵니다. 라고 하는 규칙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헬륨의 경우 두 번째 알파벳을 가져오다 보니까 어원에 항상 두 번째 알파벳을 소문자로 가지고 오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항상 두 번째는 아니고요. 그 어원의 중간에 있는 글자를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러면 그 선택은 제가 하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다 선택이 되어 있어서 이거 우리 기호, 약속이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그 원소 기호를 여러분들은 기억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교재에는 없지만 가지고 온 표인데요. 보시면 아 이게 수소의 원소 기호구나. 여기 지금 헬륨 그리고 리튬, 베릴륨, 붕소 여기에 보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라고 하는 거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에 보면 나트륨, 마그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여러분들이 이 원소 기호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잘 기억해서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규칙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원에서 맨 앞글자를 바로 대문자로 가지고 오는데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원의 중간 글자를 소문자로 가지고 옵니다라고 해서 약속이니까요. 여러분도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원소 기호 좀 정리를 해두신 다음에 자주자주 들여다보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물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분해되더라. 그러니까 원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수한 물질, 바로
화합물이었다라고 답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화합물들은요, 우리가 화학적인 방법으로 각 성분 물질로 분해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동일한 실험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걸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해석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교재의 각 부분에 있는 동일한 실험인데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걸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일단 볼게요, 여기. 지금 물이에요. 아, 물에다가 전류를 흘려줄 거구나. 이건 동일해요. 지금 여기에도 물인데요. 물에다가 전류 흘려줄 거구나. 동일해요. 근데 순수한 물에는 여러분, 전류가 사실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려면 특정한 물질을 좀 녹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황산나트륨, 요 실험에서도 황산나트륨을 녹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 순수한 물에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서 황산나트륨을 조금 녹여줌으로써 이 환경 자체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준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우리가 물을 주철관에 이렇게 따랐을 때도 나타나는 그 화학 반응이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수소 기체 그리고 산소 기체로 분해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 원소가 아니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산소와 수소라고 하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순물질, 바로 화합물이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실험의 디테일 조금 더 보시면 여기에 수소기체라고 하는 게 산소기체보다 훨씬 더 많은 양 포집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서 여기에서요, 기체 A가 있고 기체 B가 있잖아요. 그럼 더 많은 양 포집되어 있는 기체 A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수소기체였을 것이고, 기체 B에 해당하는 것이 산소기체였을 것이다. 이렇게 찾아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전류를 흘려주게 된다면요, 수소기체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극에서, 산소기체의 경우에는 플러스 극에서 이렇게 각각의 산소가 포집됩니다. 극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화합물 관련해서 이두 개의 실험, 겉으로 보기엔 다른 실험 같지만 결국에 동일한 실험을 묻고 있는 거니까요. 그 실험의 내용까지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우리가 언어가 달라도 서로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화학식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화학식은요, 원소와 화합물을 원소 기호와 숫자를 사용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수소. 앞에서 우리 물이라고 하는 게 산소와 수소로 분해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수소 기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이 수소 기체라고 하는 것은 수소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인데, 수소라고 하는 원자 두 개가 만나서 지금 수소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 여기서 일단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 수소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원소 기호와 숫자로 지금 이 물질을 표현하고 있구나. 화학식을 눈에 담아두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산소도요, 산소라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산소 원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탄소의 경우에도 탄소로, 나트륨의 경우에도 나트륨으로. 아, 이렇게 원소를 우리가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 자, 그럼 이번에는 화합물 보도록 할게요.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한 종류의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의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지금 H2O라고 하는, 아, 이거 그냥 물의 이름이구나. 여러분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염화나트륨, 나트륨과 염소로 구성되어 있는 염화나트륨, 이것도 얘의 이름이구나. 그 다음에요, 염화수소, 수소와 염소로 이루어져 있는 염화수소. 그 다음, 암모니아는요, 질소 하나에 수소 세 개로 되어 있는 NH3라고 하는 이들의 화학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그 원소와 화합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서, 이 중에서 일부는 분자로 존재하거든요. 분자의 경우에는 분자식이라고 하는 용어로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지금 제가 어떤 용어를 썼냐면, 아, 수소의 경우 구성하고 있는 원소 수소였고요.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원소, 원자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 부분부터 한번 우리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어떤 마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살 거거든요. 사과 하나를 샀고요. 그 다음에 귤 두 개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수박 한 통 샀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저는요, 몇 종류의 과일을 샀습니까? 사과 샀고, 귤 샀고, 그 다음 수박 샀어요. 그러니까 나는 세 종류 산 거예요. 맞죠? 이런 종류의 개념이 여러분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질문을 바꿔서 하나하나 낱낱개로 저 과일 몇 개 샀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 하나 샀어요? 귤 두 개 샀어요? 수박 하나 샀어요? 그럼 저는 네 개 산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입자의 개념이 바로 원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가 바로 원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원자를 조금 더 자세히 그 안에 더 작은 어떤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자는요, 원자 대부분은 빈 공간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질량이 대단히 큰, 이 원자 전체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 주변을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자는요, 너무너무너무 가벼워서 원자 질량에 거의 기여하는 바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원자 대부분의 질량을 바로 이 원자핵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원자핵을요, 다시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해보면 실제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있고요.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있더라. 아, 그러니까 다시 작은 입자부터 얘기하면 원자는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이 그 중심에 있고, 그러면서 원자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그 주변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었던 것은 양성자 때문인 거죠. 양성자가 지금 두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량을 한번 적어보면 플러스 2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전자는 여러분 하나당 1-1의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의 전하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두 개 더해보니까 0이 되네요. 아, 원자 수준에서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띠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원자의 가장 큰 특징으로 원자는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원자를 우리가 잘 구별하고 어떤 종류인지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 원자 번호를 부여할 건데 이 원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러면 가지고 있는 양성자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나 양성자 하나야. 그러면 오케이, 너가 1번이야. 너 양성자 두 개야? 네가 2번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에 따라서 바로 결국 원자에 붙인 번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여러분 연결하실 수 있죠. 아, 그러면 원자의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결정되니까 양성자 수와 원자 번호는 같을 거예요. 근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원자라고 한다면 원자 번호와 양성자 수, 전자 수는 같을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자의 특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자마다 아, 너 양성자 수 몇 개야? 해가지고 번호를 쭉 매겼죠. 그렇게 번호를 이용해가지고요. 바로 우리가 각각의 원자들을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리튬, 질소, 산소, 나트륨 나와 있는 거죠. 아, 여기 보니까 양성자 수 3개인 거예요. 너 그럼 원자 번호 3번이야. 당연히 전자 3개 가지고 있겠지. 여기도요. 지금 양성자 수 세 보니까요. 7개예요. 아, 원자 번호 7번에 질소구나. 전자 7개 가지고 있구나.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산소도요. 지금 양성자 수 세 보니까 8개예요. 전자 8개 가지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겠구나. 나트륨이요. 세 보니까 지금 양성자 수 11개예요. 전자도 11개가 되면서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양성자 수에 따라서 아, 리튬 3번이구나. 질소 7번이구나, 산소 8번이구나, 나트륨 11번이구나, 원자 번호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원자 번호 순으로 이러한 원소들을 배열한 표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바로 주기율 표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게약 118종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이들이요, 비슷한 화학 성질이 잘 드러나도록 만든 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원소의 종류, 원소의 성질을 우리가 다 암기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 이 표를 보면 대략 이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얘는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질 거야. 그런 정보들을 가득 담고 있는 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표니까요. 여러분, 우리 표면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가로가 의미하는 게 뭐냐? 표니까 세로가 의미하는 게 뭐냐? 각각을 무엇이라고 불러줄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기율표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우리가 주기라고 불러줄 겁니다. 그럼 몇 주기까지가 있느냐?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아,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구나라고 보시는 거야. 아, 이게 가로줄의 의미구나. 그럼 이번에는 세로도 한번 볼게요. 세로는 주기율표의 세로줄 이름을 우리가 족이라고 불러줄 건데, 여러분 흔히 가족 생각하면 돼요. 가족들은 어떠냐면 대체로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원소들 중에 이런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애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해서 만든 표가 주기율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1족부터 18족까지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많은 원소를 그럼 내가 다 공부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가 1족, 2족, 그리고요, 3족부터 쭉 가서 12족까지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족으로 넘어와서 14, 15, 16, 17, 18족까지 공부하게 되는데, 그럼 이것 빼고 나머진 다 하느냐? 그렇지도 않고요. 우리 앞에서 봤던 미니 주기율표처럼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들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눈에 익혀두면서 그 원소 기호, 더 중요한 건 순서대로 그냥 막 암기하는 게 아니라 주기율표니까요.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몇 주기, 몇족 원소냐, 이런 것들을 눈에 여러분들이 잘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요 그림에서는 요렇게 그냥 그림의 형태로 여기에 원자 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원소 기호에서요, 실제로 원자 번호를 쓰는 곳은 원소 기호의 왼쪽 아래에다가 요렇게 쓴다라고 여러분들 먼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표현하는 방법이랑 실제로 우리가 과학에서 원소 기호에서 표현하는 위치를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주기율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어떤 정보 가지고 올수 있느냐? 일단 원소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있거든요. 아,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대체로 왼쪽에 위치한 원소들은 우리가 금속 원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에 주로 위치한 원소들은 비금속 원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느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되냐면 바로 여기예요. 1주기 1족 원소 수소거든요. 수소, 우리 방금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위치하면 금속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수소의 경우에는요, 금속이 아닌 비금속인데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 해서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같은 세로줄에 온다면 얘네 화학적 성질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1족에서 수소를 제외하고, 수소 예외였으니까 수소 제외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이 아,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도 물론 그럴 거지만 쭉 넘어오셔서 마지막 18쪽에 보면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도 같은 세로줄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대체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동족 원소, 같은 족에 위치한 원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그래서 우리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 리튬, 나트륨,
칼륨 한번 보자고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물과 반응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체가 발생하는데 그 기체에다가 상륙불을 갖춰다 댔더니 퍽 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걸 토대로 아, 여기에 수소기체 발생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리튬을 가지고 실험을 해도 혹은 나트륨 가지고 실험해도 아니면 칼륨 가지고 실험해도 동일한 기체

발생되더라는 거예요. 아, 정말 같은 족에 위치한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또한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봤던 18족 원소들이거든요. 그러면 헬륨, 네온, 아르곤 이거 있었잖아요. 얘네들은요, 어떤 애들이냐면 이 원소들의 워너비 같은 원소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실에서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굉장히 평온한 상태, 평정심을 잘 갖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선생님도 학생들 그런 친구 보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늘 아주 흔들림 없이 시험을 잘 보던 그 친구를 보면 항상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원소들이요. 원소들 중에서도 대단히 안정한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 원소들 바로 18족에 위치한 원소들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서 얘네들은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원소들과 반응을 거의 하지 않고 실온에서 대체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동족 원소 18족에 위치한 원소들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 공부할 때요, 지금은 아주 간단한 예시로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 18족 원소를 예시로 들면서 아 정말 같은 족에 위치한 원소들을 보니 이들의 화학적 성질이 유사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른 족도 역시나 같은 세로줄에 위치한다면 아 화학적 성질이 동일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 공부할 때는요, 그냥 어느 위치인지 상관없이 번호대로 그냥 원소기호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소가 몇 주기에 몇족 원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 위치를 알면 대략적인 화학적 성질을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 내용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오늘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첫 번째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오늘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한 문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요, 이거 순으로 배열한 표를 주기율표라고 한다라고 했거든요. 원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였어. 너 이거 몇 개야? 그거 가지고 바로 얘를 정했고. 근데 원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양성자 수, 전자 수, 이것이 동일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빈칸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단어 넣어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꼼꼼하게 여러분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한마디 오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정말 정말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도 같이 재미있게 공부해보는 거예요. 우리 국어 4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상을 설명해요 였는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한 우리 친구들이라면 퀴즈의 정답도 잘 맞출 수 있었겠죠? 지난 시간 퀴즈입니다. 설명하려는 대상의 이 특징을 나열하여 설명하는 글은 이 구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이 구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정답은 열거 구조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세 가지 글의 구조를 공부했었죠. 첫 번째는 그 특징을 나열해서 설명하는 열거 구조였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 단계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하는 순서 구조도 있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비교와 대조 구조까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조 오늘 문제풀이에서도 정말 많이 등장하니까요. 꼭꼭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오늘의 공부 같이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 소개해 줄게요.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단원평가 2회 문제 10문제 같이 풀어볼 거고, 마지막으로 수행평가에서 답안 적는 연습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재미있게 국어 공부해보러 가자고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 준비됐죠? 문제도 미리 풀고 왔죠? 잘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우리 단원평가 2회는 교재 33쪽이에요. 1번에서 3번 문제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이 글을 쭉 보니까 아, 우리가 읽었던 십장생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겠구나. 자, 예측할 수 있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십장생은 오래 산다고 믿는 동식물이나 사물 10가지를 뜻합니다. 우리 조상은 십장생으로 장수, 즉 오래 사는 것과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십장생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글에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할지, 설명하려는 대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장생의 뜻에 대해서도 나타냈죠. 자, 두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첫째, 십장생은 동식물이나 자연에서 장수와 관련 있는 열 가지를 골랐다고 여겨집니다. 십장생에는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대나무, 불로, 초, 학, 거북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과 돌 대신에 달과 사슴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단은 어때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첫째 라고 해서 그 뒤에 십장생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십장생의 첫 번째 항목은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둘째, 십장생은 건강과 장수, 생명을 상징합니다.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각각의 그 안에 해당되는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더 자세하게 나타냅니다. 해와 물은 건강과 생명을, 산과 돌, 달은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사계절 내내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 늙지 않게 해주는 약초인 불로초는 건강과 장수를 상징합니다. 고고하고 아름다운 학과 거북은 장수의 상징입니다 라고 했죠. 네, 세 번째 문단을 보니까 십장생 안에 들어가는 이 각각의 물체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그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 글 읽으면서 체크했던 첫째, 둘째 이 낱말들에도 주의하면서 여러분 쭉 한번 글을 읽어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우리 조상이 십장생을 통해 기원한 것을 두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십장생을 통해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기원하고자 했었는지 첫 번째 문단에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십장생은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뜻합니다라고 하고 우리 조상은 십장생을 통해서

장수, 즉 오래 사는 것과 두 번째는 건강을 기원했습니다라고 나왔죠. 따라서 두 가지는 바로 장수와 건강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이 글을 집중해서 잘 읽었는지 그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이 글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두 가지 고르세요라고 했어요. 자, 우리 쭉 읽으면서 무엇을 설명하고자 했는지 체크하면서 읽었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장생에 이 글의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10장생에는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 학, 거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당됩니다. 라고 해서 도대체 이 10장생이라는 이 10가지 물체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설명했죠?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에서 십장생은 건강과 장수 생명을 상징합니다 라고 하면서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고요. 그 두 가지를 이 보기 중에 골라주면 되겠네요. 1번 십장생의 역사는 나오지 않았고요. 2번 십장생에 해당하는 것 나왔죠. 두 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 2번. 3번 십장생의 상징적인 의미 나왔나요? 그렇죠. 우리 세 번째 문단에 각각이 어떤 것들을 상징하는지 잘 나와 있었습니다. 3번도 정답. 4번, 십장생이 유행하던 시기 나오지 않았고요. 5번에 십장생이 그려져 있는 작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2번과 3번으로 정리할게요. 자, 3번 볼게요. 중요한 문제예요.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글의 구조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이번 시간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글의 세 가지 구조에 대해서 짧게 공부했죠. 자, 무엇이 있었죠? 맞아요. 첫 번째는 열거 구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순서 구조, 세 번째는 비교와 대조 구조 있었어요.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십장생에 관련된 이 글은 어떤 구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정답은 바로 1번의 열거 구조예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아까 우리 글 읽으면서 체크했었던 이 부분 기억나나요? 첫째, 둘째.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 이러한 낱말들이 바로 열거 구조임을 잘 드러내는 낱말이죠. 왜냐? 이 설명하려는 대상에 대해서 그 특징들을 항목별로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열거 구조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고요. 순서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장소의 변화가 쭉 나타나야 돼요. 혹은 어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러한 순서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글은 순서 구조 아니죠. 비교와 대조 구조는 두 가지 대상을 두고 이두 가지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나야 되는데 십장생과 관련된 글은 비교와 대조 구조는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 구조도 아니고요. 문제와 해결 구조도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4번에서 5번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이 글은요,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면 우리가 확인했었던 그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그 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폐현수막을 분리합니다. 자, 폐현수막을 고정하는 데 사용했던 각목, 종이집게 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각목과 종이집게 심을 빼낸 다음에 현수막 천으로 가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폐현수막이라고 하면 우리가 현수막을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각목도 양옆에 있고요. 그것을 이렇게 찝어서 연결했던 종이집게 심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다 분리하고 오로지 천만 남긴 뒤에 이 천으로 가방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다음으로 필요한 크기만큼 자릅니다.
만들고 싶은 가방의 형태와 크기를 생각해서 여유 있게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폐현수막에 인쇄된 사진이나 문구를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자릅니다라고 되었죠? 자, 방금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 천만 남겼잖아요? 이제 그 천을 가방을 만들 만큼 자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뒤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길가에 걸려있던 폐현수막은 먼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지근한 물에 주방 세제를 조금 넣고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필요한 만큼 천을 잘랐잖아요. 이 천을 그냥 만지면 먼지도 굉장히 많고요. 아, 조금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세척을 한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가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원하는 가방 모양을 종이에 그려 틀을 만들고 그 틀을 폐현수막 위에 대고 자른 다음 잘라낸 부분을 바느질합니다. 보통 현수막 뒷면을 가방의 겉면으로 하면 더 깔끔합니다라고 나왔죠? 네,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에는 틀 모양대로 자른 뒤에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느질까지 완성하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의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겠죠. 자, 4번. 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순서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순서에 맞게 쓰세요 라고 했죠. 이 글의 전체적인 틀을 보면 1단계부터, 첫 번째 단계부터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이 순서대로 정리를 해 두었어요. 그 순서대로 우리도 빈칸을 채워 보도록 할게요. 먼저, 폐현수막을 분리해야 됩니다 라고 했죠. 무엇으로부터? 맞아요. 각목이라든지 종이집게 심이라든지 이것으로부터 분리합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크기만큼 어떻게 한다? 그렇죠. 잘라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필요한 크기만큼 자르기.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뒤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라고 나왔죠. 따라서 깨끗하게 세척하기.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의 해당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원하는 가방 모양을 종이에 그려 틀을 만들고 그 틀을 폐현수막 위에 대고 자른 다음 잘라낸 부분을 어떻게 한다? 잘라낸 부분을 그렇죠. 바느질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바느질하기. 이게 바로 마지막 단계에 해당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5번. 기역에서 리을과 같은 낱말을 사용한 까닭을 글의 구조와 관련해서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이 조건들이 모두 들어가도록 문장을 작성해야 돼요. 자, 먼저 이 기역에서 리을 낱말들을 살펴보면 기역은 먼저, 니은은 다음으로, 디귿은 그 뒤, 리을은 마지막으로라는 낱말이었죠. 이 낱말들 어디서 많이 봤었죠, 우리 친구들? 그렇죠. 순서 구조에서 그 순서를 나타낼 때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낱말들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 5번에 답안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기역에서 리을과 같은 낱말을 사용한 까닭을 글의 구조와 반드시 관련 지어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글이 무슨 구조였는지를 반드시 넣어 주어야겠죠? 자, 그것부터 넣어 줄게요. 이 글은 어떤 구조다? 맞아요. 순서 구조가 되겠죠.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그 단계를 순서대로 설명을 했죠. 순서 구조로. 자, 그렇다면 이 기역에서 리을까지의 낱말을 왜 사용했냐면 이 글은 순서 구조로 기역에서 리을은 폐현수막으로 무엇을 만드다? 그렇죠. 가방을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한다? 순서대로 설명하려고 사용하였다.
이렇게 답안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하려

고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글은 어떤 구조다? 순서 구조다. 이 글은 순서 구조로 기억에서 리을 낱말은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이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하려고 사용하였다. 자,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면 이 문제에서 들어가세요라고 했던 그 조건들을 모두 담아서 답안을 완성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선생님이 썼던 이 답안은 예시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의미가 잘 드러나게 여러분의 말로 이렇게 문장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6번에서 7번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네요. 글이 조금 길지만 우리 쭉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 둘째부터 시작합니다. 태풍이 올 때에는 산이나 계곡, 하천, 방파제처럼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라고 했죠. 자, 태풍이라는 이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행동 요령이라든지 안전수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므로 산사태나 홍수, 높은 파도가 발생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침수되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한 비바람에 문과 창문이 파손되지 않도록 잘 닫고 유리문이나 창문 가까이에는 가지 않도록 합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다리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와, 우리가 이 태풍이라는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행동 요령을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 문단 볼게요. 셋째, 이번엔 폭염이에요. 폭염이 계속되는 날에는 야외 활동을 되도록 줄이고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인터넷으로 무더위 상황을 자주 확인합니다. 꼭 외출해야 할 때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가볍고 시원한 옷을 입습니다. 또 물병을 들고 다니며 물을 자주 마십니다. 현기증이 나거나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으로 가서 쉬어야 합니다. 이때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어때요? 두 번째 문단은? 그렇죠. 이번엔 폭염이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더위. 이러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태풍이나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는 글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6번 볼게요. 기역에서 미음 가운데에서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글에서 나왔던 조금 어려운 그 낱말들의 뜻을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역은 동반이죠. 동반이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어떤 일이나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동반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다음 니은은 발생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뜻이고, 디귿은 침수라고 하죠. 잠길 침, 물수라고 해서 물에 잠기는 것을 우리는 침수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다음 리을은 파손이에요. 파손. 그렇죠. 어떤 물건이 깨지거나 부서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미음은 확인한다. 이건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낱말이죠. 기역에서 미음 가운데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 자, 여기 뜻을 보니까 물에 잠긴다. 자, 물에 잠긴다는 건이 낱말들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된다?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죠? 잠길 침, 물수를 써서 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지난 여름 홍수로 집이 침수되었다라고 낱말을 집어넣는 것이 알맞은 문장이 되겠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의 디귿이다. 7번, 이 글의 구조를 알맞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방금 우리가 이 태풍과 폭염의 행동 요령, 안전 수칙에 대해서 설명한 글을 읽으면서 무엇을 체크하면서 읽었는데 기억나죠? 맞아요. 앞에 둘째, 셋째, 이런 낱말들이 있었어요. 이 낱말은 어떤 구조를 잘 드러낸다? 그렇죠. 바로 열거 구조. 열거 구조임을 잘 드러낸다.

쓰이는 낱말들이었어요. 이 글은 열거 구조구나. 자, 그럼 보기 읽어볼게요. 1번. 태풍과 폭염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 비교하는 건 공통점을 찾는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죠. 2번. 첫째, 둘째. 이것은 순서 구조를 드러낸다. 자,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순서 구조는 먼저, 그 다음으로, 그 뒤에, 이러한 낱말들이 나와요. 첫째, 둘째는 열거 구조를 드러내는 낱말이죠. 3번, 행동 요령을 순서에 알맞게 설명한다. 자, 여기 또 순서라는 말이 나왔는데, 순서대로 설명한다라고 하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시간 변화, 혹은 장소의 변화, 단계의 변화. 그렇지만 이 글은 알맞지 않지요. 4번, 각 자연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한다. 그러지 않았고요. 5번에 각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을 어떻게? 그렇죠. 키워드 나왔죠. 나열해서 설명한다. 이게 바로 이 열거 구조의 특징이 되겠죠. 따라서 알맞게 설명한 보기는 5번이 되겠습니다. 8번에서 10번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우리 교재에 보면 가와 나 그림이 있죠. 그 중에 가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남학생이 이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글의 구조 틀을 떠올리면서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가 좋을까?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하려면 순서 구조. 성덕대왕 신종의 여러 특징을 설명하려면 열거 구조가 적절하겠지. 성덕대왕 신종을 다른 문화유산과 비교해서 설명하려면 비교와 대조 구조가 적절해라고 지금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고민을? 그렇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구조가 가장 잘 어울릴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림도 볼게요. 아, 나는 이 구조를 활용해서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진 까닭과 크기와 모양, 그리고 종소리의 특징을 포함하여 설명하는 글을 쓸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8번 볼게요. 지우가 가에서 생각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라고 했죠. 자, 아까 가 부분에서 이 지우라는 학생이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볼게요. 1번.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을 정한다. 아니죠. 2번. 설명하고 싶은 대상이나 주제를 정한다. 자, 이미 이 대상과 주제는 정해져 있어요. 성덕대왕 신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3번. 쓸 내용에 어울리는 글의 구조를 선택하고 있다. 맞죠? 어떤 내용에는 어떤 구조가 어울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 9번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구조는 무엇일까요? 자, 결국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진 까닭과 크기와 모양, 종소리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활용할 거야 라고 했어요. 자, 어떤 구조? 맞아요. 이렇게 항목별로 나누어서 특징을 설명할 때는 열거 구조가 어울립니다.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열거가 되겠죠. 10번, 가이에서 다 가운데에서 지우가 기억 구조에 따라 쓸 내용을 정리할 때 알맞은 틀은 무엇인지 이 틀을 골라보세요라고 했죠. 지우가 선택한 것은 열거 구조였어요. 자, 그러면 이 가나다 중에서 어떤 것이 열거 구조 틀인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가. 그렇죠. 여기 왼쪽에 설명하려는 대상을 적고 첫째, 둘째, 셋째, 나열해서 설명하는 가가 바로 열거 구조 틀이었고요. 나는 비교와 대조 구조, 다는 순서 구조에 알맞은 틀이 되겠죠. 네, 우리 이렇게 해서 단원 평가 2회 모두 마쳤고요. 수행 평가 풀러 가볼게요. 네, 수행 평가 1번에서 3번 문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통 도자기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에 대한 설명이지요. 두 도자기는 모두 우리 조상의 뛰어난 기술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서로 다른 시대의 특징을 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고려 청자는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맑은 푸른빛이 돌아 그 색이 매우 아름답다. 고려 청자에는 구름무늬, 항무늬, 연꽃무늬처럼 섬세하고 화려한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했죠. 그리고 나서

사전에 조선백자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려청자와는 다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깨끗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흰색입니다. 그리고 장식 없이 단순하고 절제된 느낌을 준다라고 했죠. 이처럼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는 색과 무늬는 다르지만 모두 자, 공통점이죠. 우리 조상의 뛰어난 손끝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자, 이렇게 글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요. 1번 보면 이 글에서 설명하는 대상과 이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지금 설명하려는 대상부터 적어 볼게요. 무엇을? 고려 청자와 그리고 조선 백자를 설명하고 있죠. 이두 가지의 공통점과 또 차이점을 어떤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비교와 대조 구조로 설명한다. 이렇게 답안을 정리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적으세요라고 했으니까 어떤 구조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모두 들어가게 답안을 작성해 주도록 하세요. 2번, 이 글을 보고 보기를 참고해서 칭찬이나 조언하는 댓글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방금 글을 읽었어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었죠. 글의 특징과 글의 구조가 잘 드러나게 글을 썼나요? 맞아요. 비교와 대조 구조로 알맞게 잘 썼죠. 그런 부분에 칭찬으로 적어도 좋겠고요. 선생님은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글을 읽고 좋은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나요?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고려 청자, 조선 백자가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를 글로만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3단원에서 배웠던 자료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은 왠지 사진 자료와 함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사진이 함께 소개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좋았을 것 같다. 자, 이런 식으로 보충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적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예시 정답일 뿐 여러분이 생각하는 칭찬과 조언을 자유롭게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 3번. 글의 구조를 생각하며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아래 틀에 정리해서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글은 비교와 대조 구조였잖아요. 따라서 두 개의 원인데 가운데 겹치게 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들어가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대상의 공통점이죠. 우리 조상의 뛰어난 기술과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라는 거. 그렇지만 고려 청자는 조선 백자와 다른 차이점이 있었어요. 맑은 푸른빛이었고 다양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죠. 자, 반면에 조선 백자는 고려 청자와는 다르게 깨끗하고 단정한 흰색이었고요. 복잡한 장식이 없이, 즉 무늬가 없이 단순하고 절제된 느낌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나가요.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 또는 단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글의 구조를 이 구조라고 한다.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국어 4단원 내용도 열심히 잘 공부했어요. 꼭 틀렸던 거 복습하고 우리 다음 시간엔 5단원으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니.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 그대들은 살아가면서 도무지 믿기 힘든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소? 오늘 속담은 이러한 기묘함, 기괴함과 관련된 것이오. 그럼 속담을 만나러 함께

0: 오늘의 속담.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어떤 일이 하도 묘하고 신통하여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더니 사람이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아까 강당에 있던 몇 명의 사람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와 같은 경우에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1: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이생 규장전. 김시습. 국학에 다니던 이생은 우연히 담장 너머의 아름다운 여인 최랑을 훔쳐보다가 사랑에 빠져 시를 주고받으며 남몰래 깊은 정을 나눈다. 이들은 이생 부모의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힘겹게 혼례를 올린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아끼며 행복한 생활을 즐긴다.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피란을 가던 도중 이생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지만 아내 최랑은 도적들에게 붙잡힌다. 최랑은 도적의 칼에 맞아 무참히 살해당하고 홀로 살아남은 이생은 폐허가 된 집으로 돌아온다. 이생이 깊은 슬픔에 잠겨있을 때 죽었던 최랑이 생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 분명 아내가 죽어 들판에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생은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의심 없이 아내를 맞이한다. 두 사람은 인간과 귀신의 경계를 넘어 다시 부부 생활을 시작하며 3년간 남들의 눈을 피해 살아간다. 3년이 지나자 최랑은 저승의 법도를 더 이상 어길 수 없다며 이생에게 영원한 이별을 구하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 홀로 남겨진 이생은 아내가 알려준 곳에서 유골을 찾아 정성껏 장사를 지내주었으나 아내를 두 번이나 잃은 슬픔과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다. 결국 이생 또한 곡기를 끊고 몇 달 뒤 아내의 뒤를 따른다. 이 작품은 김시습이 조선 초기에 지은 한문소설로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죽었던 최랑이 생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니 이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재회를 하는 일이지요. 이 상황을 신통력을 지닌 귀신이 보았다면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다며 통곡을 할 만하지요.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상황이지요.
0: 오늘의 속담,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였소. 어떤 일이 하도 묘하고 신통하여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오. 그대들이 이 속담을 만나게 되면 이 속담에 사용된 상황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면 좋겠소. 속담의 뜻을 되새기시오.

오늘의 탐구 주제는 직권의 층상 구조와 특징 조사하기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직권이 어떤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각 층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조사하여 정리하고 발표해 볼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구 내부를 자료와 모형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오늘 탐구의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활동 준비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이 단계에서는 지구 내부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주목해봅시다. 직권을 이루는 각 층의 특징을 조사합니다. 각 층은 위치뿐만 아니라 두께, 물질의 상태, 온도와 같은 특징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외우기보다 왜 각 층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는지 생각하며 조사해보세요. 이 특징들은 이후 모형을 만들 때 중요한 표현 기준이 됩니다.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권의 층상 구조를 모형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토의해봅니다. 각 층의 두께 차이, 위치 관계가 한눈에 보이도록 재료나 색, 크기를 어떻게 활용할지 토의해보세요.
1: 직권의 층상 구조를 어떤 재료로 표현하면 좋을까? 나는 종이를 사용해서 나타내도 괜찮을 것 같아.
2: 좋은 생각이야. 그럼 지각, 덴틀, 외핵, 내핵을 각각 다른 색깔로 표현하면 층 구분이 한눈에 보이겠다.
3: 근데 지구는 실제로 둥글잖아. 점토를 이용해서 입체적인 구조로 만들면 층이 더 잘 느껴질 것 같아.
4: 그럼 종이와 점토 모양 모두 각 층의 두께를 실제 비율과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 특히 지각은 얇고 멘틀은 두껍게 나타내야 할 것 같아.
2: 맞아. 그렇게 하면 직권의 층상구조 특징이 한눈에 잘 보일 것 같아.
0: 제작한 모형을 공유 플랫폼에 올리고 이 모형을 이용하여 직권의 층상구조와 특징을 발표해봅시다. 발표할 때는 모형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말고 왜 이런 방식으로 직권의 각 층을 표현했는지 이 모형을 통해 어떤 특징을 강조하고 싶은지 설명해보세요.
1: 저희는 종이와 색깔펜을 이용해 직권의 층상구조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지각은 실제처럼 매우 얇게 나타냈고 멘틀은 지구에서 가장 큰 층이기 때문에 가장 두껍게 표현했습니다. 또 외핵과 내핵은 가장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고 색을 다르게 사용하여 층이 구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형을 통해 직권은 두께와 위치가 서로 다른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이 매우 얇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2: 저희는 점토를 이용해 직권의 층상 구조를 입체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권은 안쪽으로 겹겹이 쌓인 구조이기 때문에 평면보다 입체로 표현하면 각 층의 위치와 두께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바깥쪽의 지각은 얇은 점토로 표현했고 안쪽의 멘틀은 가장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또 외핵과 내핵은 중심부에 위치하여 색을 다르게 사용해 각 층이 잘 구분되도록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권이 중심을 향해 구조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이 눈에 잘 보입니다.
0: 다른 모듬의 모형과 비교해보며 같은 직권 구조라도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해봅시다. 오늘은 직권의 층상 구조와 특징을 조사하고 이를 모형으로 제작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진행해보았습니다. 탐구 결과를 그림으로 함께 정리해볼까요? 직권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진 4개의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바깥에서 중심으로 갈수록 차례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형을 제작하는 이 활동을 통해 직권의 층상 구조를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각 층의 두께, 특징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딩 파워 레벨 1. 오늘도 함께 탐험을 즐기러 온 우리 대원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탐험하게 될 섬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탐험지는요. 바로 People Island, 인물의 섬입니다. 자, 이곳에는 굉장히 훌륭한 인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볼 인물은 바로 네, 양궁 선수 임동현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시력이 0.1도 안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그쵸, 바로 앞에

있는 사물도 굉장히 흐릿하게 보이겠죠. 하지만 임동현 선수는요, 이런 시력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의 양궁 영웅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임동현 선수가 이렇게 훌륭한 양궁 선수가 될수 있었는지 오늘 그 지문을 읽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단어 의미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1번 단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numerous, 수많은. ability, 능력. vision, 시력. target, 표적. blind, 시각장애의. policy, 정책, 방침. vessel, 그릇, 용기. despite, 무엇에도 불구하고. legally, 법적으로. secret, 비결, 비밀. poor eyesight, 약시, 좋지 않은 시력. famous, 유명한. honesty, 정직. nearly, 거의. 자, 오늘의 어휘 잘 적어보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오늘의 지문 탐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can이라는 조동사로 문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can이라는 조동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뭐할수 있다라는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네, 그런 조동사의 의미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조동사는 원래 위치가 어디다? 그치, 동사원형 앞에. 그래서 원래 can의 위치는 여기예요. A blind man can becom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문장 앞으로 갔을까? 그렇지. 의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문을 써줄 때는 조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요. 그래서 can a blind man 시각장애인이 become an archer 궁수가 될수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이 되겠죠. 여기서 an archer이라고 하면 양궁 선수, 즉 궁수가 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 an archer, 궁수가 될수 있을까요? Well, 임동현 is legally blind. 자, 이 임동현이라는 인물은 legally, 법적으로예요. 법적으로 blind, 시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자, 임동현은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에요. And, 그리고 he became a famous archer in Korea. 그는 한국에서 어떤 양궁 선수가 되었다? 그렇죠. famous는 유명한이죠. 유명한 양궁 선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시력이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He has 20/200 vision. 자, vision이라고 하면 시력인데요. 좀 우리에게 생소한 시력 측정 단위가 나오고 있죠.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20/200 vision 이렇게 읽는다고 하는데요. 정상 시력이 20/20 vision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 문장에 설명이 나와 있겠지만 이게 한 20피트 정도의 거리에서 우리가 시력을 측정할 때 읽는 그 글자판 있죠? 글자판을 잘 읽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단위를 쓰는데 뒤에 나온 이 숫자가 그쵸? 뒤에 나오는 숫자가 높을수록 시력이 안 좋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임동현 선수는요. 20/200 vision을 갖고 있어요. 뒤가 높을수록 시력이 안 좋은 거라 그랬죠. 그러면 얼마나 안 좋은 시력을 갖고 있는 거겠어요. 그렇죠? 자,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What he can see at 20 feet. 그가 20피트에서 볼수 있는 것을 others, 다른 사람들은 can see at 200 feet. 다른 사람들은 200피트 정도의 거리에서 볼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피트란 단위가 조금 생소하면요. 보통 미터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20 feet, 대략 한 6m 정도 되고요. 200 feet, 61m 정도 된다고 해요. 이러면 확 체감이 되시죠? 그가 6m에서 볼수 있는 걸 다른 사람들은 61m에 훨씬 먼 거리에서 볼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문장에서 what he can see, 이걸 방금 어떻게 해석했죠? 그가 볼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즉, 여기서 what은요,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아니고요. 관계 대명사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너무 어려우면 용어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아, 여기에서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구나.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what he can see. 그가 볼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가 볼수 있는 것.
20피트에서 다른 사람들은 200피트에서 볼수 있습니다. To him, 그에게 the target, 표적이 되는 거죠. 자, 표적은요, looks like라고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Looks like smudged paint, 뭐처럼 보인다? Smudged라고 하면 여기 보면 얼룩진, 번진이란 단어로 나와 있죠. 얼룩진 페인트처럼 보인대요. 자, 여기서 이 smudged라는 단어가 사실은 smudge. 네,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요. Smudge라는 동사는 번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그런 단어 맞죠? Barbecued. 이 단어도 어디에서 왔다? 바비큐 하다라는 동사 뒤에 T를 붙이니까 바비큐 된 이란 수동의 의미가 됐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요, 스머지가 얼룩지게 하다, 번지게 하다란 뜻인데 뒤에 D가 붙어서 얼룩진 어떤 수동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때 과거분사가 된이 단어는 명사를 꾸며주는 어떤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mudged paint, 얼룩진 페인트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쵸? 남들보다 훨씬 더안 좋은 시력을 가지고 그 궁수가 된다라는 게. 하지만 볼게요. 이어서 보면 blank has poor eyesight. 자, poor eyesight, 좋지 않은 시력. 약시가 되겠죠. 자, 빈칸은 뒷부분을 읽어보고 채워볼게요. He set the world record. 자, 지금 여기서 set이라고 하면요, 세우다의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동사 원형과 과거형이 같은 의미입니다. set 세우다, set 세웠다.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세웠다가 되는 거죠. He set the world record. 그는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언제? In the 2004 Olympic Games. 2004년 올림픽 게임에서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의 약시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 기록을 세웠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빈칸에는요,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의 좋지 않은 시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볼게요. After, 뭐뭐 후에죠? After 8 years. 자, 8년 후에 He set a new world record at the 2012 Olympics. 와, 2012년 올림픽에서 8년 후에는 그렇지. New world record.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그쵸? 엄청난 업적인 거죠. The secret of his ability. 자, ability는 능력입니다. secret은 어떤 비결이 되겠죠. 즉, 그의 능력의 비결은 is 무엇이다? numerous hours of hard work. 자, 여기서 hard work, 어떤 고된 훈련, 노력이 되겠습니다. 즉, numerous는 수많은이고요. numerous hours, 수많은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의 비결은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수많은 시간의 고된 훈련에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지금 여기에서 임동현 선수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요. 그는요, 그렇죠. 굉장히 눈이 좋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세계 신기록까지 세우는 그런 업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비결은 뭐라 그러죠? 그렇죠. 바로 수많은 시간의 노력에 있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자, 우리 그러면 컴프리헨션 체크로 가서 오늘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보면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을 때 그의 약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했었죠. 자, 그러면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나오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보기를 보면 thanks to 무슨 의미일까요? 의미를 한번 적어볼게요. 뭐뭐 덕분에란 뜻이에요. Thanks to. 그의 약시 덕분에 뭐뭐 했다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죠. Instead of 뭐뭐 대신에. 그리고 despite. Despite이 바로 우리가 찾던 무엇에도 불구하고란 뜻이에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는 네, despite이 되겠죠. 4번과 5번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because of, due to.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뭐 때문에. 그래서 우리 1번은 3번 체크하고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위글이 주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보면

0: come easy go. 그러니까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란 뜻이에요. 여기서 easy는 쉬운이란 뜻이죠.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 자, 이번에 better late than never. 자, never 볼까요? 절대 머무하지 않는 이런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better late, 늦는 것이 낫다. than never.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늦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런 뜻이죠. Practice makes perfect. 자, practice. 연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습이 완벽하게 한다.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4번에 honesty라고 하면 정직이에요. 정직. 자, 정직함, 정직이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을 보면 empty vessels. 자, 이거 우리가 아까 봤던 단어인데요. 그쵸? vessel이라고 하면 그릇, 용기라는 뜻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empty vessels make the most sound. 이빈 그릇이 가장 큰 소리를 낸다. 즉, 우리나라 말로는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글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임동현 선수가 그렇게 좋지 않은 시력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궁수가 될수 있었던 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훈련, 연습을 했겠죠? 그러면 정답은 그치, 3번이 되겠네요.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하게 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서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임동현 is nearly blank. 자, 임동현은 거의, 그쵸? nearly 거예요. 거의 어떤 상태이다? 그쵸? 그는 거의 눈이 먼 상태죠. 시각 장애인이다. 그러면 blind란 말이 들어가겠네요. 임동현 is nearly blind. But 그러나 그는요 올림픽에서 world record 세계 기록을 어떻게 했다? 세웠다. 자, 우리 세웠다라는 동사로 set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칸은 blind, 두 번째는 set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A. Some K-pop stars are blank around the world. 자, 몇몇 K-pop 스타들은 전 세계적으로 빈칸합니다. Many people in other countries. 자, 다른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know them. 그들을 안대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안다는 건 그들이, 그렇죠, 유명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famous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Many K-pop stars are famous around the world. 자, 그 다음 B번. He is a man of great blank. 자, 그는 위대한 이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He can do many things without difficulty. 자, 여기서 without이라고 하면 뭐뭐 없이라는 전치사예요. difficulty는 어려움입니다. 즉, 그는 어려움 없이 can do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할수 있다. 자, 어려움 없이 많은 것들을 하는 그는요. 그렇죠. 굉장히 위대한 능력을 가진 남자겠죠. 그러면 우리 능력이라는 단어, 네, ability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He's a man of great ability. 자, 우리 이렇게 comprehension check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우리 이제 워크북으로 가서 영작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교재 100쪽 되겠습니다. 자, 1번. 그가 20피트 떨어진 곳에서 볼수 있는 것을 다른 이들은 200피트 떨어진 곳에서 볼수 있다. 자, 지금 보니까 others can see at 200 feet. 다른 이들은 200피트 떨어진 곳에서 볼수 있다라는 문장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그가 뭐뭐 할수 있는 것을 이 부분을 적으면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을 봤었죠. what. 이때는요, 의문사가 아니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의 의미로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what 그리고 he, what he can see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렇지. At 20 feet. 20피트 떨어진 곳에서. What he can see at 20 feet. 자, 그가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을 다른 이들은, 그렇죠, 훨씬 더먼 거리에서, 200피트에서 볼수 있다. 자, 그다음 2번. 표적은요, 얼룩진 페인트처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표적, the target이 되겠죠. 그리고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표현으로 looks like가 나왔죠. The target looks like 그리고 얼룩진 페인트 smudged paint. The target looks like smudged paint. 자, 원래 이 looks like의 원형은요. look like죠. 그런데 s가 붙은 이유는 그렇지.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수 형태로 동사를 만들어 준 것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3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그의 약시에도 불구하고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치. Despite his poor eyesight. 그의 약시에도 불구하고요. He set the world record. 그는 세계 기록을 세운 거죠. 자, 그리고 4번 문장. 그는 2012년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자, 그러면 일단 2012년 올림픽은 나와 있어요. 자, 주어. He가 되겠죠. He set. 그는 세웠는데요. A new world record. 세계 신기록을 세운 거죠. He set a new world record at the 2012 Olympics.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그의 능력의 비결은, 자, 그의 능력 어떻게 쓴다? His ability가 되겠죠. The secret of his ability. 자, 무엇이다? Is. 바로 수많은 시간. Numerous hours of hard work. 바로 수많은 시간의 고된 훈련에 있다. 네, 이 문장까지 우리가 오늘 열심히 한번 영작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잘 적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의 키를 확인해 봐야겠죠? 자, 바로 우리 13번째 키인데요. 오늘의 핵심 표현은 look like예요. Look like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의미로 이때 like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그렇죠,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의 예문 다시 한번 볼게요. To him, 그에게 the target, 표적이죠. The target looks like smudged paint. 얼룩진 페인트처럼 보인다. 자,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때 look like에서 s가 붙은 이유는요. 그렇죠. 바로 앞에 나온 주어에 맞춰가지고 3인칭 단수주어가 나오기 때문에 단수 형태로 동사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smudged가 원래는 smudge. 번지게 하다, 얼룩지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요. 뒤에 D가 붙어서, 그렇죠. 얼룩진, 어떤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되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핵심 노트에 잘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탐험 인증입니다. 시각장애인이 궁수가 될수 있을까? 네, 우리가 봤던 문장이죠. 빈칸에 채워서 여러분이 오늘도 멋지게 탐험을 했다는 걸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자랑스럽습니다. 잘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파워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리딩파워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3번째 시간에 독해할 글의 제목은 바로 소의 가스와 에너지인데요. 소의 가스와 에너지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주목하면서 우리 오늘 글 바로 독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Which is the biggest cause of air pollution? Cows or cars? 라고 물어보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네요. 자, 어느 것이 가장 큰 cause입니까? 자, 우리 cause는요, 원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air pollution 하면 공기 오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공기 오염의 가장 큰 원인입니까? 소입니까? 아니면 자동차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대답을 해줍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원인이냐면 cows, 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가 공기 오염의 가장 커다란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Cows have bacteria in their stomachs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stomach 하면 배 혹은 위 이런 뜻인데요. 자, in their stomachs 여기서는 뱃속에서 뱃속에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소들은요, 배 안에 뱃속에 박테리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계속 볼까요? When cows eat grass,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끊어봅시다. 우리 when이 이렇게 시간 접속사로 쓰이면 뭐뭐 할 때, 뭐뭐 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들이 풀을 먹을 때 혹은 소들이 풀을 먹으면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풀을 먹으면 이 박테리아들이 produce energy. 자, produce라고 하면요, 생산하다라는 동사거든요. 생산하다. 풀을 먹으면 이 뱃속에 있던 박테리아들이 에너지를 생산해냅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A cow uses the energy in its body. 소는요, 몸 속에서 그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And this creates gas. 이것이 만들어낸대요. 무엇을 만들어내요? 가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소의 가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장 볼까요?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가스를 만들어낸다 라고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The cow releases the gas out of its body 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 release 라고 하면요, 방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는 방출을 한다는 거예요. 가스를. 그런데 어디로? Out of its body. 몸 밖으로가 되겠죠. 뭐 방귀를 낀다거나 트림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몸 안에 있는 가스를 배출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This gas makes the earth hotter.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쌤이랑 똑같이 한번 밑줄 쳐보세요. Makes the earth hotter. 자, 이렇게 밑줄 쳐보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make 뒤에 목적어, 그 뒤에 목적격 보어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게 만들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 쉬운 예시. You make me sad. 너는 나를 슬프게 만들어 이런 뜻입니다. Make me sad는 나를 슬프게 만들다 이거죠. 똑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Makes the earth hotter.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든다 라고 해석되겠죠. 자, 우리 make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뒤따르는 형태 봤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And causes global warming. 자, 여기서는 cause가 동사로 쓰였어요. 초래하다. 우리 cause 명사 형태로는, 명사의 뜻으로는 원인이란 뜻이 있었는데 동사로는 초래하다예요.
지구 온난화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이 가스가. 자, 계속 볼게요. Recently, 최근에는요, scientists in Argentina, 아르헨티나에 있는 과학자들이 have found a way, 방법을 하나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뭐할 방법이냐면,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문제는 뭐가 되겠어요? 소외 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초래한다. 이게 문제겠죠. 근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한 가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 바로 볼게요. They can convert the gas from cows into useful energy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convert라고 하면요, 전환시키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얘는 into랑 짝꿍입니다. 그래서 A를

기로 전환시키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요, 즉 아르헨티나의 과학자들은요, 소에서 나온 가스를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자, 계속 볼게요. Each cow, 각각의 소는, 즉, 소한 마리 당, makes 250 to 300 liters of gas a day. 하루에 250에서 300리터의 가스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a day는 하루에, 하루 당, 이러한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If we collect this gas in a tank. 자, if라는 접속사는 만약 뭐뭐 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 가스를 탱크 안에 모은다면, 자, 이렇게 많은 양의 가스를 한 탱크 안에 모은다면, we can get a large enough amount of energy to run a refrigerator for 24 hours. 자, 문장이 정말 긴데요. 끊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we can get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A large enough amount of energy to run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요. 우리 enough라는 단어 그리고 to라는 단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enough와 to가 짝꿍을 이루게 되면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한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냉장고를 가동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얻게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짝꿍이 되는 단어들 있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문장의 구조가 쉽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독해 마무리해 보고요. 우리 바로 comprehension check로 넘어가 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위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글의 제목이라고 하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인 키워드들이 꼭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 키워드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자, 일단 cow gas, 소의 가스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쵸? 자, 이 소의 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죠? 이걸 굉장히 유용한 에너지로 사용하는 방법을 발견을 했어요. 그쵸? 자, 이러한 내용, 이러한 키워드들이 잘 들어가 있는 제목을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 1번부터 5번까지를 쭉 보았을 때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골라주세요. 네, 우리 5번을 한번 보시면 New Power Source, Cow Gas. 소의 가스가 새로운 에너지원 혹은 동력원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키워드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5번을 제목으로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Power 이 말이 에너지와 비슷하게 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이 될수 없는 1번부터 4번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번 보시면 Bacteria help cows keep healthy라고 했는데요. 자, 아까 봤던 make처럼 이 help도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취하면 누가 뭐뭐 하도록 돕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들은 소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이게 글의 제목이 될 수는 없겠죠? 키워드를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자, 2번 보시면 Are bacteria bad for the environment? 라고 했거든요. 우리 environment 하면 환경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니까 뭔가 맞을 것 같지만 박테리아가 환경에 나쁩니까?가 주제가 될 수는 없어요. 제목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X 하시고요. 3번을 보시면 What is the cause of climate change? 자, cause 하면 원인이죠. 기후 변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 이 글은요. 기후 변화의 원인 중에서도 소의 가스와 에너지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소의 가스와 그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4번 가볼게요. Gas is an important energy for the future.

가스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에너지다. 이게 중심이 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도 제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키워드를 가장 잘 담고 있는 5번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가볼게요. 위 글에 밑줄 친 this problem이 의미하는 말을 우리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this problem이 들어있던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르헨티나의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았다고 하거든요. 자, 이 문제는 앞에서 언급된 문제겠죠. 앞에서 이 소의 가스가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초래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소의 몸에서 나오는 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것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보겠습니다. 위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 하나 골라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요. What do bacteria do in a cow's stomach? 자,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무슨 일을 합니까? 소의 배에서. 자, 여러분. 박테리아는 소의 몸 안에서, 즉, 뱃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답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Why is cow gas bad for the environment? 소의 가스가 왜 환경에 나쁩니까? 왜 나빠요? 소의 몸에서 나오는 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고 지구를 더 뜨겁게 합니다. 그쵸? 그래서 안 좋다고 했어요. 3번을 보시면, How does Cow gas make the earth hot. 자, 우리 make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오면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소의 가스가 지구를 뜨겁게 만듭니까?인데요. 소의 가스가 지구를 어떻게 뜨겁게 만드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을까요?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 정답 골라줄게요. 4번 보면, 누가 방법을 찾았습니까? To change cow gas into energy. 소의 가스를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을 누가 찾았습니까? 누가 찾았어요? 아르헨티나의 과학자들이 찾았어요. 답할 수 있겠고요. 5번 보시면, How much gas does a cow produce in a day?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의 가스를 소한 마리가 생산하냐고 합니다. 자, 250에서 300리터라고 정확히 나와 있었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 3번으로 골라줄게요. 다음 4번 보시면 뜻풀이를 찾아서 연결을 해볼 텐데, 여러분 A 보세요. Release, 방출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2번 보시면 let,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언가가 빠져나가게 하다. 예, 방출하다죠? 자, B를 보시면 cause, 초래하다인데요. 우리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하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잖아요. 무언가를 일어나게 만들다, 초래하다, 맞습니다. 자, C를 보시면 convert, 전환시키다. To make something turn into something else. 얘도 여러분,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요. 무언가를 다른 무언가로 바뀌게 만들다. 이게 전환시키다죠? C랑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 워크북으로 정리하러 가볼게요. 네, 교재 100쪽입니다. 우리 A부터 볼게요.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세요. 자, 1번에 pollution 하면요. 오염입니다. Air pollution 하면 공기 오염이에요. 그리고 bacteria 하면 박테리아. 그리고 stomach 하면 배나 위가 되겠고요. 또한 produce 하면요. 생산하다입니다. 또 release. 무언가 밖으로 빼내는 거죠. 방출하다. 그리고 source 하면요. 원천이나 근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cause 두 가지 뜻다 알아두세요. 원인. 또 동사로는 초래하다. 이어서 global warming 하면 지구 온난화고요. 또 recently 최근에, 또 useful 하면 뭐예요? 유용한, litter 하면 리터죠. collect 모으다, 수집하다란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convert 하면 전환시키다. 우리 amount 하면요 양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refrigerator인데요, 얘는 냉장고죠.
그리고 enough 하면요, 무슨 뜻? 충분한입니다. 자, 우리 단어 살펴보았으니까 바로 영작 훈련 가보겠습니다. 괄호 안의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1번 볼게요. 어떤 것이 공기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일까? 소일까? 자동차일까?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기억나세요? 자, 소일까? 자동차일까는 나와 있으니까 우리 앞부분 영작해 볼게요. 둘중 어떤 것이 뭐뭐일까라고 할때 which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Which is the biggest cause?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것일까? 근데 무엇의? 공기 오염의니까 of air pollution 가지시고요. 이어서 2번 보시면 이 가스는 지구를 더욱 뜨겁게 만들고 지구 온난화를 초래해요. 자, 그럼 앞부분 지구를 더욱 뜨겁게 만든다 한번 해볼 텐데요. This gas makes 지구를 더욱 뜨겁게 순서로 쓸 거예요. The earth hotter. 자, make 뒤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를 써서요. 무엇을 뭐뭐하게 만들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3번 갈게요. 최근에 아르헨티나의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발견했다. 자, 주어는 아르헨티나의 과학자들이 되겠고요. Scientists in Argentina. 자, 발견했다. Have found a way.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죠. To solve this problem. 네,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갈게요. 그들은 소들로부터 나오는 가스를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 자, 그들은 전환시킬 수 있다니까 they can convert 이용해 줄 거고요. The gas from cows라고 하면 소에서 나오는 가스가 되겠습니다. 이걸 유용한 에너지로니까 into useful energy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5번 갈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 가스를 탱크에 모으면 우리는 충분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자, 우리 앞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뭐 하면이라고 할때 우리 if 접속사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if we collect this gas 하면 이 가스를 모으면이죠. 어디에? 탱크에. In a tank. 이렇게 되겠죠.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장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오늘 내용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암기하시고 이해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어려웠던 내용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파이널 체크 문제 푸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0: 로 산불 발견 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파워 중학 레벨 3를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역시나 재미있는 독해 들어가 볼 건데요. 예습은 필수입니다. 어휘 공부해 주시고 독해도 읽어보시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채점도 한 번씩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수업에 함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의 독해에 힘이 되어줄 리딩파워부터 만나고 돌아올게요. Let's tak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우리 오늘의 리딩 파워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해석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전에 이미 가정법을 만나봤어요. 그때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 가정법 과거였습니다. 사실 가정법 하면 이 지난번에 봤었던 가정법 과거와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가정법 과거 완료를 같이 공부하면서 얘네들을 서로 막 비교하면서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야 되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주인공인데요. 얘는 과거 사실의 반대 상황을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과거일은 이미 벌어졌어요. 그걸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치만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미 벌어졌지만 그 상황을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가정해보자 라고 할때 쓰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이고, 이름에서 좀 어느 정도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는 이 head PP라는 과거 완료를 가지고 내가 나타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잘 기억해 주시고, 아마 우리 오늘 또 독해하다가 가정법 과거 완료의 문장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죠. If a person drops a 10-pound ball and a 5-pound ball of a building at the same time, which one will hit the ground first? 이렇게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if는 참고로 가정법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오늘의 주인공 가정법은 현재 사실에 반대거나 과거 사실에 반대, 가능성이 없거나 이미 벌어진 일을 뒤집을 때, 요럴 때만 쓰는 거고, 요런 거는 우리가 조건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이런 거 우리가 조건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조건절에서는 이렇게 현재 시제를 써서 나타낼 수가 있죠. 누군가가 떨어뜨린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10파운드짜리 공 하나와 5파운드짜리 공을 건물에서 떨어뜨리는데, at the same time, 동시에 떨어뜨리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어떤 공이 땅을 먼저 칠까요는 한마디로 먼저 땅에 떨어질까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5파운드, 10파운드는 정확히 무게로 따지면 두 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딱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무거운 게더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과연 그럴지 한번 보죠. Will gravity pull harder on the 10-pound ball? 자, 우리가 지금 예측한 것처럼 과연 이 중력이 당길까요? 근데 더 세게 당길까요? On the 10-pound ball. 그래서 이 5파운드보다는 10파운드가 무게가 더 있으니 중력이 얘를 더 세게 당길까라고 한번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This is the topic of a famous story about the scientist Galileo Galilei. 그래서 이것은 되게 유명한 이야기의 주제라는 거죠. 이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 들어본 적 있죠?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과학자의 유명한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People say,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말해요.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흔히들 이렇다라고 합니다. 뭐뭐라고들 하네요. 요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어떻게 말을 하느냐. 바로 He had tried dropping 12 objects from the Leaning Tower of Pisa. 아, 피사의 사탑. 영어로는 The Leaning Tower of Pisa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한번 시험 삼아서 떨어뜨려 봤다. 이거예요. 근데 try ing는 한번 해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 물체를 피사의 사탑에서 한번 떨어뜨려 본 겁니다. 아마도 무게가 다른 두 물체겠죠.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피사의 사탑이 올라가서 물체 두 개를 동시에 떨어뜨려 본 겁니다. So you might be surprised to find out that the two objects

hit the ground at almost the same time. 자, 여러분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 예상하기로는 무거운 게더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to find out 이런 결과를 찾아낸다는 거지, 그치? 어떤 결과가 나오냐, that ER라는 결과인데요. The two objects, 두 개의 물체가 hit the ground at almost the same time. 그래서 거의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5파운드냐, 10파운드냐, 중요하지 않고 거의 동시에 바닥에 닿게 된다. 이게 실제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해 줄것 같죠? Gravity works. 자,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The same, 똑같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On all objects, 그래서 모든 물체의 중력은 다 똑같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얘가 5파운드냐, 10파운드냐, 100파운드냐와는 상관없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빈칸 나와 있고요. 여기 우리 빈칸에는 연결관계 파악으로 1번에 들어갈 접속사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거 잠깐 보고 이거 해석으로 풀면 됩니다. 어떤 접속사가 자연스러울지를 우리가 골라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when은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죠. if는 만약 뭐뭐라면 이고 자, unless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바로 if 부정이에요. 그래서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자, 4번에 where 하면 뭐 여러 가지 어디에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관계부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 어떤 것이 어울릴지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면, 중력이 모든 물체에 똑같이 작용을 한대요. 까지 읽었죠. 뒤에를 봐야 되겠죠? There is wind. 자, 바람이 있다라는 변수가 생겼네요. 바람이 있어요 라는 거 나와 있고, 그 다음 뒤에 결과를 볼게요. Objects will fall. 그러면 물체가 떨어질 거야. At about the same speed. 자, 똑같은 속도로. 지금 결론이 앞에랑 뒤랑 같잖아. 여기 바람이라는 변수가 있는데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바람이라는 변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바람이라는 변수가 없다면 물체가 동시에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야 좀 말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선택지에서 unless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정답으로 넣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가보면, 자, 중력은 모든 물체에 똑같이 작용을 하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바로 바람이 없어야 돼. 바람이 없다면. 그렇다면 아마 동시에 떨어질 것이다. 같은 속도로.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So, 그래서 if one of those bows had been attached to a parachute, 자, 여기 가정법 알아보셔야 돼요. if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head, pp인데 지금 수동태로 들어갔어요. had been pp, 과거 완료의 수동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t would have a pp. 자, 요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의 구조예요. 그쵸? 자, 요 구조를 알아보시고, had pp, would have pp. 이렇게 나오면, 만약 이랬었다면 이랬을 텐데, 자, 과거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가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 공들 중 하나가 부착이 되었더라면, attach는 붙이다인데요. 공 입장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부착이 되는 거니까, 이제 과거 완료의 수동태를 쓰고 있고, 어디에 붙여진다면, parachute, 이게 바로 낙하산이죠? 낙하산에 공이 하나 매달려진다면, 그러면 그 낙하산에 매달려진 공은 would have slowed the bow down. 아마도 그 공을 좀더 천천히, 속도를 좀 천천히 내려오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실제로는 낙하산이 없이 떨어뜨렸을 때, 즉, 바람의 방해가 없었을 때는 동시에 떨어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가정법 과거 문장의 구조를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이름에서 힌트가 있다 그랬죠? 자, 과거 완료라고 이름이 붙어 있죠? 자, 이 표절의 과거 완료, had pp를 가지고 옵니다. 자,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 형태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would, could, might 이런 거겠죠. 이런 거 넣고 그 다음에 바로 동사 원형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였어요. 그래서 과거의 형태를 좀 빌려다가 현재 그럴 것 같지 않은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아니면 현재랑 완전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였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다. 요거 만약 했다면 했을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예시 문장의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죠. If she had left earlier, 그녀가 더 일찍 떠났더라면 she would have caught the train. 그 기차를 탔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앞에 had PP, 뒤에 would have PP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구조를 완벽하게 쓰고 있고, 그러니까 해석 잘했네요. 좀만 더 일찍 출발했으면 기차를 탔을 텐데라고 하는 해석은 맞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의 팩트는 뭐예요, 그러면? 아, 실제로는 그녀가 좀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기차를 못 탔나 보다라고 우리가 실제 상황을 실제 과거 상황을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의 해석을 좀더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문제 풀어보죠. 자,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접속사는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unless였어요. 그렇죠? 요거 if, not의 뜻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갈릴레오는 피사의 사탑에서 낙하 실험을 했다. 맞아. 요 내용 나와 있었죠? 중력은 물체의 무게에 비례하여 작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니죠. 자, 중력은 모든 물체에 동일하게 작용을 한다. 바람이 없다면. 요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무게가 다른 두 물체의 낙하 속도는 거의 동일해요. 이게 바로 중력이 사실은 무게에 비례해서 작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수만 없다면 동일하게 땅에 같은 속도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러나 변수가 뭐였어요? 바람. 그래서 바람의 물체의 낙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낙하산을 달면은 물체의 낙하 속도를 줄여준다라는 내용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비례하지 않는다. 요게 되겠죠. 자, 요지프학하는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때 빈칸에 적절한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자, according to 하면 뭐뭐에 따르면 이란 뜻이고요. 갈릴레오의 실험에 따르면 two objects of different masses. 그러면 이제 다른 질량이에요. 질량. 자, 다른 질량의 두 물체는 fall to the ground. 땅으로 떨어질 거예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떨어질 겁니다. 왜요? 뭐 때문에? 바로 중력이 그 물체에 똑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빈칸에는 중력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영어로는 gravity. 자, 이번에는 영영풀이 문제로 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lean 하면 뭐 기울어지다 뭐 이런 뜻이 있었죠? 자, 그러면 정답은 바로 여기 있다. To bend or incline. 구부러져 있는 것 또는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죠. 자, be a drop은 떨어지다 또는 떨어뜨리다. 둘다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To let fall to the ground. 땅의 바닥에 이제 떨어지는 상태로 두는 것. 자, 그 다음에 attach가 붙이다. 아, 부착하다. 이런 뜻이 있어서 to join, fasten, or connect. 그래서 뭔가를 결합시키거나, 뭐, 조이거나, 아니면은 연결시키는 거. 요런 거. 다 부착하는, 붙이는 상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어태치의 영영풀이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본문 문제는 정리해 보고요. 이제 워크북으로 파워업 해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워크북의 어휘 문제는 다 풀어오셨죠? 자, 여기에서 몇 가지 단어만 좀 보고 짚어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동시에라고 할때 항상 이 동시에 어떤 지점, 그 동시에 그 순간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항상 at 같이 쓴다라는 거 전치사를 좀 주의해서

at the same time.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논란이라고 나와 있는 surprised 이 단어. 항상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는 이렇게 ed로 끝나죠? 과거 분사죠, 사실은. surprising, ing가 아니라 surprised. ed 형태로 써서 이제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영영에서도 봤었던 attach, 붙이다 였고요. 그 다음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르면 뒤에 명사 올 거고요. 역시나 due to도 뒤에 명사 오면서 명사 때문에. So, due to는 여기에서 because, of의 뜻이에요. 자, 이걸로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영작 훈련으로 가볼 건데요. 우리 3번부터 볼 거니까 이제 1, 2번은 여러분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3번의 배열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는 이 문제의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두 물체를 떨어뜨려 보았다. 그래서 앞부분에 그가 떨어뜨려 보았어 두 물체를 요건 나왔어. 요거는 나온 거예요. 그가 두 물체를 한번 떨어뜨려 보았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만 넣어주면 되고요. 우리 항상 뭐뭐 하기 위해서. 아, 요거 진짜 많이 나온다. 그쵸? 투부 정사를 써주면 돼요. 찾기 위해서. 뭐를? 답을. 뭐에 대한? To this question. 이 질문에 대한 답. 자, 요렇게 우리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 To fin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자, 그 다음 거는 당신은 두 물체가 거의 동시에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면 놀랄지도 모른다. 근데 that 절 뒤에 the two objects hit the ground at almost the same time. 이 부분이 뭐예요? 두 물체가 거의 동시에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까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당신이 이거를 알면 놀랄지도 몰라. 이 부분만 배열해 보면 자, 주어는 you고요.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 조동사 먼저 오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You might be surprised to find out. 이렇게 배열해 주시고.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만약 그 공돌 중 하나가 낙하산에 연결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공이 천천히 내려오게 했을 것이다. 해서 우리 가정법 과거의 문장 if절 부분을 한번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먼저 쓰고요. 주어 갈게요. 주어. 그 공돌 중 하나. One. 자, of those balls. 해서 one of 복수명사 구조 잘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head pp 넣어주면 되겠죠? Had been attached. 어디에 부착돼 있어? To a parachute. 요렇게 배열해 주시면 돼요. 다시. If one of those balls had been attached 해서 수동태. 그리고 어디에 부착이 되어 있느냐? To a parachute. 요렇게 하면 우리 가정법 과거의 앞부분이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뒤에서 would have pp로 가정법 과거 완료의 뒷부분이 완성이 되어 있는 구조 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의 완강 미션. if절 지금 과거 완료로 나와 있는 것 같죠? 요거 한번 해석을 정확하게 해보시고 if 가정법 과거 완료를 활용해서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had pp, would have pp. 요 구조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복습 잊지 마시고요. 생각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6학년 2기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싹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채인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요, 이제 5단원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 가지 그래프 중에서도 주인공은 두 개입니다. 바로 어떤 그래프였는지 제목 기억나나요? 짠! T그래프하고 원그래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직접 나타내는 방법까지 공부했으니까 자 이번 시간엔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둘 다 무슨 그래프라고 그랬죠, 쌤이? 비율 그래프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전체에 대해서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그래프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7번까지 했으니까 이제 8번부터 이어갈게요. 개념 계속 다시 한번 다지면서 공부할 겁니다. 각 마을별 학생 수를 조사해 나타낸 표인데요.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마을은 가 마을부터 라 마을까지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수로 나타냈고 전체 학생은 300명이네요. 그러면 8번 문제는요. 일단 지금 학생 수가 나왔으니까 전체 학생 수에 대한 기준량이 전체 학생 수 300명. 마을별 학생 수가 비교하는 양이 되고 여기에 백분율을 구하여 표를 완성해 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가부터 한번 구해보죠. 자, 일단 비율은 300명 중에 가마을에는 75명이 살지. 그럼 300분의 75. 여기에 백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되지. 자, 약분. 100으로 약분. 또 한 번 더 3으로 약분. 그럼 25. 25. 백분율이니까 뭐 붙여야 되죠? 네, 퍼센트 붙여줍니다. 그래서 짠25 채워주고 나아갈게요. 남아을에는 몇 명 사냐? 300명 중에 45명이 사네. 여기 곱하기 100을 합시다. 100으로 약분, 3으로 한 번 더 약분. 그럼 15%. 15. 자, 다 마을 갑니다. 다 마을은 300명 중에 60명입니다. 곱하기 100을 할까요? 100으로 약분, 3으로 한 번 더 약분, 20%가 되겠고요. 그 다음 라마을 갈게요. 라마을은 300명 중에 120명이 살고 있네요. 곱하기 100. 그럼 약분하면 3으로 한 번 더 약분해서 40%. 좋아요. 그럼 20, 40. 자, 이제 합계가 뭐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돼요. 101? 99? 아니죠. 100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더해보죠. 25 더하기 15 더하기 20 더하기 40. 그럼 여기 40, 60, 100. 어, 맞네. 우리 계산 실수 없이 잘 백분율 구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T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여기 백분율 앞에 구한 거 가지고 왔으니까 T를 먼저 나눠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몇십 몇 퍼센트인데 여기 다 단위가 몇십이거나 몇십오 퍼센트니까 우리 눈금 한 칸을 5%로 나눈 T그래프를 준비한 다음에 앞에서부터 백분율 25%면 이렇게 나눠주고 15%니까 3칸, 그 다음 20%는 작은 눈금 4칸, 그 다음 나머지는 40%가 맞네요. 그 다음 마을과 백분율 써줍니다. 가마을 25%, 그 다음 나마을 15%, 그 다음 다마을 20%, 그 다음 라마을 40%,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마을도 써줄게요. 가마을, 나마을, 마을이니까요. 자 T그래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10번 문제를 보면은 위에 T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두 가지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두 가지, 뭐 두 가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내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T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아, 어느 마을에 가장 학생들이 많이 살아요? T의 길이가 가장 긴 라 마을에 많이 살고 그럼 반대로 어느 마을에 학생들이 가장 적게 사냐? 가장 T의 길이가 짧은 나 마을에 적게 살고 이것도 알 수 있고 또 어디 보자. 지금 보니까 가마을은 나마을보다 10% 더 많이 산다? 또는 다마을과 라마을은 지금 길이가 두 배죠. 그쵸? 자, 백분율도 20%, 40%니까 두 배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 T그래프에 나타냈을 때는 T의 길이도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라마을에 사는 학생 수는 다마을에 사는 학생 수의 두 배다. 또는 다마을에 사는 학생 수는 라마을에 사는 학생 수의
절반이다라는 것들 너무 많이 알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마을과 이두 마을을 비교하는 내용을 써볼게요. 두 가지 쓰라고 그랬죠? 그럼 첫째, 라 마을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사는 마을은 라 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요, 예일뿐입니다, 선생님. 요거 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다른 내용 써도 돼요. 이번에는 라 마을에 사는 학생 수는 라 마을에 사는

학생 수는 다 마을에 사는 학생 수의 자, 40 나누기 20. 두 배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각 항목별로, 나 마을에 사는 학생 수는 전체의 15%입니다. 이런 것들 써도 상관없어요. 이건 예일뿐. 선생님과 다른 내용 한번 써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자, 이렇게 뜨자 문제 알아봤습니다. 사실 T그래프를 그리고 내가 그냥 눈으로 보는 거는 쉬운데, 이렇게 말로 찾아서 내용을 쓰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이거는 또 서술형 연습하듯이 우리 친구들이 좀 집중해가지고 조리 있게, 뭐 조리 막 멋지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정보 전달, 내가 알고 있는 걸잘 전달할 수 있도록만 정리하도록 노력해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이번에는 원그래프가 나왔네요. 11에서 13번인데 지웅이네 반 학생들의 혈액형을 조사해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위의 그래프와 같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무슨 모양,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의 이름. 헷갈리면 안 되겠죠? 원 그래프입니다. 원 그래프. 이것도 원하고 띄어쓰기 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래프 붙여줍니다. T그래프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 다음에 12번. 혈액형이 B형인 학생은 전체 몇 퍼센트냐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A형, B형, O형, AB형 순서로 나와 있어요. 그럼 B형이니까 B형 찾아보면은 전체의 26%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13번. 이번엔 반대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혈액형은 무엇인가요? 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피자 조각이라고 보면 이네 조각 중에 가장 크기가 가장 작은 조각 찾으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딱 봐도 AB형이죠. 그래서 11, 혈액형은 무엇인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혈액형으로 말해야 되겠네요. 즉, AB형입니다라고 답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표가 나왔는데 경민이네 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해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그랬어요. 일단 피구, 축구, 배드민턴, 수영, 달리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다라는 것까지 나왔고 전체 학생 수 4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래 백분율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으니 먼저 표부터 완성해 보죠. 첫 번째, 배드민턴이에요. 배라고 써볼게요. 여기서는 전체 학생 400명 중에서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40명이라는 얘기예요. 비율을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100을 곱하여 약분, 약분, 그래서 10%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 그럼 여기 10으로 채워주고요. 퍼센트 안 써도 되죠? 단위 있으니까. 수영 갈게요, 수영. 자, 수영은 400명 중에 몇 명이 좋아하냐면 100명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400명 중에 100명. 여기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자, 약분해야 되겠죠? 약분. 그럼 4분의 100이니까 또 한번 4로 약분하면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25%. 자, 25라고 써주면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합계도 확인해야 됩니다.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싹 더해가지고 100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피구 30%, 축구 20%부터 쭉 더해줘요. 25 더하기 15. 50, 60에다가 40. 100 맞네. 와, 우리 잘 계산한 거네. 그래서 이렇게 100까지 채워졌어요. 자, 이제 그래프 그릴 준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원그래프를 완성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원그래프를 완성할 때 내가 만약에 이게 눈금이 있으면 그냥 거기다 편하게 그리면 되고, 원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눈금은 자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25%까지가 다섯 칸이니까, 한 칸은 5%입니다. 그래서 피구가 30% 이미 나눠졌네요. 그리고 축구 20%니까 우리 나머지만 한번 채워봐요. 10%이기 때문에 두 칸, 눈금 두 칸을 차지하고 25%면 다섯 칸이니까 이 부분이 다섯 칸 맞죠? 그러니 여기에 배드민턴 써줍니다. 칸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요럴 때는 이렇게 밖으로 빼서 배드민턴 몇 퍼센트? 10%라고 써도 괜찮아요. 그 다음 여기는 수영이죠? 수영. 몇 퍼센트? 25%라고 이렇게 채워줄 수 있어요.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완성된 이 그래프를 보고

이 완성한 그래프를 보고 두 번째로 많은 학생이 좋아하는 운동은 무엇인지 써보세요. 라 그랬어요. 자, 피자 조각이라고 생각할까? 가장 크기가 큰 피자? 피구 피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크기가 큰 피자? 수영 피자네요. 그쵸? 내가 만약에 조금 크기가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안에 여기 백분율도 써 있으니까 그 백분율에 써 있는 숫자를 비교해도 됩니다. 자, 30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25%잖아요. 따라서 두 번째로 많은 학생이 좋아하는 운동은 수영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심지어 가장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순서로 나열도 가능하겠죠? 피구가 가장 인기가 많고, 두 번째로 수영, 그 다음에 세 번째 축구, 그 다음 달리기, 배드민턴, 요런 순서도 줄 세울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는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학생 수의 몇 배일까요? 라고 했어요. 아니, 원그래프를 보면 지금 몇 명이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표를 봐야 되나? 아니죠. 몇 배라는 거는 학생 수 몰라도 돼요. 물론 여기서는 표가 우리에 주어지긴 했지만 표 없이도 백분율로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지금 20%잖아요. 배드민턴 좋아하는 친구들이 10%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20%는 10%의 몇 배야를 따져줘도 학생 수가 몇 배냐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20 나누기 10을 해주면 되겠죠. 2. 그러니까 두 배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두 배입니다라고 답해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원그래프에 대한 문제 해결해 봤어요. 그 다음 넘어가도 되겠죠? 이번에는 그래프 없이 원그래프로 나타내는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어디 보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순서 어떻게 찾지? 우리 친구들 아주 간단한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쌤하고 한번 순서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띠 그래프, 원 그래프 그리는 순서 다 알아봤는데. 자, 이건 어때요? 방법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는 같았습니다. 자, 포인트, 키워드가 되는 부분만 생각해 볼게요. 첫째, 뭘 구했어요? 각 항목에? 그래요. 백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다 보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백분율을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둘째. 자, 구한다고, 아, 신났다. 이제 그래프 그려야지. 에이, 그 전에 체크, 체크. 점검해봐야죠. 이 합이 100이 맞는지 확인했었습니다. 셋째. 이제 그래프를 선을 그어서 나눠요. 선을 그어서 그래프를 나눕니다. 띠 그래프는 선을 그어 띠를 나누고, 그 다음에 또원 그래프는 선을 그어서 원을 나눕니다. 그 다음, 넷째. 이 나누어진 부분에다가 항목과 그 다음에 여기 백분율을 이렇게 괄호 안에 써주죠. 몇 퍼센트? 글씨가 리을을 다시 예쁘게 쓸게요. 여기 항목하고 백분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다 할까요? 칸이 부족하니까. 다섯 번째는 제목을 썼어요.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쌤이 해줬죠. 꼭 제목을 마지막에 안 써도 돼. 가장 먼저 써도 돼. 라고 한 것도 기억나요? 좋아요. 포인트만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각 항목이 차지하는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긋는다? 선을 그어서 원을 나눈다? 어? 선 긋는 거는 우리 세 번째 해야 되는데. 그 다음.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가 100이 되는지 확인한다? 이거 우리 두 번째 해야 되는데. 그쵸? 그 다음. 나눈 부분의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쓴후 제목을 쓴다. 아, 이게 4번, 5번 함께 나왔네요. 내용과 백분율과 제목까지. 그죠? 그 다음, 닐.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한다. 아이고,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리을이 가장 먼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합계가 100%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 그 다음 선을 그어주죠. 선을 그어서 나누는 게 기억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항목, 백분율, 제목을 쓰는 게 디귿 부분이니까, 이렇게 디귿 순서로 맞으면 되겠어요. 따라서, 리을, 니은, 기억, 디귿. 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띠그래프도 같은 순서였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우리 19번에서 20번까지는 이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그랬어요. 자료 볼까? 자, 유진이네 학교 학생들이 여가 시간에 하는 활동을 조사하였더니 운동 75명, 동영상 시청

수업 105명, 독서 60명, 게임 60명이었다라고 그랬네요. 아니, 표가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조사를 한 내용이 주어졌어요. 글로. 그럼 이 글을 보고 표를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가 시간에 하는 활동별 학생 수의 비율을 한번 알아보자. 지금 보니까 여기 운동, 여기 써 있죠? 75명. 동영상 시청 105명. 독서 여기 있어요. 60명. 게임 60명. 자, 그럼 합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합계 먼저 구해볼까요? 75 더하기 105 더하기 60, 60이네요. 75 더하기 105는 이제 180이고 60, 60, 120이니까 더하면 300. 아, 따라서 합계 전체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자, 이제 백분율을 구해줍니다. 먼저 운동부터 구해보도록 하죠. 운동, 운이라고 써볼게요. 자, 300명 중에 75명이니까 300분의 75 곱하기 100을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100으로 약분되네. 100, 100. 여기 3. 3한번더 약분되네. 25. 아, 그래서 25%. 그리고 여기 25를 채워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시청 동이라고 써볼게요. 300명 중에 105명 이래요.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죠? 약분합니다. 약분합니다. 30 얼마예요? 자, 15니까 5. 35%. 여기다가 35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독서 갈게요. 300명 중에 60명 곱하기 100을 하면 일단 여기서 우리 3으로, 아, 100으로 약분하고 한번더 3으로 약분하면 20% 이렇게 되겠고요. 자, 게임 갑니다. 전체 300명 중에 60명. 우리 독서하고 게임하고 60명으로 똑같죠? 아, 계산할 필요도 없었네. 그럼 백분율도 똑같이 나왔겠지. 그래서 둘다 20%, 20%.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합계가 100이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에 합계는 25 더하기 35 더하기 20 더하기 20. 자, 25 더하기 35 계산하면 60이고, 그다음 20, 20, 40이니까 합하면 100. 네, 계산 잘했네요. 실수 안 했어요. 자, 이렇게 백분율까지 보고 표를 완성했으니까 이제 원 그래프로 나타내 보세요. 가능하죠? 자, 여가 시간에 하는 활동별 학생 수의 비율, 여기 원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먼저, 선으로 나눠야 됩니다. 25%, 35%인데, 우리 친구들 지금 원그래프에서 이 눈금이 다섯 칸이 25%면, 한 칸이 5%예요. 그럼 25%니까 이 다섯 칸, 이렇게 다섯 칸. 그 다음 여기서부터 35%니까 일곱 칸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그 다음에 20%니까 몇 칸? 네 칸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리고 얘도 20%니까 나머지도 네 칸으로 딱 마무리가 되네요. 자, 선으로 나눴으니까 이제 항목 백분율 써볼게요. 여기부터 운동 25%. 그다음 동영상 시청 35%. 그다음 독서 20%. 그 다음 게임 20%. 이렇게 말이죠. 자, 그리고 제목까지 완성해봤습니다. 좋아요. 직접 이제 원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연습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1번은 우리에게 원그래프가 주어졌어요. 자, 어떤 원그래프인지 내용 한번 살펴보죠. 오른쪽은 미주네 학교 학생들의 아, 혈액형을 조사했구나. 그래서 나타낸 원그래프래요. 조사한 학생이 모두 몇 명? 4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B형인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보니까 A형 35%, O형 30%, B형 20%, AB형 15%입니다. 어때요? 여기 B형이 몇 명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B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죠? 그쵸? 자, 20%라는 건 비율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100분의 20이 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구하는 방법, 쌤이 두 가지 알려줄 테니까 어느 방법이 편한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400명 중에

그래서 B형인 학생을 이렇게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곳의 비율, 그러니 400명 중에 B형인 학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냈을 때 20%라는 거는 비율은 100분의 20이라는 겁니다. 그쵸? 이두 분수의 값, 비율이 같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00분의 20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400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분모 기준량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분모와 분자의 4를 곱하면 400분의 얼마가 돼요? 그렇죠. 20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아, 20이 아니라 4를 곱하니까 80이죠. 80.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이 같으니까, 아, B형인 학생 수는 몇 명이다? 바로 80명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분수의 나눗셈을 배우진 않았어요. 그쵸? 자, 하지만 이 학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분수의 나눗셈도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뭐, 이제 간단한 것만 배웠잖아요. 분수에서 자연수를 나누는 경우.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 한번 보세요. 400명에다가요, 그대로 그냥 비율을 곱해줘도 됩니다. 자, 곱셈은 할수 있잖아요. 분수의 곱셈. 그죠? 그러니까 400명에다가요, 우리가 비율, 20%니까 비율은 얼마? 100분의 20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볼까요? 100으로 약분되죠? 4 곱하기 20. 그래서 얘가 8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아하, 똑같은 결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첫 번째 방법이 편해요? 두 번째 방법이 편해요? 네, 저마다 다 편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편한 방법으로 이제 선택을 해줘도 됩니다. 자, 쌤이 아까 분수의 나눗셈 안 배웠다라고 했는데 사실 1단원에서 배우긴 했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걸 대비해갖고 그 얘기를 한 건데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전체 학생 수를 거꾸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가 만약에 세모명이라고 했을 때 세모명의 20%가 80명이다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뒤에서 확인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때는 두 번째 방법에 의하면 세모 곱하기 비율 100분의 20을 했을 때 80이 돼야 되는데 80 거꾸로 나누기 100분의 20을 하면 세모가 되지만 아직 요 과정은 모르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쌤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되겠고. 여기서는 전체 학생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비율을 곱하면 되겠다라는 거. 자, 두 가지 방법 모두 기억해 주세요. 내가 편한 방법 사용하면 되고, 따라서 정답은 80명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교과서 속 응용 문제죠, 얘도. 승민이 대학교 학생 200명의 하루 수면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원그래프인데요. 하루 수면 시간이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지금 21번하고 똑같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6시간 미만 7%,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 34%,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어머! 안 나왔네, 몇 퍼센트인지. 그죠? 안 나왔어요, 이렇게 몇 퍼센트인지. 그 다음 8시간 이상이 17%니까 일단 이거 백분율부터 구해야 되겠다, 얘들아. 그리고 어떻게 구하죠? 자, 100에서 나머지를 빼면 되죠. 왜냐면 얘네들 다 더해서 100이 될 테니, 거꾸로 100에서 6시간 미만 7%, 34%, 17%를 싹 더해서 빼주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7하고 10, 34 더하면 41이고, 여기에 17을 더하면 58입니다. 그럼 100에서 58을 빼면요, 42가 되는 걸알수 있네요. 아하, 그러니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은 42%다. 선생님, 눈금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 눈금 세면 안 돼요? 네, 그래도 상관없어요. 아, 근데 그렇다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못 세면. 자, 그러면 42%니까 200명의 42%는 몇 명이냐? 우리 아까 했던 거. 뭐, 200명 중에 몇 명? 네모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비율 100분의 42와 같으니 200으로 똑같이 기준량을 맞춰줘서 두 배를 해주면 84. 아, 그래서 84명이다라고 해도 되고. 두 번째 방법. 200명에다가 비율을 곱해주면 되죠. 100분의 42. 그럼 여기서도 약분되니까 84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해도 결과는 84명이다라고 똑같이 나오는 거알 수가 있겠어요.
좋아요. 우리 마지막 문제 갈게요. 정원이가 한달 동안 쓴 용돈의 쓰임새를 조사해 나타낸 T그래프를 보고 원그래프로 나타내 보세요. 라 그랬네요. T그래프를 원그래프로 모양을 바꿀 수 있을까? 있죠, 있죠. 어차피 둘다 비율 그래프이기 때문에 T 전체의 길이가 100%, 원 전체 눈금이 100%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미 여기 군것질, 학용품, 장난감, 저금, 기타로 백분율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일단 선 똑같이 그어서 원 나눠볼게요. 자, 눈금 5칸이 몇? 25%. 그럼 눈금 1칸은 5%. 30%는 몇 칸? 6칸. 25%니까 5칸. 하나, 둘, 셋, 넷, 5칸. 20%니까 4칸. 15%니까 3칸. 10%니까 2칸이 되겠습니다. 아하, 따라서 첫 번째, 군것질. 30% 학용품 25% 장난감 20% 그다음 저금 15% 그다음에 기타 1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자, 눈금 잘 보고, 여기 백분율 나왔으니까 그만큼 선으로 원을 나눈 다음 항목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제목은 T그래프하고 똑같이 나오겠죠? 자,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플러스 개념 한입 뚝딱 알아볼게요. 원그래프하고 T그래프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공통점은 둘다 비율 그래프라는 거. 그래서 전체를 100%로 하여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알기 쉽게 보일 수 있다라는 그래프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당연히 모양이 다르잖아요. T 모양, 원 모양, 그죠? 그래서 T 그래프는 가로를 100등분하여 T 모양으로 나타낸 거고, 그리고 원 그래프는 원의 중심을 100등분하여 원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다라는 거. 자, 우리 공통점, 차이점. 뭐 차이점은 크지 않죠. 그냥 이름에서 차이 나는 거니까 한 번씩 꼭 읽어보고, 아, 그렇구나라는 거 한번 느껴보자고요.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도요. T그래프, 원그래프는 계속 등장하니까 꼼꼼히 복습하고 쌤 다시 만나주세요. 고생 많았어요.

문법을 알면 문장이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따라 쓰는 영문법 레벨 3. 3단계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1, 2단계를 통해 우리 따라 쓰는 영문법 강의에 대해서 잘 알고 오신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오늘 처음 이 영문법 단계 강의를 접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강의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우리 따라 쓰는 영문법 강의는 단순히 문법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양한 문장을 직접 쓸수 있도록 쌤이랑 같이 계속 반복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강 첫 강의에서도 쌤이랑 함께 중요한 문법 공부해 볼 거고, 이어서 다양한 문장 쓰기를 통해서 연습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양한 문장을 써보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핵심 문법은 진짜 내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학교 시험에서도 내가 직접 문장을 술술 쓸수 있는 그런

실력이 완성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다양한 문장 쓸 준비 되셨죠? 그러면 쌤이랑 같이 오늘의 첫 번째 단계인 단어 암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문법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단어들 미리 꼭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쌤이랑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어보면서 지금 바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어 보시면 crowd 나와 있습니다. crowd 하면 관중 혹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우리 스포츠 경기장에 갔을 때 많은 관중들이 있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관중을 뭐라고 한다? crowd. 네, 여러분 같이 읽고 계시죠? 두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huge 하면 거대한, 매우 큰 이런 뜻이에요. 이어서 winner 나와 있는데요. winner 하게 되면 이긴 사람, 우승자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arrive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arrive. 네, arrive 하면 도착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일 거예요. tired인데요. I'm so tired 하면 나 너무 피곤해 이런 뜻입니다. tired는 피곤한이라는 의미고 혹시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 꼭 기억합시다. 자, 이어서 여러분이 같이 기억하면 좋은 추가 어휘들 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well 나와 있는데 well이라고 하면 잘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I swim very well 이라고 하면 나 수영을 정말 잘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well 꼭 기억해 두시고 이어서 careful 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즉, careful, 조심스러운 혹은 신중한 이런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단어 보시면 이 careful 뒤에 ly를 붙여서 뭐뭐하게라는 뜻이 완성이 되었어요. carefully 하면 조심스럽게라는 단어로 같이 기억해 둡시다. 자, 바로 아래에 있는 단어도 같아요. loud라는 단어 뒤에 ly를 붙였더니 크게, 큰 소리로라는 의미의 부사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carefully loudly 이러한 단어는 원래 있던 형태 뒤에 ly를 붙여서 부사가 된 형태다.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한다. 이 단어들 알아둡시다. 자, 이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인 become 보겠습니다. become이라고 하면 무엇이 되다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과거형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become의 과거형은 바로 became. 어떻게 읽어요? became. 네, 여기까지 중요한 어휘들 같이 살펴보았어요. 이 어휘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법 규칙은 우리 교재의 chapter 1 문장의 형식이 되겠고요. 문장의 형식 다섯 가지 중에서 우리 오늘은 가장 간단한 문장의 형식인 1형식 그리고 2형식 문장에 집중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죠? 우리 1형식 문장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형식 문장은 어떻게 생긴 문장을 1형식 문장이라고 하냐? 1형식 문장이라는 건요, 가장 문장에서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주어와 동사, 딱 이렇게 두 가지 핵심 뼈대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말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The birds fly in the sky. 무슨 뜻이죠? 새들이 난다. 어디에서? 하늘에서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의미는 좀 파악하기가 쉽지만 이 문장을 이제 우리는 구성 성분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The birds, 새들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누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the birds는 주어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fly가 나와 있는데, fly는 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문장 안에서 뭐뭐 한다라고 해석되는 부분을 우리가 동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in the sky, 하늘에서 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in the sky가 문장에서 없다고 해도 이 문장 자체는 성립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바로 수식어구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첫 번째 문장은 주어와 동사, 그리고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수식어구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다. 우리가 이런 문장을 몇 형식 문장이라고 불러요? 바로 일형식 문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한 문장 더 해볼까요? My puppy runs fast라고 했습니다. 내 강아지는 빠르게 달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내 강아지는 누가에 해당하는 my puppy가 바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runs, 달린다. 이게 바로 뭐예요? 네, 동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fast는 뭐예요? 달린다를 수식해 주는 말이에요. 어떻게 달리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수식해 주는 수식어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문장도 주어와 동사 그리고 수식어구로 이루어진 몇 형식 문장? 일형식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였다면 우리 교재 개념 정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형식 문장은요. 누가 뭐뭐 하다까지만 있는 가장 간단한 문장 형식이에요. 또한 동작이 언제 어디서 또는 어떻게 되는지 수식하는 말을 우리가 수식어구라고 하게 되는데 이 수식어구에는 주로 전치사구 혹은 부사가 추가가 될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로 이해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일형식 문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공부한 일형식 문장과 비교해서 우리 이번에는 이형식 문장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형식 문장에서 문장의 핵심 뼈대는 세 개입니다. 바로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가 되겠네요. 사실 주어와 동사까지는 몇 형식 문장이랑 똑같아요? 일형식 문장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형식 문장에서는 보어라는 애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보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잠깐 용어 정리해 볼게요. 보어라는 것은요, 앞에서 언급한 대상, 주어나 목적어의 특성, 상태 등을 보충하여 설명해 주는 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 보어라는 말은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어는 보충해 주는 말이구나.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예문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 The crowd was huge. 관중은 거대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관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the crowd was huge. 이러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 또 한번 문장 구성 성분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가장 앞에 있는 the crowd, 관중은 이라고 해석됐습니다. 우리 누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바로 주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뒤에 있는 이 비동사, 뭐뭐다라고 해석되는 부분을 우리는 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huge, 거대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는 이 문장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대하다는 건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관중, 주어인 관중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죠?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 우리가 이런 말을 보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주어와 동사, 그리고 보어로 이루어진 몇 형식 문장, 이 형식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 더. Their team became the winner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의 팀이 되었다. 뭐가 되었어요? 우승자가 되었다. 우리 아까 같이 공부했던 어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팀이 누가에 해당하는 주어가 있고, 되었다, 뭐뭐 하다로 해석되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the winner은 누구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죠? 그들의 팀이 우승자가 된 거니까, 아,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보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따라서 이두 번째 문장도 주어와 동사, 그리고 보어로 구성된 이 형식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형식 문장 교재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식 문장은 누가 뭐뭐이다 혹은 누가 무엇이 되다라는 의미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누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죠, 여러분? 네, 맞아요. 바로 보어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자, 계속 볼게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이 보어 자리에는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이 보어 자리에는 아무거나 다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형용사 또는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공부했던 두 문장을 보면 보어 자리에 형용사 그리고 명사가 나와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서 우리 바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바로 스텝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우리말에 맞는 말을 골라보세요 라고 하였네요. 자, A를 보면 그녀는 발랄하게 걷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뭐뭐하게 라고 할 때는 ly 붙인 형태를 골라줍니다. 이게 바로 부사로서 뭐뭐하게 라고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B를 보면 행복하게 웃는다고 했어요. 정답 뭘까요? happily, ly 붙인 형태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어서 C를 보면 아름답게라고 했습니다. 뭐뭐하게니까 beautifully, ly를 붙인 형태가 되어야겠네요. 자, 이어서 D를 보시면 소파 위에서 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소파 하면 안 되겠죠? 소파 위에서니까 on the sofa 이렇게 골라줄게요. 마찬가지로 오전 8시에 라고 하였으므로 그냥 8am 하면 안 되고 at 8am 이렇게 골라주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문장은 모두 몇 형식 문장일까요? 모두 주어와 동사 그리고 수식어구로 이루어진 1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어진 문장에 알맞은 말을 고르고 따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를 보시면 The question is easy. The question is easily 라고 하였는데요. 그 질문은 쉽다.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 우리 주어의 특성이나 상태를 나타내서 보충 설명하는 말은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와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어의 특성이나

나타낼 때는 우리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고른다는 점이에요. 자, 이걸 잘 기억하면서 우리 A 바로 한번 따라 써볼게요. The question is, the question is. 그 질문은 뭐하다? 쉽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또박또박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자, B도 같은 방식으로 가볼게요. Cats run cute. Cats are cute. 고양이들은 귀엽다. 고양이의 특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니까 역시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써주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는 are 골라 주어야겠네요. 같이 써볼까요? Cats are cute. 고양이들은 귀엽다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C를 보시면 birds are noisy. Birds are noisily. 새들은 시끄럽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새들의 특성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역시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나와 주어야 합니다. 얘는 ly가 붙었으니까 시끄럽게라는 의미의 부사겠죠?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 써볼게요. Birds are noisy. 새들은 시끄럽다. 자, 이어서 D번 보시면 My sister is careful. My sister walks careful. 자, 하나 골라주시면 내 여동생은 신중하다, 조심스럽다 이런 뜻이죠? 내 여동생의 상태나 특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써주는 형식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써볼까요? My sister, 나의 여동생 혹은 나의 언니 등은 is careful, 조심스럽다 혹은 신중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문장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를 보시면 they became angry, they became angrily라고 했어요. 자, 우리 A부터 D까지에는 모두 비동사와 형용사를 써서 상태를 나타내 주었죠? 자, 그런데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때, 어떻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become 동사 뒤에 역시 상태니까 형용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화가 났다, 화가 난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여기서도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골라준다는 점 기억하면서 한번 써볼게요. They, 그들은 became 어떤 상태가 되었다. 어떤 상태가 됐어요? 화가 난 상태. Angry.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스텝 2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번입니다.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A를 보면 그는 수영을 잘 한다. 라고 했어요. 잘이라는 단어는 well. 이어서 아기들이 크게 운다. 라고 했습니다. 뭐뭐 하게니까 loud 뒤에 ly를 붙인 형태 loudly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C를 보면 우리는 준비된 상태이다라는 의미의 비동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뭐뭐한 상태를 나타낼 때는 우리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써준다고 했어요. 주어 위에 맞는 비동사인 are 써주겠습니다. D를 보면 어떠한 상태가 되었다. 우리 이거는 become의 과거형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우리 become 동사 뒤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이를 보면 동쪽에서라고 했어요. 동쪽은 east인데 그냥 east만 쓰면 안 되고요. 동쪽에서니까 in the east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이어서 4번 볼게요.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문장을 완성할 때 혹은 단어를 배열할 때는 항상 주어와 동사부터 생각을 해 주세요. 주어와

주어와 동사입니다. 따라서 they 뒤에 뭐뭐가 되었다, became 써주시고 친구가 friends 이렇게 뒤따라서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C를 보시면 그 영화는 지루하다라고 했어요. 주어 찾았죠? 그 영화는 이게 바로 주어입니다. 따라서 the movie 써주시고 지루하다. 그 영화의 특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니까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써주는 거예요. 따라서 the movie is boring이 되는 것이죠. D를 보시면 아기들은 밤에 운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주어와 동사를 찾아주세요. 주어는 아기들은 이 되겠고, 동사는 운다가 되겠죠. 따라서 babies cry at night. 이 순서로 써줘야 아기들이 밤에 운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완성됩니다. 자, 이를 보시면 우리는 창문 근처에 앉았다라고 했거든요. 역시 주어와 동사 찾아볼까요? 우리는 이 주어, 동사는 어디 있어요? 앉았다가 동사가 됩니다. 앉다는 sit인데 sit의 과거형인 sat 써줄게요. 그래서 we sat near 창문 근처니까 the window 이렇게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step 2까지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이제 step 3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5번입니다. 우리말에 맞게 주어진 문장을 고쳐 써보라고 하였습니다.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알맞게 고쳐 써보는 연습을 해 볼게요. 자, A를 보시면 바람이 강하게 분다라고 하였어요. 뭐뭐 하게라고 할 때는 형용사의 뒤에 ly를 붙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the wind blows strong. 뭔가 허전하죠? strong 뒤에 ly를 붙여 주어야 강하게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B부터 E까지 쭉 한번 풀어 볼게요. B를 보시면 그 소년은 키가 커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과거엔 안 컸는데 키가 커졌다라고 합니다. 우리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아까 공부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바로 become 동사니까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became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상태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로 get이나 grow도 있으니 같이 기억해두면 더더욱 좋겠죠? 자, 이어서 C 볼게요. 태양이 천천히 뜬다. 다른 말로 하면 태양이 느리게 뛰는 거잖아요. 느리게 뜨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slow가 아니라 뒤에 ly를 붙여서 느리게 천천히 라는 의미의 부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the sun rises slowly가 되어야겠네요. 이어서 내 여동생은 영리하다라고 했어요. 자, 내 여동생의 특성이나 상태를 나타내 줄 때는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ly를 붙였단 말이죠. ly 지워서 형용사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My sister is smart. 네, 이렇게 써주면 완벽해요. 자, 이어서 E입니다. 그들은 공원에서 달린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어떤 공간 내부에서라고 할 때는 in이라는 단어를 꼭 써주어야 해요. 그래서 they run the park가 아니라 they run in the park 해주어야 공원에서 달린다라는 의미가 완성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어진 문장의 틀린 부분을 찾아서 1형식 또는 2형식 문장이 되도록 고쳐 써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A를 볼게요. She dances good 이라고 했네요. 자, 해석해보면 그녀는 춤을 잘 춘다 이거겠죠. 자, 우리 잘에 해당하는 부사 단어 공부했는데 바로 good이 아니라 네, well 이었습니다. 따라서 she dances well 이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이어서 B를 보시면 he travels bus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의도한 건 그는 버스를 타고 여행한다겠죠?

0: 버스를 타고 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버스 앞에 by라는 단어를 꼭 넣어주어야 합니다. by 교통수단 하면 그 교통수단을 타고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he travels by bus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C를 보면 선생님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부사가 아니라 뭘로 써줘야 해요? 형용사로 써줘야 합니다. 따라서 the teacher is angry로 고쳐줄게요. D도 마찬가지 하늘의 상태를 나타내주니까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The sky became dark. 하늘이 어두워졌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E 보겠습니다. Tom drives careful. 자,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Tom은 운전을 하는데 조심스럽게 혹은 신중하게 운전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careful 형용사가 아니라 뒤에 ly를 붙인 형태인 부사가 나와주어야겠습니다. 그래서 Tom drives carefully 이렇게 문장 완성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 쌤이랑 정말 다양한 문장들을 써보면서 문장의 형식 한번 공부해 보았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왔다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교재에 있는 다양한 문장들 다시 한번 차근차근 써보면서 연습하면 금방 이해가 되고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교재 내용 복습해 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부터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한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국어 4단원 핵심 내용 정리해보고 단원평가 1회 해결해봤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맞아요. 바로 이어지는 4단원의 단원평가 2회 내용을 만나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 수행평가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선생님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원평가 2회 시작합니다. 우리 4단원에서는 관용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관용표현에는 관용어 그리고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견학 기록문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머릿속에 떠올리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1번에서부터 2번입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번 공연은 연습을 많이 했어.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다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그 문장의 뜻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관용 표현이니까 그 말이 쓰인 상황을 생각하면서 뜻을 짐작해야 돼요. 내가 공연에 참여하는 것을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더라. 와, 소문 진짜 빠르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가네. 자, 역시 관용 표현이죠. 어떤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번입니다. 기억의 뜻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은 손꼽아 기다리는구나 였습니다. 자, 손을 꼽아 기다리는 거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접어가면서 기다린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네, 맞아요. 그래서 기대에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때를 날짜를 꼽으면서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공연을 연습 많이 했으니까 공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잖아요. 기대에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의 뜻으로 알맞은 것 옳다고 인정하다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나서다도 아니고요. 어떤 일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다도 아닙니다. 기대에 차 날짜를 꼽으며 기다리다라는 것이 알맞겠죠? 그래서 4번이고요. 5번 마음을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정답 4번이에요. 2번,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니은은요, 발 없는 말이 천리간에 였습니다. 자, 이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1번, 일상적인 문장에 비해 표현이 생동감 있다? 자, 어떤가요? 그냥, 발 없는 말이 천리간에 라고 하니까 그냥 문장보다 조금 더 생생하고 생동감이 느껴지죠? 맞아요. 그다음 2번 리라는 표현과 같이 속담에는 옛말이 쓰이기도 한다. 맞습니다. 자, 발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입 밖에서 나오는 이 소리내어 나오는 표현들이 바로 말이라고 했잖아요. 천리를 가는 건 자, 리라는 것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쓰던 거리의 단위예요. 천리는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를 말하는데 발이 없는 말,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이 말이 아주 먼 거리까지 이동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리라는 표현이 바로 사용되어서 옛말이 쓰이기도 한다라는 표현 알맞은 거죠. 3번, 발 없는 말이라는 것은 빠르게 달리는 야생마를 표현한 것이다? 아닙니다. 야생마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 바로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3번. 3번입니다. 기역부터 디귿 가운데에서 잘못 사용된 관용어를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관용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낱말이 서로 만나서 새로운 뜻을 가지게 되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관용어라고 하죠. 너 요즘 기타 실력이 많이 늘었더라? 응, 이제는 거의 손에 익었어. 나도 기타를 다시 사서 배워볼까? 다시 배워볼까 고민 중이야. 예전에 하다가 중간에 손을 뻗쳤거든. 그럼 이번엔 꾸준히 해봐. 맞아, 혼자 하기 힘들면 우리가 손을 내밀어 도와줄게. 손 내밀어. 자, 이렇게 손에 익었어, 손을 뻗치다, 그 다음 손을 내밀다, 이런 거 전부 다 관용어인데요. 손에 익다라고 하는 건 일이 손에 익숙해지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 번에서 익숙해서 잘하게 된 것. 그 다음, 손을 뻗치다라는 건 뭘까요? 이제까지 하지 않던 일을 활동 범위를 넓혀서 시도하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손을 뻗치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손을 내민다라는 건요. 도움이나 간섭 등의 행위가 어떤 곳에 미치는 거,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 손을 내밀다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관용어는 주변에서 사용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봐야 뜻을 알수 있다고 했죠? 기타 실력 많이 늘었다. 이제 거의 손에 익었어. 이제 익숙해졌어. 알맞게 사용됐죠. 기타를 다시 배워볼까 고민 중이야. 예전에 하다가 중간에 손을 뻗쳤거든. 예전에 하다가 중간에 안 하던 데까지 해봤거든? 어울리지 않죠. 자, 중간에 손을 뗐거든. 이런 표현이 어울리겠죠. 손을 떼다, 그만두다라는 말이에요. 잘못 사용됐고요. 이번에 꾸준히 해봐. 맞아. 혼자 하기 힘들면 우리가 손의 내밀어 도와줄게. 자, 우리가 도움을 줄게라는 뜻이잖아요. 알맞게 사용됐어요. 잘못 사용된 것은 바로 니은이 되는 거죠. 자, 바르게 고치면 손을 뗐거든. 이렇게 해주면 알맞겠죠. 4번부터 5번입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뉴스 진행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재민을 도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 있는데요. 이 소식 이도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산불로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은 도우려고 인근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피해 복구를 도우려고 이곳 중입니다. 이재민을 돕는 모습은 여전히 따뜻한 정이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이도윤 기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밑줄 쳐져 있는 곳도 있고요. 비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들어갈 말이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4번입니다. 기억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하시오. 기억은 어디 있었나? 보니까 바로 여기 있었어요. 이재민을 도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 있는데요. 이 소식 이도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 이 다음에 나왔네요. 산불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럼 이재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재해를 입은 사람을 우리가 이재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1번부터 기억의 뜻 알맞은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럼 2번 볼게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사는 사람,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산다? 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주민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요. 3번. 고향을 잃고 타향에서 지내는 사람. 자, 고향은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하죠. 타향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지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실향민이라고 부릅니다. 실향민.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인 거죠. 그다음 4번, 신체, 재산, 명예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몸이 다치거나 아니면 돈을 잃었거나 명예를 잃었어요. 바로 피해자가 되죠. 자, 그래서 기억의 뜻으로 알맞은 거 바로 1번에 찾아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모르는 뜻인 낱말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 뭘 찾아보면 돼요? 그렇죠. 국어 사전 찾아보면 됩니다. 국어 사전 직접 찾기가 어렵다면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돼요. 5번 보기에서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관용 표현을 골라 기호를 쓰고 그 뜻을 짐작하여 쓰시오. 자, 우리 관용 표현의 뜻까지도 서술형으로 직접 써보아야 합니다.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래요. 자, 이재민을 도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있는데요. 이 소식 이도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 여기에 가 발이 묶이다, 다 입을 모으다, 다 길을 재촉하다, 라 발벗고 나서다 라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어울릴까요? 사람들이 이 이재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열심히 나서서 도와주고 있어요. 자, 이런 표현 어울리는 것 바로 라 발벗고 나서다가 있습니다. 발벗고 나서다라고 하는 건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열정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알맞은 관용 표현을 라가 되겠고요. 관용 표현의 뜻은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바로 적극적으로, 적으로 나서다 또는 나선다는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한 가지의 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알맞은 답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이 관용 표현에 넣어서 읽어보세요. 이재민을 도우려고 많은 사람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이 소식 이도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때요? 자연스럽죠? 그럼 제대로 정답을 잘 고른 거예요. 다음 6번부터 8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번 견학으로 고래의 종류와 생태, 고래와 인간이 함께한 오랜 이것을 알고 고래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다. 고래와 바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나도 이것을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래 울음소리가 귓가에 이것이라고 합니다. 자, 빈칸이 3개가 있는데요. 6번, 기역에서부터 디귿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낱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기역에는 둘 중에 무엇, 니은에는 둘 중에 무엇, 디귿에는 둘 중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기원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사물이 처음으로 생기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원이라고 부르고요. 역사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이 존재해 온 연역, 이걸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거든요. 자, 고래와 인간이 함께한 오랜 기원일까요? 아니면 역사일까요? 네, 바로 역사가 어울리겠죠. 역사. 그래서 두 번째 역사의 동그라미. 자, 니은은 생태계. 생태계는 여러 동물이 어우러진 자연의 세계를 말하고요. 인간계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사는 세계를 말해요. 자, 그럼 여기 글로 올라가서. 자, 고래와 바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자연을 보호하는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나도 이것을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야겠다는 다짐을 했대요. 자,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야 될까요? 인간계를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생태계죠. 생태계. 그래서 생태계의 동그라미. 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래 울음소리가 귓가에 아른거렸을까요? 중얼거렸을까요? 고래 울음소리가 귓가에 아른거렸다. 아른거렸다가 자연스럽죠. 바로 무엇이 희미하게 보이다 말다. 아른아른 들릴락말락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답을 골라주면 정답이고요. 7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라고 했어요. 영훈이, 효이, 여원이의 설명을 한번 볼게요. 영훈입니다. 글쓴이는 글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어. 자, 그런가요? 그렇죠. 생각과 느낌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글로 표현하고 있죠. 효이, 이 부분은 글의 가운데에 해당하며 견학하고 보고 듣고 안 것이 자세히 나타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가요? 글의 가운데에 해당했나요? 아닙니다. 어디에 해당해요? 그렇죠. 끝에 해당해요. 끝. 자,

견학하며 보고 듣고 안 것이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았죠. 자, 그럼 어떤 것이 나타나 있나요? 그렇죠. 바로 감상이 나타나 있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라고 했으니까 감상이 나타난 부분이 되겠죠.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친구 효이고요. 려원. 견학 기록문에는 견학 후에 전체적인 감상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담겨야 하는데, 이 글에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어. 그렇죠. 전체적인 견학에 대한 감상 잘 드러났죠. 그러니까 알맞게 설명하고 있고요. 바로 효이가 잘못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 8번입니다.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생각이나 느낌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1번, 자연을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렇게 생각했나요? 맞아요. 자연을 보호하는 일 매우 소중하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고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이 고래도 같이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자연을 보호하자, 생태계를 보호하자. 2번, 생태계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렇죠. 역시 비슷한 말이죠.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을 보호하고, 즉 생태계를 보호하는 겁니다. 3번, 다양한 생물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자, 그런 생각 하게 되었죠. 자,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고래, 그리고 고래와 함께 사는 이 생태계, 다양한 생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중요하구나. 4번, 견학에 대한 깊은 인상과 여운을 느끼고 있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 생각이나 느낌으로 알맞은가요? 알맞아요. 그렇죠. 우리 견학에 대한 깊은 인상, 여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견학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 몰랐던 것들 새롭게 알게 되면서, 아, 고래가 좀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생태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생겼잖아요. 여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른아른 거렸대요. 5번, 고래는 해양 생태계에서 가장 필요한 동물이다. 그런 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물론 고래가 아주 소중하고 멋진 생명체인 건 맞지만 가장 필요한 동물이다라는 표현은 직접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9번입니다. 다음 견학 기록문 쓰기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 할수 있는 활동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견학 기록문을 쓰는 데에도 단계가 있었습니다. 자,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쓰고요. 수정하기 또는 고쳐쓰기를 하고, 친구들이랑 공유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점검까지 해봤거든요. 어느 단계인지 볼게요. 경주국립박물관을 방문해 신라의 역사 유물을 본 경험이 매우 인상 깊었다. 그때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다른 친구들도 경주를 견학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 여러분, 이 생각은 어느 단계에서 할수 있는 생각일까요? 그렇죠. 바로 글을 쓰기 전에. 아, 내가 이 글을 왜 쓸까?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아, 이 글을 쓰고 나면 다른 친구들도 경주를 견학해보면 좋지 않을까? 견학하게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계획하기 단계가 됩니다. 계획하기. 그러면 견학 기록문을 쓰기 위해서 계획을 해요. 이 단계에서 할수 있는 활동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글의 짜임에 맞춰 쓸 내용을 조직한다. 자, 내용 조직하기, 계획하기 단계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자, 글의 짜임에 맞춰 글 내용을 조직한다라고 하는 건요. 처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가운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이 구조를 생각하는 걸 우리가 조직한다라고 합니다. 2번, 그랬을 여정, 견문 감상을 떠올려 본다. 그렇죠. 우리가 내용을 생성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쓸까? 떠올리는 것 계획하기 단계에서 합니다. 3번,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글을 쓰기로 계획한다. 자,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글을 쓰기 계획하는 거, 어떻게 글을 쓰면 좋을까? 계획하는 일환이죠. 4번, 다른 반 친구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자, 다른 반 친구들에게 내가 이미 쓴 글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한대요. 자, 이거는 어느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바로 공유하기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하는 것으로는 알맞지 않고요. 그다음 5번. 보고 듣고 체험한 내용과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정리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도 역시 계획하기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 글쓰기 단계에서 직접 글을 쓰는 거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라. 바로 4번을 찾아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10번. 견학 기록문의 짜임과 쓸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견학 기록문의 짜임 선생님과 알아봤죠? 처음, 가운데, 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할까요? 그래요. 우리가 견학을 가게 된 목적, 언제 갔는가, 어디에 갔는가, 누구랑 갔는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처음에 나타나 있어야겠죠. 그다음 가운데에는요. 그렇죠. 견학을 어떤 순서로 했는지, 어디를 갔는지 여정 나와 있어야 하고요. 내가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견문 나와야 되죠. 그다음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알게 되었는지도 조금씩 들어가면 좋고요. 자, 내가 뭘 느꼈는지도 쓰면 좋아요. 마지막 끝에는 어떤 내용이 좋아요? 그렇죠. 견학한 내용 전체적인 내용 정리하고 내가 느낀 점을 쓰는 것. 이게 바로 끝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 가운데, 끝과 어울리게 한번 이어볼게요. 견학 여정에서의 글쓴이의 견문과 감상이래요. 내가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생각과 느낌, 어디에 들어가요? 그렇죠. 가운데에 들어가요. 견학한 까닭, 함께 견학한 사람, 견학 장소는 어디 들어가요? 그렇죠. 처음에 들어가요. 그 다음, 견학 내용을 정리하고 깨달은 점. 자, 깨달은 점,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끝에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10번까지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단원평가 여러분 어렵지 않았죠? 자, 이번에는 수행평가 내용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국어 4단원 수행평가입니다. 자, 1번부터 2번은 여기 있는 글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볼게요. 우리는 먼저 고래문화특구에 있는 장생포 고래박물관을 방문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고래 전문 박물관이다. 1층 전시실에는 고래의 진화와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었다. 고래는 포유류라 물속에서 숨을 쉴수 없고 일반적인 어류와는 다른 방향으로 꼬리 지느러미를 흔든다고 한다. 2층과 3층을 가로지르는 큰 공간의 천장에는 범고래와 브라이드 고래의 모형과 뼈가 전시되어 있어서 눈이 번쩍 뜨였다. 안내판에 따르면 고래는 무리와 의사소통할 만큼 지능이 높다고 한다. 고래에 대해 알고 나니 진짜 고래를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견학 기록문이에요. 자, 견학 기록문의 어느 부분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하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물결로 표시해 놓은 거 보이죠? 1층 전시실에는, 그리고 2층과 3층을 가로지르는 큰 공간의 천상에는, 자, 이건 장소가 이동을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장소의 이동, 내가 어디를 갔는지 표현한 것을 바로 여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중간중간에 새롭게 알게 된 정보들이 나와요. 고래의 진화와 생태를 알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었다. 자, 일반 어류와는 다른 방향으로 꼬리 지느러미를 흔든다고 한다. 이런 거 바로 견문이 됩니다. 내가 보거나 들어서 알게 된 것, 우리가 견문이라고 하죠. 바로 이 아랫부분에도 견문이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 찾아간 고래 생태 체험관은 고래 생태 체험관도 역시 여정이라고 보면 돼요. 진짜 고래를 볼수 있는 곳이었다. 많은 사람이 고래 수족관에 몰려 있었다. 이곳에서는 돌고래를 실제로 볼수 있었다. 돌고래 4마리가 먹이를 받아먹고 헤엄치며 차례로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돌고래들이 물 밖으로 나올 때마다 관람객들은 모두 탄성을 지르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 돌고래의 모습은 동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신기했다. 자, 감동적이고 신기했대요. 자, 이것은 견학 기록문에서 어떤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렇죠. 바로 생각이나 느낌, 즉 감상을 담은 거죠. 고래 생태 체험관의 돌고래는 남방 큰 돌고래라는 종이다. 이 돌고래는 평균 30년에서 40년을 살수 있으며 돌고래가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모든 사육사가 열심히 관리한다고 한다. 자, 관리한다고 한다. 어디에서 듣거나 보아서 알게 된 거죠. 이것도 역시 견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글쓴이가 견학한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견학한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할 때에는요, 선생님이 아까 밑줄을 쳤던 것처럼 여정을 따라서 정리를 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견학하는 데도 순서가 있잖아요. 이 순서에 맞게 정리를 하면 정확히 내가 무얼 했는지 잘 기억할 수가 있거든요. 제일 처음, 장생포 고래박물관 1층 전시실을 관람하며 어떤 내용을 알게 되었나요? 그렇죠. 바로 고래의 진화와 생태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견학한 내용을 쓸 때에는 어디에서 무엇을 알게 됐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층과 3층을 가로지르는 큰 공간에서 범고래와 브라이드 고래 모형과 뼈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죠. 자, 이게 바로 견학한 순서고요.

자, 마지막엔 여러분 어디로 갔죠? 그래요. 고래 생태 체험관으로 갔어요. 우리 체험관 가서 아주 커다란 돌고래를 직접 봤잖아요. 고래 생태 체험관에서 돌고래 네 마리가 먹이를 받아먹고 헤엄치며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사육사가 돌고래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간단한 견문까지 써준다면 여러분들이 견학한 내용 제대로 잘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랑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을 수는 없죠. 여러분 조금 더 간단하게 썼어도 괜찮고요. 다만 글쓴이가 견학을 했을 때 그 여정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장소의 이동을 생각하세요. 1층 전시실, 2층과 3층을 가로지르는 큰 공간, 그 다음 고래 생태 체험관, 이렇게 장소에 집중을 해서 봐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2번, 이 글에서 여정, 견문, 감상을 한 가지씩 찾아 쓰시오. 자, 여러분 이 글에서 여정도 여러 번 나오고요. 그 다음 견문, 감상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럼 여정, 견문, 감상은 무엇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의 과정을 말해요. 여행의 과정은 주로 시간의 흐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소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를 견학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 여행을 했어요. 그러면 여행한 장소별로 이렇게 여정을 주로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만약 여러분들이 여행을 한 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죠. 여정은 그래서 여행의 과정이고요. 견문은 내가 보고 듣고 안 것, 이걸 말하고요. 그 다음 감상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 또는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글에서 찾아볼 건데요. 여정, 우리는 먼저 고래문화특구에 있는 장생포 고래박물관을 방문했다. 자, 우리가 어디를 방문했는지 그 장소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여정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꼭 안 썼어도 돼요. 다른 거 썼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견문이라고 하는 건요, 고래는 포유류라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고 일반적인 어류와는 다른 방향으로 꼬리지느러미를 흔든다고 한다. 자, 내가 어디서 듣거나 또는 보아서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견문이라고 하죠. 이것 말고 다른 견문 내용을 찾아서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우리 감상 볼게요. 감상은요, 느낄 감, 그 다음 생각상, 이렇게 한자어를 쓰거든요. 느끼거나 생각한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돌고래의 모습은 동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신기했다. 자, 여기 감동적이고 신기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하거나 느낀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감상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견학기록문을 직접 쓸 때에도 이 여정과 견문, 감상이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정이라고 할 때에는 서로 다른 장소를 이동하면서 차를 타거나 걸어가면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한 건물 안에서 1층을 갔다가 2층을 갔다가 3층을 갔다가 정원을 가거나 이런 것들도 여정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견학기록문을 쓸 때에는 이 흐름에 따라서 견문 그리고 감상을 함께 담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잘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 드디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이 견학한 일을 떠올려 견학기록문을 쓰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견학기록문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견학기록문을 쓸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일까? 내가 견학기록문을 쓸 만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딜 갔었지? 친구들이랑 갔던 거, 부모님이랑 갔던 거,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갔던 거, 아니면 뭐 다른 친척들이랑 갔던 것도 좋죠. 자,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갔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잘 남는가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동물원에 갔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박물관에 갔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딘가로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걸 떠올려 봤어요. 바로 경주국립박물관에 방문해 신라의 역사 유물을 본 일. 예를 들어 이걸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 그런데 여러분 아무거나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막상 글을 쓰려고 할 때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여러분들이 기억에 잘 남는 걸 떠올려 주세요. 선생님은 경주국립박물관에 방문해서 이 유물을 봤던 일이 진짜 기억에 남았어요. 자, 그러면 글을 내가 왜 쓰는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 글을 왜 쓸까? 이 글을 내가 그냥 써서 기억하려고 쓰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기록문을 써서 남에게 보여줘서 이 사람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은가? 아니면 나 말고도 누군가가 이 장소를 방문했으면 하는 마음

0: 있는가? 그리스는 목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는 목적을 생각할 때 함께 떠올리면 좋을 것이 바로 읽을 사람입니다. 이 글을 누가 읽을까? 나 혼자 읽을까?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읽을까? 아니면 친구들이 읽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보시나? 자,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견학에서 얻은 경험과 느낀 점을 정리하고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정해봤어요. 내가 느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읽을 사람 누구로 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6학년 친구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읽을 사람을 어른으로 정할지 아니면 아이들로 정할지 아니면 모두로 정할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쓰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쓰기 전에 미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계획만 세우고 그냥 끝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짧게라도 한번 견학 기록문을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글쓰기 실력이 진짜 많이 향상이 될 거예요. 수행평가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죠. 견학하면서 보고 듣고 안 것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하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선생님과 함께 국어 4단원의 내용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국어 5단원의 내용으로 만날게요. 지금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이 만주방 나라를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오늘은 선생님이 어떤 책 준비하라고 했나요? 그래요. 바로 우리 북투 실전책 준비하라고 했죠? 우리 실전책은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잘 정리해서 문제로 한번 여러분의 실력을 점검해 볼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요, 핵심 복습을 먼저 해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단원 정리 한번 쫙 해보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선생님이 심도 있게 다루어 줄 거예요. 빈칸도 많이 뚫어놨어요. 그다음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오늘 1번부터 5번까지 만나볼 거예요. 나머지 문제는 언제? 맞아요. 바로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먼저 핵심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이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한번 떠올려 볼 건데요. 이제 우리 단원의 제목만 봐도 알아요. 말의 재미가 솔솔. 그러니까 말의 재미를 느껴보았죠. 여러 가지 말놀이를 해보았는데요. 혹시 기억나나요? 네, 우리 여러 가지 해봤어요. 다섯 글자 말놀이, 꼬리 따기 말놀이, 주고받는 말놀이, 말 덧붙이기 놀이, 그리고 같은 소리가 나는 낱말들, 첫 소리가 같은 낱말들 쭉 이야기하기. 진짜 많이 했죠? 그럼 대표적인 말놀이들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말놀이는 비슷한 것을 떠올려서 말을 이어가는 놀이입니다. 비슷한 것을 떠올려서 말을 이어간다. 그런데 어느 부분을, 그래, 말의 꼬리를 잡는다라고 해서 우리 꼬리 따기 말놀이라고 했죠. 우리 꼬리 따기 말놀이의 예를 선생님이 이 아래에 준비해 보았어요. 어떻게 놀이를 할 것이냐? 바로 사과는 빨개, 맑았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러면 빨간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빨간 것 어떤 것이 있을까? 빨가면, 딸기. 그 다음, 빨가면 딸기? 딸기는 빨간 것 말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딸기는 작아. 작은 것을 떠올려 볼까요? 작으면 아기. 이런 식으로 꼬리를 계속 따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여러분 알수 있겠나요? 그래요. 작으면 아기. 그 다음 어떻게 시작해요? 아기는으로 시작해야죠. 아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작은데, 귀여워. 아기는 귀여워. 그러면 그 다음 귀여운 무언가를 또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귀여운 것? 귀여운 것 무엇이 있지? 귀여우면 강아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 여러분 또 강아지의 또 다른 특징을 떠올려서 이렇게 쓴다면 여러분 꼬리 따기 말놀이를 쭉 이어서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꼬리 따기 말놀이는요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데 이 내용을 그냥 말하는 것도 좋지만 노랫말처럼 불러주는 것도 좋아요. 어떻게? 사과는 빨개, 빨가면 딸기. 이렇게 하지 말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것처럼 사과는 빨개, 빨가면 딸기, 딸기는 작아. 이렇게 연달아서 노래를 해보는 거죠. 재밌겠죠? 친구들과 함께 꼬리 따기 말놀이 꼭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우리는 다른 놀이도 배워보았어요. 어떤 놀이냐? 바로 묻고 답하면서 말을 주고받는 놀이. 어떤 놀이? 그렇죠. 바로 주고받는 말놀이. 주고받는 말놀이에서는요, 질문과 대답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요. 하나는 뭐니? 질문하고, 그 다음, 숟가락 하나? 라고 대답하죠. 그 다음, 옆으로 가보면, 둘은 뭐니? 라고 또 질문해요. 그 다음, 젓가락 둘?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말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주고받는 말놀이예요. 그러면 두릅머니 다음엔 셋은머니겠죠? 셋은머니, 세발자전거 바퀴 셋, 넷은머니, 코끼리 다리 넷,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겠죠? 그런데 우리 꼭 이렇게 하나, 둘, 술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어떤 것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동그라미는 뭐니, 네모는 뭐니라고 모양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대답을 할 때에는 아, 우리 동그라미 모양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야겠죠. 동그라미는 뭐니? 여러분 머릿속으로 동그란 것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동그란 것. 어떤 것이 있을까? 동그라미는 뭐니? 동전. 동그라미. 또 동그라미인 것 무엇이 있나요? 동전 말고도? 그래요. 벽시계? 동그라미. 자동차 바퀴? 동그라미. 아니면 보름달? 동그라미.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 네모는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네모 떠올려 봅니다. 국어책 네모, 색종이 네모. 선생님은 색종이를 골라볼게요. 색종이, 네모. 그러면 네모는 뭐니? 다음에 세모는 뭐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 빨강은 뭐니? 파랑은 뭐니? 라고 색깔을 묻고 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빨간색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빨강. 우리 주변에서 빨간 것 무엇이 있을까? 빨강은 뭐니? 딸기도 있고, 사과도 있고, 선생님은 우체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체통. 빨강. 그 다음, 파랑인 것 무엇이 있을까? 파랑인 것? 그래, 바다. 파랑. 이렇게 말이죠.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어서 주고받는 말놀이를 하면요. 여러분들 친구와 사이도 더 좋아질 거예요. 자, 그 다음 말놀이도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친구가 한 말을 반복. 반복한 뒤에 다른 말을 덧붙인대요. 어떤 말놀이일까요? 말을 덧붙인다? 그래요. 바로 말 덧붙이기 놀이죠. 말 덧붙이기 놀이는요. 어떻게 하느냐? 노래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앞 친구가 말한 내용을 먼저 반복하고, 그 다음 자신이 새로운 낱말을 넣어서 한번더 이어서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말 덧붙이기 놀이에요. 그럼 이 다음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앞 친구가 한 이야기를 먼저 반복을 하고, 그 다음 새로운 내용을 넣어야겠죠? 과일 가게에 가면 사과도 있고, 그 다음 친구가 말한 것 바나나도 있고, 새로운 것 떠올려 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요. 딸기도 있고, 이렇게 말이죠. 여긴 없지만 다른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딸기도 있고, 포도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글이 다써 있으니까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될것 같죠. 그런데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이 놀이를 하다 보면요. 완전 기억력 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어떤 말 했지? 그 다음 저 친구는, 저 친구는 바나나라고 했나? 딸기라고 했나? 저 친구는 망고라고 한것 같은데. 기억력이 진짜 좋아야 해요. 그러니까 앞 친구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기억한 다음,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서 하면 말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20명이서 같은 반에서 이런 놀이를 하면요. 한 바퀴를 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를 위해서는 모둠원들끼리, 그러니까 한 4명, 5명 정도 같이 이 놀이를 해보면 두 바퀴도 돌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친구들과 말놀이를 하면 대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일단? 그래요. 바로 재미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냐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 말놀이를 하자라고 하면요. 친구들이, 선생님, 국어 시간 너무 재미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도 국어 하면 안 되나요? 선생님, 국어 시간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3교시, 4교시까지 계속 국어만 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정도로 말놀이는 참 재미있다.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하고 함께 즐겨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말놀이를 하면 어떤 점이 또 좋을까? 여러 가지 낱말을 익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익힐 수 있냐면 우리가 공책을 책을 보고 또는 공책에다가 이렇게 적어가면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점이에요. 선생님, 이건 공부하는 거 아니고 노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말놀이를 하면요.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낱말 익히면서 즐겁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 재미있고 다양한 말로 내 생각을 어떻게 할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다섯 글자 말하기 다섯 글자 말놀이 기억나죠? 여러분들의 기분, 여러분의 생각 같은 것들을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만점한 국어 공부하는 여러분의 느낌, 기분 어때요? 그러면 다섯 글자로 말해볼까요? 정말 행복해, 진짜 신나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좀더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겠죠. 그러면 이런 말놀이 좋은 건 알겠어요, 선생님. 그럼 말놀이는 대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잘할 수 있는 방법. 일단 첫 번째는요, 앞사람이 하는 말에 이것 해주는 겁니다. 무엇? 바로 집중이죠, 집중. 앞사람이 하는 말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요, 꼬리따기 말놀이도 어렵고요. 말덧붙이기 놀이 당연히 못합니다. 주고받는 말놀이도 앞 친구의 질문이 기억이 안 나면 우리가 도대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사람이 하는 말에 집중을 해야 한다. 그 다음, 말놀이를 할 때에는 무엇이나 무엇을 생각하며 말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규칙. 그리고 방법입니다. 이것은 말놀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놀이를 할때다 마찬가지예요. 규칙과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놀이에 참여하면요. 이 놀이가 원활하게 흘러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명이서 말놀이를 하기로 했는데 한 친구가 계속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요. 놀이는 못하고 계속 규칙과 방법만 설명하다가 시간이 쭉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규칙 방법을 생각하면서 놀이에 참여하기. 그다음 우리는 또 어떤 내용을 알아보았나요? 말놀이 말고도 책에 대한 생각 그리고 느낌을 나눠 보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시원한 책 그리고 내 마음 시옷시옷 히읗 이 그림책들 만나보았죠? 만나보니까 어때요? 선생님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던데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재미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왜 재미있을까? 어느 부분이 재미있지? 하면서 우리가 연결지어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됩니다. 나는 이 부분이 재미있었어. 왜냐하면 이런 이런 부분이 새로웠거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여러분 생각이나 느낌을 나눌 때는요.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시원한 책에서 아저씨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뜨거운 국물을 마시고 시원하다고 말하는 장면이 재미있었어. 이렇게 여러분들의 느낌을 담아주는 거죠. 생각과 느낌.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 느낌 나눌 수 있을까? 자신이 읽은 책에서 좋아하는 문장을 찾아서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는 재밌었던 부분이니까 어떤 장면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은 책에서 좋아하는 문장을 직접 찾아도 돼요. 내 마음, 시옷시옷 히읗에서 어떡하지? 심심하면 상상해. 이 문장이 좋아. 라고 이야기해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까닭까지 말한다면 진짜 100점 만점이에요. 그럼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아주 잘 나눌 수 있을 거랍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함께 똑같은 책을 읽을 일이 있다면 책을 읽고 함께 앉아서 생각, 느낌을 말해보세요. 바로 그게 독서를 즐겁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확인 문제도 한번 만나볼게요. 말놀이를 잘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말놀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1번, 규칙이나 방법을 생각하며 말합니다. 어때요? 그래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규칙, 방법을 잘 생각하며 말해야 말놀이를 잘할 수 있어요. 끊이지 않고 아주 잘 진행을 할수 있는 거죠? 2번, 앞사람이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특히나 앞사람. 어때요? 말놀이를 잘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이죠. 뒷사람의 말보다는 앞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좋습니다. 3번, 앞사람이 하는 말을 무조건 따라합니다. 어때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말놀이마다 말놀이를 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맞은 것 1번, 2번에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핵심 내용 복습해 보았어요. 어때요? 머릿속이 쭉 정리가 되나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학교 시험 반점학 문제로 한번 만나볼게요. 오늘은 학교 시험 만점왕 1번부터 5번까지만 만나볼 거예요. 휴, 다행이죠? 오늘 우리 20문제 다 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먹어도 됩니다. 그럼 우리 1번부터 만나볼게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와, 시가 나왔네요. 익숙한 시입니다. 가는 비가 내리는 날이야. 우산을 쓸까 말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가는 비라는 것은 학교에 가다, 집에 가다라는 가다가 아니죠. 가늘다라는 것은 두껍지 않다는 거예요. 얇다는 겁니다. 자, 가늘게 내리는 비는 가랑비. 국숫발 같이 가늘다고 가랑비. 가랑비보다 더 가는 비는 이슬비. 풀잎에 겨우 이슬이 맺힐 만큼 내려서 이슬비. 여러분, 이 시의 제목 기억나죠? 그래요. 바로 가랑비와 이슬비였어요. 이 시에서는요, 가랑비와 이슬비가 어쩌다가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을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시였습니다. 문제도 한번 만나볼게요. 가랑비와 이슬비 중더 가는 비는 무엇인지 쓰세요. 라고 했어요. 가랑비와 이슬비, 어떤 비가 더 가늘었나요? 자, 먼저 가랑비는 그냥 가는 비예요. 그런데 이슬비에 대한 설명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래요. 가랑비보다 더 가는 비라고 했죠? 더 가는 비는 바로 이슬비입니다. 이슬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2번. 이 시를 통해 알게 된 내용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알게 되었나요? 내용이 머릿속으로 쑥 지나가죠. 어떤 내용을 알게 되었나? 1번.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까닭?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까닭 나왔나요? 아니요. 어떤 설명도 없었어요. 2번. 비로 시작하는 다양한 낱말들. 아니요. 비로 시작하는 다양한 낱말들을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가랑비, 이슬비, 오히려 비로 끝나는 두 가지 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3번. 재미있는 비의 이름과 그런 이름이 붙은 까닭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어때요? 정답 여기에 있었죠? 가랑비, 이슬비라는 비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그런 이름이 왜 붙게 되었는지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죠. 자, 그럼 우리 가랑비, 이슬비만 알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 선생님이 여러 가지 비의 이름 말해줬었죠?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 가지 비의 이름과 비의 이름이 붙은 까닭. 기억을 떠올려 볼게요. 첫 번째, 바로 단비가 있었어요. 단비 하면 가뭄의 단비라는 것이 떠오르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자주 만나게 될 거거든요. 가뭄은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굉장히 건조해서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비가 내리네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내리는, 필요한 때 알맞게 내리는 비를 단비라고 불러요. 그 다음, 잔비는요, 여름에 내리는 비예요. 여름에 내리는 비인데 왜 잔비일까? 원래 여름에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농사일을 해야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휴, 낮잠을 자야겠다. 여름에 일을 쉬고 낮잠을 잘수 있게 해주는 비라서 잔비라고 불렀죠. 그 다음 찬비는요, 말 그대로 차갑게 느껴지는 비를 말합니다. 차가워. 그럼 찬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장대비는요, 장대라는 건 어떤 막대기 같은 걸 말해요. 그런데 장대처럼 굵고 거세게 쫙쫙 내리는 비다라면 장대비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여우비도 있었어요. 여우비 기억나나요? 네, 여우비는요, 여우의 특징과 비슷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었어요. 여우는요,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행동도 굉장히 잽싸고 빠르거든요. 마치 그런 여우처럼 볕이 나 있는 날,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날, 잠깐 비가 오다가 그쳐요. 그러면 이거, 여우비네라고 부릅니다. 여우비. 그다음 채찍비라고 하는 것은요. 채찍은요, 여러분, 무언가를 때리는 이런 기다란 물건이거든요. 채찍비라는 건 마치 채찍을 이렇게 내리치듯이 굵고 세차게 쏟아진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지막

1번부터 5번까지 복이 없어도 술술술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년리를 하면 좋은 점첫 번째, 재미있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하고 싶어요. 두 번째,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낱말을 익힐 수 있어요. 공부하는 것 같지 않고 왠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낱말이 꼭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낱말들로 내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고르는 문제 아니어도 서술형이어도 쓸수 있겠죠? 그럼 우리 답 한번 찾아볼게요. 1번, 함께 말놀이를 하면 재미있습니다. 좋은 점 맞아요. 2번, 소중한 추억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말놀이는 소중한 추억을 기록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3번,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낱말을 익힐 수 있어요. 낱말을 익힐 수 있어요. 좋아요. 자연스럽잖아요, 심지어. 4번, 나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습니다. 내 생활을 반성할 수 있나요? 말놀이를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건 일기를 통해서 가능하겠죠. 다음 5번이에요. 재미있고 다양한 말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다섯 글자 말놀이를 할 때에도 다양한 말로 내 생각 표현할 수 있었죠? 이것도 바로 말놀이를 하면 좋은 점이에요. 좋은 점 모두 골라라. 1번, 3번, 그리고 5번까지 이렇게 3개나 고를 수 있겠네요. 다음 4번부터 5번 문제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과는 빨개로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 이거 바로 알수 있어요. 어떤 말놀이인가요? 그래요. 바로 어떤 대상의 특징을 떠올리는, 그래서 쭉 이어서 말하는 꼬리따기 말놀이였죠. 꼬리따기 말놀이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대상의 특징을 떠올리고 그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른 대상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죠? 아, 사과와 딸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빨갛다는 공통점이 있지. 그럼 딸기랑 아기는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아, 둘다 작다는 공통점이 있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볼게요. 사과는 빨개. 빨가면 딸기. 딸기는 작아. 작으면 아기. 아기는 귀여워. 귀여우면 곰인형. 곰인형은 포근해. 포근하면 봄. 분명히 사과로 시작했는데 봄으로 끝났네요. 비슷한 점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꼬리따기 말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4번 문제예요. 이와 같은 말놀이 방법을 바르게 설명한 친구. 이와 같은 말놀이 바로 꼬리따기 말놀이였죠. 어떤 친구가 제대로 설명했을까요? 준영,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것들을 떠올려서 말을 이어가야 해. 어떤가요? 맞아요. 바로 꼬리따기 말놀이를 하는 방법 준영이가 제대로 설명하고 있죠? 근우, 앞사람이 한 말을 반복하고 새로운 것을 덧붙여서 가야 해. 이건 어떤 말놀이예요? 그래요. 1 말놀이는요, 바로 말 덧붙이기 놀이예요. 우리 시장에 가면, 운동장에 가면 이런 말놀이들 해보았죠? 바로 근우는 말 덧붙이기 놀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시호는 반대되는 특징을 가진 것을 떠올려서 말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죠. 반대되는 특징이 아니라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것들을 떠올려야 한다. 그러니까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은 바로 준영이네요. 준영. 이렇게 이름을 써주죠. 5번이에요. 이 말놀이의 방법을 떠올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쓰세요. 라고 합니다. 자, 우리 꼬리따기 말놀이 직접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이렇게 문제가 준비되어 있네요. 그런데 시작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바로 코끼리 코는 길어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길어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 모두 다 정답이 될수 있어요. 선생님은 예시를 한번 들어서 보여줄게요.
코끼리 코는 길어. 그럼 긴걸 떠올리는.

거죠. 길면 길면 바나나 바나나. 그러면 바나나의 또 다른 특징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나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바나나는 노래 노란색이니까. 그러면 노란 것 무엇이 있을까요? 노란 것을 떠올려서 노라면 주변에서 노란색인 것? 무엇이 있지? 아, 봄에 피는 개나리. 그럼 또 개나리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개나리는 예쁜 꽃이니까. 그 다음 또 이어서 이렇게 쓸수 있어요. 예쁘면 누구? 바로 엄마.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 엄마는 포근해. 이런 식으로 쭉 이어서 말놀이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학기 시험 만점 문제 우리 5번까지 만나봤고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만점왕 퀴즈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말놀이죠? 그래요. 바로 주고받는 말놀이에요. 동그라미는 뭐니? 자전거 바퀴 동그라미. 네모는 뭐니? 국어 교과서 네모. 세모는 뭐니? 이것 세모.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남아있는 문제들 함께 풀어볼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인우입니다. 자, 오늘은 13번째 시간이고요. 자,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외워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는 주제 중 하나인데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고등학교에도 자주는 아니고요. 종종 등장을 합니다. 특히 1학년 2학기 때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과 고등학교 선생님들 간에 이 개념에 대한 온도 차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제 중학교에서 근무를 할 당시에, 이게, 교과서의 개념으로 이제 제시되지 않는구나. 교과서 뒤에 어느 정도 활용 문제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조금 학생들한테 설명을 더 깊게 해주던지, 아니면 좀 가볍게 하고 시험에서는 좀 자제하던지, 뭔가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당연히 배우고 올라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입장에서는 선생님에 따라서 뭐 수업 때 다루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 근데 웬만하면 다룰 겁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때는 결국엔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좀 해두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오늘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냥 주제가 딱 이렇게밖에 없어요. 오늘 알아야 할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삼각형 내각, 안쪽에 있는 각에 대한 이등분선, 그리고 삼각형의 외각, 바깥쪽에 있는 각에 대한 이등분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것도 피라미드 유형입니다. 그래서 결국 피라미드 유형이라는 거. 지난 강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강 내용을 깊게 복습하시고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달인이 되세요. 그쪽은. 근데 여기는 막 달인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 강의 듣고 제 포인트대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개념 4.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 첫 번째, 내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안쪽에 있는 각인데, 그림을 보면 요런 식이에요. 자, 보세요. 어떤 삼각형이 있고요. 삼각형이 있고, 요런 식으로 어떤 내각의 이등분선이 있어요. 특징으로는, 특징. 자, 어떤 삼각형 확대를 좀 해볼게요. 필요한 부분에. 자, 이런 식으로, 요렇게 선이 그어져 있고, 동그라미 두 개가 보통 있어요.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이라는 표시죠. 그래서,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게 성립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선분 AB 대 선분 AC. 두 선분의 길이의 비 볼게요. 어디 있냐면 왼쪽 대 오른쪽은. 그쵸? 그리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BD 대 CD다. 이렇게 되죠. 그죠? 다시 제가 그냥 그림 또 행동으로만 보여드리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겁니다. 다시요. 왼쪽 대 오른쪽.

이쪽은 아래쪽 대 아래쪽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규칙은 이쪽, 그쵸? 그래서 이 규칙대로 좀 암기를 하고, 뭐 그런 학생들도 많은데, 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몇대 몇은 몇대 몇. 이걸 쓰려면 닮음에서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이 공식이 유도됐는지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공식 이거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서 잘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워는 봅시다. 알겠죠? 자, 그럼 위에 좀 키워드를 좀 써놓을게요. 키워드. 여기에 결국 피라미드 유형입니다. 피라미드. 일단 피라미드 써놓고요. 그 다음에 보조선 있어요. 보조선을 쓸 겁니다. 보조선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나와요. 자, 요게 키워드입니다. 아래 내용에 이거를 좀 유도를 해보죠. 이 결과를. 피라미드 유형으로 결국 닮음을 찾을 건데요. 그 과정에서 보조선 하나 사용할 거고, 그 과정에서 또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길이의 비가 성립하는지.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아, 공식 빨리 외우고 문제 풀어야지 이러지 말고, 도대체 얘는 닮음 단원에 있는데, 왜몇대 몇은 몇대 몇이 성립할까? 참나? 그죠? 이런 궁금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3번 BA를 좀 연장해 볼게요. 이렇게 쭉 연장을 해 보겠습니다. 연장을 할 거고, 두 번째, 자, 어떤 보조선을 그을 거냐면, 여기 보세요. 각의 이등분선 보이죠? 이 각의 이등분선과 C를 지나는데 평행하도록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평행. 아, 요 정도? 좀 평행해 보이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평행한 보조선을 긋는 거예요. 평행한 보조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림에 피라미드 유형 있네. 그죠? 보이세요? 피라미드요. 이렇게 생긴 피라미드를 요렇게 눕힌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라미드 모양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을 찾아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평행선이 그어지다 보니까 동이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요 동그라미와 억각을 표시해보면 여기 억각이에요. 그쵸? 그렇게 크기가 같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동위각의 크기가 같아서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잠시만요. 자, 여기 조금 살짝 지워보면 요렇게. 이렇게 되면은 어디에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생깁니다. 이등변 삼각형. 자, 어디 있냐면요. 여기요. 여기 보세요.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다 보니까 여기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을 하죠. 그쵸? 오케이. 이등변 삼각형이네. 자, 이제 결론을 내볼게요. 지금 피라미드 유형 입장에서 잘 봐요. 피라미드 유형 입장에서 지금 여기 AC와 여기 점을 하나 지어볼까요? A, B, C, D. 2, 그죠? 이렇게 2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선분 AC의 길이와 AE의 길이가 같죠? 그죠? AE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닮은 B, 보세요. 얘대 얘는, 얘대 얘다. 동의하세요? 다시요. 얘대 얘는, 얘대 얘다. 동의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 피라미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원래 있던 자주 쓰는 공식 말고, 좀 모양을 통해서 하는 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다 이거다는 아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요런 관점에서, 여기서도,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런데, 저기 아까 이등변 삼각형 때문에, 보세요. 이게, 이거랑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이거 대 이거는 이었는데, 이거 대 이거는. 다시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게 성립하는 얘기예요.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러한 녀석들로 만들어진다 이거죠. 됐습니까? 꼭 이거를 멈추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보여보시고요. 아마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다시 한번 꼭 해보세요. 아, 피라미드 유형 어떻게 썼더라? 각의 이등분선을 바깥쪽에 평행하게 그어서 만들었거든요. 이거 꼭 스스로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다뿅 지울게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 대 이거는, 그쵸? 원래는 이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렇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모양 자체는 쉬워서,
그리고 명확한 인출 단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가계 이등분선이 딱 있는 거예요. 요거 딱 보면 가계 이등분선 이렇게 딱 학생들이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선 같은 경우는 잘 외우더라. 그게 잘 적용하더라. 기존에 여러분 선배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거는 좀 외워 봅시다. 알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학창 시절 때 어떻게 우리가 배웠었냐면 이거를 원숭이 공식이라고 좀 이름을 지었거든요. 요즘 이상한 거 많이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 원숭이 같이 생겼어요. 무슨 소리냐면 저 가계 이등분선 표시하는 게 여기가 눈 같은 거죠. 눈. 여기가 눈이에요. 그리고 원숭이, 그 얼굴. 이 안쪽 삼각형이 얼굴이에요, 얼굴. 이게 얼굴인 거죠. 약간 코 있고 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새빨갛잖아요, 원숭이가. 얼굴이고, 자, 보세요.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원숭이. 원숭이. 이거 대 이거는. 원숭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대 이거. 두 상을 먼저 그려주고, 입. 요거 대 요거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그래서 약간 원숭이 공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학생 때 기억했거든요. 학생 때 기억이 난다는 게 저는 더 신기한데. 근데 기억이 분명히 나요. 원숭이 공식으로 저는 외웠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어떻게든 모양을 통해서 기억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이었어요. 오늘 두개 중에 첫 번째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어떤 길이의 비 공식이었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종종 등장하니까 꼭 외웁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인데요. 이게 좀 골치 아파요. 이게 동의하시죠? 이게 좀 골치 아픈데 이게 외각의 이등분선인데요. 그러니까 외각. 자, 주인공이 뭐냐면요. 삼각형 ABC는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근데 외각에 대한 지금 외각 있죠, 여기? 외각의 이등분선이 등장하는데 요런 상황 속에서 뭔가 또 보세요. AB 대 AC는 BD 대 CD가 성립하더라. 이겁니다.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외워봤자 못 써먹습니다. 외워봤자 내각은요 그림 각이 어머 귀여워라 각이 안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이 돌아가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아래쪽 아래쪽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요 그림이 조금만 돌아가도 완전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도 써먹지를 못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렵게 내면 정말 어려워지니까 좀 외운다라기보다는 좀더 어려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얘는 그냥 그 과정을 외워버리세요, 통째로. 제가 문제도 그렇게 풀 건데, 자, 무슨 소리냐면, 얘도 똑같이 피라미드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찾아내서, 그 안에서 누구와 누가 닮았으니까, 닮은 비 활용해서 풀자. 이렇게 하는 것이 공식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를 풀수 있는 더 좋은 방법 같아요. 제가 중학교 문제들도 다 풀어봤고요. 고등학교 때 이거 관련된 문제들도 막 접해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이건 외워도 학생들이 잘못 써먹더라고요. 열심히 설명해줘도 응? 이렇게 돼요. 문제가 바뀌면. 그래서 우리 피라미드 유형을 응용한다라는 관점에서 이것도 살펴볼게요. 자, 어떤 보조선이 필요하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직선. 자,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요거. 색깔을 바꿔보죠. 색깔을 빨간색으로. 자, 요거. 외각의 이등분선을 삼각형 입장에서 평행하게 그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 C라는 점을 진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B는 보세요. B는 안 되겠죠? B는 삼각형 바깥이고 A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딱 가운데 있는 C를 지나도록 그려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거의 목적은 무엇이다? 피라미드 유형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이제 평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피라미드 유형 보이세요? 피라미드 유형. 어디 있냐면 요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보이시죠? 여기도 피라미드가 숨어 있어요. 끝. 그냥 이걸로 문제 풀면 되는데 여기도 앞에서 내각의 이등분선과 마찬가지로 엇각과 동의각이 옮겨져서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요. 자, 어디 있는지 보면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엇각 여기 동그라미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동그라미 볼게요. 동의각이 여기 있습니다. 평행선 이렇게 동의각. 그래서 어디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 그렇죠. 여기 안쪽에 이등변 삼각형이 숨어 있습니다.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죠? 그렇죠? 요거 잘 활용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일단 주어진 표현을 좀 따라 읽어보죠. 선분 AB 대 AC는. 네, 이 점을 좀 이름을 지어볼게요. ABCD. 그렇죠. E라고 했을 때 지금 선분 AC와 AE의 길이는 같습니다. 얘는
3분 A.

E의 길이와 같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AB 대 AE는 이건데, 자, 우리가 좀 돌려서 표현해 볼게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위쪽이 B고요. 여기가 A, 여기 E, 그리고 반대쪽에 C랑 D. 여기가 이렇게 평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따라 읽어보면, AB 대 AC라는 것은 AB 대 A이잖아요. 요거예요. 이거. 우리 피라미드에서 세 번째 쪽인데, 전체 대 아래쪽은 반대쪽도 전체 대 아래쪽이다. 요걸 쓰는 거거든요. 다시요. 전체 대 아래쪽은 AB 대 AE는 BD 대 CD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체 대 아래쪽은 전체 대 아래쪽이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피라미드 입장에서. 그래서 이 성립을 하는데 요 A라는 게 이등변상근 때문에 여기랑 같아져서 저런 모양의 공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요. 절대 외우지 마시고요. 얘는 더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이 모양 만든 거 있죠? 피라미드 모양 만든 거를 계속 연습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알겠죠? 아, 할수 있어요. 왜 결국 아니 선생님 그럴 거면 이거 외우죠. 아니, 외워봤자 적용을 못 한다니까요. 진짜로 어려워지면 이 그림 아니면 적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제말 듣고 피라미드의 응용이다로 계속 처음엔 느려도 결국엔 이게 오래 가거든요. 이렇게 연습을 해봅시다. 자, 문제를 봅시다. 문제. 자, 요거는 내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상황이죠. 안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딱 보면, 이거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렇게 풀어요, 잘. 그래서 얘는 원숭이 바로 그려볼게요. 얘대 얘는 얘대 얘다 이거죠. 그래, 적어볼게요. 2x 더하기 1 대, x 더하기 2는 6대 4잖아요. 6대 4 간단히 나타낼게요. 3대 2.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바로 적어볼게요. 3x 더하기 6은 바깥 거끼리 곱하면 4x 더하기 2와 같다. 이항을 해주면 x는 4. 이렇게 되죠?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비교적 네, 공식이 간단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유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AD와 평행하게 이렇게 C 쪽에 그어주고 이렇게 연장을 해주면 여기 이등변상각형 하나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X 더하기 2가 돼요. 이등변이라서. 그래서 그냥 피라미드 입장에서 풀면 얘대 얘는 얘대 얘다.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고요. 저는 그게 싫어요라고 하면은 2X 더하기 1대 전체는 6 6대 10, 요렇게도 접근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유도 과정을 그리면 좀더 접근성이 좋아져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보조선을 아예 그냥 다 그려놓은 요 그림으로 시험을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요것도 유도하는 것도 한 번쯤은 해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78쪽인데요. 자, 이번엔 넓이네요. 넓이.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원숭이 그려볼게요. 6대 9는, 즉, 2대 3이죠, 그쵸? 누구도 2대 3이냐? BD 대 CD도요. 여기도 2대 3입니다. 그쵸?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왼쪽, 하얀 부분의 넓이가 18이래요. 18. 자, 그러면 18이니까 여기는 지금 둘이 몇대 몇일까요? 선생님, 닮은 비가 2대 3이니까 4대 9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두 도형은 닮지 않았습니다. 닮은 비 4대 9, 그러니까 넓이의 비는 4대 9 아니고요. 지금 밑변의 길이는 2대 3인데 높이는 똑같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의 비가 곧 넓이의 비가 됩니다. 그래서 2대 3은 18대 삼각형 ADC의 넓이. 자, 이거 중요합니다. 높이가 같네. 밑변의 길이의 비가 곧 넓이의 비네. 제곱이 아니라는 거 구분해 주시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앞에 거 9배, 뒤에 거 9배 하면 되겠죠? 답은 27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유제 11번이었고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외곽의 이등분선. 자, 이제 그림 좌우 대칭이죠? 분명히 약간 외곽의 이등분선 오른쪽 있었는데. 막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핵심은 이거예요. 요 각의 이등분선, 형광펜 기능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외곽의 이등분선을 평행하게 그어줄 거예요. 근데 삼각형 ABC 입장에서 요렇게요, 요렇게. 그러면 피라미드 보이세요? 요렇게. 예, 요걸 이용하자 이겁니다. 요거 이용하면 문제가 풀려요. 자, 구하고자 하는

어디 있느냐? AB분의 AC네요. AB분의 AC.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각은 요각과 같죠? 평행선의 성질. 그리고 이각은 이각과 같습니다. 동이각에 의해서. 그래서 점을 좀 매겨보면 여기 E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E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그죠? 이등변 삼각형.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AB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꼭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여기랑 똑같네요. 그쵸? 그래서 저걸 이용하면 되겠다. 이건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대, 이거 색깔을 또 다르게 파란색으로. 여기 대, 이렇게 가볼까요? 여기 대, 이렇게는 몇대 몇이에요? 이렇게. 6대 14죠. 그쵸? 그러면 3대 7인가요? 3대 7? 맞죠? B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해볼게요. 그럼 반대쪽도 여기도 여기 대 여기는 몇대 몇이에요? 3대 7이겠죠. 동의하십니까? 요런 식이란 얘기예요. 요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여기 표현이 좀 어렵죠. 가뜩이나 어려운 문제인데 AB와 AC 보겠습니다. 지금 AC는 여기잖아요. 전체. 전체죠? 전체니까 7에 속하네요. 7. 그래서 선분 AC를 만약에 7K라고 해볼게요. 7K. 7이니까. 7에 적당히 뭘 곱한 거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몇 K예요? 여기. 자, 이제 들어갑니다. 선분 EC는 몇 K? 그렇죠. 3K가 되겠죠? 3K? 그럼 남아있는 여기 AE는 어떻게 돼요? AE는 4K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AB분의 AC는 선분 AE분의 AC와 같기 때문에 그것은 4K분의 7K니까 4분의 7이다. 이렇게 구하자 이런 겁니다. 답은 4분의 7이에요. 자, 어때요? 뭔가 복잡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에 하던 거 써먹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해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6번이에요. 연습문제 6번 79쪽. 여기도 똑같아요. 자, 구하고자 하는 걸 구하기 전에 요거를 똑같이 이렇게 그어봅시다. 평행하게. 그러면 피라미드가 하나 있어요. 요렇게 누워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 하나 체크할게요. 여기 이등변 삼각형 있어요. 저왜 그랬냐면 억각과 동이각에 의해서. 됐죠? 그래서 AC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이유는 얘를 써먹으라는 거죠. 요 길이 구해라 이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점을 E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는 구하라는 게 선분 A입니다. 그쵸? 그러면 얘를 구하라는 건데 닮은 B를 좀 이용해 볼게요. 지금 보겠습니다. 3대 9 이렇게 가보죠. 3대 9는, 즉, 1대 3이죠? 1대 3. 여기도 1대 3이겠네요. 여기도 1대 3. 1대 3은 선분 BE 대 6입니다. 그럼 선분 BE는요, 2가 되겠죠. 2. 2cm. 이쪽이 2cm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4cm가 되겠죠? 6번의 답은 4cm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피라미드 응용처럼 계속 푼다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단원 마무리 91쪽에 16번인데요. 자, 얘는 그러니까 내각의 이등분산은 외우자 공식을. 그죠? 그래서 12대 10이네요. 6대 5죠? 여기도 6대 5가 되죠. 자, B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럴 때 왼쪽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뭐 주어진 거 없나 하고 보니까 전체가 44네요. 그쵸? 그럼 식은 이렇게 되겠죠? 전체가 44인데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11개 중에 6개네. 그쵸? 계산해 보면 24가 나옵니다. 16번 답은 3번이 되겠죠. 됐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17번이요. 또 외곽의 이등분산 나올 때는 그냥 공식 없이 자, 요렇게 똑같이 아, 요거 안쪽에 C를 진하게 딱 그어주고 이렇게 평행선 긋고 누가 이등변 삼각형인지 보면 억각과 동이각에 의해서 여기 이등변 삼각형. 그쵸? 그리고 피라미드는 요렇게 있죠. 그쵸? 요걸 이용해서 X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라미드 좀 응용해 볼게요. 좀 많이 답답해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쉬운 걸로 계속 했었는데, 이번엔 8대 X는 이렇게 가볼게요. 8대 X는 여기 대 여기다. 맞죠? 다시요. 8대 X는 여기 대 여기다. 근데 지금 안쪽에 3cm 보이죠? 여기가 3이에요. 여기 네모라고 둬보겠습니다. 네모라고 두지 않아도 되네요. 그냥 4죠.

그렇죠. 4. 여기가 4네요. 전체가 7이니까요. 그래서 4대 3은 8대 x다. x는 얼마다? 6이다. 이렇게 푼다는 얘기죠. 됐죠? 17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외우지 말자. 오늘 많이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8번이요. 자, 얘는 내각의 이등분선. 좀 응용 문제인데 잘 보겠습니다. 9대 6은, 그쵸? 원숭이. 9대 6은 여기도 9대 6이네요. 그쵸? 3대 2가 됩니다. 3대 2 먼저 찾았고요. 자, 주어진 조건들을 좀 살펴보죠. 삼각형 ABC의 넓이가 16제곱센티미터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여기가 지금 16인 거예요, 넓이가.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뜬금없이 요 길이네요. 그런데 이게 수선이죠, 수선. 그쵸? 우리가 수선이면 보통 밑변과 높이의 어떤 관계를 의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침,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요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겠는데?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한다. 그쵸? 구하고 나서 지금 밑변의 길이를 9로 세팅하면 높이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어요. 자, 구해보죠. 이 삼각형 넓이는 지금, 요렇게 써볼게요. 자, 네모. 네모 대 16은, 네모가 요 값이에요. 네모 대 16은 3대 2다. 요렇게 되겠죠. 그쵸? 맞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8배, 앞에 있는 것도 8배. 먼저 24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겠죠.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얘기는 여기다 적어볼게요. 두 번째.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9 곱하기 선분 DE. 나누기 2가 24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리 두 배를 해서 이렇게 써볼게요. 그죠? 9 곱하기 DE 나누기 2가 24니까 그냥 9 곱하기 DE는 48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선분 DE의 길이는 9분의 48이죠. 그쵸? 그러면 3분의 16이네요. 3분의 16. 그쵸? 그래서 답은 어디 있습니까? 2번에 있네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넓이와 많이 연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외곽은 아니죠? 여기도 내각의 이등분선이 응용된 건데요. 잘 보세요. 위쪽, 평행사변형 입장에서 위쪽에 있는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이 선분 A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입장에서 각 C의 이등분선이 선분 CF네요. 그쵸? 그러면 내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어떤 얘기를 사용해보면 지금 9대 15잖아요? 3대 5잖아요. 3대 5. 그래서 선분 BE 대 선분 ED가 3대 5입니다. 자, 표시를 좀 해볼게요. 요쪽이 3이면 나머지 부분이 5가 된다는 얘기예요. 평행사변형의 한 대각선. 20cm짜리가요. 그리고 아래쪽 입장에서도 보면은 같은 이유로 여기가 3대 5가 돼요. 왜냐면 이쪽이 15, 이쪽이 9이기 때문이죠. 그죠? 3대 5는 3대 5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가운데 선분 잘 보세요. 지금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죠. B, D 이렇게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쪽을 기준으로 여기 3대 5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아래쪽 입장에서 이쪽 점을 기준으로 또 3대 5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원래는 이게 지금 네모 네모로 쓴 이유가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3대 5나 이 3대 5나 지금 똑같이 8등분한 거거든요. 똑같은 선분을. 그래서 칸을 세 보면 여기 세 칸인 거예요. 세 칸. 근데 여기도 세 칸인 거예요. 그럼 여긴 몇 칸일까요? 보세요. 여기 다섯 칸인데 세 칸을 썼죠? 여기 두 칸이겠네, 두 칸. 보이세요? 두 칸. 그래서 여기 이쪽에다 적어보면 여기가 2에 속하는 거예요. 2. 이쪽 부분이. 가운데 보이세요? EF 부분이 2가 되는 거예요. 2. 비율이. 그래서 3대 2대 3이 돼요. 대각선이. 요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걸 이용해서 좀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보면 적어보죠. 자, 지금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선분 BD의 길이가 20cm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EF의 길이는 전체 20 중에서 8등분 했을 때그 중에 2개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5가 되겠죠. 5. 19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

됐을까요?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선이 위아래로 겹쳐져 있는데 하나의 선분을 똑같이 8등분, 8등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선분을 위쪽에서 8등분, 3대 5, 아래쪽에서도 3대 5, 그쵸? 이렇게 여긴 동그라미, 여긴 네모. 원래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건데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우리 수요일에는 직업 영어하죠.
1: 그렇죠.
0: 자, 오늘은 직장 생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회사에 새 인턴이 온답니다.
1: 오, 네. 새로운 친구 오면은 옛날처럼 뭐 이렇게 텃세 부리고 이런 건 이제 없더라고요.
0: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1: 그쵸?
0: 저 친구가 그 친구인가라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딱
1: 궁금하죠.
0: 그 친구가 나타나기 전에. 그래서 제목은 뭐야? 말이랑 다르잖아. 이건 왜 이 제목일지는 내용 들어가면 느낌 오게 될 겁니다.
1: 너무 궁금해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자, 오늘의 미션 첫 번째는요.
1: 네.
0: 들었어? 새 인턴이 사장님의 따님이래. 요런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사고방식이 마음에 드네. 인턴 온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만나보기 일보 직전까지 상황을 그렸는데요.
1: 네.
0: 내용 오늘 재밌을 겁니다.
1: 아, 그렇죠. 이
0: 네.
1: 누군가 어떤 그 단체나 혹은
0: Yes.
1: 그 모임에서 새로운 얼굴이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이슈죠.
0: I know.
1: 네.
0: 자, 요거 다 영어로 바꿔 볼 거고요. 그럼 새 인턴의 정체에 관해 이야기 나누러 가볼까요?
1: 네, 새 기록계
0: 도전!
1: 도전! 그거 들었어? 새 인턴이 사장님의 따님이래.
2: What did you say?
1: 알아듣는 척해, 왜.
2: Sorry?
1: 사장님 딸이 새 인턴이라고.
2: What are you saying?
1: 그 뉴
2: New?
1: 코워커.
2: Coworker?
1: Yes. Is 보스 daughter.
2: Boss daughter?
1: Daughter is new,
2: 아, the
1: 그렇지.
2: intern.
1: Yeah, intern.
2: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1: She's still an intern.
2: I couldn't care less.
1: Oh, you don't
2: She's
1: care?
2: still an intern. Yeah, I don't care. I don't care.
1: 야, 사고방식 마음에 드네. 자, 인턴 온다. 온다, 온다, 저쪽.
2: What?
1: 응.
2: Sorry?
1: 아니, 가만, 왔어.
2: 뭐?
1: 아니, 그니까, 아,
2: Hi.
1: hi. Intern.
2: 뭐?
1: Intern come here.
2: Intern, come here.
1: Yes, and you are thinking good.
2: My thinking good?
1: Yes.
2: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Yes, hello.
1: Hi.
2: Hi.
0: 아이고, 오늘은 진짜
1: 네.
0: 스토리가 그 뭐랄까 코믹의 느낌도 있고요.
1: 네.
0: 드라마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 워낙 그 회사를 분위기로, 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회사 배경의 드라마가
0: 맞아요.
1: 재밌잖아요.
0: 근데 외국에도 은근히 오피스를 그 배경으로 한 그런 드라마들이 있어요.
1: 사랑 많이
0: 시트콤도
1: 받죠.
0: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진짜 편하게 스토리를 즐긴다. 근데 그 와중에 영어가 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4: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3: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4: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1: 네.
0: 대화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직장 동료들끼리 또 뭔가
1: 모여봐,
0: 가십거리가 있잖아요.
1: 모여봐.
0: 모여봐.
1: 에, 에, 에.
0: 들었어?
1: 응?
0: 새 인턴이 사장님의 따님이래. 이런 대화. 무슨 드라마나
1: 와우.
0: 시트콤 같죠?
1: 그렇죠. 이거는
0: 아이.
1: 우리가 편하게 그냥, 라카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0: 나가산,
1: Did you hear? 들었어. The
0: 오케이.
1: new intern. 아, 인턴이 영어군요.
0: All right.
1: Intern

0: The CEO's 따님.
1: Yes.
0: 오, 그럼 여기 딸, daughter이 들어가야겠네요.
1: Right.
0: Yes. 더 Daughter,
1: 틀렸으면
0: 더,
1: 좋겠어요.
0: daughter,
1: 네.
0: 더,
1: 오케이.
0: 더, T가 두 개인 것 같아요. 왠지
1: 오케이.
0: daughter이니까.
1: 자,
0: Yes.
1: 그 원어민들이요. 정말 농담 삼아서 하는 것들 중에
0: 예.
1: 영어 단어 헷갈리는 거, 본인들도 헷갈리는 거, 스펠링 헷갈리는 거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0: 그쵸.
1: 케이스가 tomorrow,
0: 응?
1: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0: 그쵸.
1: daughter도 있고요.
0: 너무 심해요.
1: restaurant,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알아야 될 것들인데 이게 헷갈립니다. 자, 여러분 쓰신 거랑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정답. 아,
0: 뭐야?
1: G가 빠졌네.
0: 뭐가
1: G.
0: 뭐가 되게 많네요?
1: 맞아요. 자,
0: 오.
1: D-A-U-G-H-T-E-R, right?
0: 예.
1: Daughter. 어떻게
0: 아하.
1: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spell out을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0: 맞아요.
1: 기회에 여러분 교재 반드시 필기해서 스펠링을 완전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0: 근데
1: right?
0: 너무 심한 게 son은 너무 쉽잖아요. 아들.
1: 아, 맞아요.
0: S-O-N인데
1: Son.
0: daughter은 너무 복잡해요.
1: Right. 근데 특히 이제 본인의 아들이나 딸 같은 경우에는
0: 예.
1: son, daughter도 쓰지만요. 뭐 boy, my boy, my
0: 아,
1: girl 이렇게도 쓰기
0: 그렇게.
1: 때문에 또
0: 네.
1: 예. 자, daughter 할때 T 부분을 플랩을 내면 좋겠죠. 그러니까 플랩이라고 하는 거는 모음 사이에 T나 D 사운드가 리을 비슷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영국권이나 이런 데서는 daughter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좀 부드럽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aughter처럼 한번 가볼게요. 두번 갑니다. daughter, daughter.
0: Daughter, daughter.
1: 좋아요. 자, 그래서 again,
0: 오?
1: little girl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0: 아하.
1: 이거는 문맥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린 소녀인지 내 딸을 얘기를 하는 거죠. Oh, this is my little girl. 이러면 100% 본인 딸을 얘기를 하는 거죠.
0: 네.
1: 참고로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너무너무 기본 사항을 볼게요. 이 문장에서는 사실은 특별한 대단한 엄청난 꼬여있는 패턴은 없습니다.
0: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1: That's
0: 느낌?
1: right.
0: 네.
1: The new intern은 is 명사다.
0: 오호.
1: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죠. Right?
0: 해석도 편해요,
1: That's
0: 그래서.
1: right. 그래서
0: 네.
1: 오늘은 기본 중에 기본 한번 잡아볼게요.
0: 아, 좋아요.
1: 누구의라고 할때 우리가 소유격을 쓰죠.
0: 네.
1: 그럴 때 일반적으로 어떤 명사하고 나서 apostrophe s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사에 apostrophe s 쓰면 그 사람의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피터의 그럼 어떻게? 피터의 뭐딸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할때
0: 네, Peters.
1: Peters, that's it. 그러면 그 운전자의 그러면은
0: The drivers.
1: 그렇죠. Right?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0: 네.
1: 그녀는 피터의 딸이야.
0: She is Peter's daughter.
1: There you go. She is Peter's daughter.
0: 네.
1: How about this? That을 주어로 잡을게요.
0: Yep.
1: 그건 그 운전자의 잘못이었어. Right? That is가 아니라 과거니까.
0: That
1: That
0: was
1: was
0: the driver's wrong
1: fault.
0: fault.
1: Fault. Okay?
0: Fault.
1: 뭐 단어 틀리는 거 괜찮습니다.
0: 예.
1: 자,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apostrophe s, apostrophe s. 이것도 사실은 소유격 s를 하는 거는 약간의 규칙이 더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책이랑 같이 병행도 하셔야 됩니다.
0: 네.
1: 물론 왕초보 영어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다이얼로그에 나오면 그거를 또 집중으로 또 트레이닝 해야죠.
0: 아하.
1: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She is Peter's daughter.
0: She is Peter's daughter.
1: That was the driver's fault.
0: That was the driver's fault.
1: There you go. 본문 읽어볼게요.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0: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1: There you go. 자, 이랬을 때, 오, 상대방이 약간 쿨해요. 보통 우리 이러잖아요. 오, 진짜, 진짜?
0: 오.
1: 그런데 이 친구는 뭐, 상관 안 해. 인턴은 인턴인 것이. 누구
0: 와.
1: 때리든 상관 안 해. 다 이런 인물이 꼭 드라마에 나와요.
0: 맞아요.
1: 왜?
0: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실 것 같아요, 왠지.
1: 그래.
0: Well, I couldn't care less. She is still on. 그녀는 아직도 인턴이야, 이건가 봐요. 오, 잠깐만, 근데 이거 신기하게 생겼네요.
1: 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뭘까요?
0: Couldn't care less. 그거는 그
1: 그거는요?
0: 밖에, 나는 그 조금도, 아주 조금도 care, 보살필 수 없어. 예,
1: 근데 이게
0: 보살필 수
1: 상관
0: 없어.
1: 안 했네요.
0: 예.

0: 오케이,
1: 근데
0: 오케이.
1: 상관 안 해래요. 그 she is 그녀는 아직도 그냥 여전히
0: 네.
1: intern이야.
0: 오케이.
1: 예. in
0: 아까 잠깐
1: in
0: 나왔었죠?
1: 아, 제가 알 발음을 잘 얘기해서 다행이에요.
0: Alright.
1: 이거 같아요.
0: Alright.
1: intern.
0: I-N-T-E-R-N. Intern. 자, 보겠습니다. Well, I couldn't care less. She is still an intern. Alright? 맞습니다. Right? I-N-T-E-R-N. 아까 전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얘는 발음을 꼭 건드려야 돼요. 중간에 R 있기 때문에 그냥 intern은 안 되겠죠? 혀가 뒤로 당겨져서 R 사운드를 낼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inter 하고 R을 많이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응 해주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intern, intern. 빠르게 해서 intern, intern. 가볼게요.
1: intern,
0: 우.
1: intern.
0: 오, very nice. 제가 들으면 이게 지금 is R 사운드가 나왔나? 느껴질 수 있거든요. Alright, so intern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뭐야? 이거 하실 거예요. 슬기 씨도 해석할 때 너무 어색했거든요, 사실.
1: 원래는 I don't care 하면 나 상관 안 해, 이거잖아요.
0: That's right.
1: 근데 돈이 아니라 couldn't가 와버리니까
0: 새로운
1: 조금,
0: 표현. 네. I don't care. 이거 아주 좋아요.
1: 네.
0: 완벽합니다. 근데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또 하나 알면 좋겠죠?
1: 와,
0: Right.
1: 그러니까요.
0: 자, 이거는 해석이 굉장히 보면 힘듭니다.
1: 네.
0: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관 안 해. 똑같아요. I don't care요. 자, 근데 이거를 직역해도 이해가 갈 겁니다. 왜냐면 나는 너무 상관을 안 해서 care 하는 게 상관하는 거거든요.
1: 네.
0: 나 너무 상관 안 해서 이거보다 더덜 상관할 순 없어.
1: 와, 어렵다,
0: 나 진짜 내가 상관하는 정도는 저기 아래 정도야.
1: 에.
0: 그만큼 상관을 안 하는데 이것보다 더 less하게 care? 난 못해. 이게 그만큼 정말 낮게 care 하는 거다. 오케이. 이게 직역인데 이러면 또 헷갈리죠?
1: 조금,
0: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그냥 I couldn't care less. 이게 I don't care랑 똑같다라고 이해하면 저는 이해하는 걸더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1: 그쵸, 그쵸.
0: 나는 그만큼 이것보다 덜 케어할 정도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케어는 저 아래 있어.
1: 그 진짜
0: 원래
1: 상관 안 하는
0: 이게
1: 거네.
0: 원래 직역이거든요.
1: 그러면 I don't care보다 더 뭔가 상관 안 하고 쿨한 척하는
0: 그런
1: 느낌인가요?
0: 느낌 더 들어가요.
1: 오.
0: 근데 뭐 그렇게 하셔도 좋고 제가 방금 말한 게 이해가 되셨다면 더 좋는데 아니어도 그냥 I don't care랑 똑같은데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
1: 네.
0: 네, 아셔도 괜찮습니다. I couldn't care less.
1: Careless.
0: Alright, 전혀 상관 안 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녀는 전혀 상관을 안 해. 주어만 바꾼 거예요.
1: She couldn't care less.
0: That's it. She couldn't care less. 이거는 couldn't도 can't도 아니라 정해졌어요. 그냥 couldn't예요. 자, 다음. 나 그에 대해서 전혀 상관 안 해. 일단은 나는 전혀 상관 안 해. 뭐였죠?
1: I couldn't care less.
0: I couldn't care less. 그에 대해서.
1: About him.
0: That's it. That's it.
1: 아하.
0: 이렇게 만약 쓰면 일단은
1: 예.
0: 원어민들 봤을 때 와, 이 사람은 영어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진짜 기본이고요.
1: 예.
0: 오히려 중급인 사람들 이상 중급 고급이라고 영어를 본인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틀렸다고 아예 말을 할 수도 있어요.
1: 그쵸.
0: 그만큼 이게 진짜 찐 표현입니다. Alright, you guys,
1: 오호.
0: 읽어보도록 할게요. She couldn't care less.
1: She couldn't care less.
0: I couldn't care less about him.
1: I couldn't care less about him.
0: 네, 그리고 요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1: 네.
0: 이거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지만 얘 말고
1: 네.
0: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1: 같은
0: I
1: 의미예요?
0: could care less.
1: 오?
0: 그러면 couldn't하고 could는 정반대잖아요.
1: 네.
0: 그런데도 뜻이 똑같아요.
1: 오?
0: 희한하죠?
1: 희한합니다.
0: 자, 이거는 원래 얘가 정식 표현이고요.
1: 네.
0: 어디선가 잘못 변경이 된 거예요. 약간 세월이 지나면서
1: 아.
0: 그러면서 사람들이 I could care less 이거를 같은 의미로 실수로 누군가가 쓴 것이
1: 예.
0: 그냥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1: 굳어져 버렸군요.
0: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똑같은 거네
1: 아.
0: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더 정식입니다.
1: 아우,
0: Okay?
1: 이런 꿀팁까지 전해주시나니 너무 감사합니다.
0: Alright,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1: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0: 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쿨한 느낌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여기까지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0: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1: Right. 자, 그랬더니 이걸 듣고서 멋있는 거예요.
2: 네.
1: 오, 사고방식이 마음에 드는데, 멋있는데, 이러면서,
2: 그쵸.
1: 어, 그래서 그, 내가 방금 얘기한 인턴 온다? 이 부분 해볼게요.
2: 왠지 사장님이 오는 것처럼 자리를 고쳐앉을 것 같아요.
1: Right, right. 네.
2: I like your, 응, 응. Oh, here she comes. 여기 그녀가 온다. 나는 너의 사고가 마음에 들어.
1: 사고방식이 마음에 든다.
2: I like, 난 좋아. 너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생각이잖아요.
1: 오케이.
2: Okay. So, 그럼 thinking 할게요.
1: Thinking?
2: Yes, I like your thinking.
1: Alright.
2: 약간 명사 느낌으로.
1: 느낌으로?
2: 네.
1: 오케이. Okay. Think가 생각하다니까.
2: 예.
1: 자,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정답 맞습니다.
2: 우와.
1: 와우. 이거 한번 보시면, 에이, 설마 그 think 명사가 thinking이려고 할 수도 있는데요.
2: 저 틀릴 줄 알았어요.
1: 자, think, 생각하다의 명사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는 thought.
2: A thought.
1: 네, 그거는 정말 아이디어라는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2: 아.
1: 오케이? 그런데 이 thinking은 생각하는 방식,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 우와.
1: 그래서 여기서도 너의 아이디어가 좋다. 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거 그런 느낌이
2: 예.
1: 아니라
2: 예.
1: 이거는 너의 사고방식 있잖아요.
2: 아.
1: 이런 마인드셋 같은 거.
2: 그렇죠.
1: 그런 게 좋다라고 할 땐 추상적인 개념으로 thinking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게 더 맞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의 piece 같은 thought, ideas가 아니라 thinking. 아, 생각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자, 그리고요. 뒤에 보세요. 그녀가 여기 온다 그랬잖아요.
2: 네.
1: 그 원래 일반적으로 그녀는 온다 여기에 이러지 않아요?
2: She comes here가 맞는데.
1: She comes here.
2: Yeah.
1: Right? She, 그녀는 comes, 온다. 어디에?
2: 여기에.
1: Here. 이게 어순이 맞습니다.
2: 네.
1: 하지만 뭔가 어, 갑자기 온다.
2: 어.
1: 이렇게 하는 말투 있잖아요.
2: 어.
1: 이거 할 때는 여기 온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here를 앞으로
2: 아~
1: 뺄 때가 있어요.
2: 네,
1: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는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어, 온다. 이런 거 있죠. 갑작 등장 때 쓰기에 딱 맞는 표현이에요.
2: 아하.
1: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Here Drew comes. 이거는 원래는 Drew comes here인데
2: 네.
1: 어, 온다. 이런 느낌을 강조하려고 얘를 뺀 아~ 것뿐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변동되지 않아요.
2: 네네.
1: 자, 예를 들어서 어, 그가 여기 온다. 그가 온다. 어떻게 할까요?
2: Here he comes.
1: 그죠? Here he comes. Right? 자, 이번에는 어, 걔네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2: 네.
1: 걔네들이 뭐 어떤 팀인데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하를 해주려고
2: yes.
1: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 어.
1: 그들이 여기 온다.
2: 어, here they come.
1: 그렇죠. Here they come.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2: 네.
1: 오케이? 자, 느낌표를 좀 살렸죠? 읽어볼게요. Here he comes.
2: Here he comes.
1: Here they come.
2: Here they come.
1: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렇게 he, they, she 이런 것들은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요.
2: 네.
1: 그런데
2: 음?
1: 만약에 진짜 사람 이름이라든가
2: 네.
1: 뭐 Mike, Frank, right?
2: 예.
1: 이런 거나 일반 명사, 예를 들어서 the girl, the boy 이런 식으로 일반 명사를 칠 때는요. 위치가 바뀌어요. Here comes Jake.
2: 우와.
1: 완전히 Jake comes here인데 이거 정반대로 바뀌어버리죠.
2: 왜 이렇게 바꿔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머리 아프게.
1: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Here Jake comes라고 하지는 않아요.
2: 그렇군요.
1: 네,
2: 그러면 이거, 틀린 어순이 되는 거예요?
1: 좀 어색해요.
2: 어색하네.
1: 그렇죠. 그래서 Here comes Jake, Here comes the girl.
2: 근데 이거는 좀 익숙한 게 우리가 뭐 예고편으로 다음화 방송을 예고할 때 Here comes next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1: Here comes next?
2: 응. 아니에요?
1: 어, 아닌 것 같습니다. Okay, so here comes Jake, here comes the girl.
2: 예.
1: 이렇게 얘는 일반 명사, 뭐 다른 명사, 일반
2: 어허.
1: 명사, 사람 이름 이럴 때는 아예 가운데도 아니라 뒤로 밀어버립니다.
2: 네네.
1: 그래서 이것도 연습이 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암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2: 그럴 것 같아요.
1: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2: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1: 네,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딱 이거잖아요.
2: 네.
1: 안녕하세요. 뭐 저는 뭐 그렇게 왜냐면 되게 쿨했던 상대였잖아요.
2: 그쵸 그쵸.
1: 직장 동료. 앤.
2: 근데
1: 상대는? 안녕하십니까 백 인턴님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바로 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2: 군기가 바싹 들었네요.
1: 바싹 들었어요.
2: 예. 네. Hello, Miss Park. Yeah,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당신과 함께 일하는 본인 소개를 한 거네요. 아 영광이라고? 아 그러면은
1: 영광이에요.
2: 영광이 들어가야 되네요. 영광. 영광은 제가 또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1: 짧게 쓸 수 있습니다.
2: 글로리. 글로리예요. 글로리. Yeah.
1: 그것도 그런 느낌을 주긴 하는데.
2: Yeah.

0: 이런 느낌 수준이라. 자, 이거 말고 아마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네. 분명히 TV나 아니면은 그런 회화책 어딘가에서 이 표현 반드시 본 적 있습니다. 분명히 슬기씨도 봤을 거예요.
1: 그래요?
0: It's 그렇죠? an honor.
1: 아, right? 아
0: well, 이거, it's my honor.
1: 이거 저기 수상소감으로 많이 들어봤어요.
0: That's right. So it's an honor. 아, 영광이에요. 근데 뭐 하는 게 영광일까요? To work with you. 어머. 당신과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1: 상관을 너무 하고 있네요.
0: 그러니까.
1: 깜짝 놀랐네.
0: That's right. Okay, so honor 할 때는요. H가 묵음이기 때문에 네. honor가 아니라 어가 맞습니다. 네.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그냥 놔둘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누군가 내가 동경을 하던 사람이랑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아, 당신이랑 뭐 하게 돼서 영광이에요. 이 말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1: 오.
0: So 아예 예를 따와서 It's an honor입니다.
1: 네.
0: 뭐 하는 게? 이 행동 하는 게. 이거 아. 하게 돼요, 영광입니다.
1: 아.
0: 그러면은 슬기 씨,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바꾸면 될 거잖아요.
1: 네.
0: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여기에 있다가 뭐예요?
1: Here.
0: Here, right?
1: I'm here.
0: I'm here. So, be here 이라고 해야 되겠죠,
1: 아,
0: right?
1: 네네네.
0: 그러면 와, 이거 슬기 씨 만약에 어떤 시상식이나
1: 나 아카데미 시상식 가볼까요?
0: 제 생각엔 꼭 갈 것 같아요.
1: 오, 진짜요?
0: 그러면 이거 준비해야죠.
1: Yes.
0: 여기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1: It's an honor to be here.
0: 그렇죠. 요거 그대로 연습해 보세요.
1: 예. 10번 네. 연습해야겠네요.
0: 네. 자, 이번에는 당신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1: It's honor to meet you.
0: 그죠? It's an honor.
1: It's an honor
0: to meet you.
1: 아하.
0: 너무 괜찮죠?
1: Yes.
0: 그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해서 영광인지를 여러분들이 동사로만 바꿔 넣을 수 있다면 응용 가능하겠죠?
1: 네.
0: 자, 읽어 보겠습니다. It's an honor to be here.
1: It's an honor to be here.
0: It's an honor to meet you.
1: It's an honor to meet you.
0: 자, 그리고 honor보다 조금 더 가볍게 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1: 네.
0: 기쁨이 뭔지 아세요? P로 시작하는 거?
1: Pleasure?
0: Pleasure.
1: 와우.
0: 이것을 활용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도 됩니다. Let me show you. It's a pleasure to work with you.
1: 아하.
0: 당신과 일하게 돼서 굉장히 기뻐요. So honor보다는 조금 가벼워요.
1: 네네네.
0: 그렇지만 여전히 상대방도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상황에 따라서 또 언어를 쓰기가 조금은 곤란한
0: 맞아요.
1: 그냥 편안한 분위기에 장소가
0: 네, 맞아요.
1: 있잖아요.
0: 너무 뭔가 이런 것보다는
1: 네네네.
0: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는 느낌 맞죠?
1: 그렇죠.
0: 왜냐하면 갑자기 상관 안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된 거예요.
1: 너무 웃겨요.
0: 네.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1: 예.
0: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1: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0: Alright. 자, 여기까지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들었어? 새 인턴이 사장님의 따님이래.
1: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0: 야이, 사고방식이 마음에 드네. 어, 인턴 온다.
1: Oh,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0: 네, 오늘은 좀 미션이 길었어요,
1: 네.
0: 생각보다. 알라이,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3: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0: I'm like you're thinking.
2: Oh, here she comes.
0: I like you're thinking.
2: Oh, here she comes.
3: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0: 네, 입으로 직접 문장을 만들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요. 명사 뒤 apostrophe es를 써가지고 우리 뭐 소유격을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첫 번째. 새 인턴이 사장님의 따님이래. 자, 그 새 인턴은 the CEO의 딸이야.
1: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0: CEO's daughter가 되겠죠? 두 번째, 걔는, 그녀는 피터의 딸이야.
1: Oh, she is Peter's daughter.
0: That's it. 하나 더요. 그건 그 운전자의 잘못이었어. 자, 잘못은 fault였죠.
1: Yes.
0: 그리고 주어를 that으로 잡아주세요. 그건 그 운전자의 잘못이었어.
1: That was the driver's fault.
0: There you go. That was the driver's fault. Right? 읽어볼게요.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She is Peter's daughter. That was the driver's fault. Okay, 자 다음은요.
2: Oh, here 누구 comes.
1: Mm-hmm.
0: 뭔가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거나 이런
1: yes.
0: 거라고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Okay.
0: All right. 그녀가 온다. 어, 그녀가 온다.
1: Oh, here she comes.
0: So, oh, here she comes. 하고, surprise.
1: Mm-hmm.
0: Right? So, how about this? 어, 그 사람이 온다. 그가 온다 해볼까요? 그가
1: yeah.
0: 온다.
1: Oh, here he comes.
0: Here he comes죠.
1: Yes.
0: Right? 이렇게 바꿔봤고요. 세 번째, 어, 걔네가 와. 그들이 온다.
1: Oh, here they come.
0: 그죠? Here they come.
1: Mm-hmm.
0: 이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 Oh, here she comes. Here he comes. Here they come.
0: Very, very nice.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주세요.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5: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4: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5: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0: 네,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Did you hear?
6: 응?
1: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3: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1: Ooh,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3: Hello, M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0: 어, great job, you guys.
1: 와.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리 아침으로 뭘 먹어야 할까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should we eat for breakfast?
0: There you go. For breakfast였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1: 네.
0: Here, 그 다음에 주어.

0: comes.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어, 그녀가 온다. 조용해. 여기까지. 오. 오케이? 아하. 그녀가 온다. 조용해.
1: 네. 여러분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Very, very nice.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Unit 83. ST. Let's go! Phonics ST. Stuff, stuff, stuff. Stuff, study.
1: Stuff, study.
0: Stuff, strong.
1: Stuff, strong.
0: Stuff, stairs.
1: Stuff, stairs.
0: Stuff, stop.
1: Stop.
0: Stuff. Station.
1: Stuff. Station.
0: Stuff. Student.
1: Stuff. Student.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같이 배워볼 거예요. S 소리가 나는 알파벳 S와 T 소리가 나는 알파벳 T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St. St. St. Very good. 그럼 St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공부하다 study예요. St 소리 들렸죠? 우리가 많은 것을 알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다, 영어로 study, study, study. 아주 잘했어요. st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힘센, strong이에요. 여기 st 소리 들리나요? 힘이 센 사람은 무거운 것도 아주 잘 들어요. 힘센, 영어로 strong, strong. Strong.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st 소리 날까요? 아, 계단. Stairs도 st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높은 층으로

0: 가려면 계단을 이용해야 돼요. 계단, 영어로 stairs. stairs. stairs.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또, 스트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멈추다, stop 이에요. 스트 소리 들리죠? 우리가 길을 건너기 전에 꼭 멈추고 양쪽을 살펴봐야 돼요. 멈추다, 영어로 stop. stop. stop. Good job! 이 단어도 스트 소리가 나요. 바로 정류장, station 이에요.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려면 꼭 정류장에서 기다려야 돼요. 정류장, 영어로 station. station. station. Well done! 스트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학생, student 이에요. 스트 소리 들렸죠? 공부를 하거나 배우는 사람은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phonics를 배우는 학생이죠. 학생, 영어로 student. student. student. Great job! 와우! 이렇게 스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S 소리 나는 알파벳 S와 T 소리 나는 알파벳 T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1: S-t-s-t-s-t.
0: That's right! S 소리가 나는데요.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우리 로건이가 지금 하고 있어요. 공부! 영어로 뭐죠?
1: Study.
0: Study, that's right. Logan, how about we study some math? 우리 썬이랑 수학 공부하는 거 어때요? 네, 너무 좋죠? 그럼 우리 여기다가 써니가 math quiz를 낼게요. 뭔지 맞춰봐요. 6 plus 3. 자, 6 더하기 3은 뭘까요?
1: 9.
0: 오, very good. 맞췄어요. 9. Where's 9?
1: 99.
0: 99. It's 9. 아주 잘했어요. 그럼 공부하다 study 다시 발음 들어보세요.
1: Study. Study. Study.
0: Very good. 이 다음 단어도 st 소리가 나요. Logan. 이렇게 힘센 사람 뭐라고 하죠?
1: Strong. Strong. Strong.
0: Well done. 또 어떤 단어가 스트 소리 날까요? 아, 로건. 우리가 높은 데를 올라갈 때 무엇으로 올라가죠?
1: Stairs.
0: That's right. 계단 stairs. 여기도 스트 소리가 나네요. 그럼 다시 발음 들어보세요.
1: Stairs. Stairs. Stairs.
0: Good job. 이 다음 단어도 스트 소리가 나는데요. 로건, 우리가 길을 건너기 전에 꼭 무엇을 해야 되죠?
1: Stop.
0: That's right. 멈추다, stop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 우리는 stop sign을 꼭 빨간색 red로 색칠해야 돼요. Where's red?
1: Yes.
0: 자, 써니도 red로 color 할게요. 오, 그럼 로건이가 그린 stop 한번 볼까요? 아주 잘 보이네요. Thank you. 자, 멈추다. Stop.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Stop. Stop. Stop.
0: Good job. 또 st 소리 나는 단어가 있었죠.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꼭 정류장에서 기다려야 돼요. 정류장. What is it?
1: Station.
0: Yes, station. 자, 여기도 스트 소리 나네요. 자, 그럼 발음 다시 들어볼게요.
1: Station. Station. Station.
0: That was very good. 스트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로건도

0: 이거죠? 학생.
1: What is it?
2: Student.
0: That's right. Student. 자, stu 소리 들렸죠? 그럼 우리 student 같이 써볼게요. Sunny가 urnt를 썼어요. s 소리 나는 s 찾아주세요. 오, 아주 빠른데요? 오, 벌써 t를 붙였네요. stu, student. 자, 그럼 학생 student 다시 발음해 주세요.
2: stu, stu, student. stu, stu, student. stu, stu, student.
0: Great job! 너무 잘했어요. We did it!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 볼까요? Let's chant!
3: Let's go! Phonics ST Stuff, stuff, stuff Stuff, study
2: Stuff, study
3: Stuff, strong
2: Stuff, strong
3: Stuff, stairs
2: Stuff, stairs
3: Stuff, stop
2: Stop.
3: Stuff. Station.
2: Stuff. Station.
3: Stuff. Student.
2: Stuff. Student.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st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st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어서 오세요. 문학책방에 어서 오세요. 얘들아, 왜 그래? 무슨 냄새가 난다고? 무슨 냄새? 아, 구수한 냄새. 그렇지. 이모가 오랜만에 된장찌개를 끓였거든. 정성을 들여서 오랜 시간 끓였기 때문에 냄새가 더 진하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구나. 알았어. 책을 통해서 알수 있지. 어떤 책이 좋을까? 이책 있어. 바로바로 짜잔! 된장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책이야. 이책 읽으면 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수 있지. 된장은 말이야,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고. 우리 문어책방에서 꼭 읽고 가. 혜은 선생님이랑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우리 친구들 화이팅!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우리 오늘요,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주신 글, 된장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글 함께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그런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글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기억나나요? 맞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요, 버스 탑승 안전 수칙에 대한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했었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부분은요,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안전수칙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이글 읽고 또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 93쪽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었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읽어봅니다. 다음으로 버스를 탄뒤 안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안전사항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버스를 탄 뒤의 안전사항을 말해주겠대요. 자, 친구들, 이 글의 제목이 버스 탑승 안전수칙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버스 탑승 안전수칙이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자, 따라서 지금부터 뒷부분을 읽을 때 안전수칙이 중요한 내용이므로 안전수칙에 표시를 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자, 버스를 타고 안전을 위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러분이 앉은 좌석에 놓인 무엇을? 안전띠를 매는 일입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자리에서 양쪽 띠를 딸칵 소리가 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버스가 움직일 때에는 자리에서 함부로 일어나거나 이동하지 않습니다. 위험하니까요. 화장실 따위의 급한 볼일이 있을 때에는, 자, 볼일, 급하게 해야 할 일, 화장실처럼 그렇게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손을 들고 선생님을 찾으면 선생님께서 불편한 점을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을 기억하며 가시는 곳까지 편안한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버스를 탄 뒤에 안전사항을 말했습니다. 자, 어떤 것 말했죠? 가장 먼저 무엇을 해라? 좌석에 앉으면 그렇죠. 안전띠를 꼭 해라. 자, 이것이 첫 번째 안전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안전사항? 그렇죠. 버스가 움직일 때 자리에서 함부로 일어나고 이동하지 않는다. 자, 이게 안전수칙이죠?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만약에 급한 볼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렇죠. 급한 볼일이 있을 때는 손을 들고 선생님을 찾아라. 자, 지금 이세 가지가 버스를 탄 뒤에 안전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세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이요. 이 글에서 한 가지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안전띠를 매는 일입니다 할 때, 매는 어떻게 적었어요? I로 적었죠. 자, 매다. 자, 이때예요. 우리 친구들, 어이로 매다를 적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I 매다와 어이 매다는 뜻이 다르거든요. 자, 이 I 매다는요, 뭔가 우리가 어떤 것에 단단하게 고정할 때 I 매다를 적는 거예요. 자, 지금 안전띠를 매다. 자, 우리 안전띠를 매어서 우리 몸을 좌석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이때는요, 아이 매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이 매다는요, 어떤 물건을 올려놓을 때 우리가 어이 매다를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잖아요. 자, 그때는 책가방을 메고 이매를 써야 돼요. 자, 우리 책가방에 있는 그 줄이 우리 몸에 단단히 막 묶여서 고정된 거 아니죠? 우리 어깨 위에 올려두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에는요, 어이 메다를 적어야 된다라는 거, 메다와 메다의 차이를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면 더욱 좋겠어요. 자, 이렇게 글 읽어 봤고요. 자, 그럼 우리 중요한 내용, 지난 시간처럼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정리를 했었어요. 자, 제목 적었고요. 버스 탑승 안전수칙. 자, 그리고 1.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안전수칙을 적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뭐라고 적을까요?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2. 버스에 타고 있을 때. 자,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중요한 내용 파악했었죠? 선생님이요, 간단히 적었습니다. 안전띠 매기, 함부로 이동하지 않기, 급한 볼일이 있을 때 선생님 찾기. 자,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자, 친구들도 글 읽고 중요한 내용 이렇게 메모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랑 똑같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친구들만의 전략을 찾아서 창의적으로 적어도 되겠어요. 단, 중요한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는 방법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할 때에는요, 들은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을 쓰는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도 앞에서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제목을 적어야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숫자를 사용해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할 수 있어요. 1, 2, 3 이렇게 숫자를 사용하면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요. 자, 그리고 메모한 내용 중에서 더욱더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중요한 내용을 별표와

같은 기호로 우리가 표현함으로써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중요한 내용 간단히 정리하는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읽을 글과 관련해서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입니다. 이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문장 읽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안전을 위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을 내는 일이라고 했죠? 그렇죠. 안전띠. 자, 그래서 정답 안전띠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어서 14번 문제입니다. 기억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버스를 탄뒤 안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글이기 때문에 내용 떠올리면서 보기 볼게요. 1번, 버스가 움직일 때에는 이동하지 않는다? 네, 이동하지 말라고 했죠. 2번, 버스가 멈춰도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 자,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자, 3번, 급한 볼일이 있으면 손을 들고 선생님을 찾는다? 이런 말 있었고요. 4번,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이게 바로 급한 볼일 같은 거죠? 손을 들어 선생님께 알려야 한다? 자, 지금 3번과 4번은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 버스를 타면 양쪽 뒤를 딸깍 소리가 나게 채워야 한다. 안전띠, 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알맞지 않은 건몇 번이다?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이어서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뜻과 관계 있는 낱말을 찾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지금 여기에는 낱말이 있고요. 낱말의 뜻이 있습니다. 자, 해야 할 일, 좌석, 볼일 중에 무엇입니까? 그렇죠. 볼일이죠. 화장실 따위에 급한 볼일이 있을 때에는 화장실과 같은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선생님을 찾아라. 자, 그리고 좌석, 우리 친구들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우리가 버스에 타면 좌석에 앉잖아요. 앉을 수 있게 마련된 자리가 좌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이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표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주제는 버스 탑승 안전수칙이고요. 안전수칙, 버스가 움직일 때에는 어디에서 함부로 일어나거나 이동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리에서. 자, 그리고 화장실 따위에 급한 볼일이 있을 때에는 무엇을 들고 선생님을 찾아라? 그렇죠. 손을 들고 선생님을 찾아라. 그러면 불편한 점 확인해 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16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친구들, 이어서 우리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 주신 된장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걸 읽고 또 중요한 내용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요,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선생님 집중하면서 따라오면 우리 친구들 글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선생님 믿고 따라오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된장을 만드는 방법이 제목이니까요. 주제가 중요한 내용이 뭐겠어요? 된장을 만드는 방법이겠죠. 된장 어떻게 만들지? 난 그것을 알아갈 거야.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글을 읽으면 중요한 내용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된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먹거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된장 정말 많이 먹습니다. 된장찌개도 먹고요. 이 된장으로 양념 같은 것도 만들어서 먹죠. 자, 된장은 콩으로 만든 메주를 재료로 사용합니다. 자, 메주로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친구들, 된장은 무엇으로 만든대요? 메주로 만든대요. 내가 평소에 메주가 뭔지 몰라도 그냥 이 글에서 준 정보로만 받아들이면 돼요. 된장은 메주를 재료로 만들어. 그런데 메주는 뭘로 만들어요? 콩으로 만들어요.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알려줄 거야? 메주로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아, 그러니까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무엇으로? 메주로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구나 하고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메주로 어떻게 된장을 만들지? 자, 두 번째 문단 읽을게요. 자, 친구들, 먼저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지금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잖아요. 그럼 된장은 이런 순서로 만들어. 자,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겠죠. 자, 따라서 이 글에서 먼저처럼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말에 우리 친구들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들어 잘 말립니다. 찌은 콩 반죽을 대게 네모난 모양으로 빗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메주를 꾸덕꾸덕 할 때까지 말립니다. 20여일간 메주를 잘 말려 볏짚으로 묶어 띄울 준비를 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하래요?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들으래요. 재료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메주를 만들어서 뭐 하래요? 잘 말리래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요? 뒤에 나와요. 메주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콩 반죽 있죠. 자, 찌은 콩 반죽을 대게 어떤 모양으로? 네모난 모양으로 빚어서 만드는 거예요. 아, 콩 반죽을 네모난 모양으로 빚어서 만드는 거구나. 자, 만들었죠? 자, 그리고 뭐 하래요? 잘 말리래요. 어떻게? 따뜻한 곳에서 메주가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말리래요. 따뜻한 곳에서. 자, 꾸덕꾸덕하다라는 것은요. 물기가 있었던 것이 물기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꾸덕꾸덕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곳에서 물기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말리래요. 며칠간 20여일간 메주를 잘 말리래요. 그렇다면 뒤에 있는 문장은요. 이 앞에 있는 문장을 설명해주고 보충해주는 문장이죠. 바로 이 앞에 있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말려야 돼. 어떻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말려. 그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다. 자, 우리 중심 문장 찾으면 중요한 내용 파악하기 쉽겠죠? 자, 20여일간 메주를 잘 말려서 볏짚 알죠? 볏짚으로 묶어서 띄울 준비를 하래요. 자, 띄우다라는 것은요. 뭐 공중에 이렇게 띄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발효시킬 준비를 해라.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린 메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찌은 콩 반죽을 되게 네모난 모양으로 빚어서 이렇게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말린 거예요. 자, 이게 말린 메주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에서 된장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된장의 재료 무엇이에요? 메주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정답은 5번 메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입니다. 자, 간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가 이 부분이에요. 찌은 콩 반죽을 대게 네모난 모양으로 빚습니다. 자, 네모난 모양으로 빚어서 무엇을 만들어라? 메주를 만들어라. 자, 따라서 설명한 것은 메주가 되겠죠. 자, 이어서 19번입니다. 메주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 차례대로 번호를 쓰시오. 자, 1번, 2번, 3번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3번이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그럼 1번, 2번 읽어볼게요. 찌은 콩 반죽을 둥글거나 네모난 모양으로 빚습니다. 그렇죠? 대개 네모난 모양으로 빚는다. 지금 이거는 메주를 만드는 거죠? 2번, 따뜻한 곳에서 메주를 꾸덕꾸덕 할 때까지 말린대요. 자, 그럼 1번은 만드는 거고 2번은 말리는 거예요. 뭐를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만들고 말려야 되겠죠. 자, 20여일간 잘 말려서 이제 볏짚으로 묶어 띄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0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가운데 문단 2의 중심 문장은 무엇인지 기호를 쓰시오. 자, 지금 문단 2의 중심 문장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문장이라고 했죠. 자, 지금 이게 된장을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뒤에 있는 문장은요. 어떻게 메주를 만들고 어떻게 말리는지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중심 문장은 기역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어서 읽을게요. 이제요. 메주를 만들고 따뜻한 곳에서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20여일간 잘 말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자, 또 순서 같은 말이 나왔어요. 자, 지금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 나왔을 때 주목을 해야 된다. 아까는 먼저였고 지금은 그 다음으로. 자,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해요? 메주를 볏짚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습니다. 이렇게 하래요. 메주를요, 볏짚으로 묶어서 상상하세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으래요.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해됐죠?
자, 이어서 읽을게요. 볏짚과

공기 중에는 매주를 발효시키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미생물이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생물을 미생물이라고 해요. 자, 매주를 서너 달 동안 매달아 놓으면 된장의 고유한 맛과 향을 내는 미생물이 많이 퍼져요. 아, 이래서 매주를 볏짚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는 거군요. 왜? 볏짚과 공기 중에는 미생물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된장에 미생물이 많이 퍼져. 그런데 그 미생물은 된장의 고유한 맛과 향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2단계가 필요한 거죠. 자, 이 성분을 사람들이 먹으면 또 게다가 몸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대요. 자,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를 해야 되는 거네요. 자, 이렇게 잘 띄운, 잘 발효시킨 무엇을? 그렇죠. 매주를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적당히 말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매주를 친구들 서너 달 동안 매달아 놨어요. 자, 그럼 매주에 먼지도 많이 붙었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서너 달 매달아 놓고 이제 어떻게 해서 깨끗이 씻어서 또 햇볕에 적당히 말리라고 하네요. 와, 매주로 된장 만드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이 문단에서 중심 문장이 뭐예요? 그렇죠. 바로 첫 번째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매주를 볏짚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는다. 지금 이것이 매주로 된장을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자, 뒤에 나오는 문장들은요,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 효능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뒷받침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매주를요, 이게 바로 볏짚이에요. 볏짚으로 묶어서 바람에 말리는 겁니다. 자, 지금 미생물이 퍼지고 있습니다. 된장의 고유한 향과 맛이 올라오는 중이에요. 자, 우리 장이 튼튼해질 거예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기역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역 볼게요. 매주를 볏짚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요? 뒤에 이유가 나오잖아요. 자, 1번, 매주의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고요. 매주를 깨끗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아니죠? 매주의 곰팡이 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니죠? 4번, 볏짚이 수분을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분을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고요. 5번, 발효 미생물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 맞죠? 이 미생물 때문에, 이 미생물이 잘 자라면 이제 고유한 맛과 향도 나고 이 성분은 사람들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몇 번이다? 5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22번입니다. 니은을 사람이 먹으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자, 니은은요, 된장의 고유한 맛과 향을 내는 미생물. 자, 좋은 점 뒤에 나오죠. 사람들이 먹으면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진다. 딱 글에 나와요. 자, 보기에서 찾으면 몇 번이에요? 그렇죠. 5번.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진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3번 풀어봅니다. 디귿에 들어갈 낱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디귿. 이렇게 잘 띄운, 잘 발효시킨 무엇을 이제 매주를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적당히 말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매주가 되겠죠? 자, 이어서 24번입니다. 글을 읽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쓰시오. 자, 친구들, 우리가 이런 글을 읽을 때는요, 글을 읽기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 있나? 자, 그리고 글을 읽고 나서 내가 알게 된 내용이 무엇이지? 그리고 또 내가 이 글을 읽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나?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것과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자유롭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글을 읽고 된장, 우리나라의 정말 중요한 먹거리인데, 다른 나라에도 이런 음식이 있나?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다른 나라에도 된장과 비슷한 음식이 있는지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롭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친구들의 생각 적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글 이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도 우리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지요. 자, 지금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주는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이야기하는 말에 집중.

라고 했어요. 먼저,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자, 이런 말이 힌트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찾는 힌트. 자,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항아리에 메주와 소금물, 붉은 고추, 숯을 넣어 삭힙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항아리에요. 메주, 그리고 소금물을 넣어요. 소금을 탄 물이죠. 그리고 붉은 고추, 숯을 넣어요. 삭히다라는 것은요, 이제 발효시켜서 맛이 들게 한다. 자, 그런 것이 삭히다입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이어서 읽을게요. 붉은 고추와 숯은 잡균, 잡다한 균을 없앤대요. 그리고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붉은 고추와 숯을 넣는 거군요. 20일에서 30일이 지나면 항아리에서 메주를 건져냅니다. 자, 건져낸 메주를 발효시켜 이제 뭐를 만들어요? 드디어 된장을 만듭니다. 자, 우리 이 글에서 메주로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겠다고 했죠? 다 설명한 거예요. 자, 이제 건져낸 메주를 발효시켜서 된장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서 중요한 문장이 뭐겠어요? 바로 이 문장이겠죠. 첫 번째 문장. 자, 뒤에 있는 문장은요, 왜 붉은 고추와 숯을 넣는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또 우리 조상은요, 장 만드는 재료를 정성껏 손질하고 장독을 소중히 관리했대요. 자, 장독이라는 것은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것을 담는 독이 장독입니다. 이런 장독도 소중히 관리를 했대요. 장마철이 오기 전에 장 항아리 뚜껑을 열어 햇볕과 바람을 쐬어 장이 잘 발효되도록 했습니다. 왜 장마철이 오기 전에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장마철이 오면 계속 비가 오잖아요. 자, 그때 항아리 뚜껑 열어둘 수 있어요? 아니죠. 그렇다면 빗물이 다 장독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장마철이 오기 전에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장이 잘 발효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된장을 만드는 방법 우리 읽어보았는데요. 자, 우리 사진 하나 볼게요. 이게 항아리에서 메주를 삭히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메주 넣고요. 이거 소금물이겠죠? 붉은 고추와 숯을 넣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중요한 내용 찾는 방법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시다. 자, 우리 어떻게 중요한 내용 찾았어요? 중요한 낱말의 뜻을 알아보면 좋고요. 또 문단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알고 그것들을 찾아보았죠.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25번. 글의 내용에 대해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현준, 메주를 붉은 고추 숯과 함께 소금물에 넣어 삭혀야 맛있는 된장이 돼? 맞죠? 진, 장마철이 오기 전에 항아리 뚜껑을 닫아 습기를 막아야 장이 잘 발효돼? 자, 장마철 오기 전에 뚜껑을 열어두라고 했죠? 틀렸어요. 건우, 된장을 만들 때 우리 조상들은 정성스럽게 재료를 손질하고 장독을 관리했어. 맞습니다. 자, 바르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지인이가 되겠죠. 자, 26번입니다. 낱말의 뜻을 알맞게 설명한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잡균은 잡다한 세균이라는 뜻이야? 맞습니다. 2번, 삭힙니다는 김치나 젓갈 따위의 음식물이 만든 지 얼마 안 되어 싱싱하다라는 뜻이야? 그게 아니라 발효시켜서 맛이 돌게 하는 거예요. 자, 아니니까 표시 안 할게요. 27번입니다. 기역의 까닭은 무엇인지 이 글에서 찾아 정리하여 쓰시오. 자, 기역, 장마철이 오기 전에 장 항아리 뚜껑을 열었대요. 자, 왜요? 이유가 뭐예요? 뒤에 나오죠? 햇볕과 바람을 쐬어 장이 잘 발효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28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글의 제목 활용한다? 좋죠. 제목에 중요한 내용 있을 수 있어요. 자, 문단에서 중심 문장 찾는다? 좋죠. 중요한 내용 찾아 표로 정리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글의 가운데 부분에만 나온다? 아니죠. 앞에도 나올 수 있고 뒤에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중요한 문장은 주로 문단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네, 대개 글쓴이들은 중요한 내용을 문단의 앞이나 뒷부분에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중요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4번이 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이어서 문어 이모님 만나러 갈까요?
우리 친구들, 문어 이모와 함께 그래서 중요한 내용 찾는 방법 정리해 보자고. 일단은 말이야.

0: 그래서 중요한 낱말의 뜻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리고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찾으면 되겠지. 자, 친구들,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더 알고 싶은 점이 있니? 어떤 점인지 궁금한데 수강후기 게시판에 꼭 남겨줘.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국어 공부하자고. 우리 친구들, 안녕!
1: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전기 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수 있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은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세상을 알아가는 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알아가는 말부터 살짝 우리 강의 컨셉이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세상을 알아가는 말은 우리가 자연과학 잡지를 보면서 잡지 속 사진과 그리고 그에 맞는 단어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볼게요. 오늘은 식물과 관련된 다섯 개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식물을 묘사할 수 있어요. 네, 식물과 관련된 사진들 한번 살펴보세요. 네, 잡지 속에 담긴 사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뭘까요? 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서 잎 그리고 줄기를 가진 생물이죠. 네, 우리가 식물이라고 부르는 건요, 영어로 plant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plant. plant. 네, 잘하셨습니다. 문장 속에 한번 넣어 볼게요. 식물은 자라기 위해서 네, 햇빛이 필요하죠. A plant needs sunlight to grow.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식물은 초록 잎을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This plant has green leave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식물 plant 단어 기억하시고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번엔 뭔가요, 이거? 네, 꽃이 피기 전에 작고 단단하게 맺힌 부분. 네, 이게 이후에 자라서 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꽃봉오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ud라고 해요. 따라해 볼까요? bud. 한 번 더. bud. 네, 잘하셨습니다. 문장 속에 넣어 볼게요. 그 장미 봉오리는 곧 필 거예요. 장미 봉오리. 네, 장미는 rose죠. 장미의 꽃봉오리 rosebud will open so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나는 나무에서 작은 봉오리들을 보았어요. I saw small buds on the tre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꽃봉오리 사진과 함께 꽃봉오리 단어 bud 잘 기억하시고요. 네, 세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사진은요, 바로 이겁니다. 뭐를 사진 찍어 놨죠? 줄기에서 나와서 햇볕을 받는 얇은 부분이요. 네, 잎이죠, 잎. 네, 잎은 영어로 leaf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leaf. 한 번 더. leaf. 네, 잘하셨습니다. 문장 속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 잎은 가을에 노랗게 변했어요. 그러면 the leaf turned yellow in fall.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나뭇잎 하나가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나뭇잎 하나.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되죠? 네, a leaf fell from the tree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뭇잎 사진 기억하시면서 leaf, 잎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 너무 조그매서 안 보이나요? 네,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것. 땅에 뿌려지면 싹이 터서 식물로 자라게 될. 지금은 아직 식물이 아니지만, 비교적 단단한 물질. 이거 우리 뭐라고 하죠? 네, 바로 씨이잖아요. 네, 씨는 영어로 seed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seed. 다시 한번. seed. 네, 잘하셨어요. 우리 예문 속에서 seed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녀는 흙에 씨를 심었어요. She planted a seed in the soil. 네, 심는 거 우리 plant를 동사로 사용하면 됩니다. So she's planted a seed in the soi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작은 씨 하나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어요.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A small seed can grow into a big tree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grow 하면은 자라나는 건데요. 뒤에 into 붙여서 지금은 작은 씨앗이지만 a small seed가 grow 자라나서 into 다음 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So grow into a big tree. 작은 씨지만 땅에 심어서 싹이 터서 식물이 되면 큰 나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작은 씨 들고 있는 사진 기억하시면서 seed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네, 줄기에서 옆으로 뻗어나가서 잎이나 봉오리를 지탱하는 부분. 네, 여기에 이제 잎이 자라나겠죠. 이걸 우리가 나뭇가지라고 불러요. 그렇죠. 나뭇가지는 영어로 branch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branch. 한번 더. branch. 네, 잘하셨습니다. 문장 속에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The bird is sitting on a branch. 네, 새들이 찍찍찍찍 하면서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는 모습 상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branch, 나뭇가지 위에 새가 앉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A small branch broke in the wind. 해서 작은 나뭇가지가 바람에 부러졌어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식물과 관련된 다섯 개 단어 살펴봤는데요. 짧게 리뷰해 보고요. 퀴즈도 풀고 올게요. 네, 퀵 리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해요. 다섯 개 사진과 단어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머릿속에 잘 암기했으면 이제 바로 퀴즈 풀어볼까요? 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손가락에 작게 들고 있는 이거 뭔가요? 네, 씨앗이죠. 이 씨앗 지금은 작지만 땅에 심으면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어요. 이 씨앗을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외쳐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정답은 seed입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이에요.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꽃봉오리의 상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크게 외쳐주세요. 네, 정답은 bud입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나뭇잎 하나 사진인데요. 나뭇잎, 잎,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이 외쳐주세요. 잘하셨어요. 정답은 leaf입니다. 네, 퀴즈까지 다 풀고 나니까 더욱더 머릿속에 더잘 들어가지요? plant, bud, leaf, seed, 그리고 branch까지 사진과 함께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다섯 개 단어를 가지고 한번더 복습할 수 있는 마지막 미션입니다. 나만의 문장 만들기 해볼게요. 여러분이 최근에 본 식물은 무엇인가요? 다섯 단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I found 하면 뭔가를 발견했다, 찾았다라는 뜻이죠. 그 뒤에 여러분이 최근에 본 식물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I found a small bug in the park. 이런 식으로요. 네,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문장 만들면서 다섯 단어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단어 들고 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13강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국가 체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그 다음에 제정군사국가에 대해서 배웠었죠. 유럽의 굉장히 많은 정치적 변화를 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과학과 철학의 발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사람들의 세계관, 생각을 아예 바꿨었던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들이 많았었던 거죠. 그러한 것들이 모두 씨앗이 돼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시기가 바로 오늘 강의와 다음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수업의 나침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혁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강대국인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배경, 전개, 결과라고 하는 거 배울 건데 물론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미국 혁명의 결과에 좀 표를 들어 이렇게 손을 들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미국 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치 체제가 만들어지게 됐고 그게 유럽과 아메리카에 영향을 크게 끼치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런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프랑스 혁명은 배경과 전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프랑스 혁명의 전개 부분 좀 복잡한데 제가 간결하게 좀 정리를 잘해줄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을 한 컷 그림으로 요약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언제나 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세금을 많이 가져가 버리게 되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다면 좀 불만이 있어도 그래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라고 생각할 텐데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많은데 세금을 적게 내네 라는 걸 인지하게 된 순간 지금의 세금 제도가 뭔가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 불합리하다가 결국 불만으로 터지게 될 것이고 그게 혁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배울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은 뭐 굉장히 많은 배경들이 있고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시민들한테 너무 많은 세금을 걷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세금을 약간 걷는 제도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낼 수 없거나 나보다 돈이 많은 귀족들은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네 라고 하는 그런 데서 불합리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혁명이랑 프랑스 혁명 볼 때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미국 혁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혁명은요, 여러분들 영국에서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식민지 개척 첫 번째가 북아메리카 이제 동부 해안이에요. 그래서 북아메리카

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식민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이 프랑스는 영국과 여러 번 전쟁하면서 지금 계속 패배했기 때문에 좀 라이벌 의식이 너무 커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식민지를 이제 지원하면서 영국의 힘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기를 이제 의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크타운 전투에서 식민지 군대가 승리하게 되면서 영국은 파리 조약을 통해서 식민지 독립을 승인하게 됩니다. 미국 혁명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독립 후에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연방 헌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요, 이 연방 헌법의 특징들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연방주의예요. 이게 뭐냐면 13개 주 식민지는 각각의 독립성을 가진다. 하지만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게 연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방주의라고 하는 걸첫 번째로 내세우게 됐고, 두 번째는 공화주의입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청교도 혁명할 때 크로멜이 왕을 죽이고 이제 영국이 왕이 없는 시스템이 됐었죠. 그러한 정치 체제를 공화정이라고 불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없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시작하겠다. 공화주의를 내세웠고요. 마지막으로는 삼권분립을 하면서 권력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게끔 유럽처럼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지 않게끔 권력을 분산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연방헌법을 바탕으로 연방정부 구성했고요. 그리고 전쟁 과정 중에서 엄청나게 활약했던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상황 끝에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이 탄생하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최초의 민주공화국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민주공화국을 뜯어서 보게 되면 민주,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화국은 왕이 없는 시스템.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의사표현을 해서 자신들의 대표자인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한테는 이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고, 이게 1차 세계대전이랑 2차 세계대전 때도 약간 홍보수단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 많은 이제 공화정을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었던 계몽사상가들은, 와, 미국 멋있다. 우리나라도 저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프랑스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과에서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 연방헌법 특징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혁명도 일어나게 됩니다. 유럽에서 전통적인 강대국 하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거든요. 근데 이 프랑스에서 혁명,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혁명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시민혁명 왜 일어났을까요?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8세기 프랑스의 불평등한 신분제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즉, 뭔가 1, 2신분, 3신분이라고 하는 신분제도에서 1, 2신분이 너무 많은 거를 독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1신분은 성직자, 2신분은 귀족입니다. 아무래도 좀 상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관직도 독점하게 되고 많은 돈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제3신분인 평민은 관직에도 되게 제약이 많았고요.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도 적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이 1신분과 2신분은 돈도 많고 관직도 많고 명예도 있는데 관직과 토지 독점했죠. 하지만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평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요. 근데 정치 참여에 제한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평민들 입장에서는, 야, 세금은 내가 더 많이 내는데 왜 나는 정치 참여 안 시켜주는 거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의견을 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뭐야, 나도 저런 나라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신분제가 첫 번째 배경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림을 볼게요.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그림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1신분, 2신분은 보면 알겠지만 되게 피부도 좋고 되게 좀잘 먹어서 그런지 좀 포동포동한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1신분과 2신분을 업고 있는 3신분, 노인의 모습을 하면서 뭔가 되게 좀 빼짝 말랐죠. 마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거는 1신분과 2신분은 돈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3신분은 독점하진 못하지만, 진출하지도 못하지만, 많은 세금 부담을 갖고 있다. 즉,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1, 2신분만 받고 있고, 3신분이 그런 고통을 다 분담하고 있다라고 이제 불만을 내세우는 그런 그림인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교과서마다 그림은 다 다를 수 있는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1, 2신분 밑에 제3신분이 업고 있거나 깔려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공업의 발달로 제3신분인 평민이 성장합니다. 이들은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과거의 질서라고 하면 왕과 귀족이 다스리는 전제적인, 즉 군주정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걸 벗어나서 자유와 평등 사회를 추구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잘 봤습니다. 지금 신분제가 불만이 있었고, 평민들은 너무 많은 세금 부담을 받고 있었고, 게다가 그 평민들 중에서는 상공업자들이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저런 공화정, 하다못해 영국처럼 입헌군주정이라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어떤 발단이 있었냐? 첫 번째, 프랑스의 재정 위기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태양왕이라고 불렀던 루이 14세 때부터 너무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 대한 피해를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제 분담하게 됐던 거죠. 왜냐하면 전쟁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그만큼 많이 걷어갔거든요. 전쟁이 많았고, 특히나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게 미국 독립혁명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식민지를 엄청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돈을 썼거든요. 게다가 왕실의 사치까지 굉장히 심했습니다.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 걸 보면, 아, 지금 프랑스의 재정 위기가 발생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루이 16세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 지금 상황을 내가 혼자 해결하는 건좀 힘든 것 같으니까 의회를 소집해서 좀 돈이 많은 친구들한테, 저 1신분, 뭐 2신분, 3신분 중에서도 시민계층한테 조금 협조를 받아서 이런 재정난을 극복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의회를 소집합니다. 재정군사국가의 두 가지 유형 기억나시죠? 영국형과 프랑스형이 있는데, 프랑스형은 의회랑 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회를 불렀다라는 거는 그만큼 재정난이 심각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찬반을 투표했냐면, 1신분들끼리 투표해서 한 표, 2신분들끼리 투표해서 한 표, 3신분들끼리 투표해서 한 표, 총세 표를 가지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앞에서 봤던 그림처럼 1신분과 2신분은 좀 같아요. 약간 좀 성향 같은 게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내리면 1, 2신분은 늘 같은 편이기 때문에 3신분은 불리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걸 투표를 해도 불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1, 2신분은 신분별 표결 계속 주장하는데 제3신분은 신분별 표결이 아니라 머릿수로 표결하자라고 요구하면서 두 신분 대표 간의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이게 대립이 심해지게 됐고, 왕과 귀족들이 이걸 억압하게 되니까 3신분의 대표들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3부회를 박차고 나와서 새롭게 의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국민의회입니다. 그러면서 테니스 코트, 쉽게 말하면 테니스장이에요. 테니스장에서 서약을 발표합니다.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 국민의회 해체하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발표했던 거죠. 당연히 루이 16세는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탄압을 시도하게 됐던 것이죠. 너무 당연한 흐름이죠. 근데 여기서 파리 시민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신분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제3신분 대표들이 억압받고 있네?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전국으로 혁명이 확산되게 됐고, 결국 루이 16세가 이걸 놀랬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의회를 인정하게 되면서 국민의회의 개혁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국민의회 결성과 테니스 코트의 서약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회 개혁 부분 볼 건데, 첫 번째로 그동안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던 봉건적 특권을 폐지합니다. 봉건적 특권이라고 하면 중세부터 이어져 오던 영주들, 즉 귀족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권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권리들을 없애고 그리고 1신분과 2신분이 면세특권을 받았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없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봉건의 특권 폐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들의 생각, 계몽사상을 바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헌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 헌법은 입헌군주제가 됩니다. 헌법이 있고 군주는 이 헌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따라서 제한선거하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계급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재산이 기준이 된 것이죠. 그래서 헌법 만들었으니까 이 헌법에 따라서 법을 이제 입법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입법의회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런 프랑스에서 혁명을 좀 두려워하던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변에 있었던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같은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은 프랑스 혁명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국가에서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과 귀족을 공격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입법의회는 안 되겠다. 얘네들 계속 우리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들과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혁명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프랑스 내부 사정 자체가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물론 프랑스가 전통적인 강대국이고 기본적인 국가의 체급 자체가 크긴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전쟁이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혁명 전쟁에서 연이어서 패배합니다. 전쟁하니까 자연스럽게 물가도 상승하게 됐던 것이죠.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파리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불만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바로 국왕을 루이 16세에게 향하게 됐던 것이죠. 루이 16세에게 향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루이 16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가 오스트리아 이제 왕가 출신이에요. 그쪽 이제 왕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랑 연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좀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국왕을 퇴위하라 요구하면서 결국에 왕궁을 습격합니다. 입법의회 때 혁명전쟁의 영향으로 루이 16세가 퇴위되게 되고 왕권이 정지되게 되면서 새로운 의회, 국민공회가 구성되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인권선언입니다. 인권선언 너무 중요하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미국 독립선언서랑 연결지어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읽어볼게요.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사회적 구별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만 성립한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빼앗을 수 없는 권리, 인권,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걸 보존하는 데 있다. 이러한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질적으로 누구한테 있다? 국민한테 있다. 지금 미국 독립선언문이랑 뉘앙스가 비슷하죠. 왜?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6조,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당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입법의회 때 루이 16세가 잡히게 되면서 왕권이 정지되게 됐고 국민공회가 만들어집니다. 국민공회를 이제 만들면서 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선포됩니다. 공화정이 되려면 누가 없어야 되죠? 왕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크로메리 했던 것처럼 프랑스의 국민공회도 당시의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때 권력을 잡았던 게 로베스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급진파가 무섭게 통치했어요. 공포 정치를 시행했던 거죠. 자신의 상대편을 단두대에 보내면서 엄청 무섭게 통치했어요. 영국의 크로메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결국에 이런 불만이 쌓이게 돼서 반대파에 의해서 로베스피에르가 역으로 처형당하게 됐고 그 뒤를 이어서 5명의 총재가 이끄는 총재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를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좀 어떻게 내고 싶냐면 영국의 청교도혁명, 명예혁명과 프랑스의 혁명을 좀 비교해서 섞어서 내면 여러분들 진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 초점 맞추면 된다? 청교도혁명 때 크로멜이 공포정치한 거랑 국민공회 때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한 거랑 공화정 비슷하니까 맥락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미국 독립혁명,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비교하면서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생각까지 같이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국민공회 때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에서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반대급부로 총재정부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총재정부 때는 어찌됐든 지금 국가가 전쟁도 계속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계속 처형도 많고 혁명의 강기가 미친 듯이 일어나다 보니까 혼란스러웠는데 그 혼란이 극복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명성을 얻었는데 대표적인 전쟁이 어떤 거냐? 여러분들 나폴레옹 하면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림,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알프스 산을 올라가면서 말이 있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로 공격하는 데 있어서 알프스 산맥을 등반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내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뭐 그런 말이 이제 전해질 만큼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건으로 이탈리아를 정복하는 데 성공하거든요. 그런 전쟁도 있었고 이집트까지 원정을 가서 이집트 그런 여러 가지 로제타 비석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지고 오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프랑스 국민 입장에서는 와 나폴레옹 진짜 영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론을 힘입어서 나폴레옹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권을 장악하면서 만들었던 게 통령 정부였던 거죠.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통령 정부 역시도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공회부터 총재정부, 통령정부까지 왕이 없어요. 그래서 공화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거는 국민공회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특히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인물이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신분이 엄청 많은데 1신분과 2신분은 소수입니다. 프랑스의 신분 제도의 모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은 18세기 프랑스의 신분 구조를 표현한 것이다. 가가 이러한 신분제의 부조리에 반발하여 국민의회를 결성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대요. 자, 가는요. 지금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라는 건 테니스 코트의 서약입니다. 그리고 루이 16세는 이를 탄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분은 제3신분을 의미하겠죠. 자, 3신분은 인구도 많았고 세금도 많이 냈는데 정치에 참여 안 시켜줘서 불만이 많았고 특히 3부회에서도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불만이 많았던 거죠. 1번 면세특권을 누렸다. 아니죠. 이들은 세금을 많이 냈어요. 2번 성직자와 귀족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1신분과 2신분이죠. 3번 대부분 관직과 많은 토지를 독점하였다. 이것도 1신분과 2신분입니다. 3부회에서 신분별 표결 방식을 주장하였다. 이것도 1신분과 2신분이고요. 제3신분은 머릿수 표결을 이제 강조하게 주장했던 것이죠. 5번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게 정답이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아무튼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강의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 복습까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0: 24시간이 모자란 듯 분주히 돌아가는 풍장어 통발 어선의 하루.
1: 나를 맞고 매일 몸살 날지
0: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고된 작업 뿐만 아닙니다. 불시에 찾아오는 위기에도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죠. 선택의 기로에서 매 순간 시험대에 놓이는 선장.
2: 선장으로 책임감. 무슨 일이어도 다 찾아야 돼. 절 끊어진다.
0: 하지만 고단한 일상에도 소소한 즐거움은 있는 법입니다.
3: 우리 맨날 짱을 먹어요.
0: 선상에서 즐기는 붕장어 만찬.
4: 와, 야.
0: 희로애락이 파도치는 바다 위의 한판 승부. 그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새벽 2시. 다시 양망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낮 동안 투망해두었던 통발 만 개를 걷어올려야 하는데요. 그 길이만 해도 무려 90km에 달합니다. 4시간 남짓 겨우 눈을 붙이고 나온 선원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그저 양망기 속도에 따라 바삐 움직입니다.
5: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나요?
6: 예, 예, 예.
5: 어떻게 만선할 건데요?
6: 예, 만선이 만선이거든요.
0: 그렇게 수조가 서서히 채워지는 동안 어느새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하고 하얗던 배전은 통발에서 튄 진흙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오늘은 그래도 고단함을 잊을 만큼 붕장어가 많이 올라오는 날입니다. 통발 하나에서 두세 마리가 연이어 쏟아지는데요. 레일을 따라 쉴 새 없이 밀려드는 통발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세 명이서 작업을 해도 손이 모자랄 지경이랍니다. 덕분에 갑판 아래 어창은 붕장어로 북적북적합니다. 오전 9시. 7시간이 걸친 양망태 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아무런 어장사고 없이 무탈하고 신속하게 끝이 나는데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붕장어를 옮기는 선원들. 한눈에 봐도 자루 한가득 묵직하게 담아낸 붕장어를 다른 어창으로 옮겨 담습니다.
3: 이렇게 많은 양을 넣으면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물었어요. 물에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0: 공격성 강한 포식성 어류인 붕장어는 실제로 좁은 수조 안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어창 안의 개체수를 적절히 조절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군요.
3: 800kg요? 살림 킨들하고 고기가 많이 들은 건데.
5: 아, 그렇던데요? 평상시에는 몇 킬로 정도인데요?
3: 평상시에는 뭐 한 700kg.
5: 아,
3: 600kg.
0: 잠시 후. 이번엔 어창에 붕장어를 꺼내 일일이 한 마리씩 확인을 거치는 기관장. 골라낸 붕장어는 어창 밖으로 빼두는데요.
5: 저 지금 방어는 왜 그쪽으로 버리나요?
3: 치수 미달.
5: 아, 그럼 저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3: 이거 살리줘야죠. 다시 크게.
0: 붕장어는 금어기가 따로 없는 대신 35cm 이하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 체장이 정해져 있는데요. 작은 개체는 방생이 기본이랍니다.
5: 위원장님, 오늘 잡은 거는 만족하세요?
3: 네, 오늘은 만족합니다. 체비를 선장이 의장 잘 못 나가 고기 없다도 뭐 그래도 어디서 들었지 이게?
5: 좀 떨었는가 봐요.
3: 아, 800kg.
2: 어제부터 100kg 떨었네.
0: 그 시각 선원들 못지않게 흐뭇한 또 한 사람. 바로 정충기 선장입니다.
7: 오늘 뭐 기분은 수미 양가 중에 그 뭐 한 우 정도. 수는 아니고 우 정도. 그런데는 뭐 만족을 느껴야지.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기분이 좀 업됐지. 기분이 좋지.
0: 늘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드디어 사흘 만에 항구로 돌아갑니다.

0: 어창을 가득 채워 돌아온 기장 대변함. 부두의 배를 접안시키자마자 미리 도착해서 대기 중이던 활어차가 가까이 바짝 다가섭니다. 곧바로 붕장어를 실어 갈 모양인데요. 자루 한가득 터질 듯 담아낸 붕장어. 무게는 과연 얼마나 나갈까요?
1: 네, 26!
0: 개체량 측정이 끝나면 붕장어들은 곧장 부트로 향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붕장어 자루 끝으로 집중되는 순간인데요. 활어차 위로 무사히 탕도할 때까지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활어 상태로 유통되는 붕장어는 선도 유지를 위해선 시간과의 사투를 벌여야만 합니다. 수조차로 옮겨지는 과정에서부터 분주할 수밖에 없는데요.
1: 하루 좀 배량이 한 800kg. 아. 그러면 3일에 그다.
2: 네.
1: 그러면 한 2,400kg 100kg.
2: 가격으로 치면 대략 얼마 정도?
1: 가격을 치면 뭐 2,400만 원.
2: 아, 지금 시가로 만족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 아, 이것으로 만족해야지. 더, 1000kg, 2000kg 잡으면 좋지만은, 그래도 뭐, 내 보기니 하고, 이것으로, 이제 하면 적자면 영은 아니기 때문에. 예. 한 800kg 정도 잡으면은, 뭐, 만족을 느끼면서 또 열심히 일해야지.
0: 170만 원! 고생스러웠던 바다에서의 순간들이, 이렇게 또 씻은 듯 사라집니다. 한동안은 불경기로 인해 붕장어 소비가 줄면서 다들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데요. 어둡고 긴 터널일수록 그 끝은 더 환히 빛나는 법이죠. 대변항에서 출발한 활어차를 따라 도착한 곳은 다시 통영입니다. 거대한 물량장으로 쉴 새 없이 활어차들이 드나들고 있는데요. 물량장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역시나 붕장어들입니다. 서해와 제주도, 부산 기장 앞바다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어획된 붕장어들이 이곳으로 집결하게 되는데요. 수천 킬로그램의 붕장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물량장 한편에 줄져

0: 서 있는 작업자들입니다. 오로지 손끝 감각에 의지해 풍장어를 분류하고 있다는 선별 기능사들.
1: 뭐 보고 그러실 거예요?
2: 뭐 보고 그러냐? 사이즈 보고. 이건 사이즈가 많았어요.
0: 35cm부터 5cm 단위로 선별한 다음 제각각 별도의 수조로 직행시키는데요. 크기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랍니다.
3: 국내에는 큰 고기 위주로 판매가 되고 구이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아까 중간 사이즈는 일본용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분류 작업을 해서 6단계로 분류 작업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0: 잠시 후 거대한 화로차 한 대가 또다시 물량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낯선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국산 붕장어를 수입하기 위해 직접 찾아온 일본 업체 관계자라는군요.
4: 일본 장어보다도 그 살 찌고 기름이 많고 그 일본에서 못 보는 장어가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중간 사이즈가 제일 인기가 많고 그 35cm에서 50cm 사이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초밥에 위에 밥이 위에 올리기가 딱 좋은 거가 그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톱밥도 튀김 톱밥에도 그 사이즈가 한 마리가 올라가기가 보기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0: 요즘 같은 불황에도 수요가 많아서 35cm에서 50cm 사이의 붕장어들은 이른바 골든 사이즈라고 불린답니다. 주로 기장 앞바다에서 잡힌 붕장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5: 15kg씩 담고 있습니다.
6: 근데 아까 보니까 15kg가 좀 넘던데 그거는 왜?
5: 아, 예, 고기들은 먹이를 먹고 있으니까, 뭐, 나중에 일본 가면 찜, 감량이 날 수 있어서, 좀 더.
0: 수출 물량을 주문에 따라 15kg씩 나누어 담는 것만 해도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요. 오늘 안에 출고해야 할 양이 많아서 서둘러야 한답니다.
3: 오늘 수출되는 양은 한 4,000kg 정도. 되고 한 달에 한 5만 킬로 정도 전기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0: 통영을 거쳐 일본으로 가는 붕장어들은 내일이면 일본인들의 식탁에 오르게 된답니다. 그날 오후 정충기 선장과 선원들은 또다시 바다로 나갈 채비를 서두릅니다.
7: 이거 꺼내라.
0: 붕장어만 내리고 곧바로 출항인데요.
7: 호르마, 앉아. 앉아.
8: 사장님, 아니, 개 안에 강아지가 있네요.
7: 아, 이거는, 개 안에 강아지는, 요, 가에 접안해질 적에 지가 올라오는 경우 많거든요. 지극이 밧줄 타고 올라온답니다. 그런 게요, 이 개가 있으면 냄새 때문에, 개 냄새 때문에 지가 아예 빼서 못 올라오게 돼 있다고. 전기선이나, 그런 걸로 깔고 묶기 때문에, 이빨 깔기 때문에 거의 누전될 확률이 많아. 그럼 배에 화재가 일어나고, 이래서 이제 강아지로 보통 싣고 다닙니다. 뭐, 통상 배들이.
9: 아, 보름이 대림이 너무 출발하네.
0: 기상이 허락하는 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늘 바다로 달려나가는 정선장과 선원들. 투망 작업을 하는 4명 선원들의 합친 경력만 해도 80여 년 차 베테랑인데요. 조업하기 전에는 언제나처럼 망중한을 즐겨봅니다.
10: 여기가 선상카페인데 선상카페에서 맛있는 커피가 전부 다 제공.
11: 방송을 위하여
12: 내 말이 오고
13: 아, 소용이 없지.

0: 자, 안전사고 없이 만세를 기대하면서 도망!
1: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또다시 시작된 선상의 하루. 선원들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기 위한 동력원의 역할을 해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손끝을 따라 줄줄이 바다로 던져지는 만 개의 통닭. 기계의 속도에 맞춰 일정한 간격으로 투망이 이루어지다 보니 한 번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는 멈출 수도 없는 고단한 작업입니다. 대륙을 유랑하는 집시처럼 망망대해를 하염없이 누비다 보면 어느새 수평선 너머로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데요. 대낮에 시작한 투망 작업은 6시간이 흘러 캄캄한 밤중이 되고서야 끝이 납니다. 새벽 2시에 눈을 떠 온종일 분주했던 선원들에겐 장장 18시간의 강행군이었는데요. 긴 하루 끝에 드디어 두 발 뻗고 휴식을 취하는 선원들. 쉽사리 잠이 오질 않는 모양입니다.
2: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3: 아, 만 중에 5월달 1년.
4: 5월달 되면 1년?
3: 예, 예.
2: 돈 벌면 어디에 쓰세요?
3: 아, 인도네시아, 엄마.
2: 엄마?
3: 예.
2: 아.
5: 아, 딴 곳이 하시다.
3: 아, 반장, 좋다.
1: 아직은 이곳이 낯설 막내 소피를 살뜰히 챙기는 갑반장.
5: 소피 몇 살?
2: 몇 살이에요, 소피?
3: 24살.
5: 그렇지, 똥벌이.
3: 4월 3일.
5: 처음 왔다고?
3: 말고.
5: 아, 4월 3일 예, 24살.
3: 예.
5: 그럼 이 아직 23살이래요.
3: 지금 23살.
5: 와, 와. 니 뭐 4월 3일 되려고? 아니, 뭐, 니. 니 그럼 아버지한테 거짓말 했느냐?
2: 와.
5: 우리 다, 전체적으로 다 아버지가 하거든요. 자기 엄마가 이제 나이가 이제 56, 5섯 엄마.
3: 엄마?
5: 56. 그렇게 전부 다 이제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안 계시거든.
2: 아...
5: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든. 예, 좀 하고 이제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아파요. 전화하고 한국 말을 치고.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2: 뭐?
5: 엄마.
3: 엄마 사실.
1: 어려운 형편 탓에 일찍부터 선원 생활을 시작했다는 소피. 사실 가족이 그리운 건 한국 선원들도 매 한 가지입니다.
5: 보름에 한 번씩은 본다고 봐야지. 그리고 뭐 밤 날씨 뭐 기상이 악화되고 이런 거 들어가니까 그때 잠깐 잠을 내가 잠깐 막 하루 정도 집에서 쉬다 오고 뭐 거의 그렇습니다.
1: 이제는 가족보다도 돈독한 사이가 된 선원들.
5: 뭐는 가이다?
3: 하장, 개비.
5: 하장, 개비.
2: 하장, 아버지.
3: 하장, 개비 있어요. 하장. 오해.
5: 몇 개월? 애기 몇 개월 이거?
3: 두 개.
5: 두 개 쌍둥이. 두 개 쌍둥이.
1: 의지할 것 없는 거친 바다에서 선원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2: 부장님,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6: 마대로 그 과장이 그 시간을 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는 게는 여자한테도 오늘 시도 못 하고 오늘 좀 피곤한 하루였지. 아니 바로 지금 상태는 어서 바로 누우면 바로 잠들 사실.
2: 잠은 어디서 주무세요?
6: 나 이제 이 보금자리. 내 보금자리이십니다. 이 아담 보금자리. 그 거대한 축부인도 요 옆에 있고. 아주 좋습니다.
5: 아유, 피곤하다.

0: 아이고.
1: 앞으로 두세 시간 남짓 붕장어가 통발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이때가 하루 중 유일하게 눈을 붙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눈 깜빡하는 사이 다시 찾아온 낭망의 시간. 몸은 비록 천근만근이지만 모두 칼같이 출근을 완료했는데요.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하게 작업을 시작했지만 비까지 오락가락 내리는 상황이라 작업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녹록지 않은 여건에도 분주히 작업을 이어가는 선원들. 다행히 붕장어는 꾸준하게 올라와 주는 것 같은데요. 짧은 시간 동안 제법 많은 양의 붕장어가 잡혔습니다. 그야말로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공장식 양망 시스템. 통발과 분리된 밧줄은 곧장 통로를 지나 선미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이어지는데요. 다음번 투망을 위해선 전달된 밧줄을 곧바로 사려놔야 한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끊어져버린 밧줄. 모든 작업이 일제히 중단되는데요.
2: 작업이 왜 멈췄어요?
3: 급하고다가 그 왜 줄이가 펴졌어 그래. 지금 건지할 거예요, 건지.
1: 선장의 신호가 떨어지자 캄캄한 바닷속으로 갈고리가 뒤댔습니다. 드넓은 바다에서 오직 갈고리 하나로 끊어진 밧줄을 찾아낼 수 있을지 사뭇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어느새 날까지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끊어진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부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사람 손으로 해저 바닥을 훑어내듯 일일이 뒤져가며 통발을 찾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상황은 점점 더 여의치 않습니다.
4: 갈고리에 끌어올리라 했는데 네. 과장님 막 이동을 많이 해버렸다고. 아,
5: 그럼 조류 때문에 이동한 건가요?
4: 아, 물 조류 때문에.
1: 설상가상 비바람까지 더욱더 세차게 몰아칩니다.
5: 지금까지 건져 올린 거 말고 아직 건져 올려야 될 양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6: 그 한 2,500개.
5: 2,500개 통발이요?
6: 예, 예.
5: 그게 이제 밑에 있는?
6: 예, 예, 분류지. 아. 꼭 찾아야지요. 그 불평하게 있으니까.
5: 네.
6: 그 뭐 희망 그려야지.
1: 선택의 기로에서 승부수를 던진 정충기 선장.
4: 회장이 근지에도 그 안 걸리는 이유가 네. 요 배하고 회장 자체가 이동한 자체가 네. 한 2.5km. 선장이 판단해 아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만 잡고 일단 초기로 가서 부자로 잡아봐야 되겠다.
1: 과연 선장의 승부수가 통할지 선원들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합니다. 잠시 후 드디어 부표가 시야에 들어왔는데요. 긴 장대를 이용해 서둘러 부표부터 건져오지는 선원들. 이 부표를 잡지 못하면 2,500개의 통발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겨우 부표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부표에 엮여있던 밧줄을 양망기와 연결해서 작동시켜보는데요.
4: 올라온다.

0: 대줄 잡아 어려.
1: 또다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0: 줄 올리라. 아이 댕기 삐라. 아이 댕기 삐야 댕긴데 그 쳐져갖고 이랑께는 찡긴다 이거 그게. 잡았는 걸 줘라 살. 아따 참.
1: 양만기에 통발이 끼어버린 진퇴양난의 상황.
0: 열시 댕기 줘라 빨리. 빨리 탁참 댕기삐에 달라게 댕긴데.
1: 그렇게 한참을 매달려 애태운 끝에 드디어 통발이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줄줄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통발을 보고 나서야 이제 겨우 마음이 놓이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늦어진 만큼 남은 양망 작업에 박차를 가해봅니다.
0: 열 자식을 어장을 낳았는데 요 끄트머리 어장이 요 우기 어장을 차고 올라왔다고 결론이죠. 이동을 해가지고 이건 이거하고 여기가하고 어장이 이게 합작이 돼도 붙었다고 결론이지. 눈이 맞아갖고 사랑이 눈이 맞아갖고 붙었지 붙어. 예. 그런 게 참 이게 막 때리도 못하고 치기도 못하고 이게 어장끼리 저끼리 붙어놓는 거니까 이건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제 물을 뭐라 해 이제 조르를 뭐라 해 이제 조르 뭐라 할 수도 없고.
2: 그렇죠.
1: 참으로 파란만장했던 통발 실종 사건. 하늘이 도운 덕분인지.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던 통발들에서 줄줄이 붕장어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선원들이 양망 작업으로 분주한 사이 한편에선 붕장어를 꺼내 골라 담는 기관장. 그리고는 거침없이 붕장어 손질에 돌입합니다.
3: 지금 이거 아침에 이거 구이 하려고. 아침에 구이. 아 우리가 잡는 우리가 제일 먼저 묵는다고 해도 봐야죠.
1: 뿐만 아니라 이번엔 값비싼 고등어까지 등장합니다.
4: 아 이거 팔아가지고 뭐 이런 있어도 뭐 사람들 뭐 조금 맛있는 사고 말입니다.
1: 붕장어 통발에 제 발로 찾아들어온 불청객인 동시에 선원들에게는 쏠쏠한 두 수입이 되기도 한다는군요. 오락가락 변덕스러운 날씨만큼이나 길고 고단했던 밤이 지나가고 어느덧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여 년을 배에서 음식을 해온 화장. 오늘도 선원들을 위해 산해 진미를 준비합니다. 간밤에 잡은 싱싱한 고등부터 깨끗하게 손질하기 시작하는데요.
3: 생고등으로 먹을 거예요.
5: 아.
3: 초장식에서.
5: 아. 생으로 드셔도 되나 보죠? 괜찮은가 봐요?
3: 아, 금방 올라온 건데. 맞아요.
1: 여기에 끼니마다 밥상에 올린다는 붕장어 역시 푸짐하게 준비합니다.
3: 형식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싫어하지 않아요.
1: 손맛 좋은 화장. 오늘은 특별히 붕장어 튀김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선상에 고소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6: 약간 여기가 사랑방 같은데 정말.
3: 여기 휴게실도고요. 와서 커피도 한잔 하고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1: 연석 뭔가 바라는 눈치입니다.
3: 하나 오르마 이리 와.
1: 붕장업의 마스코트답게

0: 장어를 제일 좋아한다는 보름이. 귀한 갈치도 장어 앞에선 찬밥 신세입니다. 선원들을 위한 식사 준비도 이제 얼추 끝나가는데요. 작업 도중 잠시 들러 갈치 한 점으로 허기를 달래는 선원.
1: 맛있는 거 많이도 모른다. 살려라. 우리 맨날 장어 먹어요, 장어. 주식이 장어지.
2: 밖에서는 먹기 힘든 건데 요새는 주식이네요.
1: 주식이지. 하루도 한 바지 먹으니까.
3: 아버지!
1: 여기, 저기 갔다라.
3: 10시 빼라.
4: 밥 먹으러 왔어요?
3: 이것 봐요.
1: 장어튀김 먹으러 왔다. 아, 장어튀김 먹으러 왔어.
3: 장어 있어?
1: 장어 있어. 한국 사람보다 더 장어를 좋아해.
3: 뭐죠?
4: 아, 감사합니다.
0: 밥하랴, 손님 맞으랴. 오늘 아침 유난히 분주한 화장.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방 뒷정리는 곧바로 해치워야 직성이 풀린다는군요.
4: 사장님, 여기에서 물은 어떻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1: 물?
4: 예.
1: 발전기에서 보다 돌아가고 이제 물이 나오는데 해수. 청수는 다에서 물을 받아와갖고 쓰고.
4: 이 안에 콘텐츠도 엄청 크겠네요.
1: 어? 한 60개 이상 들어간다 하던데. 60더라.
4: 며칠 쓸 일이에요?
1: 모르지, 쓰기 나름이니까 한 보통 한 15일, 한 20일 정도 되는데. 목욕탕이 두 개예요.
0: 그 시각 작업을 끝낸 갑판장이 아들 같은 막둥이를 위해 순수 등목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5: 와, 소피야.
6: 아이고, 시원하다.
7: 예, 감사합니다.
6: 야.
7: 와, 됐어.
6: 됐어, 니가 말고.
7: 됐어, 피드.
0: 뜨끈한 등목으로 개운하게 일과를 마친 두 사람. 그 사이 나머지 선원들도 양망 작업을 마무리 짓고 갑판 청소와 통발 정리까지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모두가 손꼽아 기다린 식사 시간. 오늘도 역시 푸짐하게 한상 차려져 있는데요.
4: 장어를 시중에서 이렇게 먹으려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8: 장어만 30만 원.
6: 이 고등하고 다 합쳐서 30만 원.

0: 그렇게 오고 가는 칭찬 속에 허기진 배를 든든히 채운 오후. 다음 투망을 위해 포인트를 이동하는 중인데요. 선원들은 이 순간에도 누구보다 바쁜 한때를 보냅니다. 갑판 한가득 밧줄을 풀어두고 작업 삼매경인 선원들.
1: 줄이가나 마모가 돼가지고 네. 빼내고 네. 저 색으로 보충 채우는 중입니다. 이거.
0: 한 번에 투망하는 통발의 수만 무려 만 개에 이르다 보니 통발을 엮어주는 밧줄의 길이 또한 90km에 달하는데요. 유사시에 대처하기 위해선 평상시에 준비돼 있어야 한답니다.
2: 지금 그 매듭은 뭐 때문에 매듭이 있는 거죠?
3: 통발, 어구. 어구 열 뛰는 거라요.
0: 한 번에 작업하는 양만 해도 통발 300개 분량. 약 2.7km의 밧줄을 매듭 지어야 한답니다. 작업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너울이 점점 더 크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2: 지금 파도가 되게 심한데 몇 미터 정도 될까요?
3: 파도가 몇 미터 되거나 봐라, 합쳐야 봐라.
2: 경험상 몇 미터인가요?
3: 아, 계산장님 좀 이야기를 좀 해줘라. 몇 미터인 거. 아따 참. 아니 2m, 3m 되는데 뭐 그래 작업이 가능한? 겨울에는 2m, 3m는 아마 뭐 작업하는 데 기준이고 한 4m, 5m 이리 될 때는 작업이 안 되는 거고 여기 그때는 뭐 그 해경에서 우리 다 연락이 들어와가지고 뭐 안전작업하라고 이렇게 불러들라고 뭐 우리가 하고 싶어도 작업이 안 돼.
2: 한국말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3: 한국말? 마클리야 이제 노래방. 야 석희 야 웃기네. EBS 에듀케이션 방송. 알았어.
4: 아, 알았습니다.
3: 코리아.
4: 어이? 코리아?
3: 아무래도 저 녹화에 놨다가 집에 인도네시아 보내줘요. 아버지 방송으로. 알았어.
4: 알았습니다.
3: 알아이.
4: 예 나중에 엄마.
0: 거친 파도에 맞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치열한 삶의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꿈을 향해 내달리는 이들의 도전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될 겁니다. 적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풍장의 생을 걸고 삶을 이어온 건 통영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본격적으로 어획하기 시작한 풍장하는 가난했던 시절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풍장어배가 만순으로 돌아오면 그 옛날 마을 어귀에선 어김없이 이렇게 풍장어를 널어 말리던 풍경들이 곳곳에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싱싱한 생물 풍장어를 산지에서 곧바로 손질해 말린다는 반건조 풍장어. 본격적인 손질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답니다. 바로 얼음 찜질인데요.
5: 한 시간 정도 이게 나아나야 돼. 네, 움직이면은 칼이 잘 안 나가. 딱 그대로 딱 찍이 나야. 고기도 뭐 기질로 시기가지고 업작 안 하거로. 이러하면은 칼질도 잘 되고 고기 선주도 좋고 그 다음에 막 그대로 산거 그대로 우리가 여기다가 건조로 씹니다.
0: 차가운 얼음물에서 한 시간을 대기한 풍장어는 비로소 손질하기 좋은 상태가 되는데요. 가시가 많기 때문에 보기보다 손질이 쉽지가 않습니다.
2: 하루에 몇 마리나 잡으세요?
6: 몇 마리야? 뭐 많이 잡을 때는 뭐 100kg 잡으면 300마리도 잡을 때도 있고.
2: 네. 이렇게 장어를 많이 잡으시면은 꿈에서 장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6: 꿈에서 가끔 아주 가끔 한 번씩 보여요.
0: 작업 후에는 부산물도 꽤 나오는데요.
2: 이렇게 나오는 뼈나 내장 같은 거는 뭐 폐기하나요? 어떻게?
3: 아니, 내장이요.

0: 휴육해가지고 많이 나갔지. 아. 우리 통영에는 요 뭐, 소주, 안주, 이런 거를 좋아하잖아요.
1: 그럼 장어는 버릴 게 없네요? 네.
0: 버릴 게 없지.
2: 진짜 버릴 게
0: 하나 버릴 게 없지.
3: 통영 사람들에게 풍장어는 그야말로 아낌없이 내어주는 고마운 존재. 하지만 이물질과 핏물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선 바닷물과 민물을 번갈아가며 여러 차례 씻어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답니다. 손질을 끝낸 깨끗한 풍장어는 부둣가 덕장으로 옮겨 한 마리씩 곱게 걸어 말립니다.
4: 아이고, 잘 마르겠다.
0: 자연 바람이니까 바다에서 뭐 요 바람에 불면은 간이 요 바다에 물이 날면서로 이 바다 요 저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건조하기가 좋아요. 건조하면은 고기도 맛도 있고.
3: 이렇게 한나절만 말리면 감칠맛이 더 깊어진다는군요.
4: 생물 같은 경우는 구이를 하면 보드랍고 입에서 녹는 맛이 나고 이제 반건조에는 구이를 할 경우는 쫀득한 맛이 나고 그 양념을 발라서 쩔 경우에는 또 부드러운 맛이 나고 이중 맛이 나는 거지. 건조하고 생물하고. 예전에는 이게 이제 식구들이 맹절이나 이러면 많이 모이니까 이걸 건조 집에서 사가지고 건조를 해가 저도 먹고 또 구이도 해 먹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현재도 그렇게 이제 식구들이 뭐 최고로 하는 게 이제 장어는 맹절되면 많이 나가니까.
3: 풍장어를 말리기에는 동풍이 부는 3, 4월이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볕이 뜨겁고 날이 습해지면 생선을 말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바닷가 사람들의 지혜는 이렇듯 생활 속 깊이 녹아 있습니다. 분주했던 하루가 저물고 항구 위로 어둠이 내려앉은 깊은 밤을 지나고 나면 캄캄한 새벽부터 불을 환히 밝히고 손님을 맞는 곳이 있습니다. 올해로 반백년째 가업을 잇고 있다는 통영의 별미 시락국밥집인데요. 시래기와 된장을 풀어놓고 은근히 끓이는 시락국이 이 집의 유일무이한 메뉴입니다. 그 옛날 밴일을 나가던 어부들과 시장 상인들의 허기를 달래주던 시락국. 지금은 멀리서도 이 맛을 보기 위해 통영을 찾는답니다.
0: 공국 비슷하지? 맛이.
5: 다른 데는 아무래도 이래 한 번씩 먹어보면은 좀 연하고 그런데 여기는 좀 시락이 좀 진한 것 같아요.
3: 변치 않는 깊은 맛의 비밀은 바로 붕장어 머리와 뼈를 넣고 끓인 장어 육수에 있습니다. 기본 육수를 우려낸 데만 해도 자그마치 5시간 이상 장어 머리와 뼈가 으스러질 만큼 푹 고아야 한다는군요.
4: 통영 앞바다에는 장어가 물이 세서 좋고 그 장어를 배 사람들이 옛날에는 한집 건너 보통 배 한 채석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이 전부 다 뭐 그때는 고등학교 다 시키고 통영에 그 장어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원들이 쉽게 잡술 수 있고 새벽에 간단하게 드시는 데 좋아요.
3: 손님들에게는 간단한 한 끼 식사지만 완성까지는 총 9시간을 끓여야 하기 때문에 결코 간단한 음식이 아닙니다.
6: 뭐 새벽에 부담 없이 먹고 갈 수 있는 좀 부수하고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3: 이 한 그릇은 참으로 많은 이들의 정성이 담겼습니다.

0: 의장통화하는 시간은 작년 6시간을 걸리거든요. 그 자, 또 자신과의 싸움은 좀 저녁 때문에 좀 너무 좀 외롭다. 너무 작업에 대한 집착을 하다 보면 좀 고독하다 그런 생각이 간혹 듭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삶의 바다에서 도전을 멈추지 않는 바다 사나이들이 있습니다.
0: 엘리엇, 에스쁜 무슨 정충이하고 바다하고는 이거 내 운명이고 내 팔자가 이제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0: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원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승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개념책 강의이고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이 쓰기 영역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해서 글쓰기 단원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이 글쓰기의 단계를 밟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어떤 목적의 글을 쓸 것인가? 그리고 이 글을 어느 매체에 실을 것인가? 그렇다면 활용할 수 있는 복합 양식 자료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나의 목적을 드러내는데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글쓰기 단계를 밟아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써볼 글은요, 체육대회를 화제로 하는 글입니다. 자,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하나 된 체육대회가 이제 제목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 글을 왜 쓰는가, 그리고 어디에 쓸 것인가를 살펴봐야 우리가 글쓰기 단계에서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 학교 체육대회에 관한 기사문을 작성하여 어디에? 그렇죠. 학교 누리집에 올린대요. 그래서 우선 우리 학교 체육대회에 대한 글을 쓸 건데요. 그 글의 종류가 뭐예요? 그렇죠. 기사문입니다. 자, 이 기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그렇죠.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 구성하여 제시를 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이라고 하는 구성도 띄고 있어야 할 테고, 이 글이 학교, 그렇죠. 누리집에 실린다고 하니, 누리집이라고 하는 이 매체에서 우리가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글을 쓸수 있을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죠. 자, 가와 나의 글이 제시가 될 텐데요. 가는 기사문의 초고예요. 자, 이렇게 초고를 쓰고 나면 여러분 글을 다 쓰고 나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고쳐쓰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초고를 고쳐서 나의 기사문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의 쓰기 과정을 점검 조정하고 독자를 고려하여 가를 고쳐 쓴후 누리집에 올린 글이에요. 그래서 가에서 나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피면 글쓴이가 고쳐쓰기 단계에서 무엇을 고려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 글쓰기의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시된 가는요, 초고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썼던 글인데, 10월 며칠에 열린 우리 학교 체육대회라고 하면서 제목이 10월 며칠에 열린 우리 학교 체육대회였어요. 자, 지난 10월 며칠, 우리 무슨 시, 무슨 로에 위치한 우리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열렸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글에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 학교에 무엇? 위치. 자, 우리 학교의 위치 왜 불필요할까요? 그렇죠. 우리 이거 어디에 실을 거예요? 우리 학교 누리집에 실을 거예요. 그럼 우리 학교 누리집에 실는다는 건 누가 예상 독자라는 겁니까? 그렇죠. 선생님, 그리고 학생 또는 학부모. 그렇죠. 우리 학교에 이미 대해 좀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상 독자예요. 그런데 그 예상 독자들에게 이 학교의 위치를 알려줄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왠지 불필요한 내용이니까 다음번에 나로 갔을 때는 삭제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체육대회는 교장 선생님의 개회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학급별로 개성 넘치는 반티를 맞춰 입고 학생들은 큰공 굴리기,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종목에 참여하였다.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으로서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슬픔이 몰려옵니다. 자, 여러분, 어디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반티를 맞춰 입고 잘못됐죠. 자, 이 맞춰 입고 무엇이 잘못됐어요? 그렇죠. 맞춤법에 맞지 않죠. 그래서, 아, 이것도 왠지 고쳐쓰기 단계에서 이 글쓴이가 발견하고 고쳐 쓸것 같아요. 나중에 고쳐졌는지 한번 보자고요.
특히 이어 달리기에서는 자기 반의 주자가 달릴 때마다 학급별로 열띤 응원전이 벌어져 단합의 힘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체육대회에 어떻게 참여했는지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에 이제 학부모들 하면서 학부모들은 이라고 하면서 학부모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학부모들은 운동장 한쪽에 마련된 먹거리 장터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주며 학생들과 교사들을 응원하였다라고 하면서 학부모들도 무엇을 준비해서? 그렇죠. 먹거리를 준비해서 학생들과 교사들을 응원했대요. 자, 그런데 다음 문장 한번 보세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인 핫도그와 떡꼬치는 먹거리 장터에 없었다. 자, 여러분,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이것이 지금 이 문단에 필요한 내용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그렇죠. 학부모들이 먹거리를 통해 학생들과 교사들을 응원했다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먹거리 장터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죠.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초고에서 고쳐쓰기 단계를 거치면서 삭제가 되고 다른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뜻밖의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자, 과연 이 즐거움이 무엇이었을까? 점심시간에 마련된 특별 공연에서 댄스 자율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춤 실력을 선보였다. 아, 학생들과 함께 선생님들이 춤을 춰주셨구나라는 얘기예요. 학생들은 무척 좋아하였고 운동장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초고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 가의 내용 고칠 점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쵸? 자, 우선 무엇에 맞지 않냐면 기사문이라고 하는 이 글의 형식에 맞지 않아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기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정해진 형식이 있어요.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이라고 하는 이 정해진 형식이 있는데 지금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고쳐쓰기 단계에서 이 기사문의 형식에 맞게 고쳐질 것 같고 내용적으로도 좀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필요 없는 내용, 그리고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삭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대체할 내용을 찾아서 넣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무엇도 틀린 게 있었어요. 그렇죠. 맞춤법도 틀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맞춤법 틀린 부분도 확인을 해서 맞게 고쳐줘야 할것 같고, 이 기사문의 특성에 따라 우리 객관적인 정보만 전달을 해야 하는데, 객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주관적인 해석,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 부분이 어떻게 고쳐졌을지도 우리가 나중에 기사문에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초고에서는 무엇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학교 누리집에 글을 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진 자료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인터넷 공간이니까 영상 자료도 확인할 수 있겠죠.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이 적절하게 이제 고쳐 쓰는 단계에서 배치를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글을 고쳤습니다. 자, 이제 글을 고쳐 썼으니 기사문의 구성에 맞게 배치가 되었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글 전.

전체를 보시면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이 모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그것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도 여러분이 판단을 하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하나 된 체육대회예요. 그래서 이것을 헤드라인, 즉 표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해요. 자, 여러분 표제로서 적합합니까? 오, 학생, 학부모, 교사가 각각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기사문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 표제로 적절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제가 이제 새로 생겼어. 맞춰 입고라고 하면서, 이제는 무엇에 맞게 표현이 됐나요? 그렇죠. 맞춤법에 맞게 맞춰로 고쳐 주었죠. 반티를 맞춰 입고 학생들은 큰공 굴리기,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종목에 참여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학생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어달리기에서는 자기 반의 주자가 달릴 때마다 학급별로 열띤 응원전이 벌어져 단합의 힘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체육대회에 어떻게 참가했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초고에 없던 무엇이 생겼어요? 그렇죠. 사진 자료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자료를 제시를 해서 이 체육대회의 모습을 독자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어달리기를 할때 굉장히 역동적이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단합의 힘을 보여준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학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학부모들은 운동장 한쪽에 마련된 먹거리 장터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주며 학생들과 교사들을 응원하였다. 김밥과 떡볶이, 시원한 팥빙수와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먹거리가 마련되어 체육대회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주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글에서 달라진 점 눈에 띕니까? 그렇죠. 아까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먹거리 장터에 무엇은 없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삭제를 하고, 먹거리 장터에 무엇, 어떤 먹거리가 마련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체육대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먹거리를 준비해서 학생들과 교사들을 응원했다라고 하는 주제에 맞는 내용으로 포함을 시켜준 거죠. 자, 그리고 달라진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아까 우리 초고에서는요, 학부모들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와 교사들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의 문단으로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글쓴이가 글을 고쳐 쓰는 과정에서, 아, 이것을 학생, 학부모, 교사로 각각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문단별로 각각의 주제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문단을 구분을 했죠. 그래서 학부모 문단 따로 있고요. 교사의 활동 내용은 따로 다시 문단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뜻밖의 즐거움을 선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심시간에 마련된 특별 공연에서 댄스 자율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춤 실력을 선보였고요. 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교사의 춤을 따라했고 운동장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생생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추가했어요? 그렇죠. 교사와 학생이 함께한 무대를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자, 혹시 여기서 달라진 부분 여러분 찾으셨나요? 그렇죠. 원래는 여기에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 학생들은 매우 좋아하였고, 무척 좋아하였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학생들이 좋아했다라고 하는 건 글쓴이의 주관적인 판단이죠.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이 기사문의 특성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기사문의 특성에 맞게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바꾼 거죠. 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교사의 춤을 따라했고, 이것은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문의 특징에 맞게 글을 고쳐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먹거리로 학부모들이 응원한 내용, 그리고 무대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춤을 추었다는 내용, 이 기사문에 모두 포함이 되었어요. 자, 마지막 우리 해설 부분입니다. 체육대회에 참여한 한 1학년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목이 쉴 정도로 응원하니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팥빙수도 최고였어요. 선생님들이 춤을 추실 때 저도 따라 추었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거 초고에 있었나요? 없었죠. 자, 초고에 없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독자들이

궁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이 이것을 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독자를 고려해서 고쳐 쓴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1학년 학생의 소감을 이렇게 해설 부분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번 체육대회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마음을 모아 하나 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이렇게 체육대회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기사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하나 된 체육대회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표제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자, 이 나라고 하는 기사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기사문의 구성에 따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기사문은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하나씩 이제 넣어볼 수 있겠죠. 자,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하나 된 체육대회가 표제에 해당하겠고 그 아래에 있는 작은 제목, 우리 부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월 며칠 땀과 웃음으로 가득한 화합의 자리를 만들다라고 해서 주요 내용을 넣어줬고요. 전문에서 우리 1문단에서 기사문에 제시될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제시를 해줬죠. 그래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체육대회가 열렸다라는 것.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제 사실을 전달을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여러 활동을 통해서 협동심을 길렀고, 학부모는 먹거리를 준비해서 응원을 했고,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즐거움을 더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달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해설 부분에서는 이 학생의 평가와 함께 학생의 소감과 함께 이번 체육대회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하나 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쓰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사문의 구성에 따라 고쳐 썼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나로 고쳐 쓰는 과정에서 점검 조정한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의 이 선지들을 보면서 고쳐 쓴 부분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글 안에서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야만 문제를 풀수 있거든요. 선생님도 답답이로 같이 찾아왔어요. 답이 답인 이유로 찾아왔으니까 선생님과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맞춤법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맞춤법에 맞지 않아서 고쳐 쓴 부분 있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그렇죠. 반티를 맞춰 입고, 그쵸. 학급별로 개성 넘치는 반티를 맞춰 입고 였는데, 이것을 맞춤법에 맞게 이렇게 맞춰 입고로 수정을 했죠. 그래서 이 고쳐 쓰는 과정에서 맞춤법에 맞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확인한 것 맞습니다. 자, 2번. 문단의 중심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우리 이거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 학부모님들이 먹거리를 준비해서 학생들과 교사들을 응원했다라는 이야기를 할때 초고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학생들이 좋아하는 핫도그와 떡꼬치는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가에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인 핫도그와 떡꼬치는 먹거리 장터에 없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 문장이 학부모들이 학생과 교사를 응원했다는 이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삭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단의 중심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한 것 맞습니다. 자, 3번.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내용을 작성하였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객관적인 표현, 즉, 기사문에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어서 바꾼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학생들은, 그쵸, 무척 좋아하였고, 라고 하면서, 학생들은 무척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글쓴이의 주관적인 평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객관적인 사실, 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교사의 춤을 따라했고, 와 같은 형식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3번도 고려한 것 맞고요. 4번.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이 쓰였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와 서술어가 서로 호응하지 않아서 그것을 바꿔 쓴 문장은 우리 가와 나에서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글이 실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 자, 가에서는, 초고에서는 원래 제시된 자료가 없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 가를 나로 고쳐 쓰는 과정에서 무엇들이 추가됐습니까? 그렇죠. 사진 자료 추가됐고요. 동영상 자료 추가됐습니다. 자, 이것은 글이 실릴 매체의 특성에 맞게 자료를 골라서 적절하게 활용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5번도 고려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면 1번의 정답은 우리 몇 번? 그렇죠.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그럼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가를 나로 고쳐쓰기 위해 떠올렸을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쳐쓰기 단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자, 글쓰기 과정 중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해요. 자, 여러분, 이나 같은 경우에 글의 유형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기사문. 그래서 나와 같은 기사문의 경우, 기사문이 갖춰야 할 형식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면 독자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기사문이 갖춰야 할 형식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 살펴봐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 순으로 살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표제를 고쳐 체육대회를 다룬 기사임을 밝혀야겠어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표제가 고쳐지면서 체육대회를 다루지 않은 제목이었는데 체육대회를 다룬 제목으로 바뀌었나요? 자, 우리 제목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가에서는요, 제목이 10월 며칠에 열린 우리 학교 체육대회. 였고요. 자, 이것이 나로 오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하나 된 체육대회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표제를 고친 것은 맞지만 체육대회를 다룬 기사임을 밝히지 않았다가 밝히게 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자, 2번. 부제를 추가하여 체육대회의 의미를 강조해야겠어. 자, 우리 초고에는 원래 부제 있었어요? 오, 없었어요. 자, 그런데 부제를 추가했어요. 자, 그리고 추가된 부제가 체육대회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부제 살펴봐야겠죠? 부제가 뭐였냐면, 10월 며칠, 땀과 웃음으로 가득한 화합의 자리를 만들다라고 해서 체육대회의 의미, 화합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살아 있습니까? 오, 맞아요. 그래서 우리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전문의 내용을 보완하여 학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겠어.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전문의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전문 한번 볼게요. 지난 10월 며칠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체육대회가 열렸다. 학생들은 협동심을 기르고 학부모는 먹거리로 정성껏 응원하며 교사는 직접 무대에 올라 즐거움을 더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학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학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였던 그 학교 위치, 이것이 삭제됐죠. 그쵸? 필요 없는 정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분량을 줄여 핵심 정보만 드러내야겠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본문의 분량이 여러분 줄지 않았죠. 그쵸? 본문의 분량이 줄지 않았습니다. 자, 해설을 추가하여 체육대회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평가를 실어야겠어 라고 되어 있는데, 해설을 추가한 건 맞거든요? 자, 그러면 그 추가된 내용에 학생, 학부모, 교사의 평가가 실렸나요? 누구의 소감이 실렸어요? 그렇죠. 학생의 소감이 실렸어요. 체육대회에 참여한 한 1학년 학생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학생의 소감이 실렸고요. 마지막에 이번 체육대회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마음을 모아 하나 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이제 글쓴이가 평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적절한 내용, 가장 적절했던 거 찾으면 무엇만? 그렇죠. 2번만 정답이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가를 나로 고쳐 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도 고쳐 쓰기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글을 쓸 때에는 독자를 고려하여 고쳐 쓰기를 해야 한다. 독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독자의 지식, 기대나 요구, 태도를 반영하여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고쳐 쓰기 과정에서 누구를 고려해야 한다? 그렇죠.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음 설명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을 삭제하였다. 자, 우리 글에서 보면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을 삭제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삭제를 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주제를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을 삭제한 거 적절한 내용이 되겠고요. 글의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제목을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제목 바꾼 것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제목을 바꾸면 독자가 내용을 그렇죠.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목을 바꾼 것도 우리 살펴볼 수 있었고, 독자의 지식 수준을 고려하여 어려운 단어를 쉽게 고쳤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독자가 어려워할 것 같아서 단어를 쉽게 바꿔 쓴 부분이 존재했나요? 아니죠. 단어를 바꿔 쓴 부분은, 고쳐 쓴 부분은.

0: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 독자의 기대를 반영하여 학생의 인터뷰 내용을 추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생의 인터뷰, 즉 소감이 나타난 부분 우리 어디에 등장했어요? 그렇죠. 마지막 문단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이 내용을 추가를 해준 거죠. 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마지막에 내용을 추가하였다라고 하면서 우리 해설의 마지막 문장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제시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 다음 기준에 따라 A를 점검할 때 조정해야 할 내용 두 가지를 나를 바탕으로 쓰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기준이 뭐냐면 문단 수준의 점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 내용을 드러내는가?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뒷받침 문장은 중심 문장과 관련성이 있는가? 그래서 이 점검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A에 제시된 내용들을 점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고쳐 써야 할 것이 두 가지래요. 조정해야 할 내용이 두 가지래요. 자, 우리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부모들은 운동장 한쪽에 마련된 먹거리 장터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주며 학생들과 교사들을 응원하였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인 핫도그와 떡꼬치는 먹거리 장터에 없었다. 자, 이 내용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그렇죠. 삭제해줘야겠어요. 왜 삭제해줘야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 중심 내용, 주제와 관련이 없어요. 학부모들이 학생들과 교사들의 먹거리를 통해서 응원했다는 것이 중심 내용인데, 이것은 그 내용에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뜻밖의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점심시간에 마련된 공연에서 이렇게 춤 실력을 선보였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우리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 내용을 드러내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위에서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응원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아래에는 교사들이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즐겁게 무대를 꾸몄다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의 문단이 하나의 중심 내용을 드러내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뭐 해주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문단 구분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정해야 할 내용 두 가지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중심 문장이 두 개이므로 학부모들의 활동과 교사들의 활동을 구분하여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단을 나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중심 문장과 관련이 없는 학생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문장을 삭제하고 적절한 뒷받침 문장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음식들이 준비되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추가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정해야 할 내용 두 가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도 뉘랑 공유 있는데요. 여러분이 고쳐쓰기 단계에서 자주 틀리는 맞춤법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이제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무엇이 올바른 표현인지 정확한 표현을 찾아서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뜻을 파악하며 읽어요. 네 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지난 시간에 공기템은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기억나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살짝 공부했는데 이번 시간이 맞아요, 맞아요. 바로 오늘의 공기템은요. 짜잔! 중심 생각입니다. 자, 중심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일단 중요하다란 뜻이 있다라고 했죠? 자, 중심은 중요하다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 생각은 중요한 생각이에요. 글쓴이가 글을 쓸 때에 반드시 이 생각은,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하는 것이 바로 중심 생각이라고.

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음식점에 갔어요. 오, 저기 떡볶이가 있네. 오, 저기 김밥도 있어. 와, 저기 어묵도 있다. 여기 국수도 있다. 근데 말이야, 나는 국수가 정말 계속 생각나더라. 어제도 밤에 자기 전에 국수가 생각났어. 정말 국수는 맛있어 보여. 이랬다면 이 사람의 중심 생각은 뭘까요? 여기에 많은 음식이 있다일까요? 아니죠. 국수가 먹고 싶어. 이런 말이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이 여러 말을 했어도, 아, 이 사람의 중심 생각,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거구나! 라고 콕 집을 수 있답니다. 자, 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글을 읽어볼까요?

자,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가리키는 말 처음에 배웠고, 그 다음엔 중심 생각을 또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심 생각에 대해서 공부를 할때 어떤 내용을 보고 공부했죠? 주은이라는 친구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고,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감기 예방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종이에 써서 열심히 실천했더니 그 다음에는 그 감기 친구가 찾아오지 않더라. 자,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바로 이 줄거리, 이걸 줄거리라고 하죠? 이 줄거리, 어떤 걸 이어서 얘기했지, 지금? 그렇지. 그 장면에서 주요한 장면만을 딱딱딱 떼가지고 이어본 거죠? 자, 이게 바로 중심 생각을 알아내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도 중심 생각을 알아볼 건데, 이번엔 글의 종류가 좀 달라요. 자, 앞에서 우리 전 시간에서 보아온 것은 이야기죠? 이야기 글에서 중심 생각을 알아낸 것이고, 오늘은 주장하는 글을 가져왔습니다. 주장하는 글에서 중심 생각을 알아내는 방법 알아볼게요. 약간 복습을 하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 글에서는 제목에서 중요 생각이 드러나 있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에서 이미 중요 생각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앞에 전 시간에서 배웠던 그 이야기에서의 공기 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제목에서 이미 중요 생각이 나타나 있다. 기억하기 위한 좋은 습관, 메모. 벌써 끝났어. 중요 생각이, 중요한 생각이 벌써 끝났어요. 아, 중요 생각, 중심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중심 생각.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써 메모해서 끝난 거예요. 아, 이 주장하는 글을 쓴 사람은 메모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구나. 이미 딱 끝났어요, 사실은. 예. 자, 끝났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에서도 그글쓴 사람의 중심 생각을 알려면 제목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제목을 유심히 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약속이나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그첫 시작이죠? 너 그런 적 있어? 아, 내가 그런 적 있었나? 하고 생각해 보게 되죠? 예, 아주 굉장히, 좋은 그 이야기거리로 딱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는 메모를 해보세요. 라고 이 글쓴이는 처음부터 아예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 그런 일 있지? 응, 있어. 그럴 때너 메모하면 돼. 라고 말이죠. 메모는 요점을 간략히 써두는 일 또는 그렇게 쓴 글을 말한답니다. 자, 요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난 말이야, 여기 김밥도 있고 말이야, 여기 어묵도 있네, 여기 라면도 있고, 국수, 국수가 굉장히,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아, 국수 먹고 싶어. 이거잖아요? 자, 이렇게 요점이라는 것은요, 중심 생각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서 곤란했어요. 그럴 때 메모하라고 했잖아요? 요점을 간략히 써두는 일이 메모래요. 자, 그렇다면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메모란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생각, 중심 생각을 간략하게 탁 써두는 게 메모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니까. 알림장을 쓰거나, 여러분 알림장 쓰죠? 알림장 쓰거나 달력에다가 약속을 표시해야 돼요. 뭐, 17일, 뭐 하는 날, 이렇게. 자, 그리고 알림을 지정해 놓는 것도 메모랍니다. 그러니까 메모는 길어요, 짧아요. 길지 않고 짧죠. 그래야 메모에 하는 일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죠.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럼 어떤 점이 좋을까라고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그 다음에 내용으로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 1문단. 자, 이것을 우리는 1문단이라고 얘기할게요. 문단. 문단이라는 건요. 자, 이렇게 문장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보통 여기 몇 개의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약속이나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곤란했던 경험이 있나요? 어때요? 물음표 하나 있죠? 그다음 해보세요. 네, 여기 마침표 있고요. 또 마침표 또 있고요. 그다음에 마침표, 마침표 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물음표 있습니다. 마침표, 물음표, 또 느낌표. 요 개수만 세면 문장 개수와 똑같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1문단은요, 문장이 몇 개예요? 다섯 개예요. 자, 이렇게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각을 나타낼 때, 우린 그것을 문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문단이란 말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거 지금 기억하기 위한 좋은 습관, 메모, 이 글을 읽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예, 이야기가 아니라, 주장하는 글이라고 했죠? 주장하는 글에서는요, 이렇게 하나의 문단마다 글쓴이가 꼭 얘기하고 싶은 중심 생각이 하나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자, 1번, 1문단에서는요, 일단, 메모를 해라. 그리고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점이 좋은지 이제부터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메모에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은 뭘까요? 바로 3번 메모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단에서는요, 이 중심 생각이 드러나는 낱말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 왜? 글쓴이는 내가 이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입니까? 의견을 주장하려고죠? 왜? 이건 주장하는 글이니까. 내 의견을 주장하려고. 어떤 의견이었어요?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란 말이야. 지금,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점이 좋은지 얘기해 줄게. 응? 막 이러면서.

어떤 대상을 설명하려고, 이건 설명하는 글이고요. 있었던 사실을 알리려고, 이거는 사실을 적은 글이면 다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일기 같은 거.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이건 이야기 글이고요. 일상에서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려고, 이거 관찰 기록문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장하는 글이에요. 기억을 대신하여 쓸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 이럴 때 메모해 보세요. 메모는 요점을 간략하게 써두는 일 또는 그렇게 쓴 글을 말해요. 무엇이라고 했죠? 중심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2번. 요점이 뭐야? 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요점만 말해 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국어를 배웠으니까 중심 내용을 배웠으니까 이런 말도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요점을 말해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중심 내용이 뭐야? 네가 말하고 싶은 중심 내용이 뭐냐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중심 내용은 중요한 내용. 네, 중요 내용이라고 했죠? 네, 자, 중요 내용, 중심 내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뭔데 요점을 말하자 이 말이죠. 이 글에 대해 알맞게 설명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1 문단은 글 전체 시작 부분이에요. 그쵸?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까요? 메모하는 습관이 좋은 점,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여기 나오네요. 1 문단의 다음 문단에서는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은 점에 대한 내용이 이어질 거야. 당연하죠?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앞으로 그 대답을 내가 해줄게!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문단에는, 1문단에는 여러 개의 중심 생각이 있어. 아니죠. 이런 주장하는 글에서 하나의 문단에는 몇 개의? 한 개의 중심 생각이 들어가 있기 마련이다. 라고 했으니까, 아영이 조금 더 공부해보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들이 쫙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2문단이 나오고요. 3문단이 나옵니다. 문단은 여러 개의 문장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의 중심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문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실 일은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대로 선생님만 따라하세요. 줄 긋고요. 동그라미 하면 같이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러면 돼요. 자, 일단 문단은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첫째, 둘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이건 문단이 시작되는 거구나. 아, 여기도 문단이 시작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교과서나 교재에 번호가 없어요. 이 번호가 있으면 당연히 문단이죠. 근데 번호가 없어요. 번호가 없어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오면 아, 여기서부터 한 문단이구나. 신호를 여러분이 탁 잡아내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줄 그어보세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자, 봐. 첫째,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줄 그어보세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노래 나올 뻔했어. 자, 첫째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줄을 그어보세요. 바로 이 부분이 중심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건 그냥 공식 같은 거예요. 그냥 외우세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교과서에 나오는 또는 교재에 나오는 글들은 보통은 이래요. 99% 그래요. 뭐냐?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생각은 앞부분에 보통 나옵니다. 예, 99%예요. 자, 첫째,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둘째, 메모를 하면 나만의 정보 창고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중심 생각이에요. 예, 여기도 중심 생각. 그러면 중심 생각 말고 그 뒤에 나오는 이 글들은 뭔가요? 중심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글들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중에 정말 중요한 것만 딱 골라봐. 그러면 이것만 골라서 쓰시면 돼요. 아주 쉽죠? 자, 보겠습니다.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증거를 대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뇌의 저장 공간보다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저장되어 있던, 이미 저장되어 있던 이 내용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게 밀려나게 하는 거지. 그쵸? 또 들어오네.

공간이 정해져 있는데, 에이, 옛날에 외웠던 거 버려야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은 기억하고 있더라도 매일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에 묻혀 중요한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 메모를 하면 내용을 기억하느라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어서 깊이 생각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메모를 하면 나만의 정보 창고를 가질 수 있어요. 머릿속에 떠오른 수많은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렇죠? 밥 먹으면서, 아,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 옆에서 말 시키면, 아, 얘기하다가, 아, 내가 방금 무슨 생각했지? 이러잖아요. 이 말이죠. 순식간에 사라져요. 아무리 획기적이고 뛰어난 생각이라도 머릿속에만 머문다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아, 생각났어! 하고 옆에서 말 시키기 전에 빨리 메모를 해. 그러면 메모해놨으니까 나만의 저장 창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열심히 메모해 놓으면, 메모해 놓으면, 머릿속에 떠오른 수많은 그 생각, 그걸 바로 이것이라고 가리키는 말로 얘기하고 있죠. 열심히 메모해 놓으면 몇년 전에 했던 생각도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서 보면 되니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만의 저장 창고를 가질 수 있어요. 이 글의 내용을 알맞지 않은 것두 가지. 뇌의 저장 공간은 정해져 있다. 획기적인 생각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질 수 있다. 메모를 하면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신경을 계속 써야 된다. 아니죠. 오히려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깊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 기억하고 있던 생각을 잊어버리는 까닭은 뭘까요? 언어 능력이 부족해서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획기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식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잉? 뜬금없이. 자, 뇌의 저장 공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던 생각을 잊어버릴 수 있다. 기억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열심히 메모해 놓으면, 뭘 메모해 놓으면? 머릿속에 떠오른 수많은 생각을, 이것을 메모해 놓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필요할 때 사용한대요. 자, 그래서 기억, 머릿속에 떠오른 수많은 생각, 정답은 4번이고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 쓰시오. 이거 어렵지 않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있으면 무조건 동그라미 하고 그 옆에 있는 문장을 쫙 줄만 그으면 된다고 했죠? 아우, 얼마나 쉽게요. 자, 이게 바로 중심 내용이라라고 했습니다.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맞죠? 내가 한 말이 맞죠? 게이머 공기템이 한 말이 맞습니다. 메모를 하면 나만의 정보 창고를 가질 수 있다. 정말 쉬운데 쉬우면서도 핵심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꼭 나옵니다. 예, 아주 그냥 떠먹여주고 있어요. 아, 자, 셋째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절로 손이 동그라미로 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장에 그대로 줄이 그어지죠. 자, 여기가 바로 뭐다? 중심. 뭐다? 중심 생각이다. 자, 이렇게.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이제 중심 생각은 여기가 무조건 중심 생각이구나. 알았으니까. 자, 이 중심 생각을 담고 있는 이 문장을 보세요. 메모를 하면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중심 생각이죠? 이 중심 생각을 담고 있는 문장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 중심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그 줄줄줄줄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 준다. 그래서 여긴 뭐라고 부르냐면 나머지는 뒷받침 문장. 뒷받침 문장이 든든해야 여기 중심 문장이 살아날 수 있어요. 예, 알아두세요.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손으로 쓰다 보면, 이건 글을 쓰는 거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고요. 두서없이 떠오르니까 마구 떠오르는 이런 말이죠. 그런 생각을 차곡차곡 메모하며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모를 하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 여기 넷째가 없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문단이 되겠습니다. 오문단은. 자,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이 중심 생각은 글쓴이가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고 떠올린 수많은 생각을 오랫동안 저장해 놓을 수도 있어요. 어?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그쵸.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예.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있었던 그 내용을, 중심 내용을 또한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끝맺는 거예요. 꼭 알아두세요.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너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세 번째, 셋째죠? 셋째 여기죠? 네, 이것도 역시 반복이죠. 문단은 이렇게 반복으로 끝납니다. 기발한 생각은 갑자기 떠오를 수 있어요. 꼭 기억해야 하는 일도 언제든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메모해두면 필요할 때마다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메모를 시작해보세요. 라고 또 얘기하고 있네요. 어때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지겹게 반복하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메모할게, 메모할게. 예, 이렇게 되겠죠? 이 주장하는 글이 그렇습니다. 자, 가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볼게요.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손으로 쓰다 보면 이거 글쓰다죠. 역시 눈치 있는 친구는 알겠는데? 뭐예요? 우리, 뭐야? 동형이의어, 그리고 다의어. 배운 거 기억나죠?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죠? 손으로 쓰다 보면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해서 가의 뜻은 뭘까요? 어떤 일에 마음이나 관심을 기울이다. 선을 그을 수 있는 도구로 종이에 획을 그어서 일정한 글자의 모양이 이루어지게 하다. 바로 이거죠? 글을 쓰다 할때 글쓰다잖아요. 자, 이건 뭘까요? 뭐 신경 쓰다 할 때, 그쵸? 아, 신경을 쓰다. 신경을 쓰다. 어떤 일에 마음이나 관심을 기울이다. 뭐 애를 쓰다. 이런 거. 이때도 우리 쓰다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럼 뭘까요? 여기 쓰다와 여기에 쓰인 이 쓰다는 다의어일까요? 동형이의어일까요? 다의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뜻끼리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죠? 자, 관심 기울이는 거하고 종이에 쓰는 거하고 전혀 뜻의 연관성이 없어요. 그럼 뭐다? 동형이의어이다. 우연히 그냥 글자 이 형태가 같을 뿐이지 전혀 다른 말이다. 예. 기억나죠? 여기에 동그라미. 기억에서 리을을 문단의 중심 문장과, 자, 중심 문장 나왔습니다. 중심 문장은 뭐라고요?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 그 중심 그 문장을 잘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있는,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는 문장을 뒷받침 문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중심 문장이죠. 이 사람이 꼭 하고 싶은 말. 왜인지 알아요?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기억할 수 있고요. 수많은 생각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고요. 또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뭐 이런 말이죠. 기발한 생각은 갑자기 떠오를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메모를 해보시라고요. 뭐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는 뭐다? 나머지는 뒷받침 문장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번 배울 게 있습니다. 그 문단에서, 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은 몇 개다? 하나다. 몇 개다? 하나다. 하나인데 어디에 보통 나온다? 맨첫 문장에 나온다. 어디에? 맨첫 문장에 나온다. 그래서 찾기가 정말 쉽다. 숨어 있지 않아요, 얘는. 왜 숨어 있지 않을까? 글을 쓴 사람이, 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란 말이야. 라고 막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 있지 않아요. 나야, 나. 날 보라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나와 있어야 돼요? 뒤에 나와 있어요? 아니요. 보통 앞에 그냥 탁 나와 있습니다. 아주 찾기 쉬워요. 아주 쉽죠. 자,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 들이세요가 중심 문장, 나머지는 전부 다 뒷받침해 주는 문장. 그 다음에 중심 문장은 무엇을 자, 감미로운 음악 소리도 누군가에겐 소음. 자, 제목부터 보자고 했어요. 중심 생각은 제목에 나타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감미로운 음악 소리도 누군가에겐 소음. 아하, 누군가에게 소음.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자겠구나. 그쵸? 예, 벌써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일보는요, 날마다 발행되는 신문을 일보라고 해요. 일, 날마다 발행되는 신문, 이런 뜻이에요. 자, 신문 기사겠죠?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도 무시무시한 층간소음으로 둔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좋아하는 장난감을 바닥에 아무렇지 않게 쾅 내려놓는 것도 이웃집에겐 마치 구구궁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릴 수 있는 것. 또 방문을 쾅 세게 여닫는 것도 커다란 소음을 만들어내는 행동 가운데 하나이다.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생생하게 접하기 위해 스피커 좋은 거 사가지고 쾅쾅쾅. 오, 나는 좋아. 그런데 이 커다란 소리로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도 층간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청력, 청력이 뭐예요? 들을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 다의어, 동형이의어.

그거 배울 때 눈, 눈에서 시력이 나오고 이랬잖아요. 보는 능력, 시력. 청력은 듣는 능력이에요. 이는 청력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이웃에게도 큰 불편을 줄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피아노 등의 악기를 시도 때도 없이 크게 치는 것. 저녁에 막 치고 밤에 치고 나 잘하지? 막 이러면서 아유 이게 층간소음이라는 거죠. 역시 문제가 되고요. 밤에는 소리가 더 크게 증폭되므로 증폭이란 말은 커진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잠든 밤에는 연주를 제발 삼가야 한다. 예, 이거 삼가해야 한다. 삼가해야 한다. 이렇게 쓰는 건 틀린 말이에요. 그냥 삼가야 한다. 이렇게 써주세요. 자, 층간소음의 원인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방문 3개 여닫기, 물건을 3개 내려놓기, 바닥에 매트 깔아두기, 큰 소리로 영상물 시청하기, 밤에 피아노 등의 악기를 크게 치기. 요거 3번. 층간소음의 원인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말. 층간소음이 되겠죠. 중요한 말은 반복된다. 신문기사의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 자, 아까는 주장하는 글이었는데, 이번에는 신문기사에서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 제목과 글에서 자주 등장한다. 자주 등장한다.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런 낱말을 찾는다. 예, 여기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문단별로 무엇을 찾는다? 예, 중심, 내용을 찾는다. 신문기사가 쓰인 목적, 1과 2에서 찾은 것을 어떻게 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종합해서 중심 생각을 찾아내면 되는데, 그래서 나온 문제가 바로, 이 글의 중심 생각은 뭐니? 라고 묻는 거였습니다. 뭐였어요? 층간소음 문제, 이거 해결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쿵쿵.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주장하는 글의 문단은 주로 이 문장과 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우, 이거 아까 나왔는데 기억나죠? 예. 중심 생각을 담고 있어서 이 문장, 그리고 이 문장을 막 뒷받침해주고 있는 여러 개의 이 문장들. 자, 이거 생각하면 정답 다알수 있죠?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국가비는 전략기술 정책연구소 조상근 교수입니다. 오늘은 1편 전쟁과 드론, 2편 전쟁과 로봇에 이어 전쟁과 대드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대드론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걸 영어로 하게 되면은 카운터 드론, 그 다음에 한자로 하게 되면은 대결하다 할 때의 대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드론을 막는, 드론 위협을 상쇄하는 것을 대드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드론이라는 것이 꼭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만 드론이라고 할까요? 우크라이나에서는 현재 카미카제, 즉 자폭형 드론을 모두 드론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 땅 위에서 움직이는 UGV, 수상에서 움직이는 USV, 수중에서 움직이는 UUV, 모든 것들이 무인체계이면서 자폭이 가능하다면 다 드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릴 사항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미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대드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죠. 전투원 한 명이 하늘 향해서 기관총을 난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드론을 막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런 게 나옵니다. 저 빨간색이

걸까요? 저게 바로 영국에서 개발한 드래곤플라이라고 하는 레이저 무기체계입니다. 그러면 왜 저런 레이저 무기체계가 개발되었을까요? 바로 가성비 때문에 그럽니다. 통상 한 발의 유격 미사일은 몇천만 원, 비싸게는 몇억 원까지 가는데요. 저 레이저 한 발은 17,000원입니다. 그리고 전원이 계속 공급되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각국에서 서둘러 개발하고 있고 현재 우크라이나 키우, 수도 키우죠. 키우에서는 저 무기체계가 들어와서 러시아의 드론을 막고 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의 대드론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 1,000만 원 정도의 샤헤드 136이 저렇게 서여 있습니다. 저게 얼마나 될까요? 지금 공식적이진 않지만 언론을 보게 되면 러시아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샤헤드가 6,000대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샤헤드가 러시아에서만 생산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란에서도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있는 보도를 보게 되면 저런 기술을 북한에 이전해서 북한 평양북도 구성 일대에 샤헤드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다는 첩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권위주의 국가의 가치사슬을 이용해서 저와 같은 기술들이 상호 교환되고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수량은 누구도 짐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샤헤드와 플러스해서 첨단 미사일을 섞어 쏘는 것, 그와 같은 섞어 쏘기를 막기 위해서 다중으로 방공 체계와 대드론 체계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외곽에는 영어로는 디텍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탐지 체계입니다. 여러분, 탐지 체계 중에 가장 유효하게 쓰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 국경선이 있잖아요. 거기에 소리 센서를 다 7,000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핸드폰에 정도 크기의 소리 센서를 7,000개를 다 촘촘히 박아놓고 해서 넘어오는 샤헤드 특유의 그 소리를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국경선으로부터 그 소리가 추적되기 때문에 중심에 있는 주요 도시와 국가 정유시설에서는 그 궤적을 예측을 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디텍션 시스템을 통과한 층에서는 일렉트로닉 워페어라고 하는데 전자기전을 수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늘에 전자파를 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죠? 잼머라고 합니다. 재밍 장비들을 배치를 해서 오퍼레이터와 또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그런 신호들을 차단하는 어떤 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일렉트로닉 워페어 전자기전 층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 공군이 출동합니다. 그런 어떤 디텍션 시스템을 통과하고 또 전자기전에 의해서 무력화되지 않은 것도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전투기들이 출격을 해서 기총이라든가 아니면 싼 미사일로 요격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통과한 것들을 어느 지대에 들어오느냐? 에어 디펜스 시스템에서 방공체계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격미사일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들어온 것들을 계속해서 더 숫자를 줄여가는 거죠. 또 그 다음에는 우크라이나의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에어 디펜스를 통과한 다음에는 우리가 말하는 충파 드론, 그게 뭐냐? 저층을 뚫고 들어오게 되면 속도가 빨리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을 향해서 드론을 발사해요. 드론을 발사해가지고 날라오는 샤헤드를 가서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충형 드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통과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 전투원들이 픽업 차량에 쌍발 기관총과 조준경을 달아서 그거를 기총소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대공함항을 구축하면서 샤헤드들을 없애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서 샤헤드를 가장 많이 요격하는 층이 어딜까요? 대부분 과학기술이 덧입혀져 있는 그 층을 생각하시겠지만 40% 이상의 샤헤드를 요격하는 층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대드론 팀에 의해서 요격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과학기술과 살아있는 힘이 결부되었을 때 전쟁의 시너지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게 뭐다? 하이로믹스 또는 맨드 앤 언맨드 팀밍, 즉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드론 체계도 구축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대드론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사일과 드론의 섞어 쏘기를 막기 위해서 멀티 레이

에어 디펜스를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층으로 방공 체계를 만들어 놓고 주요 도시를 감싸고 있는 대드론 체계를 그 마지막에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이언 돔, 아이언 빔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언 돔은 뭐냐면 요격 미사일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이라든가 가자 지구에서 급조 미사일이 나옵니다. 가사 미사일과 같은 것들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안 되는 미사일이 날라오게 되면 아이언돔의 레이더가 그것을 AI를 통해서 그 궤적을, 비행 궤적을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떨어질 것이, 사람이 사는 곳에 떨어질 것이 아니네? 하면 미사일이 가다가 회피를 하죠. 하고 사람에 떨어질 것들 또는 민간시설에 떨어질 것들을 우선시 해가지고 그걸 먼저 가서 타격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아이언돔의 핵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당했죠. 왜? 물량 공세에 당한 겁니다. 거의 7,000발의 가산 미사일을 쏘는데 포대가 몇 개 안 되는 아이언돔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느낀 겁니다. 이 아이언돔도 뚫고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드래곤 플라이처럼 아이언 빔, 즉 레이저를 통해서 요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언돔을 통해서 나온 것 또는 아이언돔과 동시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박격포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급조 미사일들을 독일한 방법으로 AI를 통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속해서 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효과가 있죠? 기존에 있는 아이언돔과 아이언빔이 같이 운용되기 때문에 밀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리 가자지구라든가 레바논, 그 다음에 기타 지역에서 드론이라든가 급조미사일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그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언돔과 아이언빔은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대드론 체계의 핵심적인 요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현재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에픽 퓨얼입니다. 미군도 똑같이 이스라엘군과 마찬가지로 다층으로 이렇게 방공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측에 보게 되면 레이어 1, 그 다음에 레이어 2 정도가 결국엔 대드론 체계로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이 미군 같은 경우도 가성비 때문에 요격미사일로 그 비싼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레이저를 지금 운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구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중동 지역에서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 논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샤헤드 136, 현재 이란에서 이제 그 개발하는 것들은 2천만 원 정도에서 3천만 원 사이인데 야, 그 몇 억 이상이 되는 요격미사일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게 맞아라고 하는 가성비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 어떻게 했죠? 미국에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구원을 요청합니다. 너희들 인터셉터, 즉 직충형 또는 충파형 드론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한테 조금 가져다 주지 않을래?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인터셉터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조직과 그다음에 원래는 미국에서 생산돼서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롭스와 같은 충파 드론 만대가 지금 중동지역으로 급파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 논란을 잠재우고 있고 이런 인터셉터 드론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이미지가 직충형 드론 또는 충파 드론을 운용하는 모습입니다. 어디선가 뒤쪽에서 레이더에 의해서 드론의 어떤 그 경로가 식별이 되게 된다면 저 떨어져 있는 오퍼레이터가 실질적으로 FPV 형태에 있는 직중형 드론으로 발사해서 이제 요격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스쿼터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로 보시게 되면 SQUATTER인데 스쿼터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완벽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뚫릴 수밖에 없다. 그 뚫는 것 자체를 스쿼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 같은 경우는 전파에 의해서 조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AI나 강섬유 드론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대드론 체계인 젠머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무력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젠머 중심으로 전파 중심으로 쌓여져 있는 대드론 체계는 뚫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스쿼터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물량 공세, 전파에 의해서 100대가 이제 운영되는 군집드론이 온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젠머에 의해서 30대가 무력화되면 나머지 70대는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스쿼터가 될 수가 있고 여기에 또한 인공지능이 가미가 돼서 실시간 대응을 이제 유지할 수 있고 변환을 시킬 수가 있는데 여러분 공군을 보시게 되면 레이더에 점 하나로 보이지만
가까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게 갑자기 6대나 5대로

분산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냐면 접근할 때는 가장 밀집 대응으로 와서 레이더에 의해서 한 대로 보이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무지에 가까워 왔을 때는 그거를 전결해가지고 전투 대응을 펼쳤을 때는 그게 3대에서 5대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레이더에서는 최초에는 1점으로 보이지만 임무 수행 직전에 다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무기체계보다 들어오는 위협이 더 많기 때문에 이때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스쿼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드론 체계가 상당히 어렵고 이것들이 드론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기술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드론 체계에서 미래 키워드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인 체계 측면에서는 이 대드론 체계가 부대나 뭐 도시나 뭐 국가적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개인 전투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으로부터 전투부대까지 모든 것들이 다 모듈화되어 있어서 이 대드론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싸우는 방법 측면에서는 뭐냐면 저희가 우크라이나, 미국, 이스라엘 다 봤을 때 대공체계와 대드론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다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고고도에서 운용되는 것도 있고 작은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지면을 따라서 슬금슬금 비행해서 오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의 개념이 확장되기 때문에 UGV로 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해수면을 따라 오는 USV도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층을 할 때도 수직적으로도 다층이 돼야 되지만 수평적으로도 다층이 돼야지만 이런 대드론 체계가 완전성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야 될 거고요.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거 주요 도시와 국가 중요 시설을 중심으로 지상 공중 대드론 체계를 운용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에는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그곳에 대한 자양분을 제공하는 것은 주요 도시와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국가총력전이라고 하는데 그 도시와 국가중요시설을 방어하지 못하면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가장 중점적으로 도시와 국가중요시설을 중심으로 대드론 체계를 만들고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헤드136을 가장 많이 잡는 요격하고 있는 팀이 대드론 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드론 팀은 지상에서도 있고요. 공중에서 있는데 지상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픽업 트럭에 쌍발 기관총,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조준경을 AI를 전입해서 자동적으로 조절하게 만들고요. 팀장이 탐조등 또는 레이저 표적 기시기로 해서 하강하고 있는 드론을 표지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대드론 팀 또는 전투부대가 사격을 하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대공화망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이드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요. 공중 대드론 팀은 뭐냐면 헬기 위에 초당 몇백 발을 발사할 수 있는 미니건을 장착을 해서 원거리로부터 샤헤드와 동일한 속도로 비행하면서 측방에서 사격을 하면서 샤헤드를 군집 형태에서 무력화시키는 그런 팀입니다. 즉 이런 지상과 공중 대드론 팀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와 국가 조기시설에 배치가 돼야지만 대드론 체계의 완전성이 강구가 되고 우리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피치 못할 유사시에 우리의 도시와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쟁과 대드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최근 전쟁과 분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석고 쏙입니다. 사전에 수많은 드론을 들여보내고 상대국의 방공체계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첨단 미사일을 꽂아 넣어서 상대국의 주요 도시와 국가 중요시설을 파괴하는 전술로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북한과 접경하고 있고 다양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방 지역에 있는 도시와 국가 조기시설도 이와 같은 대드론 체계가 꼭 돼야지만 국가 경제와 경제 안보 나아가 우리의 안보를 국거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드론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편으로서 전쟁과 A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드딩 스텝업의 효리빠빠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은 덜 딱딱한 그런 논픽션인데요. 이제 유명인 우리 친구들이 알만한 그런 가수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같이 만나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바로 싸이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싸이, 즉 강남 스타일을 부르신 분입니다. 이분 다 아시죠?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전치사를 통해 똑똑하게 학습하기를 한번 실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음원을 들어보고 책을 펼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0: He grew up in an area called Gangnam. He attended school and enjoyed listening to music. Sai's father is Park Won-ho. He runs a family business. He hoped someday Sai would run the business.
1: 자,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싸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신나네요. 갑자기 그 노래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Music star, 음악 스타가 되겠죠. Sai is a popular South Korean rapper and sing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Sai는 is a popular, 인기 있는, 아주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South Korean, 우리나라의 rapper and singer, 한국의 래퍼이자 싱어입니다. 그렇죠. 아주 인기 있는, 공연도 많이 하고요. 유명하죠. 그런 한국의 래퍼이자 가수입니다. He is best known for singing K-pop. 그는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무언가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렇죠. 가장 무언가 때문에 유명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is known for 이라고 하면 뭐뭐로 알려져 있다.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singing K-pop, K-pop을 노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조금 있다가 여기 이 be known for, be known to, be known a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훨씬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 2012, 2012년에 he became known. 그는 그가 아는 게 아니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싸이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알게 되냐 하면은 바로 어딘가에서 알게 되냐면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를요? 싸이를요. For a song called Gangnam Style. Gangnam Style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알게 됐냐면 For a song called, 노래 때문에요. Called 뭐라고 불리는? Gangnam Style이라고 부르는, 불리는, 우리 친구들도 이 노래 다 알고 있죠. 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싸이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전에 우리 오늘은 Be Known For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전치사를 통해 똑똑하게 학습하기입니다. 우리가 제가 왜 이런 부분을 강의에 넣었냐 하면요. 영어에서 이런 구동사라든가 idiom, 관용어구, 수거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그대로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동반하지 않고 그냥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양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해를 하면은 저절로 외워지고요. 훨씬 더 잘 암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아, 좀 이해를 하고 한번 암기를 하고 학습을 해보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치사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보고 그 다음에 아,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학습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예시 세 가지입니다. 바로 be known as, be known for, be known to 입니다. 그래서 know라는 것은 알다인데 be known 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아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as는 무엇이냐 하면 뭐뭐로서 알고 있는 것이고요. be known for 이라는 것은 for 이라는 것은 뭐뭐 이유를 의미합니다. 뭐뭐 때문에. 그리고 to는 누구누구에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as라는 것은 뒤에 어떤 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저는 EBS 강사로서 저의 신분이나 직책이나 저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학교 교사로서 혹은 아빠로서 이렇게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요리사로서, 의사로서, 경찰관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뭐 as라고 한다면 뭐뭐로서 뒤에 신분이나 직책이 나온다는 것. 그 다음에 for 이라고 하면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for는 뭐뭐를 위해서 라는 의미도 있지만 for의 또 다른 의미는 뭐뭐 때문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으니까 이 표현은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이런 표현이 될 것이고요. be known to라는 건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예문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할까요? Be known as라고 하면은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그래서 as 다음에는 뭔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이름이나 별명이나 직책이나 이런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 와야 되겠죠. 예문을 보도록 할까요? She's known as the best chef in the town. 그녀는 알려져 있습니다. 뭐뭐로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로서? 최고의 셰프로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 마을에서. 즉, 이 사람의 신분은 바로 요리사. 즉, 셰프라는 것이죠. 최고의 셰프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as

0: 다음에 이런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he is known as a talented artist. 그는 알려져 있습니다. 뭐로써 알려져 있냐면 as a talented artist, 재능 있는 예술가로서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냥 뭐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런 게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신분이나 직책이나 그런 이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직업이나 그런 정체성을 as 다음에 적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be known as는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be known for이라고 하는 것은 for은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다죠. 왜요? for 자체가 뭐뭐 이유 때문에라니까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니까 이 표현은 또 다르게 바꾸자면 be known for는 뭐뭐로 유명하다로 바꿀 수가 있겠죠. 왜?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는 거니까. 요리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 요리로 유명하다. 이렇게 말을 조금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the restaurant is known for its delicious dessert라고 되어 있네요. 그 레스토랑은 is known for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어요. 그것의 그 레스토랑의 아주 맛있는 디저트 때문에 알려져 있어요. 그럼 디저트 때문에 알려져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이 레스토랑은 디저트가 유명하구나. 이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be known for이라는 건 뭐뭐로 유명하다가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He is best known for singing K-pop. 아까 책에서 나오는 그 문장이죠. 그는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로 알려져 있냐면 K-POP을 노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아, K-POP을 잘 부른다. 이쪽 분야에서 아주 잘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노래를 아주 잘 부르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걸로 노래 부르는 것으로 유명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be known to입니다. to는 누구누구에게 너에게 할때 to you이잖아요. 그래서 이 to는 누구누구에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유명하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를 들자면 the scientist is known to researchers around the world라고 돼 있네요. the scientist 과학자는 이 과학자는 그 과학자는 is known to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알려져 있냐면 저는 몰라요. 그러면 누가 아냐 하면 이 과학자를 바로 researchers, 연구원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는 연구원들?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저는 연구원이 아니라서 저는 그 the scientist를 모릅니다.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to는 누구누구에게니까 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이런 게 되겠죠. 그다음 the artist is well known to the local community라고 돼 있네요. 그 예술가는 is well known 잘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잘 알려져 있냐면 the local community, 그 지역 공동체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the local community, 그 지역 공동체에 살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the artist를 모르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뭐 to, 그다음에 for, 그다음에 as 이런 각각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면 이세 가지 표현이 저절로 이해가 되고 학습이 되고 이런 기억에도 아주 오래 남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음운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볼까요?
1: Music star. Psy is a popular South Korean rapper and singer. He is best known for singing K-pop. In 2012, he became known around the world for a song called Gangnam Style.
0: 자, 싸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궁금합니다. Family ties라고 하면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tie라는 것은 이렇게 막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끼리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즉 가족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관계를 의미할 때는 ties 주로 복수형을 쓴답니다. Psy's real name is 박 Park Jae-sang이 되네요. 그래서 싸이의 진짜 이름은 박재상. 씨입니다. He was born in Seoul, South Korea on December 31st, 1977이라고 되어 있네요. He was born. 그는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관로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발음 기호를 적기보다는 그냥 발음이 나는 대로 영어 철자를 적어 놓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잖아요. 이게 아, 이거 서울이구나.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세울, 세울 이렇게 읽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이걸 서울을 영어로 만나면 조금 어렵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로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soul이라고 되겠죠. 아, 그대로 이걸 그대로 읽으면 soul이라고 발음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서울에서 December, December 12월이겠죠. 아, December.

0: December 31st, 1977, 1977년 12월 31일에 태어났답니다. He grew up in an area called Gangnam. 그는 자라났습니다. 어디에서 자라났냐면 in an area. area는 바로 지역이 되겠죠. 어느 지역이냐면 강남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He attended school and enjoyed listening to music. Attend라는 것은 다니다. 거기에 참석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학교에 참석하다라기보다는 학교에 다녔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는 다녔습니다. 학교를 다녔고 and enjoyed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아,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음악 인생이.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Sai's father is Park Won-ho. Sai의 아버지는 바로 박원호님입니다. 지금 여기서 현재 시제를 쓴 것은 이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He runs a family business. 그는 run. He run이 아니고요. 뒤에 봐야 됩니다. He run이 아니라 run이라는 것은 운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운영하다이냐 하면 a family business, 가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네요. 그래서 그는 가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혹은 경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He hoped. 그는 꿈꿨습니다. 바랬습니다. 여기서 he라는 것은 바로 싸이의 아버님이 되겠죠. 싸이의 아버지는 hoped, 바랬습니다. Someday, 그 어느 날, 미래에 먼 어느 날, 싸이 would run the business. 싸이가 이 가족 사업을 운영하기를 바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말을 조금 바꿔보자면 그는 바랬습니다. 즉, 제가 예를 들어서 싸이의 아버지라면 아, 언젠가 내 아들이 우리 가족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즉, 가족 사업을 이어서 경영했으면 좋겠다. 나의 일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간 말을 고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말로 바꾸기보다 아 이게 어떤 의미일까?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시네. 근데 아들이 계속해서 하길 바라네. 그래서 이어서 물려받아서 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Family Ties. Sai's real name is Park Jae-sung. He was born in Seoul, South Korea. On December 31st, 1977, he grew up in an area called Gangnam. He attended school and enjoyed listening.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학습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임팍팍했습니다. 바이바이.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팽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격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국어 3단원, 그리고 사회는 이제 드디어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사회 2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그랬듯이 새로운 단원을 시작할 때는 그 단원에서 중요했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자, 먼저 국어 3단원에서 중요한 내용 무엇이었었는지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 2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2쪽의 핵심 정리를 보면 첫 번째 개념으로 문단 알아보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문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 모여서, 즉,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개의 문장이 모여서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글의 단위를 우리가 문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문단에는요, 중심 문장이 있고 뒷받침 문장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생각을 우리가 나타낼 때도, 자, 내 생각은 이거야.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내 생각은 이거야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 문장은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에요. 우리 위에 나와 있는 예시글을 봤을 때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심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문장들이 바로 무슨 문장이냐면 뒷받침 문장입니다. 자, 뒷받침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심 문장에 덧붙여서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방법으로 중심 문장을 도와주는 문장이에요. 자, 우리 아까 중심 문장이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장소가 있습니다. 자, 이게 중심 문장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뒷받침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들을 여러분 설명해 주겠죠. 자, 설명해 주는지 볼까요? 자,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교실이 있습니다. 도서관도 있습니다. 자, 강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곳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문장이 쓰여져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뒷받침 문장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선생님이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글에서는 문단의 가장 앞부분에 중심 문장을 놓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것 우리 친구들 기억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문단의 특징을 살펴보면 문단을 시작할 때는 자, 여기처럼 한 칸이 비워져 있죠? 자, 이렇게 한 칸을 들여쓴다는 것. 그리고 하나의 문단이 끝나면 자, 새로운 문단으로 더쓸수 있지만 자, 새로운 문단으로 줄을 바꾸어서 써야 돼요. 자, 줄을 바꾸어서 쓸때 주의할 점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 문장의 한 칸은 들였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개념 살펴볼까요? 시를 읽고 재미나 감동을 느끼는 방법 함께 공부했었는데요. 자,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 이야기하고 시 내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시를 낭송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재미나 감동을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 작품에서 느낀 재미나 감동을 역할극으로 표현하는 순서가 우리 3단원에서는 중요를 했는데요. 먼저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고르고 그다음에 역할을 정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대본을 보며 연습을 하고 역할극을 발표한 다음에 친구들의 발표를 보고 아, 새롭게 느낀 어떤 재미, 감동 같은 걸 서로 이야기해 볼수 있겠죠. 자, 이외에도 우리 재미나 감동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역할극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작품 속 인물에게 편지 쓰는 것, 그 다음에 네칸 만화로 그림을 그리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네 번째로는 작품을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을 다양하게 표현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자, 어떤 점이 좋을까? 먼저 첫 번째로는 사람마다 작품을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품을 다시 읽었을 때 친구들이 표현했던 장면이 생각나서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단원 평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24쪽 단원 평가 1회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글쓴이가 흥부전에서 감동을 느꼈군요. 자, 이 감동을 느낀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흥부전을 읽고 흥부가 부러진 제비다리를 치료해준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다. 아, 제비다리를 치료해준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구나. 자, 그런데 왜그 부분이 감동적이었을까? 아, 그 까닭을 보니까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흥부의 착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글쓴이가 흥부전에서 감동을 느낀 부분은 무엇일까요? 자, 바로 여러분들, 그렇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5번이 되겠죠? 흥부가 부러진 제비다리를 치료해준 부분. 자, 이렇게 정답 찾을 수 있고요. 우리 2번 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때빈 칸에 알맞은 낱말을 쓰시오. 자, 그럼 빈 칸에 어떤 낱말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흥부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무언가 잘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자세히 읽어볼게요. 우리 1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고, 그리고 왜 감동 느꼈는지 까닭을 봤는데, 중간 부분은 우리가 한번 안 읽어봤어요. 자, 중간 부분을 읽어볼까요? 나는 제비가 왜 나무 위가 아니라 처마 밑에 집을 짓는지 궁금했다. 어라? 지금 우리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이 글은 내가 흥부전을 읽고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아까 전에 문단을 살펴봤었습니다.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각을 여러 개의 문장을 붙여서 합쳐서 하나의 생각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문단이라고 했었어요. 자, 우리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가 하나의 문단이 될 텐데 중간에 우리 전혀 생각이 다른 엉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렇죠. 제비가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친구가 우리 잘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이상하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갑자기 제비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여러분, 하나의 문단 안에는 하나의 생각만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 개의 생각이 섞이면 지금 이 글처럼 어라?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우리 3번부터 7번까지는 이 하나의 글을 읽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이 많습니다. 자, 플라스틱은

과학자인 리우 베이클랜드가 발명한 인공재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플라스틱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해서 가와 나의 글이 있네요. 자, 그럼 가부터 한번 볼까요? 자, 가, 플라스틱은 좋은 점이 많아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자, 우리 가 문단의 중심 문장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뒷받침 문장으로 무엇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기억은 일정한 온도에서 모양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장난감, 페트병 따위의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또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은 단단하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녹이 슬지 않습니다. 아, 왜 플라스틱이 좋은지에 대해서 열심히 뒷받침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나 볼까요? 자, 나, 그러나. 플라스틱 때문에 문장 찾아서 기호를 쓰는 것입니다.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인데요. 자,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 가장 핵심적이고 이 글에서 주장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있는 그 문장. 우린 그 문장을 중심 문장이라고 해요. 자, 중심 문장은 대부분 여러분 글에 어디에 있다고요? 앞에 있지요. 자, 우리 다양한 장소가 있다. 자, 이게 중심 문장이 돼야 그 뒤에 설명해주는 교실 있고, 도서관 있고, 강당 있고 하는 이 뒷받침 문장이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 10번 문제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국어 3단원 핵심 내용 정리해보고 단원 평가 1회 해결해 보았어요.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사회 2단원 첫 번째 중단원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14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114쪽으로 다 넘겨보았을까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어떤 내용이 중요했었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시간의 흐름인데요. 자,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방법. 자, 우리 주변의 모습 변화 통해 알수 있고요. 자, 학교에서는 우리 알림장 보면 알수 있고 또 하루 내 생활의 시간의 변화를 알려면 일기를 보면 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사진첩, 사진 순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일, 가족에게 일어난 일, 자, 이런 것 등을 떠올릴 때 우리가, 아,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에는 학급 시간표, 생활 계획표, 달력 같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종류대로 나열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 자, 그 중에서도 연도, 연대, 시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역사는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이를 바탕으로 남겨진 기록으로, 자, 그 기록에는 글, 사진, 영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요한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자, 연표로 만들 수도 있고요. 날짜별로 일기 쓰고, 또는 사진을 찍은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중요한 일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앞에서 나왔던 연표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 연표의 뜻 중요합니다. 자, 연표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알아보기 쉽게 나타낸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중요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지 순서대로 되어 있어서 그 순서를 쉽게 알수 있다. 자, 세 번째로는 만드는 사람이 나타내려는 주제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따라서 이 연표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나의 성장 과정 연표죠. 자, 주제가 나의 성장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어느 시기에 있었는지 표시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연표는요, 직선, 곡선, 반원 등 모양이 다양합니다. 자, 이 연표를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주제를 정하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조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표를 만들어주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완성된 연표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과거에 있었던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지 알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연표에 담긴 내용과 나, 가족, 학교 등의 관련된 역사를 알수 있고, 세 번째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 사이의 간격을 보고, 아, 한 10년 떨어져 있구나. 아, 5년 떨어져 있구나. 자, 이 시간의 간격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빠르게 한번

0: 살펴보았는데, 이 빠르게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아야 되겠죠? 단원평가 1회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18쪽입니다. 자, 1번 문제. 위의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입니다. 나와 가족의 사진첩의 사진들을 순서대로 정리할 때 이것의 흐름을 알수 있다고 하네요. 아, 뭔지 정답의 느낌이 오는데요.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아래 문장도 한번 읽어봐요. 나와 가족 학교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순서대로 정리할 때 자, 이것의 흐름을 알수 있다. 아, 무엇의 흐름이구나. 자, 지금 우리 2단원에서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바로 시간의 흐름이죠. 이 시간의 흐름 어떻게 알수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사진첩을 보다 보면 와, 이거 나 완전히 어렸을 때네. 아, 이건 초등학교 입학할 때구나. 아, 내가 그만큼 시간이 흘렀구나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1번 문제의 정답은 시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2번 문제 볼까요? 위 자료의 방법 외에 일상생활에서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이상 적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흘렀네. 아, 이 옛날에서 오늘날로 변화되었네. 자, 이런 시간의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쓰는 일기 있죠. 일기나 학교생활 알림장을 보면, 아, 이날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저날은 저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또 나의 성장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를 떠올려 보는 것 또는 내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께 우리 내가 무슨 일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 그런 일들을 물어보고 떠올려 볼수 있겠죠. 자, 이런 사례들을 우리 친구들이 두 가지 이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번 볼게요. 나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알수 있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나의 성장 과정이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2번 볼까요? 지역 누리집 살펴보기. 자, 지역 누리집을 살펴본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알수 없겠죠. 우리가 지역 누리집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할때 지역 누리집을 살펴보죠. 따라서 3번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나의 학교 생활에서의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가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그렇다는 것은 뭐 이것도 정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이니까 가장 적절한 거, 상황에 맞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골라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건은 무엇입니까? 학교 생활에서의 시간의 흐름입니다. 자, 학교에서, 이 시간에 무엇하지? 이 시간에 무엇하지? 알수 있는 거, 무엇을 통해 여러분을 아나요? 학교에 가면 바로 확인하는 게 있죠? 바로 시간표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4번 문제의 정답은 우리 5번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오래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된 시간. 자, 지금보다 이전의 시간이겠죠? 자, 이전의 시간을 나타내는 낱말, 과거가 될수 있겠죠? 자, 또 옛날, 그리고 어릴 적. 자, 이 단어들은 모두 지금보다 그 이전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5번 문제의 정답은 5번. 기역, 디귿, 비읍이 되겠죠. 자,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1번. 훗날은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훗날이라고 하는 것은 후날, 그러니까 뒤에 날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뒤에 다가올 날들, 미래를 나타내는 낱말이고요. 2번. 지금은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 자, 바로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3번, 세기라고 하는 것은 2020년도와 같이 해를 나타내는 말이다. 자, 그렇지 않죠. 자, 우리 세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100년 단위로 묶어서 표현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우리 알맞지 않은 것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인데요. 자, 괄호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일을 바탕으로 남겨진 기록이다. 자, 우리는 이걸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남길 때는 글이나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해서 남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8번 문제 볼까요? 다음 기역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 보기에서 골라 쓰는 문제인데요. 자, 연표는 기역에 일어난 일을 니은의 흐름에 따라 늘어놓은 표이다. 자, 연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 시간의 흐름 순서 가장 오래된 것부터 가장 최근의 것까지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이 바로 연표이죠. 따라서 우리 기억에 들어갈 말 무엇인가요? 과거고요. 니은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9번 보겠습니다. 연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연표 무엇이 잘못된 설명일까요? 1번 볼까요? 중요한 사건이나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연표에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합니다. 따라서 우리 1번 맞는 설명이고요. 2번,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순서를 알수 있는 건 아주 정확한 설명이죠. 자, 3번,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 알수 있어요. 자, 나의 성장 과정을 연표로 한다면, 내가 언제 태어났지? 내가 언제 초등학교에 입학했지? 하는 내용들을 알수 있겠죠. 자, 따라 3번도 맞고요. 4번, 과거의 일들이 일어난 장소를 지도로 할수 있다? 아니죠. 우리 연표를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설명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자, 10번, 11번은 연결된 문제인데요. 10번부터 볼게요. 위 기역 디귿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 자, 연표 만드는 방법을 순서대로 나타내줘야 되는 문제군요. 자, 그러면 주제 정하는 거, 과거에 있었던 일 조사하는 거, 조사한 내용을 연표로 나타내는 거. 자,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자, 이걸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주제 정해야 되겠죠. 그 주제를 바탕으로 중요한 일 찾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표로 나타내야 되겠네요. 아하, 그럼 그냥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겠구나. 기역, 니은, 디귿.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자, 위 니은 단계에서 하는 일로 알맞은 건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니은 단계가 무엇인지 볼까요? 니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조사하기 위해선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사진과 동영상이죠. 그 사진과 동영상을 살펴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연표로 나타내려고 할때 학교에 있었던 일을 조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 학교 누리집에 들어가 보면 학교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문 등을 찾아봐도 우리 학교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것을 알수 있지요. 또는 만약에 학교 역사관이 있는 학교라면 그곳에서 기록이나 사진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학교에 있는 여러 기념물을 찾아보거나 또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에게 여쭤보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사회까지도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 오늘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최종 미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준이는요, 학교 생활에서의 시간의 흐름을 알고 싶다고 하네요. 자, 민준이에게 추천할 만한 방법이 무엇인지, 자, 우리 친구들 이 문제, 아까 앞에 확인 문제, 단원평가에서 살펴봤었던 문제랑 유사한데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떤 문제 했었는지 잘 떠올려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국어 3단원, 국어 2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내용 정리해보고 단원평가 1회 문제 해결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단원평가 2회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강에 걸쳐서 앞에서 배웠던 소화와 순환 관련된 문제를 모두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강의에서는 필수 탐구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신 실전 문제 1번부터 9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필수 탐구 문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아마도 학교에서 이 소화와 관련된 영양소 검출 실험 무조건 하게 될 텐데요. 뭐 등장하는 형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가지고 와서 그거에 맞는 검출 시약을 넣은 후 색깔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그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아닌 들어있는지 혹은 아닌지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는 어떤 식으로 실험이 진행되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 과정에서 밥물을 준비하여 4개의 시험관 ABCD에 각각 10ml씩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주어지는 이런 영양소들 있죠. 이런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무엇인지 먼저 알고 출발을 하면은 해석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런 음식들은 우리 친구들이 그 속에 어떤 영양소 들어있는지 바로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밥물은요, 대표적으로 녹말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밥 자체가 녹말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얘를 이제 물에 희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밥물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아, 이 속에 녹말이 들어있겠구나라는 걸로 바로 딱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영양소 검출 시약을 이렇게 네 가지를 각각 A, B, C, D에 넣었대요. 그리고 색깔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결과 보지 않더라도 예상을 먼저 할 수 있어요. 어떤 시험관이 색깔이 변할까요? 바로 이 녹말을 검출할 수 있는 시약인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 시험관 A의 색깔이 변하겠죠. 어떤 색깔로 변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녹말을 만났을 때 변하는 색인 청람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바로바로 이렇게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떤가요? 자, 베네딕트 용액은 포도당과 엿당을, 뷰렌 용액은 단백질을, 수단3 용액은 지방을 검출하는 용액이기 때문에 모두 다 반응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정말로 A시험관만 청람색으로 변하고 B, C, D에는 이러한 영양소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아이오딘 반응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밥물에 들어있는 영양소 녹말임을 알 수 있고요. 우리는 이제 문제를 앞으로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어떠한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를 미리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탐구 활동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침의 소화작용을 실험하는 탐구 활동입니다. 우리 침 속에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었다라고 했었죠. 자, 어떤 소화효소가 있었죠? 맞습니다. 바로 아밀레이스였어요. 그래서 녹말이 아밀레이스를 만나면 무엇으로 분해가 된다라고 배웠었죠? 맞아요. 포도당 두 개가 연결된 이당류, 엿당으로 분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실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혀 밑에 거즈를 넣어서 침을 충분히 적셔준 다음에 이것을 물에 넣고 헹궈서 침 용액을 먼저 준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관 A, B, C, D에다가 똑같이 녹말 용액을 쭉 넣고

고요. 그다음에 A와 C에다가는 그냥 순수한 물인 증류수를 넣고, 그다음에 B와 D에는 아까 만들어 놓았던 침 용액을 조금 일부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5도에서 40도의 물이 담긴 비커에 4개의 시험관을 넣고 약 10분 정도 기다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관 A와 B에는 무엇을 떨어뜨려 볼 것이냐? 바로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릴 것이고요. 그리고 C와 D에는 또 다른 시약을 넣습니다. 바로 베네딕트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리고 나서, 그리고 물에 담긴 비커에 담근 후 색깔 변화를 관찰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예상을 해볼까요? 자, 일단 A와 C에는 녹말에다가 그냥 일반 증류수를 넣었기 때문에 어떠한 소화 과정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B와 D에는 우리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 소화 효소를 만나면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에는 우리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뿌렸고요. C와 D에는 베네딕트 용액을 뿌렸어요. 자, 각각 어떤 영양소를 검출할 수 있는 시약이었나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은 녹말을 검출하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베네딕트 용액은 포도당 또는 엿당을 검출하는 시약이었습니다. 따라서 A와 B 중에서는요, 녹말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A가 청람색으로 변할 것이고요, C와 D 중에서는 이 녹말이 분해되어 엿당으로 지금 소화가 된이 D 시험관이 바로 색깔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지금 A, B에는 아이오딘 반응을 했더니 녹말이 그대로 남아있는 A만 청람색으로 변하고, B는 원래 이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의 색깔인 연한 갈색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연한 갈색 또는 변화 없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C와 D를 보시면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네딕트 반응을 일으키는 영양소인 엿당이 들어있는 D만 황적색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이제 원래 베네딕트 용액의 색깔이므로 파란색 또는 변화 없음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침 용액을 넣은 녹말 용액에서 이 베네딕트 반응이 이렇게 D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침 속의 소화 효소가 결국 녹말을 엿당으로 정말 분해했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실험을 해석하는 방법까지 연습을 해봤고요. 이거 응용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니까 이거 변형된 버전도 선생님과 함께 계속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수행평가 탐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이다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봤던 첫 번째 실험과 딱 다른 점은 이거거든요. 자, 달걀 흰자액을 준비했다. 방금은 밥물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달걀 흰자액을 넣은 거예요. 음식물을 바꿨죠? 즉, 이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종류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달걀 흰자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을까요? 네, 이것도 그래서 미리 알아두면 우리가 답을 예상하기가 좋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 좀 알아두자는 거예요. 달걀 흰자액은 맞습니다. 바로 단백질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달걀 흰자액을 준비했다라고 하면은, 단백질 들어가 있겠구나라고 바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똑같이 ABCD에 같은 양을 나누어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B, C, D에 각각 서로 다른 이 시약을 떨어뜨린 거죠. 자, 그랬을 때 시험관 B는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담갔대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시험관 B는 반응하는 온도가 좀 높아야 되는 우리 베네딕트 반응이겠구나라는 것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색깔 변화를 관찰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관 중에서도 이 시험관 C의 용액만이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C를 보니까 뷰렌 용액을 넣었거든요. 즉, 뷰렌 용액은 단백질을 검출하는 시약이고, 그래서 원래는 파란색이었던 용액이 보라색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즉, 실험 결과 묽은 달걀 흰자액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험 결과 이렇게 색깔의 변화를 가지고 정말 단백질이 들어있네라고
아는 것도 좋지만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이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이 영양소를 어느 정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볼게요. 표는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검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 A, C, D에는 변화가 없는데, B만 베네딕트 요객을 넣고 가열했을 때 황적색으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물 B에 꽤 들어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이것도 영양소 검출 반응 그 결과, 우리 선생님이랑 기저귀 암기법으로 외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수지, 포베, 규단, 노가였잖아요. 그 중에서도 베네딕트는 포베여서 베네딕트 용액으로 검출할 수 있는 것은 포도당과 그리고 이 포도당이 두개 연결된 엿당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과 엿당이 들어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영양소들은 바로 니은과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볼게요. 다음은 치매 소화 과정에 대한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우리 이것도 앞에서 정리했던 실험과 구성이 똑같습니다. 자, 먼저 침 용액을 만든 다음에 ABCD에 녹말 용액을 똑같이 쭉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A와 C에는 녹말 용액의 증류수를 그리고 B와 D에는 녹말 용액의 침 용액을 넣어준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바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B와 D에서만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는 소화가 일어날 거예요. 왜죠? 침 속에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녹말 분해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와 B에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넣고요. 그리고 C와 D에는 베네딕트 용액을 넣었습니다. 자, 이 아이오딘 반응을 하는 영양소는 녹말이었죠. 그래서 이 녹말이 그대로 남아있는 A가 청람색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베네딕트 반응을 하는 것은 포도당과 엿당이었습니다. 따라서 엿당으로 분해된 D에서 색깔이 황적색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과정 마에서 아이오딘 반응이 나타난 시험가의 기호는 A와 B 중에서 A만 청람색으로 변했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영양소는 우리 시험관 D를 분석함으로써 아, 녹말이 분해되고 얘가 엿당으로 변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해되는 영양소는 바로 1번, 녹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신 실전 문제 쭉 풀어볼게요. 자, 또 새로운 실험의 형태인데요. 자, 이렇게 24홈판, 이렇게 많은 구멍이 뚫려 있는 이 홈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물을 놓고 또네 가지 이렇게 지시약들을 넣고 반응을 모두 다 시켜가지고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아라. 뭐 이런 실험도 우리 학교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유형의 실험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로 줄세 개의 증류수를 이제 이렇게 각각 증류수를 넣고요. 증류수는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영양소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대조군의 역할을 할 거예요. 증류수를 쭉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들을 종류별로 또 이렇게 똑같이 세 칸씩 쭉 똑같은 걸 넣어줄 건데, 자, 우리 음식물 넣을 때이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뭔지 미리 알아두면 편하다 했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밥물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우리 앞에서 정리했죠? 바로 밥에 들어있는 녹말. 녹말이 이제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묽은 달걀 흰자액 속에는요, 이것도 앞에 등장했어요. 단백질이 들어있을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파즙. 양파즙은요, 포도당이에요. 우리 양파 먹으면요, 쓴맛도 나지만, 매운맛도 나지만, 단맛도 나거든요. 포도당 형태로 양분을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콩기름은 바로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물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음식물 종류별로 어떤 영양소 대표적으로 들어있는지 미리 알고 나면 실험 결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로줄에다가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그 다음에 이렇게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
자, 우리 이것은 뷰렛 용액이라고도 했죠. 그다음에 수단쓰리 용액을 각각 쭉 동일하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색깔 변화를 관찰한 거예요. 자, 증류수에 떨어뜨린 거는 이 지시약들의 원래 색깔이 그대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대조군으로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양소들과 반응하는 지시약들을 짝지어주면 되는데요. 자, 일단 녹말과 반응하는 지시약은 바로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반응하지 않아요. 따라서 요 부분만 청람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요, 우리 뷰렛 용액과 반응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뷰렛 용액, 우리 두 번째 줄인 이 뷰렛 용액과 반응을 할 것이다. 그래서 보라색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당은요, 베네딕트 용액과 반응을 하는데, 우리 이번에는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네 번째 줄에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렸다면 반응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아무랑도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은요, 수단쓰리 용액과 만나서 선홍색을 띱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친이 부분에만 기존의 색깔과 다른 색깔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나머지는 그대로일 것이다. 라는 결론을 미리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콩기름에 수단 쓰리 용액 넣었더니 선홍색으로 변한 것을 보아 여기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과연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수지, 호베, 뷰단, 녹아에서 수지는 뭐였죠? 수단 쓰리 용액은 지방을 검출하는 지시약이었습니다. 따라서 네, 지방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그럼 2번.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면요. 만약에 음식물에 녹말이 들어있으면 우리 수지, 포베, 뷰단, 녹아에서 녹아에 해당하죠? 녹말은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으로 검출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람색으로 변한다라고 아까 결과를 해석했었죠? 자, 니은. 밤물과 묽은 달걀 흰자에게는 공통적으로 단백질이 들어있을까요? 자, 우리 밤물에는요. 녹말이 들어있다 했어요. 녹말은 탄수화물의 종류죠. 그래서 녹말이 아니라 묽은 달걀 흰자에게만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뷰렛 용액으로 검출할 수 있는 것도 달걀 흰자액 뿐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고요. 디귿, 양파즙이 담긴 시험관은요, 우리 포도당이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이렇게 뜨겁게 담그면요, 우리 황적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영양소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래요. 즉,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영양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대 영양소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힌트를 보겠습니다. 녹말, 엿당, 포도당 등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밥빵, 감자 등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녹말, 엿당, 포도당 이러한 단종류는 무엇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냐면 바로 탄수화물이었습니다. 이러한 탄수화물이 이러한 음식물에 많이 들어있었던 것이었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소화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자, 소화 효소는 뭐였죠? 맞아요. 음식물들을 잘게 분해시켜주는, 즉,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을 소화 효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화 효소 딱한 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양소들을 막다 쪼개는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무적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소화 효소가 한 가지 영양소와 대응하여서 그 영양소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소화 효소와 영양소를 짝지어서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자, 이것을 염두하면서 보기 보겠습니다. 자, 쓸개즙은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네, 쓸개즙은요, 지방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방 자체를 크기가 작은 지방으로 분해해 줌으로써 다른 소화 효소들, 다른 소화액들과 만나는 면적을 넓혀 줌으로써 도와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소의 분해를 촉진해 주는 물질, 이것이 소화 효소의 기능 맞고요. 위액에 들어 있는 소화 효소, 우리 그 중에서도 이제 펩신이었죠?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해서 중간 크기의 단백질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4번 보시면요, 한 가지 소화 효소가 여러 가지 영양소를 분해한다? 자, 이 내용이 바로 틀린 거죠. 한 가지 소화 효소는 분해할 수 있는 영양소가 짝지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므로 4번이 우리가 틀린 답임을 알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자액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다? 자, 이자액이 완전
만능 소화 효소들이 막 들어있는 곳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이 자에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것을 모두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들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소화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이 소화기관의 기호, 그리고 이름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화계는요, 지금 음식이 입으로부터 들어가서 쭉 식도를 지나 위를 지나서 작은 창자와 큰 창자를 지나서 나오는 이러한 소화관뿐만이 아니라 이 소화관 속으로 소화액을 생성하거나 혹은 분비해주는 소화샘들도 함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화관 그리고 소화샘을 모두 합쳐서 소화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소화기관의 기호와 이름을 한번 짝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구간, 처음 소화가 일어나는 공간, 그곳이 바로 A, 입입니다. 여기서 먼저 탄수화물의 소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식도를 따라서 쭉 들어간 다음에 위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위는요, C고요. 이 위액 속에 있는 또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C를 지나게 되면은 작은 창자 E가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최종 산물까지 모두 소화가 되고 흡수까지 일어난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음식물들은 F, 큰 창자를 지나면서 수분이 흡수되어 이제 건조하게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문을 통해서 남은 찌꺼기가 배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B는 뭘까요? B는 바로 간이에요, 간. 그쵸? 간은 왜 소화기관에 포함이 되느냐? 바로 쓸개즙을 생성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쓸개즙은 쓸개에 잠시 저장이 되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창자로 분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도 소화기관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D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는 굉장히 중요한 소화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이자액이라고 하는 소화액을 생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올바르게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바로 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는 작은 창자입니다. 되셨죠?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 그리고 모노글리세리드로 최종적으로 분해되는 그 장소가 어디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장소별로 입에서부터 출발해서 위를 지나 작은 창자까지 소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꼼꼼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중에서 자, 그러면은 장소별로 어떠한 영양소가 분해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입에서는요. 가장 먼저 탄수화물의 소화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녹말이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를 만나 엿단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의 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입에서의 소화선 이게 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나가서 식도를 지나 C 위에 도착을 하게 되면요. 위에서는 단백질의 소화만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위액 속에 들어있는 펩신을 만나게 되면 중간 크기의 단백질로 분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의 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영양소들 최종적으로 모두 분해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E였었죠. 작은 창자입니다. 작은 창자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모두 다 최종 분해가 되는 곳인데요. 자, 탄수화물의 최종 형태는 포도당이었고요. 단백질의 최종 분해 형태는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의 최종 형태는 지방산. 그리고 모노글리세리드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화 효소들까지 한번 짝지어 보면요. 여태까지 분해됐었던
엿당으로 분해된 것들 뿐만이 아니라 미처 입에서 분해되지 않은 녹말들까지도 이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마저 엿당으로 분해되고 소장에서 직접 분비되는 소화 효소들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최종 산물이 되는 것이고요. 자, 단백질은 펩신이 아니라 이제 트립신이라고 하는 분해 효소가 나와서 단백질을 또 중간 크기로 만들었다가 소장에서 분비하는 그러니까 작은 창자에서 분비하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최종 산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방은 우리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나와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비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장소별로 다시 한번 또 정리.

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분해되는 장소 그리고 흡수되는 장소는 모두 이 작은 창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볼게요. 위 소화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입이었어요. 여기서는 우리 탄수화물의 소화만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단백질이 중간 크기로 분해된다? 틀린 설명이고요. 2번 B에서는 간이죠. 쓸개즙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옳은 설명이에요. 만들어졌다가 쓸개에 잠시 저장되었다가 이제 작은 창자로 분비가 되는 것이죠. 3번 C에서 위죠. 녹말이 엿 땅으로 분해되지 않고요. 우리 단백질의 소화만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4번은요. D에서 이자죠. 이자에서 엿당 분해 효소와 단백질 분해 효소가 분비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우리 엿당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 이걸 통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최종 형태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것은 우리 D에서, 이자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창자에서 만들어지는 이 작은 창자 자체에서 분비하는 소화 효소들입니다. 따라서 E에서라고 고쳐주셔야지 옳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5번 보기 보시면요. F. 큰 창자죠. 큰 창자에서 소화된 영양소가 흡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양소가 흡수되는 장소,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화가 되는 장소 모두 다이 작은 창자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시험관 A씨의 녹말용액, 그리고 증류수를, 그리고 시험관 B뒤에는 녹말용액에 침용액을 넣은 후에 뜨겁게 미지근하게 한 다음에 시험관을 넣고 10분 정도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0: 물액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은 어떤 영양소를 검출하는 용액인가요? 그쵸. 바로 녹말의 존재 여부를 알려주는 치시약이었습니다. 따라서 A와 B 중에 녹말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A만 청람색으로 변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C와 D에는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8, 90도의 물에 담긴 물에다가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베네딕트라고 하는 시약은 어떠한 영양소를 검출하는 시약이었죠? 맞아요. 포도당 그리고 엿당이었습니다. 따라서 녹말이 분해된 엿당이 들어있는 D만이 색깔이 변할 것이고, 색깔 변화 결과 황적색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험과 속의 용액의 색깔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요. A는 청람색, 그리고 D는 황적색으로 변한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B와 C는요. 이제 우리가 어떠한 색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원래 이 용액들의 색깔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은요, 약간 밝은 갈색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베네딕트 용액은요, 여기에 들어있는 구리 때문에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시험관 A와 C에서 녹말의 분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A와 C는요, 그냥 증류수만 담갔어요. 즉, 녹말의 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고요. D은 침 속의 소화 효소가 녹말을 엿댕으로 분해했어요. 그래서 B와 D에는 이제 엿당이 생성이 되고, 그래서 베네딕트 반응을 시켜보면은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D는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아밀레이스죠. 이것은 사람의 체온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한다. 이것이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히 입속에서 혹은 우리 장기 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 음식물의 소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을 할 때도 실온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인 35에서 40도, 우리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에 담긴 비커에 담궜던 것입니다. 따라서 디귿 또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인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내신 실전 문제 9번까지 풀어봤어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10번 문제부터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 영어 188강. 자, 수요일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반복의 시간이죠. 월요일 날 관계대명사 2 시작했고요. 화요일 날 읽기로 반복하셨고, 오늘 세 번째, 자, 쓰기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소유격 중심으로 볼 거고요. 자, 가십시다. 자, 문장 만들어 보실 거고, 그 이후에는

반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정리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75% 정도가 화석 연료로부터 온다. 그러면 기둥부터 세우셔야죠. 누구와 기둥이에요? 75%가 온다. 자, 나머지는 이제 수식어구들이 될 텐데요. 자, 왜냐면 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타동사는 아니에요. come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75%인데 에너지의 75%잖아요. 이게 한 단어짜리면 앞에 붙을 것이고 두 단어 이상이면 뒤에 붙을 것이고. 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또 형용사겠죠. 예.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잖아요. 예. 그러면 자, 영어 문장으로 한번 좀 가볼까요? 요걸 기준으로 놓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에너지의라고 하는 건 얘잖아요. 두 단어 이상이네요. 그러면 얘가 앞에 나올 것이고 얘가 수식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은 어때요? 이거는 지금 that we use죠. use가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다? 바로 이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온다가 4번, 그 다음에 이게 5번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따라서 자, 이것은 지금 다시 이제 우리가 몇 번으로 수정하면 될까요? 4번으로 수정하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부사구니까 5번, 그 다음에 이게 2번, 이게 3번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about 75%라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about 75%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어떻게 주어가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신 학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중학과정에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out가 전치사다? 잘못된 주장이 아니죠. About는 보통 주제나 관련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뭇에 관하여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About가 부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쓰이는 건 아니고요. 주로 숫자를 나타내는 형용사 앞에서 쓰여가지고요. 자, 대략적으로 약 이런 뜻이에요. 조금 어려운 단어, 요거는 고등형 단어이긴 한데요. approximately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bout가 항상 전치사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자,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 아이가 왜 주어 자리에서 지금 쓰였는지에 대한 이해까지 여러분들 다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말 정리해 볼까요? 요 약이라는 단어가 이제 about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영문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About 75% of the energy that we use comes from fossil fue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ssil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여러 번 봤어요. 이 수업을 통해서 화석의 의미가 되겠죠. 보통 이제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이런 연료들이 그 fossil fuel, 석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 사이에 형용사 구에 형용사 절이 껴 있고 뒤쪽에 부사구가 수식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사용됐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복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bout 포인트입니다. About 75% of the energy that we use comes from fossil fuels.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번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이요. 자, 일단은 뭐예요? 골격이 나 이해 못해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죠. 근데 어머나 이 전체가 그냥 한 덩어리예요. 끝. 3번.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 이해 못해 이거고요. 요 전체가 지금 목적어절 자리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답을 쓰시는 것은 자,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한국말 정리하시고 영문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답을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복기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는 몇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얘는 의문사예요, 관계사예요? 기본적으로 타동사의 다음 자리에 등장했기 때문에 자, why는 여러분들 선행사가 없고요. 그 다음에 명사 자리에 등장했으므로 의문 부사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는 완전 문장이 맞겠죠? 바로 some people이 주어고 collect가 타동사고 stamps가 목적어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0: 어떻게 되죠? 아이, 그럼 뭐 이거죠, 그러면. 그러면 저 대신 뭐예요, 여러분들?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다 나왔으니 얘는 지금 관계사절이겠네요. 이제 명사절이 아니라 명사절 자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마침 여기도 use 이하의 목적어가 없죠. 타동사 이하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대신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드시는 것은 사실은 포인트는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why 이하가 너무 길어서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that they will never use입니다. 그들이 결코 사용하지도 않을 stamps, 우표를 collect는 수집하다죠. 왜 수집하는지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세 단어짜리인데, 자, 3번이 굉장히 길죠? 자, 도전하겠습니다. I cannot understand. I can't understand why some people collect stamps. Stamps 설명하세요. That they will never use. 이렇게 되어져 있는 자,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자, 이해 납득이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번까지 마무리 짓고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전공이 경제학이었던 내 동생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문장도 골격은 뭐예요? 내 동생 교수입니다. 예,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나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뼈대니까. 자, 그래서 영문을 좀 보여드릴까요? 내 동생이 교수다라고 하면 뭐예요? My brother. 교수님이다라고 하면 요거는 동사와 보호로 구성되겠죠? 2번, 3번. 나머지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내 동생을 설명하는 어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제 동생 어떤 사람이에요? 전공이 경제학이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요거는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면 됩니다. 자, 요 필수 성분의 뒤로 가면 되겠죠. 따라서 이 녀석이 2번이 되는 것이 맞겠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씩 뒤로 밀리면 되는 것입니다. 4번. 그 다음에 교수는 교수인데 어디에 교수예요? Harvard University에 자, 교수다이기 때문에 요게 마지막에 두 단어 이상이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면 되니까 요런 순서가 되면 되는 것이죠. 자, 먼저 한국말로는 자, 요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한국어 어순 정리 끝났고 영문으로는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여기에 있겠죠. 내 동생이 선행사인데 동생이 경제학은 아니죠. 동생의 전공이 경제학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격이고요. 사람 선행사의 소유격은 어떻게 쓴다고요? Whose 쓴다고요? Whose major? 자, major는 자, 형용사 명사로 함께 쓰이지만 명사로 사용되면 전공의 뜻도 있습니다. Economics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전공이 경제학이었던 내 동생이 어떻습니까? Professor at Harvard Univers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을 하죠.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시면 도전하겠습니다. 누가요? My brother. My brother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전공이 경제학이었던. Whose major was economics? 어때요? 자, 이 사람 교수래요. Is a professor 되겠습니다. 어디에? At Harvard University. 자,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문장을 만들고 복기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는 것이 성취가 되고 있죠. 성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분들 자, 이런 희열들이 좀 쌓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마무리하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4번이 그래도 오늘 하는 문장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장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복잡했던 문장 중 하나입니다. 복잡한 것이 항상 어렵다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도전하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누가 뭐 했어요? 바로 욕망이 이어졌다. 이게 필수 성분이에요, 여러분들. 이어졌다는 뭐뭐뭐를 이어졌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수식어구라고요, 지금. 그런데 자, 이 욕망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욕망이에요? 한 단어짜리가 아니네요. 빠른 선택을 위한 욕망. 따라서 요 욕망의 뒤쪽에 이 녀석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자연스럽게 3번으로 이제 넘어갈 거고요. 근데 이어졌는데 어디로 이어졌어요? 아, 발명으로 이어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부사 어구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발명한 발명인데 누구의 뭐의 발명이에요? 바로 로션의 발명입니다. 또 뒤에서 앞으로 소식했을 것 같아요. 이게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어때요? 태양 아래서 누워 있는 것 없이 피부를 태우는 로션. 이 세상에 로션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로션? 태양 아래서 누워 있지 않고 피부를 태우는 로션이니까 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죠? 예, 어구들이 굉장히 많지만, 자, 기본적으로, 자, desire가 1번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빠른 선택을 위한 2번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3번이죠? 자, 이어질 것이다. 어디로? 발명으로가 4번이라고 했어요. 4번. 그 다음에, 무엇의 발명입니까? 로션의 발명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굉장히 길었는데 어떤 로션인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말로 여러분들 어순 정리 한번 하신 거 읽어보시고요. 요거를 영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desire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관사의 뒤쪽에 와 있으며 자, 그 다음에 관사의 뒤쪽에 와 있기 때문에 명사라고 봐야겠죠. 또한 가지 desire가 동사면 뭐뭐를 열망하다의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도 왔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얘는 명사로 판단하시고 주어로 판단합니다. 수식어구가 뒤에 왔네요. 뭐에 대한 욕망이에요? 무엇을 얻기 위한 욕망입니까? quick suntan 되겠습니다. suntan 같은 단어는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하시죠? 예, tanning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빠른 선텐을 위한 그런 욕망이 사람에게 있었을 텐데요. 자, 그것이 이어졌다. 자, lead는 불규칙 동사입니다. 그래서 lead, led, led. 이렇게 돼 있죠? 예, 네, 그래서 led가 와 있고요.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부사구네요. 바로 발명으로 이어졌고요. invention이라고 하는 단어 잘 아시죠? 네. 근데 발명이 뭐의 발명이에요? 바로 of lotions. 이렇게 돼 있어요. 로션의 발명으로 이어졌는데요. 자,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우리 지금 관계대명사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대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 뭐가 나와 있나요? darken. 이제는 응용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단어의 맨 끝이 dark라고 어떤 특정 형용사에 en이 붙었다? 이거는 동사형엄이라고 했어요. 앞쪽에 en이 붙으면 타동사만 된다고 했는데 뒤쪽에 en이 붙으면 자동사, 타동사가 둘다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목적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타동사로 쓰였고요. 따라서 이 됐은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사람, 사물에 관계없이 쓰일 수 있어서 로션스 다음에 됐을 수 있죠. 끝. 그래서 피부를 태우는 거예요.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피부를. 자, 뭐 없이? 바로 지금 부사구가 뒤에 나와 있네요. 뭐 없이? without line. 자, 라인은 여러분들 아시죠? lie, lay, 자, 그 다음에 lane 이렇게 돼서 자, 눕다의 자동사입니다. 자, ing를 붙일 때는 i가 y로 바뀌고 ing가 붙었고요. 어디 누워 있어요? 부사구가 뒤쪽에 수식돼서 태양 아래서 누워 있는 것 없이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대절 이하의 구성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봅니다. 자, 꽤 길었지만 도전해 볼까요? The desire for a quick suntan 이었고요. led to the invention of lotions 까지였고요. 마지막이 제일 길었었어요. that darkened the skin without lying under the sun 이렇게 구성돼 있었습니다. 자, 문장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내용을 이렇게 복기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시면 4번도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자,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어떻습니까? 내가 작년에 들었던 수업들이 내가 수학을 이해하게끔 도와줬다. 자, 골격은 뭐죠? 수업들이 도와줬다. 끝. 그러면 도와줬다는 타동사니까 뒤쪽에 뭐예요? 내가 수학을 이해한다? 이건 대절을 취할 수 없다면, 나눠져 있다면 목적어, 목적 보호일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만 어디에 넣을 건가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두 단어 이상이니까 요거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몇몇 수업들이 요게 이제 1번일 텐데, 그 다음에 어때요? 요게 2번으로 들어갈 거예요. 내가 지난 학기에 들었던. 자, 그럼 작년에 들었던.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와주었다가 이제 3번이 될 거고, 하나씩 뒤로 밀렸겠죠? 자, 그래서 누가 뭐 하도록? 4번,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국어부터 먼저 정리하시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을 영문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시되어 있던 어구들만 다시 재배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several courses, classes. 뭐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다시 한번, 이 위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I took several courses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작년에 내가 들었던 courses, helped me. 이건 오형식입니다. 내가 수학을 이해하게끔. 수학은 여러분들 mathematics라고 하는 거잘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자, 이런 내용입니다. Several courses which I took last year helped me understand mathematics.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오늘 다섯 문장, 자, 함께 만들어 봤으니까요. 자, 만들어 놓은 요 문장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1: About 75% of the energy that we use comes from fossil fuels. I can't understand why some people collect stamps that they will never use. My brother, whose major was economics, is a professor at Harvard University. The desire for a quick suntan led to the invention of lotions that darken the skin without lying under the sun. Several courses which I took last year helped me understand mathematics.
0: So,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와 관련된 자, 세 번째 복습 시간, 반복 시간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쓰기로 마무리했고요. 자,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께 유익 유쾌 상쾌 통쾌 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2: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략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 경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는 이제 종류가 좀 있어야 해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공매라는 게 있습니다.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이런 것들 좀 간단히 알아보고요. 그리고 경매 절차, 그리고 경매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경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꽃이라고 볼수 있는 권리 분석.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경매 물건이 이제 매각이 되면, 이제 채권자들에게 그 돈을 이제 놓아주는 행위를 배당이라고 하는데, 그 배당 순위. 예. 그러니까 똑같이 안분하는 게 아니라 순위에 맞춰서, 우선 변제권자들에게 어떤 순위에 맞춰서 배당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 부동산 경매는요, 무슨 법에 근거하냐면, 민사집행법에 근거합니다. 이제 공매가 있는데 이 공매는 국세징수법이랑 지방세법 뭐 이런 거에 근거한다고 한다면 우리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민사집행법 제78조의 집행 방법에서부터 제162조의 공동경매까지 여러 법조문을 두고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이거를 다 다루는 거는 아닌데요. 최근 출제 경향을 좀 보면 경매 쪽에서 그 약간 좀 깊이 있는 문제들을 좀 출제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어떤 영역 안에서는 그러니까 뭐 경매 용어라든가 절차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경매의 종류를 좀 한번 먼저 알아보면요. 강제 경매라고 이제 부르는 경매가 있고요. 임의 경매라고 이제 부르는 게 있는데 임의 경매는 담보 물건을 가지고 있는 담보 물권자가 경매를 임의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신청한다 그래서 임의 경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실무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법률적으로도 임의 경매라고 쓰기는 하는데 민사집행법에는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담보권을 실행한다라는 건 담보 물건이 경매를 집어넣는다, 신청한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둘다 우리 부동산 경매는 꼭 법원에서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제 경매는 경매를 신청하는 어떤 권원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권리의 원천이 되는 것은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이 집행권원은 가장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면 판결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집행권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임차인이, 주택 임차인이든 상가 임차인이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증금을 왜안 주니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니겠어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통상은 임차인이 승소하겠죠. 기간이 끝나서 안 줬으니까. 이제 승소를 했다라는 게 판결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는 거를 강제 경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주로 임차인 등이 이제 신청을 많이 하고 근데 이 임의 경매는 여기 은행이라고 제가 좀 써놨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보통 은행에서 담보 물건,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담보 대출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대출받은 뭐 이런 채무자가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갚으면 이제 경매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은행에서 즉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는 모습이 바로 임의 경매 혹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실무적으로는 요 임의 경매가 훨씬 양으로 따지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많이 없는 편이고, 임의 경매가 뭐 훨씬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통계는 물론 이제 존재하지 않지만, 요 임의 경매가 이제 실무적으로 훨씬 많다. 왜냐면, 돈을 뭐 이렇게 뭐 신용으로 막 빌려주는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 담보대출, 그러니까 저당 잡고 이렇게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요런 경매가 훨씬 많죠. 자, 이제 경매.

공매하고 공매를 좀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요. 공매는 우리 시험에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매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공매 세 가지만 한번 좀 배치를 해봤는데, 주로 압류재산 공매라는 게좀 있고요. 이 압류재산 공매는 체납자, 그러니까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을 강제 집행을 해서 이제 세금을 이렇게 징수하는 절차를 이제 압류재산 공매라고 하는데, 공매 중에서 양이 제일 많은 건 요거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를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제 많이 갖고 있으면 그 기업이 좀 불량화되어지니까 이거를 이제 감독기관에서 팔아라라고 자꾸 이제 어떤 그 행정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 같은 곳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많이 못 갖고 있게 해요. 이 은행이 부실화되니까. 그럼 그거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매각을 하느냐?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거를 이제 매각을 하는데, 이걸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크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이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유일하게. 그게 우리 공매에서는 좀 시험 문제에 출제합니다. 그래서 받아야 한다. 필요하다. 다만 이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도 몇번 이상 유찰이 되면 이제 어떤 투기성 거래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냐면, 세번 이상 유찰이 되면 투기적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아주 좋은 토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허가를 면제해 줄게. 뭐 이런 어떤 예외 규정을 하나 갖고 있어서 유일하게 공매 쪽에서 출제하는 항목은 얘예요. 그래서 이것만 좀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표에서 조금 더 부연해서 좀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입찰보증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공매는 입찰하는 금액의 10%를 걸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어려운 말로 공탁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경매는 입찰 금액이 아니고요, 최저 매각가의 10%를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이다. 그러니까 경매든 공매든 1억이면, 내가 그거를 1억만 쓰면은 낙찰을 못 받을 가능성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높일 건데, 가령 1억 1천만 원을 만약에 입찰 금액으로 쓸 거다. 그러면 공매에서는 이게 10%니까 1억 1천만 원이면 1,100만 원을 공탁해야 돼요. 그러니까 걸어야 돼요. 근데 법원 경매는 얼마에 쓰는지는 따지지 아니하고 최저 매각가의 10%만 공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공매는 100% 전자적인 방식으로 하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제 그 캠코라고 하는 영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캠코에서 운영하는 온비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저 전자입찰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 법원 경매는 기일 입찰, 그러니까 하루 정해주면 그때 무조건 이제 법원에 방문해서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지 아니하면 입찰은 할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전자입찰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경매는 일단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빈출 지문이고요. 왜냐하면 경매는 어떤 그 학설이, 판례도 마찬가지고요, 매매설로 보는 것이 아니고 처분설, 그러니까 공법상 처분되어지는 것으로 학설과 판례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는 처분되는 것이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경매든 공매든 농취증은 다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이에요. 자, 이제 경매 절차하고 용어를 좀 한번 알아보는데요.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조금 깊이 있게 출제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깊이 있게 출제하는 것들이 대부분 절차와 관련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절차 관련한 용어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중간에 이제 뭐 개시 결정하고 뭐 현황 조사하고 매각 기일은 이제 경매하는 날이에요. 이날 이제 소위 말하면 입찰을 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 매각가의 10%를 가지고 가서 내가 입찰표를 쓰는 뭐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은 1등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 1등이 뭐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등한 사람. 근데 1등한 사람이 돈을 안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등한 사람이 돈을 안 내면 2등한테 지위를 준다. 뭐 이런 개념이 바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인데, 이 경매에서는 차순위 매수 신고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의 의미는 최고가가, 즉 1등한 사람이 대금 지급 기한일까지 돈을 안 내면 혹은 못 내면 재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 재매각을 하려면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했던 일을 또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예비 번호를 하나를 받아놓는 겁니다. 마치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예비 번호 이렇게 뭐 예비 1번, 뭐 예비 50번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원래 합격한 우리 학생들이 등록을 안 하면 결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비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것처럼 이 친구가 이제 최고가가 돈을 안 내면 내가 낼게. 이렇게 예비 번호를 받아주는 건데, 여러 명, 우리 대학처럼 막 1번부터 막 50번까지 쭉 주는 게 아니라 한 명만 받아요. 한 명, 딱한 명.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입찰가가 높은 사람을 차순위로 받아주게 된다. 그다음 이제 우선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은 공유자 우선 매수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데, 지분 경매 같은 게 되었을 때 채무자 이외의 타 공유자가 있고요. 그 채무자 이외의 타 공유자가 그 지분 경매 물건을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 매수 신고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요날 이루어지게 돼요. 매각 기일날. 예. 그리고 요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의 10%를 꼭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이날 만약에 이제 내가 최고가가 되었다, 뭐 혹은 차순위가 되었다. 근데 마침 물건이 농지일 수 있잖아요. 농지가 경매 나왔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내는 게 아니고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정확히 언제까지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되냐면 매각 허가 결정 기일 전에, 이제 화살표가 요 중간에 돼 있잖아요. 이거 전에 내야 됩니다. 자, 이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하는데, 이 농취증을 안 내거나 못 내면 여기서 10% 공탁한 금액 있잖아. 이게 뭐 1억이든 뭐 10억이든 이 엄청난 돈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을 몰수합니다. 이게 법원에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입찰할 때는요, 주의하셔야 돼. 뭘 주의할 거냐면, 내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내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된다면 입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내가 그런 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찰하면 나중에 이제 요 10%를 못 받을 확률, 돌려주지 않거든요. 그럴 확률이 있다라는 건.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농취증을 이날까지 내면, 제출을 하면 허가 떨어지고요. 안 내거나 못 내면 불허가 떨어지는데, 이게 불허가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농지 취득도 안 되지만 아까 10%를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자, 이제 허가 결정이 어찌어찌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이 허가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야, 이거 왜 허가해줬어? 법원에 이제 불만을 우리 제기하는 거를 항고라고 하거든요. 이 항고 기간을 이제 거쳐서 이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지게 되는데, 통상 요 기간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그게 불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항고를 할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데, 이 항고는 무슨 의미의 항고냐면 허가해준 게 불만이다라는 의미의 항고거든요. 그럼 이 항고하는 사람도 돈을 좀 걸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어려운 말로 공탁이라고 해요. 여기도 공탁을 하듯이 얘도 공탁을 해야 돼요. 항고 보증금 공탁. 근데 여기 입찰하는 사람은 최저 매각가의 10%, 이 최저 매각가의 10%를 공탁을 하지만, 이 항고하는 사람은 최저 매각가의 10%를 공탁하면 안 되고요. 이 팔린 금액이 있잖아요. 이게 매각 대금이라고 하는데, 이 팔린 금액의 10%를 항고 보증금으로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항고라는 거는 법원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소송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하겠다는 거를 전제하고 항고를 하는 건데, 이 항고가 항고한 사람이 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패소하면 법원에서 볼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 얘는 쓸데없이 이 기간을 끌었구나, 괘씸하구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항고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항고자가 패소가 되면 이 항고 보증금 10% 역시 몰수. 그러니까 돌려주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요 항고도 좀 신중하게 항고할 만한 사유인지 이거를 판단해보고 해야 되고요. 요거 시험에 있어서도 좀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런 것까지 출제는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 30회 이후부터는 좀 깊이 있게 출제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좀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건. 자, 그다음에 이제 항고가 뭐 이제 없거나 뭐 아니면 패소가 돼서 확정이 됐다고 한다면 돈을 낼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걸 대금 지급 기한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대금 지급 기한일은 선납을 인정한다는 게좀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그 기일제였어요. 예, 기일제가 뭐냐면 오늘 딱 하루를 정해주고 오늘 내야 되는 거 이걸 기일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납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인데 기한제로 개정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한 달의 기간을 줘요. 한 달의 기간을 주고 한 달까지 납부해 주세요. 이게 이제 기한제예요. 그럼 내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은 그날 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기한 딱 정해진 그날. 그럼 그날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 돈이 없으면 한달 있다가 납부를 했다. 그럼 그때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그래서 선납이라는 건 미리 내는 거를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 선납이라고 하고요. 기일제 아니고 기한제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한까지 소유권을 대금을 납부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소유권 취득은 완납하면 그러니까 100%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등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자, 우리 부동산 활동에서 민법 186조, 187조가 참 중요하죠. 186조는 법률행위에 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해야 이루어지는 거고, 187조는 등기 없이도 우리 법률의 규정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187조에 해당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경매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완납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개념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세매각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이 세매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입찰하는 날, 즉, 뭐 여러 가지 결정하는 날, 입찰을 해 봤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입찰을 안 한다는 거는 이유가 뻔하죠. 뭐 너무 비싸서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럼 법원에서는, 야, 오늘은 너무 바빠서 안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 너무 비싸서 안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회차에는 이제 그 매각기를 또 잡아주는데 금액을 낮춥니다. 이걸 저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세매각의 경우에는 유찰에 의해서 저감을 하는 방식이에요. 저감이라고 하는 거는 금액을 낮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저감률이 지방법원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20에서 30% 정도씩 다운됩니다. 그래서 보통 20% 지방법원이 많은데요. 그 20%씩 다운이 된다면 가령 1회차 매각 가격이 1억이었다. 근데 너무 비싸서 안 팔렸다. 그러면 2회차는 8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20% 다운. 그리고 3회차 때는 또안 팔리면 그 8천만 원에 20%를 또 다운하니까 6,4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8천, 6,400 이런 식으로 20%씩 다운한 거에 다시 다운을 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이거를 세매각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이제 뭐 한자로 신매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재매각은 다시 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재매각은 쭉 가서 대금 지급 기한일까지 잡아줬는데 이날까지 돈을 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내면 못 내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재매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매각은 대금 미납에 따른 매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돈을 안 내, 그러면 재매각한다. 그래서 세매각과 재매각은 좀 의미가 다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경매의 꽃이라고 볼수 있는 권리 분석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권리 분석에서는 거의 해마다 문제가 이제 한 문제씩 이제 출제가 되어지는데, 경매되는 그 부동산, 그러니까 뭐 토지든 건축물이든 아니면 가치 있는 뭐 이런 물건이 경매가 나올 때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도 있고.

채권도 있고 아무튼 이런 권리들이 있을 텐데 이걸 분석을 해본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가령 저당권이 여러 개 있으면 이 저당권은 경매를 통해서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경매가 돼도 살아남는 건지 이거를 분석해보는 절차를 권리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분석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요네 가지 권리를 소위 말소 기준 권리라고 칭하는데요. 이 말소 기준 권리를 먼저 기준으로 잡고 기준으로 설정을 해주고 이 말소 기준 권리는 언제나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언제나 지워지거든요. 근데 이 기준 권리니까 자기만 지워지면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권리들을 싹 정리해 주게 됩니다. 소멸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준 권리가 네 가지가 있어요. 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가 있는데 요네 가지 권리가 기준 권리가 되고 이 기준 권리는 언제나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매가 되면 언제나 이제 그 말소, 즉 소멸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기준 권리니까 얘네만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기준으로서의 의미 없고 가치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 권리보다 늦은 권리들은 싹 정리를 해주는데, 그래서 예컨대 어느 물건이, 경매 물건인데요. 1번 권리가 저당권이 있는데 가장 빠른 권리가 저당권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거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1번 저당권이 기준 권리니까 밑에 있는 권리들은 모두 소멸이 된다.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준 권리보다 항상 늦은 애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선순위 권리는 인수가 되어지는데 이게 원칙적 인수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이게 그럼 예외도 있냐?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밖에 없는데 전세권이 예외가 돼요. 자, 우리 전세권은 여러분 담보물권이냐, 용익물권이냐 이렇게 이제 어떤 분석을 해보라 뭐 이렇게 한다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입니다. 용익물권. 근데 이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의 경우에는 기준 권리에 안 들어가요. 근데 전세권이 선순위이면 그 전세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의사, 그러니까 그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게 소멸이 될 수도 있고 인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의 예외가 뭐가 있냐면 전세권. 대신 이 전세권은 후순위 전세권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냥 후순위 전세권은 얘기할 것도 없고 시험에도 출제하지 않아요. 너무나 간단하니까. 근데 무슨 전세권이 의미가 좀 있냐면 선순위 전세권이 이제 의미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준 권리도 아닌데 선순위로 왔는데 이 전세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게 소멸되기도 하고 또 인수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 의사가 뭐냐면 이 전세권자가 용익 물권이긴 하지만 담보물권적 성질을 이용해서, 그죠? 담보물권적 성질을 이용해서, 나 배당받고 나갈게. 나 배당받고 지워질게.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배당 요구를 하면, 이러면 소멸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예외가 하나가 딱 있고요. 시험에는 참잘 출제하는 예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 기준 권리를 잡아서 뭐 소멸이냐 인수냐 이거를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예외적인 어떤 권리들이 좀 존재해요. 이건 이제 뭐냐면 언제나 인수되는 예외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어떤 기준에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인수된다. 그러니까 우리 경매 입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권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에요.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인데 얘가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법 320조에 의해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유치권이 만들어지는데 이 유치권이 성립하는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점유예요. 유치권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거든요. 근데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쩌지 못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매가 10번이 되든 뭐 100번이 되든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유치권은요. 그래서 언제나 인수. 그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 어떤 약정지상권 같은 것들이면 뭐 선순위면 인수, 후순위면 소멸이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말하는 법정지상권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자,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인데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토지만 경매에 나온 거예요. 응? 자,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데 토지만 경매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토지를 낙찰받으려고 해요. 내가 이제 경매에서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데 토지만 낙찰을 받으면 이게 생기잖아요. 법정지상권이. 그 말은 건물은 어쩌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법정지상권이 그 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9번 지상권은 보통 이제 지표에 설정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바닥에 설정되는 게 아니라, 공중이나 지하에 설정되는 지상권이 있는데요. 이걸 이름하여 구분 지상권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나라는 한전이나 아니면 지하철 공사 이런 데서 지하에 구분 지상권 많이 설정하죠. 예컨대 이제 지하, 철에 그각 구간별로 지하 역사가 있잖아요. 무슨 무슨 역, 뭐 강남역, 뭐 이런 역 있잖아요. 그역 주변은 대부분 요게 설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분 지상권은 경매가 만 번이 되든 뭐 십만 번이 되든 지우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하철 노선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정도는 우리 언제나 인수되는 예외적 권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유치권은 좀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경매 배당 순위를 좀 알아보는데,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배당은 돈을 이렇게 그 채권자들한테 놓아주는 행위를 이제 배당이라고 하는데, 돈이 많으면 채권자들 다 오라고 해서 법원에서, 야, 너네 얼마 받을 거 있니? 라고 물어봐서 다 주면 좋죠. 근데 대부분은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줄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 분한다. 이것도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위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것지 순위가 딱 정해져 있는데 0순위, 그러니까 가장 먼저 차감하는 개념이 집행비용.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배당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제가 이제 0순위라고 써놨잖아요. 그 의미는 차감한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이거는 빼고. 그래서 뭐그 집행비용이 이제 가장 먼저 차감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위가 가장 빠른 게 필요비 유익비. 예, 뭐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뭔가를 수선을 했다. 그럼 필요비 유익비. 그 다음에 이제 소액 최우선 변제권. 이 소액 최우선 변제가 여기에 이제 순위가 들어가요. 보통 우리가 소액 최우선 변제하면 0순위 쯤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당해세라고 해서 우리 국세 중에서는 종부세,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최우선 변제 바로 밑에 순이고, 그리고 4순위가 뭐냐면 선후에 따라서, 그러니까 권리의 형성 순위에 따라서 선순위, 후순위 나눌 수 있을 때그 우선 변제 애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우선 변제, 당해세, 우선 변제 이렇게 세 가지만 우리 머릿속에 우리 그 시험용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으면 이걸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용은 요거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 최우선 변제보다 당해세는 언제나 늦다. 그렇죠? 근데 이 당해세는 무엇보다 언제나 빠르다. 우선 변제권보다는 언제나 빠르다. 언제나 선순위다. 뭐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세를 기준해서 최우선 면제와 우선 면제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임금채권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인데 이게 기준이 있어요. 3개월분만 최우선 변제고요. 3개월 넘어가는 거는 순위가 좀 밀려요. 나머지 이제 조세채권도 쭉 밀리고요. 그러니까 임금채권보다도 더 늦는 게 조세채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공과금, 뭐 의료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8순위는 가장 순위가 낮은데 얘는 이제 일반채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선 변제권이 전혀 없는 채권. 그냥 뭐 사인 간에 돈 빌려받고 빌려받은 거 이런 것들이 순위가 가장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경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대학이 됐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강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보험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래 보험금을 산출하는 과정은 이 과목 역량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그 수확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이제 보험금 산출하는 게 주된 내용인데, 우리 1과목에서는 보험금이 그 산출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지급 사유가 어떤지, 자, 이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이 과목 내용이 거의 아마 여기에 반영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험금.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보험금은 이제 보험가입자가 이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피해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것을 평가한 다음에 이제 재해보험 사업자가, 즉, 가입자에게 지는 돈인데, 둘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제 지급하게끔 이제 그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험금 지급은요. 자, 원래는 이제 자, 보험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사고를 통지해 줘야죠. 그래야 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을 구성하여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손해가 얼마 났는지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면 이제 그걸 보험금 결정을 하죠. 이제 얼마 지급해야 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보험금 결정이 되면 자, 7일 이내에 이걸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는 좀 빨리 보험금을 줘야지 늦장 부리면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 좀나 일찍 줄수 없냐? 왜냐면 우리 농사는 그러잖아요.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종해야 될 시기가 있고 정식해야 될 시기가 있고 그래요. 또 가축이나 이런 시설 같으면 빨리 복구를 해야 거기다 또 작물을 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촉박해. 그래서 이때까지 좀 기다리가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보험금 받을 게 있다면 자, 최종 보험금의 얼마? 50% 정도는 미리 이렇게 선불로 지급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빨리 농사 지을 준비를 하게끔 보장해 주자.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장 방식에 따라 이제 보험금이 이제 있는데, 특히 이제 보험금 종류는 뭐, 이보다 더 세부적으로 하면 더 많겠지만, 자, 적과점 종합위험 2 상품에 해당되는 보험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우리 이제 수확 감소 보장에 대한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수확 감소 보험금 있고요. 경작 불능 보험금이라는 게 있어요. 경작 불능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농가가 농사를 포기했을 때 그때 이제 지급되는 보험금이고요. 자, 생산비 보험금은 자, 생산비 보장 품목 같은 경우는 자,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사고 발생 시점까지 들어간 생산비를 보장해 준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 보험금은요. 자, 하우스가 무너졌어요. 그럼 그걸 다시 원상 복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그 원상 복구 비용을 이제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구조다 보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추가로 이제 보장되는 이제 주계약에서 보장하거나 특약에서 보장하거나 이렇게 보장되는 보험금이 있는데, 자, 이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험금은요.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다 지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건강보험이랄지 그 어떤 보험도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될 비율이 있어요. 이걸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하는데, 손해액이 얼마 안 돼. 그러면 손해액이 얼마 안 되면 이것도 내가 다 보장받겠다 그러면 그 손해를 평가하느라 들어간 비용이 더 나와요. 그러다 보면 보험회사는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어때요? 보험료 책정을 높게 하죠. 그러면 오히려 보장받는 것보다 여기 지불되는 게더 많아요. 자, 그러면 보험 제도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기 부담 비율은요, 자, 보험금을 계산할 때 이제 PA율에서 차감합니다. 이걸 공제하고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기 부담 비율은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 15%, 20, 30, 40% 이렇게 총 다섯 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보험에 가입할 때, 자, 내가 부담을 많이 하고 싶어요, 적게 하고 싶어요? 자, 부담이 어때요? 적어야 내가 보장을 많이 받겠죠. 자,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자기 부담 비율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형과 15%형 같은 경우는요, 자, 최근 3년간 연속 가입 과손, 과손 기준으로 하면 이제 과손이고, 농지를 기준으로 하면 농지가 될 텐데,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미만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탄 보험금이 순보험료다 100% 미만이라는 얘기는 보험금이 적게 지불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가입자는 어떤 가입자냐? 우수한 가입자죠. 왜? 자기네가 보험료 받은 것보다 지급된 보험금이 적었다는 얘기니까 보험회사는 좀 이익을 안겨다준 우수한 고객.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10% 자기 부담비율 선택할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최근 2년간. 자, 그래서 여기는 3년 기준이고 여기는 2년 기준으로 여전히 자, 이렇게 손해율이 100% 미만으로 나오면 그때 이제 15%형 선택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해야 이것은 할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이제 20, 30, 40%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손해 같은 경우. 자, 우리 과수 같은 경우는 나무도 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는데, 자, 나무 같은 경우는요, 자기 부담 비율이 무조건 다 5%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품목별로 우리 하나하나, 자, 보험금 산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적과점 보험 같은 경우, 적과점 종합형 보험 상품입니다. 자, 이들은요, 자, 우리가 이제 계약 체결해서 이제 소확이 종료할 때까지, 이게 이제 보험 기간, 즉, 보장 기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보장 기간 중에 이제, 자, 과수 같은 경우 이제 먼저 꽃이 필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가 맺죠.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 우리는 적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과 상태에서 너무 많이 달려있으면 이건 이제 속간이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적과를 끝내고요. 이제 얼마 정도 달려있는지 착과수 조사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적과 종료 전까지. 자, 이때는 우리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종합위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쯤 냉해 피해가 찾아옵니다. 자, 그럼 냉해 피해가 되면 갑자기 우리 꽃샘추위가 춥잖아요. 추우니까 꽃이 피었는데 거기 암술 수술 사이에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추우니까 꽃봉오리가 오므러들어요. 오므러들으니까 수정이 안 돼. 수정이 안 되면 열매가 맺질 않잖아요. 오, 그래서 이런 냉해가 찾아오게 되면 아무래도 착과수가 어때요? 훨씬 줄어들겠죠. 자, 그 바람에 이제 뭐예요? 착과 감소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보험금 산출식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자, 말 그대로 착과 감소량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보상해 주겠다 그건데 여기에서 미보상 감소량은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보상 감소량은 보상해주는 제의가 아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보장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빼주고. 그 다음에 자기 부담 감수량. 자,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이것은 빼준다고 그랬잖아요. 공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줄어든 감소량. 그게 이제 보장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가입 가격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장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50%, 70% 그랬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적과 전 사고에 대해서는, 이거 뭐 열매가 아직 유과, 이제 어려요. 아직 충분히 여물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100%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50에서 아니면 70인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70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뭐냐? 또 마찬가지. 착과 감소 보험금을 그 전에 너무 많이 타갔어요. 최근 3년간. 그래서 이렇게 보험금을 많이 타가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좀 우수한 고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보험금하고 순보험료 비례해서

인하여 어때요? 또 수확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또 보험금이 한번더 나갑니다. 이걸 이제 과실손해보험금이다. 그래서 적과 종류의 누적 감수량, 그러니까 이때 감수량을 다 더해서 자기 부담 감수량 공제하고 여기다 가입 가격을 곱하는데, 여기는 50에서 70%가 없죠. 왜? 적과 이후에는 열매가 충분히 여물었기 때문에 100%다 지원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미보상 감수량이 없네요. 적과 이후에는 미보상 감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빠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적과전 종합형, 사과, 배, 당감, 떫은과 과수 4종을 얘기하는데, 이들 품목은 이렇게 보험금이 두번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손해보험금인데, 대부분 과수는요, 나무 보장이 되는데, 물론 보장이 되지 않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럼 나무 손해보험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됐습니다. 가액 금액에다 곱하기 피율에서 자기 부담비를 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피해율만큼 보상해 주겠다 이건데, 자기 부담비로 공제한 피해. 그럼 이 피해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건데, 피해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그러니까 우리가 200주를 가입을 했는데, 그 중에 태풍으로 10주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10주가 부러졌어요. 또, 다른 원인으로 또, 뭐, 또이 고사, 이제 죽었습니다. 한 10주. 그러면 태풍, 강풍, 우방, 이런 걸로 이렇게 나무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20주가 죽게 됐네요. 그럼 이 20주가 200주에 되니까 얼마예요? 10% 피율이 생겼죠. 그럼 이제 이 피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공제하고, 아까 자기 부담이 5%라고 그랬죠? 이걸 공제하고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확 감소 보장 상품입니다. 그럼 이제 수확 감소 보장 상품의 보험금은요,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여전히 피해율. 이 피해율을 보상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피해율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 산출하느냐 이건데, 대부분의 일반 품목은 이 피해율이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여기에서 미보상 감수량 뺀 것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다 그러는데, 이 공식이 그거잖아요. 평년 수확량은 뭐냐면, 올해 우리 과수원 또는 우리 논밭에서 이만큼 수확할 수 있을까요라고 예상을 해서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수확을 해보니까 좀 줄었어요. 왜 줄었다? 재해로 인하여. 태풍이나 강풍이나 우방, 냉해로 인하여 이렇게 줄었어요. 그럼 이 줄어드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감소량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은 뭐예요? 피해를 본 양이죠. 그런데 우리는 미보상 감수량을 빼준다 그러는데, 보상해주지 않는 것은 뭐냐? 우리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가지고 1교시 때, 맨첫 강의 때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했거나, 그 다음에 우리 농가들 통상적인 용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초 작업을 제대로 안 했어. 그로 인하여 감수량. 이런 것들은 보장해주는 재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상하지 않는 것들은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감수량. 이게 이제 피해 양이죠. 그럼 이제 이걸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면 이게 이제 피율이 나오겠죠. 대부분 이제 공식이 이렇게 산출되고요. 그다음 복숭아와 감자 같은 경우는요, 특이하게 병충해가 보장되는 상품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 농사 짓는데 병충해 다 보장되지 않나요? 그런데 안 그래요. 병충해가 보장이 안 됩니다, 대부분. 그렇으니까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때요? 농약도 뿌리고 이거 영농 활동에 통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복숭아와 감자 같은 경우는 또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복숭아도 모든 병충해 다 보장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세균 구멍병이라고 딱 하나만 보장되고요. 감자는 다 보장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보장이 되니까, 이 피해율에서 저기 플러스, 이 병충해 감수량만큼이 뭘로 들어간다고요? 피해율이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인삼입니다. 인삼 같은 경우도 이제 수확량 조사를 통하여 줄어든 만큼 보장을 해주는데, 이게요, 1마이너스 수확량 나누기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2년근, 3년근, 4년근, 이렇게 연금별로 기준 수확량이 책정됐어요. 그래서 만일 3년근 인삼이라면 기준 수확량이 0.8kg
0.8kg. 그런데

실제로 수확해 보니까 0.4kg밖에 안 나왔다 이거예요. 자, 그럼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 줄어든 게 피율이에요. 자, 그런데 인삼 같은 경우는요. 자, 피의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이 곱해주는데, 자, 무슨 얘기냐? 아하. 피의 면적 대비 수확량이 줄어든 게 보상이 된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작불능보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경작불능보험금 같은 경우는요. 자, 이거 이제 좀 지급사유가 보장하는 제로.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나, 자, 이런 걸로 침몰체 피율이 65% 이상. 아하. 자, 그러니까 거의 피해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 70%의 피해가 났다고 해요. 그럼 30%는 우리가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거30% 수확해봤자 인건비도 안 나와.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에 그냥 포기하고 트랙터로 갈아 엎어버리는 거예요. 난 농사 더 이상 안 질래요. 자, 그러면 그 경작을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험금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작불능보험금은요. 보험 가액 금액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해주는데, 자, 그러면 이 일정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이게 이제 이거.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자기 부담 비율. 그러면 자,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게 10%라면 실제로 보장하는 수준은 야, 90%가 되죠. 자, 여기 85%. 자, 여기 80%, 자, 여기 70%, 자, 여기 60%가 보장이 되잖아요. 그럼 이 보장 수준에서 얼마냐?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치가. 자, 그래서 여기에 얼마? 절반. 그러니까 90의 절반이 45. 자, 85의 절반은 자, 42.5인데요. 이거 떼고. 자, 80의 절반이 40, 70의 절반이 35, 60의 절반이 30. 아하, 그래서 보장 수준의 절반을 보장을 해준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조사룡벼와 그 다음에 사룡옥수수는 이게 조금 또 달라요. 경작불능이. 자, 이들은 자, 사람이 먹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가축 사료로 쓰기 위한 거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다른데. 자, 이들은 보험 가액 금액에 보장 비율 곱하기 경과 비율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장 비율이란 게 뭐냐면, 자, 이렇게 45%형, 42% 이렇게 이제 보장 수준인데, 만약 내가 45%형 가입한다 그러면 45% 보장을 받고요. 42%형에 가입한다 그러면 42% 보장을 받는다 그 얘긴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많이 보장받기 위해서 어때요? 이걸 높은 비율 가입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자, 45% 가입하려면 3년 연속 가입해서 수령보험금이 또 순보험료 120% 미만으로 나와요. 우리 10% 자기 부담 비율 선택하는 것과 비슷하죠. 자, 42%는 2년 연속 가입 계약자가 또120% 미만으로 나왔을 때만 가입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머지 우리 40, 35, 30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과 비율입니다. 자, 경과 비율이란 말은 뭐냐면 사고 발생일이 속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고가 발생했느냐 해서 자, 경과 비율은 보통 이제 조사령변화 사령옥수수는 5월에 가입해요. 그리고 보장 기간이 8월 31일 날 끝나요. 그래서 5, 6, 7, 8일 때 5월 달에 만약 조사령변화 사고 났다 그러면 80%고 7월 달에 사고 났다면 이제 90% 이래요. 자, 사령옥수수 같은 경우 6월 달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80% 이러고요. 자, 이런 식으로 경과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언제 사고가 발생했는지 이 경과 비율을 적용을 해서 보험금을 산출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과 비율 같은 경우는 조사령벼와 사령옥수수를 구분하되 5, 6, 7, 8, 4억 일입니다. 보험 기간이.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여기만 좀 달라요. 그래서 80, 85, 90, 100, 80, 80, 90, 100 이렇게 해서 자, 경과 비율을 반영해서 보험금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벼에만 있는 게 소확불능보험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유일하게 벼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소확불능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확하는 시점에서요, 또 재해가 찾아옵니다. 그랬는데 이 재해가 재연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질 정도로 피해가 커요. 여기서 재연율이란 말은 우리가 사람이 쌀을 먹잖아요. 그러면 벼를 수확한 걸 조곡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달 껍질을 벗겨서 사람이 이제 쌀로 먹는데
현미로 만들 수 있는 비율이 65% 미만이란 말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크니까 수확 자체를 뭐 한다고요?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상비로 출하가 불가능해도, 그리고 계약자가 수확을 포기하고 수확불능보험금을 신청할 때 이제 이 보험금을 탑니다. 그럼 이 보험금은요, 자,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데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우리 경작불능금,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일정 비율을 받는데, 의 일정 비율이 방금 경작불능보험금 그 일정 비율에 15%가 또 플러스 됩니다. 왜냐하면 수확불능은 경작불능 단계보다 좀더 뒤에요. 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예요? 생산비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가로 더15% 정도 보상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보험금인데요. 생산비는요, 자, 특히 이제 밭작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보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자, 로타리 작업도 하고 비닐 멀칭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키워요. 그리고 이제 이때 수확을 시작해서 수확 개시해서 수확을 종료할 때까지인데, 만일 이때 이제 생장 기장, 이때 이제 재해가 찾아와서 보험 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면 자, 이때 사고가 발생 시점까지 생산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자, 이걸로 보험금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자, 경과 비율이란 말은 자, 여기 얼마만큼 지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해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제 고추 같으면 또 병충해가 보장되니까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이 반영되고요. 다른 것들은 병충해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치가 여기에 반영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자, 여기서는 자기 부담 비율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자기 부담금이란 말을 쓰는데, 자, 특히 고추하고 브로콜리만 특이하게 여기는 경작불능이었고요.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이 지급돼요. 대신 보험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가입 금액에서 또 보험금이 산출되고 또 보험금이 지급되면 또그 나머지 가입 금액에서 산출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이 3%, 5%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10%, 15% 너무 많이 공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3%, 5% 이렇게 보험 가입 금액 곱해서 자기 부담금으로 공제를 하고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나머지 품목. 자, 고추나 브로콜리를 제외한 생산비 보장 주로 밭작물인데요. 자, 이들 품목들은요, 가입 금액에다 피해율 자기 부담비율이잖아요. 근데 이 피해율이 달라요. 우리가 수확 감소 보장 같은 경우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그 다음에 미보상 감소량을 뺀 다음에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줄어든 것만큼이 피해율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율 공식이 면적 피해율, 그러니까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가입 면적 또는 평균 수온의 정도 비율을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미보상 비율을 반영해서 피해율을 산출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시설 하우스에서 키우는 시설 작물도 생산비 보장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밭작물 생산비하고 조금 비슷해요. 자, 그래서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딸기, 뭐 참외, 뭐 고추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은 이게 뭐예요? 이게 가입 금액이잖아요. 그럼 가입 금액에다 여기 보세요. 경과 비율, 피해율 이렇게 곱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 부담금이 아니라 소손해 면책금이란 말이 있어요. 자, 소손해만 작은 손해 금액은 면책이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자, 보장하는 제의로 한 사고당 생산비 보험금이 1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럼 보험금이 지급되잖아요. 대신, 자, 소손해 면책금이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해. 그러면 그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보다 적게 손해가 나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전부 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러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부분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장미하고 부추는 좀 다른데 장미는 나무잖아요. 나무기 때문에 여기는 경과 비율이 없어요. 그리고 부추 같은 경우는
뿌리만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자라요. 그럼 또 수확할 수 있어. 그러니까

100%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70% 정도만 인정을 합니다. 자, 이런 구조가 조금 달라요. 자, 이제 보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과목에서 이제 이걸 다루기 때문에 자, 우리는 기본 공식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시설 보험금입니다. 그럼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요, 자, 손해가 얼마 났냐, 여기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 원예 시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는데, 이 자기 부담금. 자, 그럼 이 자기 부담금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자기 부담금인데, 손해액의 10%가 자기 부담금이에요. 그런데 해가림 시설은 최소 10만 원,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하고요. 비가림과 원예 시설은요, 구조체, 피복체가 다 피해 입었다. 그러면 최소 30만 원,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그리고 피복제만 단독으로 사고 났어요. 즉, 비닐만 벗겨졌어요. 그러면 최소 10만 원,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다 손해액의 10%를 자기 부담금으로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근데 차이점, 해가림 시설은 화재 손해로 발생했을 때도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는데, 자, 비가림과 원예 시설은 화재 손해는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나머지 보험금인데, 자, 이것은 이제 특별히 그 품목에 따라 보장하는 게 있고 보장을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가입했을 때 보장하는 거, 보장하지 않는 거 있는데요. 자, 재파종은 이제 우리가 만을 이제 품목에 해당됩니다. 자, 파종을 했는데 호우가 와서 쓸려 내려갔어. 그래서 파종을 허접실 또 해. 자, 이렇게 추가로 파종을 또 하는 거에 대해서 보장받는 게 재파종이에요. 그럼 이런 재파종은 보험 가입금액의 35%를 세팅을 해놓고요. 표준 피해율이 반영돼. 이 피해율은 말 그대로 피해 본만큼 보장해준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조기 파종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마늘에만 해당되는데요. 자, 이 조기 파종 이거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시기가 있는데, 남들보다 한한달 정도 먼저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 정도 먼저 파종해서 일찍 수확해서 내가 좀 수익을 내겠다 이건데, 바로 이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면 보장받는 게 재파종 경작불능이에요. 그러면 재파종도 마찬가지. 여기는 조기 파종은요, 특약은 25%로 좀 낮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경작불능도 말 그대로 일정 비율을 곱하는데, 이 일정 비율이 일반적인 경작불능 보장보다 좀 수치가 낮아요. 그럼 왜 여기는 수치가 낮냐?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파종을 해야지 어때요? 좀더 일찍 수확하려고 욕심부려서 일찍 파종했잖아. 그러면 남들은 피해가 없는데 이 사람들만 피해가 있으니까 보장을 해주되 조금 수치를 다운시켜서 보장이 된다. 그런 개념. 자, 그리고 이제 마늘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 우리 밭작물 중에 이제 재파종, 재정식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요즘 재파종, 재정식을 계속 보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늘만 좀 다른데 나머지 재파종, 재정식은요, 자, 보험 가입금액의 20%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면적 피해율인데 한마디로 피해 본 만큼 보장해 주겠다.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면적 피해율은요, 자, 만약 우리가 자, 100제곱미터 자,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 아니, 가입을 했어요. 근데 피해가, 자, 50제곱미터가 만약 피해를 입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재파종하거나 재정식을 한 면적이, 자, 30제곱미터라 하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자, 재파종, 재정식 한 만큼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때 피해율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30%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양지파는 이제 벼에만 해당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아예 모내기도 못할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다. 그래서 농사를 포기해. 자, 그러면 15% 보장해주고. 그리고 이제 제2양 제지파입니다. 이거 재파종과 같은 구조예요. 자, 여기는 25%로 책정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모내기 추가로 한 만큼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면적 비율은요, 피해 본 만큼, 그러니까 재파종, 재정식 한 만큼 보장이 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우리 보험금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험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출식만 잘 알아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학사 현대사회 윤리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동양윤리하고 그리고 한국 윤리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유교 사상부터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유교 사상하고 그리고 성리학하고 연결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 유교 사상의 공자도 중요하지만 맹자 확실하게 알아두셔야지 이게 성리학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성리학까지 이어져야지 우리 한국 사상 율곡 2위와 태계 2황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유교 사상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지 굉장히 많이 또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먼저 중국의 윤리 사상인데 공자의 윤리 사상입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하면은 유교 사상 대표적인 사상가 하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자요. 그렇죠? 자, 공자 제자가 누구죠? 맹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공자의 예사상을 계승한 사상가도 있죠. 근데 성악설이에요. 누구죠? 순자. 일반적으로 우리 유교하면은 요세 사상가를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유교하고 또 비교가 되는 게 묵자 있죠? 묵자. 묵과 이렇게 비교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자를 좀 보면 공자 같은 경우는 출현 배경이 춘추 시대, 우리 춘추 전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 이제 춘추 시대 때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유교가 굉장히 강조하는 사상은 뭐냐면 인사상입니다. 인이라는 건 이제 내면적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면적 사랑 또는 인간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인의 특징이, 내면적 사랑의 특징이 좀 특이합니다. 존비 친소 또는 시비선악적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차별하는 사랑이다. 차별적 사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별한다. 자, 이러한 차별적 사랑을, 내면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바로 효와 제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내면적 사랑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부모 형제 자매도 사랑을 못하는데 옆집 아저씨를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 내면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첫 번째 기초적인 게 효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형제 자매에게 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래요, 유교 자체가 확장의 의미입니다. 확장.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 먼저 수양하고 다른 사람들 편안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확장을 강조하기 때문에 먼저 형제 자매한테 잘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인을 실현하기 위해선 충, 진심을 다해. 자, 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작년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안 됐거든요. 작년에. 올해는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 그래서 인을 실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중에서 충서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서 있죠. 서라는 거는 뭐하고 유사한 표현이냐면, 역지사지와 유사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맹자 같은 경우는 뭐랑 유사하죠? 이게 추기급인. 추기급인. 급인과 유사한 표현이다까지 알아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예사상을 볼까요? 공자 같은 경우는 인과 예를 강조하는데, 인과 예를 강조하는데, 인은 내면적인 사랑이면 예는 외면적인 사랑 또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예사상이고요. 자, 공자의 정치 사상입니다. 공자의 정치 사상 하면 일단 정명 사상이 있죠.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부모는 부모답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한다. 각자의 명분에 맞게, 이름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유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덕치죠. 법도 있지만 법으로도 다스리지만 이 덕으로 다스려야 된다. 법으로만 다스리면 도둑이 부끄러울 줄 모른대요. 덕으로 다스려야지 도둑이 아 나도 나쁜 짓을 하면 부끄러운 거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한 이 공자의 이상적 사회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대동사회. 팁을 하나 드리면 제시문이 뭐가 항상 나오냐면 큰 도가 하나를 이루는 사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나오면 이거는 공자의 대동사회네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자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맹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자 같은 경우는요, 공자의 제자예요. 그래서 공자의 사상을 당연히 계승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성선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 의해서 인간의 본성이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선해요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하늘이 인간에게 어떤 본성을 부여했냐? 요거죠. 본성은. 본성은 바로 사덕입니다. 그런데요, 맹자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서 인간에게 본성을 부여하는데 그게 바로 사덕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인대요. 이니에지가 마음 안에 있긴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약간 좀 사기꾼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맹자는 이거에 대한 뭐죠? 단서를 제시해요. 단서.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니까 지금도 우리가 배우겠죠? 어떠한 단서를 제시하냐? 바로 사단이라는 단서를 제시합니다. 한번 볼까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또는 어떤 아이가 우물 근처에 위태롭게 막 놀고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나죠? 어우, 저 아이 잘못하면 우물에 빠지는데 어떻게 하지? 안타까워하죠. 측은해 합니다. 사람들이 측은해하고 불쌍해하는 마음을 막 비춰요. 감정적으로. 이거를 보고, 봐봐. 지금 저 사람들이 측은해하지?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부여한 인이 있다라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요. 되셨죠? 또, 자, 여러분들, 불의를 보면 막 참기가 힘들어요. 화가 나요. 또는 내가 잘못하잖아요.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그러한 감정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여 봐봐. 사람한텐 의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버스에 타고 또는 지하철에 타십니다. 그러면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게 바로 사양지심. 그건 예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러한 감정을 보고 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사단 같은 경우는요,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불인인지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자는요, 우리 인과 예를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맹자는 인과 의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맹자 같은 경우는 전국시대 사람이에요. 사회가 더 혼란한 시기 때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건다 외워두셔야 돼요. 호연지기. 자, 먼저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게 집의죠.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 굳세고 올바른 기계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죠? 바로 호연지기가 만들어져요. 자, 이런 호연지기를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대장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인 대장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왕도 정치는 맹자가 인과 의를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과 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왕도 정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자의 정명사상 바탕으로 임금이 임금다워야 되는데 임금답지 못하다. 그러면 왕조를 바꿔도 된다. 왕의 성씨를 바꿔도 된다. 그래서 역성혁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순자입니다. 자, 순자는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꼭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왕이 제정한 성왕 또는 먼저 선자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성왕이 제정한 예를 바탕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예를 바탕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순자네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순자가 강조한 게 바로 예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나요. 그런데 인위적인 걸로 인위. 여기서 말하는 인위는 뭐냐면 예입니다. 자, 인위적인 예로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화성기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화성기위. 그렇기 때문에 뭐를 강조한다? 인간의 본성이 악한데 인위적인 예가 있어야 된다. 선악이 변화시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순자다. 자, 다음은 이제 중국 사상을 볼 텐데요. 제가 이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게 당연히 성리학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맹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포인트입니다. 주의. 자, 먼저 이 성리학하고 양명학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텐데 제가 굉장한 꿀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주희의 사상은 바로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항상 두 개로 바라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개로 바라본다. 두 개. 머릿속에 일단 꼭 알아두시고요. 양명학 같은 경우는 모든 걸 하나로 바라본다라는 걸좀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시면 돼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죠. 자, 시험지 많이 나오는 게 지행합일 또는 지행병진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지행병진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행병진. 지와 행이 함께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와 행이 하나라는 이야기인가요? 두 개라는 이야기인가요? 두 개라는 이야기죠. 자, 성리학은 두 개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은 지행병진이고요. 양명학은 무조건 하나로 봐요. 그래서 지와 행이 하나이다. 지행합일. 그래서 뭐는 양명학은 지행합일을 강조한다. 이렇게 하나로 본다라고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성리학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치가요, 마음에도 있고, 바깥의 사물에도 있다라고 봐요. 두 개로 구분해서 봅니다. 근데 양명학은 이치는 어디에만 있다? 사람 마음에만 있다라고 봐요. 하나로 봐요. 하나. 굉장한 꿀팁이요.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주의 같은 경우, 성리학 같은 경우는요, 성증리를 강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인간의 본성이 곧 이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치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본성이 뭐죠? 이게 사덕이거든요. 사덕. 이 사덕이 뭐냐면 이게 천리래요. 천리, 이치래요. 이게 천리면서 이게 이치고.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음의 본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마음의 본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체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본성이 즉 이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기론을 주장합니다. 이기론이라는 건 모든 만물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만물은. 그래서 이는 만물의 원리고 기는 만물을 이루는 재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요한 게또 경물치지입니다. 이게 뭐가 왜 중요하냐면 성리학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에도 이치가 있고 바깥에도 이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성리학 같은 경우는 마음에도 이치가 있는데 바깥에도 있죠. 그럼 바깥의 이치를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즉, 자, 여기서 말하는 경물치지는 뭐냐면 바깥에 있는 사물입니다. 이 사물의 이치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봐요. 자, 그런데 양명학 같은 경우는 마음에만 이치가 있다 그랬죠. 바깥에는 이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이치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양명학은. 근데 성리학은 바깥에 있는 이치를 공부해야 돼서 여기서 말하는 경물이 진짜 바깥에 있는 사물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물. 바깥에 있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존양성찰, 그리고 여기 별표 쳐주세요. 존천이거인욕. 자, 천리를 보존하고, 즉, 본성을 보존하고, 뭐를 제거한다? 인욕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누구하고 공통점이냐면요. 양명학과 공통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왕수인의 양명학입니다. 원래 이 왕수인이 성리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리학은 두 개로 보라 그랬죠. 바깥에도 이치가 있고 마음에도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수인이 굉장히 착한 학생이에요. 바깥에 이치가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바깥에 이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요. 대나무 숲에 가서 대나무를 째려봅니다. 일주일 동안. 대나무의 이치를 일주일 동안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바깥에 대나무의 이치가 없는 거죠. 누구 입장에선? 왕수인 입장에서. 이치를 찾다 찾다 쓰러져요. 그때 이제 깨우칩니다. 아, 이거 지금 보니까 바깥에가 이치가 있는 게 아니네. 내 마음에만 이치가 있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치양지. 내 마음의 이치를 잘 다스려서 사물에 닿게 하고, 그 사물을 올바르게 쓰면 되는 거네. 라는 뭐를 주장하죠? 치양지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 양명학은 모든 걸다 하나로 봐요. 하나로. 그래서 이치가 어디에 있다? 마음에만 이치가 있다. 즉, 마음이 이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와 행은 몇 개이다? 하나이다.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양명학도 뭐를 얘기를 하냐면 경물치지를 얘기를 해요.

양명학도. 경물 치지 또는 치지 경물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양명학에서 얘기하는 경물은 사물이 아닙니다.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을 바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요거. 자, 여기서 지금 심증리잖아요. 이 양명학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심이 뭐냐면, 이치예요, 이게. 마음이 이치입니다. 마음이 이치고요. 요게 뭐죠? 이게 천리입니다. 이게 마음의 본체예요. 마음의 본체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 뭐죠? 요게 양지입니다. 양지. 이게 천리예요. 이렇게 봐요. 양지. 양지. 이렇게. 자, 요 정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조선 성리학인데, 근데 이게 어차피 성리학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제 이황과 이의를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우리 저번 시험, 작년 시험에서 시험지 출제가 됐습니다. 두분다 출제가 됐어요, 두분 다. 근데 올해도 또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또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이황의 윤리 사상인데, 사단 칠정 논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단 칠정 논변, 이황. 자, 그리고 이기론이 있고요. 이기론, 이와 기 설명하고, 요거 포인트입니다.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 그리고 이기 호발로 본다라는 거. 자, 수양 방법은 격영, 줄무적이 있다라는 건데, 자, 이것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봐요, 두 개.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이황도. 어떻게 구분을 하냐? 자, 먼저 여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리학을 계승했기 때문에 성리학하고 같아요. 뭐가 같냐면, 성리학하고 같이, 자, 이기로, 모든 만물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뭐고? 만물을 이루는 원리고, 기는 만물을 이루는 재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만물을 이루는 이 원리는 굉장히 귀하고요. 리는 굉장히 귀하고, 그리고 기는 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두 개로 보라 그랬죠? 그런데 이와 기는 둘다 운동성이 있어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다 운동성이 있대요. 그래서 이가 발해서 뭐가 나온다고 보냐면, 사단, 완전 순선한 감정. 자, 사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가 발해서 뭐가 나온다고 보냐면, 가선각한 칠정이 나온다라고 봐요. 칠정. 되셨죠? 칠정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두 개. 두 개. 자, 수양 방법은 거경 국리인데,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요. 경입니다. 경이라는 게 집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집중에 대한 내용이 줄무적, 정지엄숙, 상성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인데요. 이는 하나로 봐요. 그래서 짧게 설명드리면 포인트가 이겁니다. 기발 이승 일도설. 즉, 자, 이황은 두 개로 보라 그랬죠. 그래서 이도 바라고 기도 바라는데, 율곡은, 율곡 이인은 하나로 봐요. 그래서 기만 바랍니다. 자, 기만 바라는데 기가 발해서 뭐가 나오냐면요. 칠정이 나와요. 그런데 칠정이 일곱 가지 감정인데 이 중에서 네 가지 선한 감정을 뭐라고 보냐면요. 사단이라고 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황 같은 경우는요. 감정을 두 개로 구분을 해요. 이황. 근데 이는 감정을 하나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 하나만 바라는 게 맞아요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율곡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경을 강조하는데, 그런데 경을 통해서 본성에 이룰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하는 거예요. 이황 같은 경우는 경을 강조하고, 끝. 율곡은 경을 통해서 성에 이르는 걸 강조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유교 파트 봤고요. 다음은 불교가 되겠습니다. 자, 불교 포인트는 이거죠. 연기설. 그래서 인연생기라는 게 있죠. 인연생기. 인연생기. 자, 줄이면 이게 뭐죠? 연기설입니다. 연기설. 자, 무수한 현상.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 때문에 이루어진다. 모든 게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쉽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 즉, 다른 사람과 나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베풀어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거 교종인데, 교리예요, 교리. 삼법인설 또는 사법인설이 있는데 포인트가 이겁니다. 재행, 무상, 재범, 무화, 일체계고 열반적정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무상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무, 이거 뭐죠? 없을 무.
자,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표현이고요. 무아라는 건 뭐죠? 나조차도 계속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교에서는 이제 오온이라는 게 있죠. 오온. 자, 오온이라는 게 색수상행식. 그래서 사람을 이루는 다섯 가지 요소가 오온인데, 이 오온 중에서 하나만 변해도 계속 변해요. 내 자신이 계속 변합니다. 즉, 나조차도 계속 변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사람들은 변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이 변했다, 우정이 변했다, 뭐 건강이 변했다, 뭐 피부가 변했다,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해요. 그런데 뭐를 깨달으면 되죠? 어차피 다 변하게 돼 있어 라는 걸 깨닫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성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진멸도가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자, 고하그 집은 이건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실에서. 그래서 고집 중에서 집이죠. 집은 뭐죠? 집착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원인. 집착이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집착을 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고 이렇게 되고. 자, 이 도가 있는데요. 불교 용어에서 도자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수양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있냐면 일단 중도라는 게 있습니다. 중도. 그리고 팔정도라는 게 있죠. 팔정도 이렇게. 자, 중도하고 팔정도가 수양 방법인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수양을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열반에 이를 수 있다. 고요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이게 결과가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원효, 의천, 진울인데 여러분들 제가 수업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를 강조하냐면 원효를 굉장히 강조하죠. 원효가요, 여러분들 시험 출제가 안 되는 적이 없어요. 항상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출제가 된다. 자, 원효 같은 경우 꽤 유명한 일이 일화가 있죠. 여러분들 뭐죠? 해골물 먹은 거. 그 해골물 먹은 사건부터 이제 원효는 도를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밤에요,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요. 주변에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물을 마십니다. 근데 밤에 마셨을 땐 너무 달고 맛있어요. 그렇죠? 근데 낮에 보니까 무슨 물이죠? 썩은 물이죠. 여기서 뭐를 깨닫냐?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게 같다. 이렇게 봐요. 하나다. 어차피. 그리고 더러움과 깨끗함을 구분하는 건 누가 지어내는 거야? 마음이 지어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이런 거죠. 자, 이 원효 때는 여러 이제 종파들 중에서 이제 교종이요. 다들 이제 각각의 수양 방법이 있는데 서로 싸웁니다. 막.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막 싸워요. 근데 원효가 볼 땐, 야, 근데 니네 어차피 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니네 마음은 다 똑같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죠? 일심이죠. 일심. 어차피 다 같아. 더러움과 깨끗함도 같고, 니네도 다 똑같아. 하나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마. 싸우지 마. 화쟁사상. 그리고 하나로 합쳐. 고차원적인 결합, 원융회통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효 같은 경우는 이게 대단한 게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어요. 무애행이라 그래서 뭐 수행을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수행을 한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의천은 교종 중심, 그래서 교관 겸수. 진울은 뭐죠? 선종 중심으로 교종 통합, 도노 점수, 정의쌍수. 자, 의천하고 진울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를 의천하고 진울은 수양 방법 중심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천은 교종 중심, 교관 겸수. 진울은 선종 중심, 도노 점수, 정의쌍수.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보너스로, 자, 의천은 외우기 쉬우니까 천태종입니다. 천태종. 천태종이고요. 그리고 진울은 조계종입니다. 조계종.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도가사상인데요. 노자의 윤리사상입니다. 자, 먼저 노자의 도사상인데요. 우리 노자하고 장자하고 합쳐서 이제 노장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도가에서의 도, 이게 노자의 도사상인데요. 도라는 건 만물의 근원입니다. 만물의 근원.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리모컨에도 뭐가 있고 도가 있고 펜에도 도가 있습니다. 자, 노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시장바닥에 강아지가 쌓아놓은 똥에도 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도는 어디든 다 있는 거죠. 만물의 근원입니다.
자, 또한 제가 굉장히

0: 좋아하는 표현인데, 자, 토는 변화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변화 법칙이다. 반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반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제 변화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변화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안 좋은 일이 섞여서 다시 되돌아온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좋냐?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좋은 일이 섞여 있대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도의 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가는 포인트가 이거죠. 무위자연. 인위적인 걸 하지 말고 뭐로 자연으로 돌아가라가 포인트입니다. 인위적인 걸 하지 말라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마가 아닙니다. 인위적인 걸 하지 마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정치 사상 보시면 소국과민입니다. 소국. 자, 영토가 작고 백성이 적은 상태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노자는 인위적인 걸 싫어하잖아요. 국가끼리 무역도 싫어요. 무역도 싫어하고, 그리고 통치를 할 때도 왕이 누군지 모르는 게 최고입니다. 왕이 누군지 몰라.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무위지치를 추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자를 볼 텐데요. 장자의 윤리 사상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 이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거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장자. 당연히 노자를 그대로 계승을 했는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노자 같은 경우는요. 국가가 있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왕도 있긴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장자 같은 경우는 국가? 아예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보는 게 장자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이런 용어들. 이런 용어들이 장자가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용어 나오면, 아, 장자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작년에 시험지 출제가 안 됐어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 시험지 출제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장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설명 들어갑니다. 자, 먼저 수양 방법부터 이제 차근차근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좌망. 좌라는 게 뭐냐면 앉을 자예요. 앉아서 망, 모든 걸 잊어버린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면요. 심제를 합니다. 심제. 자, 심제라는 건 마음을 비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텅 비어진 마음에 누가 들어오냐면, 자연의 도가 드러나게 돼요. 자연의 도가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들어와서 또는 드러나서 이게 하나가 됩니다. 자연의 도가 드러나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자연과 내가 하나 된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물아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아일체. 자, 물아일체의 상태가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만물을 다 평등하게 볼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인간 입장에선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뭐 추한 사람이 있고, 인간 입장에서는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자연 입장에서 보면 아름답다, 추하다, 이게 다 똑같아요. 그리고 선하다, 악하다도 다 똑같습니다. 즉, 이러한 경지를 자연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경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만물 어차피 다 평등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재물. 그리고 또한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소요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러한 재물과 소요유를 누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지인, 진인, 신인, 천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체크해 드린 거꼭 복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 경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는 이제 종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공매라는 게 있습니다.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이런 것들 좀 간단히 알아보고요. 그리고 경매 절차, 그리고 경매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경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꽃이라고 볼수 있는 권리 분석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경매 물건이 이제 매각이 되면 이제 채권자들에게 그 돈을 이제 논화주는 행위를 배당이라고 하는데, 그 배당 순위, 예. 그러니까 똑같이 안분하는 게 아니라 순위에 맞춰서 우선 변제권자들에게 어떤 순위에 맞춰서 배당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 부동산 경매는요, 무슨 법에 근거하냐면, 민사집행법에 근거합니다. 이제 공매가 있는데, 이 공매는 국세징수법이랑 지방세법 뭐 이런 거에 근거한다고 한다면, 우리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민사집행법 제78조의 집행방법에서부터 제162조의 공동경매까지 여러 법조문을 두고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이거를 다 다루는 거는 아닌데요. 최근 출제 경향을 좀 보면 경매 쪽에서 그 약간 좀 깊이 있는 문제들을 좀 출제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어떤 영역 안에서는 그러니까 뭐 경매 용어라든가 절차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경매의 종류를 좀 한번 먼저 알아보면요. 강제 경매라고 이제 부르는 경매가 있고요. 임의 경매라고 이제 부르는 게 있는데, 임의 경매는 담보 물건을 가지고 있는 담보 물권자가 경매를 임의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신청한다. 그래서 임의 경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실무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법률적으로도 임의 경매라고 쓰기는 하는데, 민사집행법에는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담보권을 실행한다라는 건 담보 물건이 경매를 집어넣는다, 신청한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둘다 우리 부동산 경매는 꼭 법원에서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제 경매는 경매를 신청하는 어떤 권원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권리의 원천이 되는 것은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이 집행권원은 가장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면 판결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집행권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임차인이, 주택 임차인이든 상가 임차인이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증금을 왜안 주니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니겠어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통상은 임차인이 승소하겠죠. 기간이 끝나서 안 줬으니까. 이제 승소를 했다라는 게 판결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는 거를 강제 경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주로 임차인 등이 이제 신청을 많이 하고. 근데 이 임의 경매는 여기 은행이라고 제가 좀 써놨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보통 은행에서 담보 물건,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담보 대출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대출 받은 뭐 이런 채무자가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갚으면 이제 경매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은행에서 즉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는 모습이 바로 임의 경매 혹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실무적으로는 요 임의 경매가 훨씬 양으로 따지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많이 없는 편이고, 임의 경매가 뭐 훨씬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통계는 물론 이제 존재하지 않지만, 요 임의 경매가 이제 실무적으로 훨씬 많다. 왜냐면, 돈을 뭐 이렇게 뭐 신용으로 막 빌려주는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 담보 대출, 그러니까

당 잡고 이렇게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경매가 훨씬 많죠. 자, 이제 경매하고 공매를 좀 한번 비교를 해 보는데요. 공매는 우리 시험에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매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공매 세 가지만 한번 좀 배치를 해 봤는데 주로 압류재산 공매라는 게좀 있고요. 요 압류재산 공매는 체납자, 그러니까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을 강제 집행을 해서 이제 세금을 이렇게 징수하는 절차를 이제 압류재산 공매라고 하는데 공매 중에서 양이 제일 많은 건 요거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를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제 많이 갖고 있으면 그 기업이 좀 불량화되어지니까 이거를 이제 감독기관에서 팔아라라고 자꾸 이제 어떤 그 행정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 같은 곳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많이 못 갖고 있게 해요. 이 은행이 부실화되니까. 그럼 그거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매각을 하느냐?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거를 이제 매각을 하는데 이걸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크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이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유일하게 그게 우리 공매에서는 좀 시험 문제에 출제합니다. 그래서 받아야 한다, 필요하다. 다만 이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도 몇번 이상 유찰이 되면 이제 어떤 투기성 거래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냐면 세번 이상 유찰이 되면 투기적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아주 좋은 토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허가를 면제해 줄게. 뭐 이런 어떤 예외 규정을 하나 갖고 있어서 유일하게 공매 쪽에서 출제하는 항목은 예예요. 그래서 이것만 좀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표에서 조금 더 부연해서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입찰보증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공매는 입찰하는 금액의 10%를 걸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어려운 말로 공탁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경매는 입찰 금액이 아니고요. 최저 매각가의 10%를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이다. 그러니까 경매든 공매든 1억이면 내가 그거를 1억만 쓰면은 낙찰을 못 받을 가능성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높일 건데 가령 1억 1천만 원을 만약에 입찰 금액으로 쓸 거다. 그러면 공매에서는 이게 10%니까 1억 1천만 원이면 1,100만 원을 공탁해야 돼요. 그러니까 걸어야 돼요. 근데 법원 경매는 얼마에 쓰는지는 따지지 아니하고 최저 매각가의 10%만 공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공매는 100% 전자적인 방식으로 하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제 그 캠코라고 하는 영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캠코에서 운영하는 온비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전자입찰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 법원 경매는 기일입찰, 그러니까 하루 정해주면 그때 무조건 이제 법원에 방문해서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지 아니하면 입찰은 할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전자입찰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경매는 일단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빈출 지문이고요. 왜냐하면 경매는 어떤 그 학설이 판례도 마찬가지고요. 매매설로 보는 것이 아니고 처분설, 그러니까 공법상 처분되어지는 것으로 학설과 판례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는 처분되는 것이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경매든 공매든 농취증은 다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이에요. 자, 이제 경매 절차하고 용어를 좀 한번 알아보는데요.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조금 깊이 있게 출제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깊이 있게 출제하는 것들이 대부분 절차와 관련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절차 관련한 용어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중간에 이제 뭐 개시 결정하고, 뭐 현황 조사하고, 매각 기일은 이제 경매하는 날이에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인데, 이 경매에서는 차순위 매수 신고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의 의미는 최고가가, 즉 1등한 사람이 대금 지급 기한일까지 돈을 안 내면 혹은 못 내면 재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 재매각을 하려면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했던 일을 또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예비 번호를 하나를 받아놓는 겁니다. 마치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예비 번호 이렇게 뭐 예비 1번, 뭐 예비 50번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원래 합격한 우리 학생들이 등록을 안 하면 결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비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것처럼 이 친구가 이제 최고가가 돈을 안 내면 내가 낼게. 이렇게 예비 번호를 받아주는 건데 여러 명, 우리 대학처럼 막 1번부터 막 50번까지 쭉 주는 게 아니라 한 명만 받아요. 한 명, 딱한 명.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입찰가가 높은 사람을 차순위로 받아주게 된다. 그다음 이제 우선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은 공유자 우선 매수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데 지분 경매 같은 게 되었을 때 채무자 이외의 타 공유자가 있고요. 그 채무자 이외의 타 공유자가 그 지분 경매 물건을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 매수 신고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요날 이루어지게 돼요. 매각 기일날. 예. 그리고 요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의 10%를 꼭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건. 자, 그럼 이제 이날 만약에 이제 내가 최고가가 되었다, 뭐 혹은 차순위가 되었다. 근데 마침 물건이 농지일 수 있잖아요. 농지가 경매 나왔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내는 게 아니고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정확히 언제까지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되냐면 매각 허가 결정 기일 전에, 이제 화살표가 요 중간에 돼 있잖아요. 이거 전에 내야 됩니다. 자, 이 농,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하는데, 이 농취증을 안 내거나 못 내면, 여기서 10% 공탁한 금액 있잖아. 이게 뭐 1억이든 뭐 10억이든, 이 엄청난 돈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을 몰수합니다. 이게 법원에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입찰할 때는요, 주의하셔야 돼. 뭘 주의할 거냐면, 내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내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된다면 입찰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내가 그런 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찰하면 나중에 이제 요 10%를 못 받을 확률, 돌려주지 않거든요. 그럴 확률이 있다라는 건.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농취증을 이날까지 내면 제출을 하면 허가 떨어지고요. 안 내거나 못 내면 불허가 떨어지는데 이게 불허가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농지 취득도 안 되지만 아까 10%를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자, 이제 허가 결정이 어찌어찌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이 허가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야, 이거 왜 허가해줬어? 법원에 이제 불만을 우리 제기하는 거를 항고라고 하거든요. 이 항고 기간을 이제 거쳐서 이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지게 되는데 통상 요 기간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그게 불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항고를 할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데 이 항고는 무슨 의미의 항고냐면 허가해준 게 불만이다라는 의미의 항고거든요. 그럼 이 항고하는 사람도 돈을 좀 걸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어려운 말로 공탁이라고 해요. 여기도 공탁을 하듯이 얘도 공탁을 해야 돼요. 항고 보증금 공탁. 근데 여기 입찰하는 사람은 최저 매각가의 10%, 이 최저 매각가의 10%를 공탁을 하지만 이 항고하는 사람은 최저 매각가의 10%를 공탁하면 안 되고요. 이 팔린 금액이 있잖아요. 이게 매각 대금이라고 하는데 이 팔린 금액의 10%를 항고 보증금으로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항고라는 거는 법원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소송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하겠다는 거를 전제하고 항고를 하는 건데 이 항고가 항고한 사람이 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패소하면 법원에서 볼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 얘는 쓸데없이 이 기간을 끌었구나, 괘씸하구나라고 볼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항고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항고자가 패소가 되면 이 항고 보증금 10% 역시 몰수. 그러니까 돌려주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요 항고도 좀 신중하게 항고할 만한 사유인지 이거를 판단해 보고 해야 되고요. 요거 시험에 있어서도 좀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0: 이런 것까지 출제는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 30회 이후부터는 좀 깊이 있게 출제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좀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항고가 뭐 이제 없거나 뭐 아니면 패소가 돼서 확정이 됐다고 한다면 돈을 낼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걸 대금 지급 기한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대금 지급 기한일은 선납을 인정한다는 게좀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그 기일제였어요. 예, 기일제가 뭐냐면 오늘 딱 하루를 정해주고 오늘 내야 되는 거 이걸 기일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납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인데 기한제로 개정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한 달의 기간을 줘요. 한 달의 기간을 주고 한 달까지 납부해 주세요. 이게 이제 기한제예요. 그럼 내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은 그날 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기한 딱 정해진 그날. 그럼 그날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 돈이 없으면 한달 있다가 납부를 했다. 그럼 그때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그래서 선납이라는 건 미리 내는 거를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 선납이라고 하고요. 기일제 아니고 기한제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한까지 소유권을, 대금을 납부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소유권 취득은 완납하면, 그러니까 100%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등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자, 우리 부동산 활동에서 민법 186조, 187조가 참 중요하죠. 186조는 법률행위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해야 이루어지는 거고, 187조는 등기 없이도 우리 법률의 규정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187조에 해당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경매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완납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개념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세매각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이 세매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입찰하는 날, 즉, 뭐 여러 가지 결정하는 날, 입찰을 해 봤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입찰을 안 한다는 거는 이유가 뻔하죠. 뭐 너무 비싸서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럼 법원에서는 야, 오늘은 너무 바빠서 안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 너무 비싸서 안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회차에는 이제 그 매각기를 또 잡아주는데 금액을 낮춥니다. 이걸 저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세매각의 경우에는 유찰에 의해서 저감을 하는 방식이에요. 저감이라고 하는 거는 금액을 낮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저감률이 지방법원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20에서 30% 정도씩 다운됩니다. 그래서 보통 20% 지방법원이 많은데요. 그 20%씩 다운이 된다면, 가령, 1회차 매각 가격이 1억이었다. 근데 너무 비싸서 안 팔렸다. 그러면 2회차는 8천만 원이 되는 거, 20% 다운. 그리고 3회차 때는 또안 팔리면 그 8천만 원의 20%를 또 다운하니까 6,4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8천, 6,400 이런 식으로 20%씩 다운한 거에 다시 다운을 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이거를 세매각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이제 뭐 한자로 신매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재매각은 다시 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재매각은 쭉 가서 대금 지급 기한일까지 잡아줬는데 이날까지 돈을 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내면 못 내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재매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매각은 대금 미납에 따른 매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돈을 안 내? 그러면 재매각한다. 그래서 세매각과 재매각은 좀 의미가 다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경매의 꽃이라고 볼수 있는 권리 분석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권리 분석에서는 거의 해마다 문제가 이제 한 문제씩 이제 출제가 되어지는데, 경매되는 그 부동산, 그러니까 뭐 토지든 건축물이든 아니면 가치 있는 뭐 이런 물건이 경매가 나올 때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도 있고 채권도 있고 아무튼 이런 권리들이 있을 텐데 이걸 분석을 해본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가령 저당권이 여러 개 있으면 이 저당권은 경매를 통해서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경매가 돼도 살아남는 건지 이거를 분석해보는 절차를 권리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분석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요네 가지 권리를 소위 말소 기준 권리라고 칭하는데요. 이 말소 기준 권리를 먼저 기준으로 잡고 기준으로 설정을 해주고 이 말소 기준 권리는 언제나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언제나 지워지거든요. 근데 이 기준 권리니까 자기만 지워지면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권리들을 싹 정리해 주게 됩니다. 소멸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준 권리가 네 가지가 있어요. 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가 있는데 요네 가지 권리가 기준 권리가 되고 이 기준 권리는 언제나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매가 되면 언제나 이제 그 말소, 즉 소멸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기준 권리니까 얘네만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기준으로서의 의미 없고 가치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 권리보다 늦은 권리들은 싹 정리를 해주는데, 그래서 예컨대 어느 물건이, 경매 물건인데요. 1번 권리가 저당권이 있는데 가장 빠른 권리가 저당권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거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1번 저당권이 기준 권리니까 밑에 있는 권리들은 모두 소멸이 된다.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준 권리보다 항상 늦은 애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선순위 권리는 인수가 되어지는데 이게 원칙적 인수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이게 그럼 예외도 있냐?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밖에 없는데 전세권이 예외가 돼요. 자, 우리 전세권은 여러분 담보 물건이냐, 용익 물건이냐 이렇게 이제 어떤 분석을 해보라 뭐 이렇게 한다면 전세권은 용익 물건입니다. 용익 물건. 근데 이 전세권은 담보 물건적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의 경우에는 기준 권리에 안 들어가요. 근데 전세권이 선순위이면 그 전세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의사, 그러니까 그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게 소멸이 될 수도 있고 인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의 예외가 뭐가 있냐면 전세권. 대신 이 전세권은 후순위 전세권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냥 후순위 전세권은 얘기할 것도 없고 시험에도 출제하지 않아요. 너무나 간단하니까. 근데 무슨 전세권이 의미가 좀 있냐면 선순위 전세권이 이제 의미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준 권리도 아닌데 선순위로 왔는데 이 전세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게 소멸되기도 하고 또 인수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 의사가 뭐냐면 이 전세권자가 용익 물건이긴 하지만 담보 물건적 성질을 이용해서, 그죠? 담보 물건적 성질을 이용해서, 나 배당받고 나갈게. 나 배당받고 지워질게.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배당 요구를 하면, 이러면 소멸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예외가 하나가 딱 있고요. 시험에는 참잘 출제하는 예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 기준 권리를 잡아서 뭐 소멸이냐 인수냐 이거를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예외적인 어떤 권리들이 좀 존재해요. 이건 이제 뭐냐면 언제나 인수되는 예외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어떤 기준에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인수된다. 그러니까 우리 경매 입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권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에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인데 얘가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법 320조에 의해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유치권이 만들어지는데 이 유치권이 성립하는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점유예요. 유치권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거든요. 근데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쩌지 못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매가 10번이 되든 뭐 100번이 되든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유치권은요. 그래서 언제나 인수. 그다음 이제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 어떤 약정지상권 같은 것들이면 뭐 선순이면 인수, 후순이면 소멸이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말하는 법정지상권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자,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인데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토지만 경매에 나온 거예요. 자,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데 토지만 경매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토지를 낙찰받으려고 해요. 내가 이제 경매에서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데 토지만 낙찰을 받으면 이게 생기잖아요. 법정지상권이. 그 말은 건물은 어쩌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법정지상권이 그 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9번지상권은 보통 이제 지표에 설정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바닥에 설정되는 게 아니라 공중이나 지하에 설정되는 지상권이 있는데요. 이걸 이름하여 구분지상권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나라는 한전이나 아니면 지하철 공사 이런 데서 지하에 구분지상권 많이 설정하죠. 예컨대 이제 지하 철에 그각 구간별로 지하 역사가 있잖아요. 무슨 무슨 역, 뭐 강남역, 뭐 이런 역 있잖아요. 그역 주변은 대부분 요게 설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분지상권은 경매가 만 번이 되든 뭐 십만 번이 되든 지우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하철 노선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정도는 우리 언제나 인수되는 예외적 권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유치권은 좀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경매 배당 순위를 좀 알아보는데,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배당은 돈을 이렇게 그 채권자들한테 놓아주는 행위를 이제 배당이라고 하는데, 돈이 많으면 채권자들 다 오라고 해서 법원에서, 야, 너네 얼마 받을 거 있니? 라고 물어봐서 다 주면 좋죠. 근데 대부분은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줄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 분한다. 이것도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위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것지 순위가 딱 정해져 있는데 0순위, 그러니까 가장 먼저 차감하는 개념이 집행비용.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배당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제가 이제 0순위라고 써놨잖아요. 그 의미는 차감한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이거는 빼고. 그래서 뭐그 집행비용이 이제 가장 먼저 차감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위가 가장 빠른 게 필요비, 유익비. 예, 뭐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뭔가를 수선을 했다. 그럼 필요비, 유익비. 그 다음에 이제 소액 최우선 변제권. 이 소액 최우선 변제가 여기에 이제 순위가 들어가요. 보통 우리가 소액 최우선 변제하면 0순위 쯤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당해세라고 해서 우리 국세 중에서는 종부세,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최우선 변제 바로 밑에 순이고, 그리고 4순위가 뭐냐면 선후에 따라서, 그러니까 권리의 형성 순위에 따라서, 선순위, 후순위 나눌 수 있을 때그 우선 변제 애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우선 변제, 당해세, 우선 변제 이렇게 세 가지만 우리 머릿속에 우리 그 시험용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으면 이걸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용은 요거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 최우선 변제보다 당해세는 언제나 늦다. 그렇죠? 근데 이 당해세는 무엇보다 언제나 빠르다. 우선 변제권보다는 언제나 빠르다. 언제나 선순위다. 뭐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세를 기준해서 최우선 면제와 우선 면제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인데 이게 기준이 있어요. 3개월분만 최우선 변제고요. 3개월 넘어가는 거는 순위가 좀 밀려요. 나머지 이제 조세 채권도 쭉 밀리고요. 그러니까 임금 채권보다도 더 늦는 게 조세 채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공과금, 뭐 의료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8순위는 가장 순위가 낮은데 얘는 이제 일반 채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선 변제권이 전혀 없는 채권. 그냥 뭐 사인 간에 돈 빌려받고 빌려받은 거 이런 것들이 순위가 가장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경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